0: 영어의 뜻도 궁금한데요.
1: 바이킹은 어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0: 아, 그래요?
1: 자, 일단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바이킹은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0: 어? 바이킹족이라고 하잖아요.
1: 바이킹족, 아, 삐, 틀렸어요. 어, 우리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민족, 뭐, 일본, 중국, 한족 같은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0: 아.
1: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노르웨이, 뭐, 스칸다나비아에 있는 뭐,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까지, 이른바 북유럽 국가들 있죠.
0: 네.
1: 거기에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민족은 굳이 따지면 노르드족이에요.
0: 노르드족?
1: 북쪽에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0: 아, 예, 예, 예.
1: 노르드족 가운데서 바이킹은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어떤 직업이요?
1: 약탈하는 직업이요.
0: 아, 노르드족 중에서 약탈하는 사람들을 바이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1: 직업이요. 노르드족 가운데서, 네. 야, 우리 여기 먹을 거 없고 춥고 배고프고 하니까, 네. 우리 따뜻한 잉글랜드라든지 프랑스 네. 가가지고 우리 약탈하러 갈래? 배 타고? 아, 손들어! 아. 어, 저 갈래요! 갈래요! 요 약탈하러 한 배 탄 직업군을 바이킹이라고 불렀다.
0: 그럼 당연히 노르드족이라고 다 약탈을 했던 건 아니라는 거네.
1: 아니죠. 노르드족 가운데서도 우리같이 썬킴같이 착한 사람도 있었고 네. 정말로 난 폭력이 싫어요 또 있었죠.
0: 평소에 뭐 농사도 짓고 그랬죠.
1: 농사도 짓고 그중에서 배를 타고 약탈 이른바 네. 약탈을 했던 그 직업군을 바이킹이라고 한다. 근데 바이킹의 어원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가장 대표적인 예,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위크라고 네. 피오르드 유명하잖아요.
0: 네, 네, 네.
1: 그 쭉 들어가는
0: 침식해 한 같은 거.
1: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피오르드를 고대 노르드어로 위크라고 하는데
0: 어.
1: 그 V-I-K요.
0: 네네네. 네, 네.
1: 거기서 나왔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가장 신빙성 있어 보이는데
0: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요.
1: 그렇죠.
0: 예, 너무 잘 어울리는데.
1: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네네. 확실한 건 없어요.
0: 아, 이제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또 세계 곳곳으로 가면서 바다를 누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노르드인들이 이렇게 바다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건 결정적으로 훌륭한 배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1: 롱쉽. 말 그대로 긴 배. 어. 딱 저거.
0: 어, 저거 그냥 놀이공원에 있는 거네.
1: 놀이동산에 있는 그 바이킹이죠.
0: 네.
1: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0: 네.
1: 일단 바다로 나가야지 약탈하든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0: 네네.
1: 저게 바닥이 평평해요.
0: 아, 네.
1: 그래서 빠른 속도로 돌진할 수 있어요.
0: 아, 그런 장점이 있구나.
1: 그래, 네. 앞뒤가 없어요. 뭐 대리운전 같죠. 앞뒤가 똑같아요.
0: 앞뒤가 똑같네, 진짜.
1: 앞뒤가 똑같아가지고 네. 배를 돌릴 필요 없어요.
0: 아.
1: 가다가 일로 가면 다르지, 전.
0: 아, 후진하려면 약간 지하철 시스템이구나. 전철처럼.
1: 그렇지. 아,
0: 야. 아, 후진, 그게, 이거 할 필요 없이.
1: 이거 삐삐삐삐 할 필요 없다니까요.
0: 그냥 어, 그게 좋네.
1: 이게 앞 머리가 되어버려요.
0: 예.
1: 그리고 네. 이게 가벼워요.
0: 아.
1: 가벼우다 보니까 네네. 들고 육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0: 어.
1: 그리고 이제 바이킹의 그 발명품 가운데서, 발명품이라기보다 발견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타르 있잖아요.
0: 타르?
1: 네. 그 석유에서 올라온
0: 그렇죠, 타르. 그렇죠. 예.
1: 그 아스팔트 같은 비슷한 거요. 예. 타르를 이 친구들이 찾아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가지고 타르를 저 롱십 틈틈마다 바릅니다.
0: 어, 네.
1: 물이 안 새요, 방수가.
0: 아, 잘 돼요. 거의 메웠구나.
1: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먼 바다까지 항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칸다나비아에 출발해가지고 잉글랜드, 나중에는 우리가 노르망디라고 부르는 프랑스까지 먼 거리까지 갔다가 약탈을 해 올 수 있었던 거죠.
0: 아, 자, 롱심 얘기해봤고요. 아까 이제 뭐 바이킹 투구의 뿔이 고증이 안 된 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바이킹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머리에 뿔 달린 투구 쓰고 도끼를 마구 휘두르는 막 잔인하고 거친 모습.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벌꿀주 원샷하고.
1: 약간 벌꿀주, 와.
0: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1: 네.
0: 이게 다 그럼 고증이 잘 안 된 건가요?
1: 그 바그너의 오페라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0: 아, 바그너?
1: 네. 바그너가 이제 오페라를 만들면서 거기에 그 바이킹이 등장을 해요.
0: 네.
1: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물론 바이킹들이 나중에는 기독교로 이제 그 개종을 했습니다.
0: 아.
1: 하지만 바이킹이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종교가
0: 네.
1: 종교라고 보다 신을 오딘 믿잖아요.
0: 오딘, 오딘, 북유럽,
1: 북유럽 네, 오딘. 오딘과 토르,
0: 토르 아빠, 토르 아빠,
1: 토르 빵, 망치, 네, 똥똥똥똥 망치.
0: 네.
1: 그러니까 이런 이교도 야만인들을 조금 더 야만인 같이 우리 묘사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 투구에 뿔 달아라. 그래서
0: 아,
1: 무대 연출로 아, 만들어진 거예요. 바그너의 뮤지컬이에요.
0: 오페라에서 처음 그 이미지가.
1: 그렇죠.
0: 아.
1: 그게 이제 나중에 정말로 뭐 영화라든지 TV 드라마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바이킹은 이걸 쓰고 있다라는
0: 네.
1: 오해가 생긴 아, 거죠.
0: 그럼 실제로는 뿔 없이 그런 돈 모양만 이렇게.
1: 아니 실제
0: 쇼트트랙 선수처럼 쓰는 건가요?
1: 그렇죠. 바이킹도 네.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고.
0: 네.
1: 우리가 알고 있는 투구에다가
0: 아 저런 느낌.
1: 네. 심지어 그 눈구멍도 딱 보호가 되는 그 선글라스 같은 보호대가 있었어요.
0: 아 중세 기사들 투구
1: 똑같아요.
0: 같네.
1: 똑같아요.
0: 어, 비슷하네. 그리고 이제 약간 그 광기 어린 전사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제 광전사 버서커라고도 하는 이제 게임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1: 베르세르크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네. 그 광전사, 요새 광은 진짜 미친 전사들이거든요. 네네네. 설에 따르면은 그 광대 버섯을 먹은 술록의 오줌을 마시고 쉬어를 마시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네. 여기에 약간 그 엠페타민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약간 환각 증세를 보이면서 전투에 임했다. 그래가 진짜 미친 전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네. 실제로 바이킹 전사들은 진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0: 왜 그랬을까? 네.
1: 그 북유럽 신화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오딘도 있고 뭐 토르도
0: 로키도 있고, 있고.
1: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 영단어 가운데서도 그 북유럽 출신들이 많아요. 오딘의 날이 영어로 바꿔진 것이 웬스데이예요.
0: 어.
1: 그리고 토르의 날이
0: 덜스데이고
1: 이런 식으로.
0: 예.
1: 이 양반들이 뭘 믿었냐면은 네. 정말로 오딘 신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싸우다가 죽으면은 발할라. 라는 곳으로 간다라고.
0: 발할라.
1: 발할라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러다이스예요.
0: 패러다이스, 천국.
1: 천국이요. 그래서 보통 기록은 없지만 이 광전사들이 싸우다가 전사를 했을 때 웃으면서 죽었대요. 나는 발할라 가서 오딘 신과 같이 난 파티를 한다.
0: 그게 명예였구나 그 사람들한테.
1: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전사는 맞습니다.
0: 용맹한 전사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역사에서 언제부터를 바이킹 시대라고 합니까? 뭐 바이킹의 시대를 알린 결정적 사건이 있었을까요?
1: 그 타임머신을 타고 네. 793년으로 가봅시다.
0: 아, 오랜만에 탄다. 이거 쓰세요.
1: 네. 쓰고. 때는 서기 793년. 아,
0: 통일신라 시대겠네.
1: 으쌰! 으쌰! 여기는 지금 잉글랜드, 영국의 동북지역. 동북지역에 있는 한 외딴 섬이에요.
0: 잉글랜드.
1: 이 외딴 섬 안에는 린디스판이라고 하는 사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당시에, 793년이니까 이미 이제 기독교는 다 브리튼 섬에 정착을 했고, 네. 수도원도 나름 정착을 많이 했어요. 특히 산속과 외딴 섬의 수도원들이 많았거든요. 네. 조용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뭐, 기도하시라고요. 여기도 돈들이 많았어요.
0: 수도원에?
1: 수도원에.
0: 아, 그래요?
1: 기부를 하니까. 뭐 이것도 하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뭐 금전도 바치고.
0: 네네.
1: 그리고 또 십자가 같은 경우는 당시에 뭐 싼 걸로 만들었겠습니까? 비싼 걸로 만들었겠죠.
0: 네.
1: 여기 조용한 린디스판 수도원에 네. 저 멀리 앞바다에서 누군가 노를 젓고 오기 시작해요.
0: 무섭다.
1: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킹의 첫 유럽 습격이었어요.
0: 잉글랜드에 있는 수도원을 친 거예요?
1: 793년 린디스판 수도원 침략. 이게 진짜로 첫 유럽사에 등장한 바이킹의 시작이에요.
0: 아, 그래요?
1: 793년 이 린디스판 수도원 침략부터 네. 300년 동안을 이른바 바이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0: 아, 300년 정도를.
1: 이때부터 네. 다 휘젓고 다녀요.
0: 한 8세기부터 한 11세기 정도.
1: 그렇죠. 그래서 뭐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노르망디도 원래 바이킹의 땅이었었죠. 프랑스.
0: 네.
1: 그러니까 크게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일단 잉글랜드로 온 쪽 바이킹도 있었고 네.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의 프랑스 파리까지 들어가거든요.
0: 네.
1: 파리 공방전을 벌려요. 이쪽 바이킹도 있었고
0: 네.
1: 아예 동쪽 내륙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의 키우 우크라이나 수도 쪽으로 들어간 바이킹도 있었고 나는 다 싫다.
0: 네.
1: 나는 저 멀리 항해해가지고 네. 탐험을 하겠다라고
0: 네.
1: 했던 탐험가 바이킹도 있어요. 그 바이킹들은 지금의 뉴펀들랜드라고 해서 캐나다까지 도착을 합니다.
0: 캐나다?
1: 캐나다.
0: 멀리도 갔네.
1: 이건 증명이 됐어요. 그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에 네. 바이킹의 정착 마을이 발견됐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콜럼버스보다 무려 500년 전에 신대륙에 도착했던 유럽인들이다. 이게 증명이 됐어요.
0: 정말 유럽 곳곳 또 북미 대륙까지 종횡무진. 그 당시에 아무래도 뭐 좀 척박하고 환경이
1: 그래요.
0: 농사도 어렵고 그랬겠죠.
1: 너무 이제 인구도 폭발을 했고 네. 스칸다나비아에
0: 네.
1: 부족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노르드족 간에
0: 네.
1: 싸우다가 야 이리 와봐요. 왜 우리끼리 싸우냐. 우리끼리 싸울 바에는 차라리 눈길을 좀 밖으로 돌려가지고 밖으로 나서 약탈질을 하자. 해가지고 듣던 소문이 야 지금 잉글랜드 가면은 네. 그 수도원에 돈 많대. 그래? 우리가 있는 롱십도 있는데 한번 가볼까? 그리고 지금 프랑스 당시 서 프랑크 왕국이었거든요. 네네네. 거기 파리라는 데 가면 돈이 네. 그렇게 많대. 가자. 네. 그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약탈질을 네. 시작했다.
0: 아, 그럼 바이킹이 향한 곳들을 차례차례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잉글랜드 관련해서 바이킹이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일이 있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1: 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린디스판 수도원을 네. 쳤을 때 네. 이른바 영국은 편의상 영국이라고 할게요. 네. 영국은 7왕국 시대였습니다.
0: 7개의 왕국이
1: 있었어요. 7개의 왕국들이 있었어요. 그 다 앵글로 색슨족들이 만든 왕국들이었거든요. 네네. 7왕국을 그 지금 방금 그 말씀드렸던 그 수도원은 네. 노섬브리아 7개 왕국 가운데서 노섬브리아 소속 왕국 그 수도원이었어요. 네. 여기서부터 바이킹이 상륙해가지고 7개 왕국을 다 각계 격파로 치고 나갑니다. 앵글로 색슨
0: 어딘가 살아남았나?
1: 그 7개 네. 왕국 가운데서 웨섹스 왕국이 있었습니다.
0: 웨섹스.
1: 네. 웨섹스 왕국의 한 걸출한 지도자가 네. 내가 이걸 다 막겠다 라고 하면서 막아내요.
0: 그 누굽니까 그게?
1: 바로 알프레드 대왕이요.
0: 대왕이라 그래요?
1: 그 영국 역사 가운데서 처음으로 누구 더 그레이트 대왕이라는 호칭이 붙는 첫 왕이에요. 알프레드 대왕이.
0: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1: 알프레드 대왕 그 긴 영국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네. 알프레드 대왕이 지금 나머지 여섯 개 앵글로색스 왕국이 다 망하는 그 가운데서 네.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바이킹들을 몰아냅니다.
0: 아 그래요?
1: 몰아낸다기보다는 네. 선을 딱 그어요. 네. 데인로우라고 하거든요.
0: 데인로우?
1: 당시 영국에서는 그 들어온 바이킹을 데인족이라고 불렀어요.
0: 데인족?
1: 그 데인족이 나중에 세운 나라가 덴마크거든요.
0: 아 덴마크? 데인의 땅 뭐 이런 건가?
1: 그렇죠. 역시. 그래서 데인족과 협상을 해요. 네네. 이리 오라고. 선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너희 바이킹 땅 하라. 네. 그 이 밑에는 우리가 앵글로색슨 왕국을 유지하겠다. 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바이킹이 점령했던 그 땅을 데인로라고 지금 부르는데, 네. 이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많이 또 들어와요.
0: 어떤 거요? 썬킴의 영어 한마디 오랜만에.
1: 데인로를 네. 통해서 들어온 그 바이킹 단어 중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give, take, want 이런 동사들이 들어와요.
0: 기초 300단어 안에 다 들어가는
1: 거예요. 다 들어와요. 예, 예. 그때 데인로가 안 들어왔으면 네. Can I give you something? 안 쓰고 있다니까요.
0: 노르딘의 언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바이킹의 언어입니다.
0: Give and take가. 그러니까
1: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나 잉글리시라는 영어가 네. 굉장히 여러 개 다 섞인 거예요. 자, 그리고 네. 이 알프레드 대왕이 막아냈잖아요. 네. 막아낸 다음에 뭐 하냐면 네. 바이킹 애들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 네. 네, 대왕. 어떻게 할까요? 아, 강화도에 가면 보.
0: 아, 보, 보.
1: 진 있잖아요.
0: 갑자기요? 예. 예, 있죠, 있죠.
1: 광성보.
0: 있죠, 있죠.
1: 초지진. 네. 이런 것 같이. 네.
0: 약간 작은 성벽 같은
1: 요새를 만들어라.
0: 요새. 예.
1: 그 요새를 B-U-R, bur. 또는 부르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0: 거기서 보가 나온 건가요? 네, 버라고 하는데
1: 버 네. B-U-R이라고 하는 그 네. 성보다는 작은 요새. 광성보랑 똑같아요. 네네네. 약간 요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쳐들어 내려올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B-U-R 버르가 당했을 경우에 네. 여기 A에 있던 주민들과 병사들은 바로 옆에 있는 C든지 D로 이동을 하라 이런 식으로 네. 다 그 시스템을 짜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자치단을 또 만들어요. 예. 이 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주민들을 모아서 살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냐? 예. Shire.
0: Shire.
1: S-H-I-R-E.
0: 아, 야, 요크셔, 버크셔 할 때 셔.
1: 요크셔, 버크셔.
0: 아, 셔. 그 영국 지명에 많잖아.
1: 그렇죠.
0: 셔. 예, 뉴햄프셔.
1: 뉴햄프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버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영국이라든지 특히 뉴욕에 가시면요. 네네네. 뉴욕의 자치구를 보로라고 해요.
0: 미들스보로 이런 거.
1: 그렇지, 그렇지.
0: 어, 그래. 어. 미들스보로 또 뭐 또 엉클럭 많지 많지.
1: 브라운스보로.
0: 피터스보로 이런 거 있잖아.
1: 그렇지, 보로. 그런데 뭐 먹으시냐.
0: 예예예. 예.
1: 그 자치구를 보로라고 하거든요. 어, 어, 어.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0: 아.
1: 이게 다 알프레드 대왕 덕분이다.
0: 아, 그렇구나.
1: 그리고 알프레드 대왕이 대왕 이유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네. 저 양반 덕분에 앵글로색슨 왕국이 유지가 돼가지고
0: 그렇지, 그렇지.
1: 오늘날의 잉글랜드가 유지가 돼요.
0: 아, 그래서 오늘날, 대왕이구나. 네,
1: 오늘날의 잉글랜드를 살려준 대왕이라고 해서 아. 대왕 호칭을 붙입니다.
0: 네네.
1: 그 영국에는 알프레드 대왕이 있었다면은 네. 바이킹 그러니까 노르드족이죠.
0: 네.
1: 노르드족도 통합의 상징이 있었어요.
0: 누굽니까?
1: 다 통합하자.
0: 네.
1: 우리도 하나로 뭉치자.
0: 네.
1: 근데 그 양반이 네. 이가 파란색이에요.
0: 아 파란이?
1: 파란이에요.
0: 어 어. 아 나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1: 그 예, 예, 왕의 예. 별명이 블루투스예요. 아 진짜 진짜요.
0: 아니 근데 왜 블루투스를 왜 따온 거지? 그 네? 단어를 통신 용어로?
1: 이 에릭슨사가 네. 에릭슨사가 네. 통신사 뭔가 연결시켜잖아요.
0: 그래 이거 들어봤어. 맞아 맞아.
1: 그래가지고. 네.
0: 아 통합시킨 왕이니까.
1: 통합시킨 왕이다.
0: 아 그러겠어요.
1: 여기 시스템 뭐라고 할까? 우리 바이킹의 그 통합의 대왕, 블루투스 대왕 이름 쓰자.
0: 바이킹 없이는 우린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1: 그래서 블루투스 예. 마크 있잖아요, 저거요.
0: 네.
1: 블루투스 마크가 블루투스 왕의 그 이니셜이라니까요, 지금요. 지금 블루투스 왕의 그 이니셜이에요.
0: 아 그러네. 우리 또 야, 블루투스 야, 앞으로 연결할 때마다 이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1: 맞습니다.
0: 예. 자, 바이킹과 잉글랜드의 관계는 이렇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노르망디까지 바이킹이 진출했다고 그랬죠?
1: 그 아까 롱쉽을 타고 네. 샌느강까지 내려옵니다. 샌느강까지 내려와가지고 샌느강 타고 쭉 올라가요.
0: 네.
1: 올라가서 지금의 파리까지 옵니다.
0: 네.
1: 당연히 그때는 프랑스가 아니라 서프랑크 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파리에 돈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라고.
0: 네.
1: 나오라고.
0: 아니, 빙을 뜯으러 간 거죠?
1: 빙을 뜯으러 간 거죠.
0: 빙을 요구하러.
1: 안 나와요.
0: 네.
1: 그 지금도 그 샌느강에 가면 하중도라고
0: 네.
1: 여의도 같이 네. 그 샌느강에 조그만하기보다 섬이 두 개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섬. 당시에는 그 두 섬이 파리였어요.
0: 네네.
1: 그 섬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서프랑크 수도에서.
0: 네네.
1: 그 무려 10개월 동안 공방전을 펼칩니다.
0: 야.
1: 그래서 바이킹도 지치고 그 당시에 이제 서프랑크 왕국도 지치고 해서 뭐 하냐면 서프랑크 왕국에서
0: 네.
1: 함락 안 돼요.
0: 네.
1: 돈을 줘요. 이거 먹고 떨어지십시오.
0: 오.
1: 그리고
0: 네.
1: 떨어졌는데도 계속 와요. 솔직히 한
0: 근데 돈으로 아니, 협상하면 거기서 그칠 수가 없어. 계속 야야. 옵니다. 계속
1: 그러니까
0: 옵니다.
1: 걔 돈 주더라야. 네. 5만 원? 내가 야 난 4만 원에 갈게. 이게 된다니까.
0: 맞습니다. 네.
1: 하도 오니까 네. 스탑. 너 바이킹족 노르드족 샌느강 하구원 지역에 땅 떼줄 테니까
0: 아.
1: 거기에 너희들은 정착해서 살라고
0: 아, 예.
1: 정착해서 살고
0: 네.
1: 우리가 공작 지휘 줄 거고 뭐 야, 너 기독교를 개종해
0: 네.
1: 개종하지만 이거 다 대줄게
0: 아.
1: 단 우리가 너한테 공작 지휘 주고 공국 만들어주고 공국 아니에요
0: 네.
1: 공국 만들어주고 다 할 테니까
0: 네.
1: 다른 너희 똑같은 패거리 바이킹이 오면 네가 막아달라.
0: 아,
1: 그래서 당시에 바이킹 지도자였던 롤로라고 있었어요.
0: 롤로.
1: 이 롤로세어가 아니라 롤로예요.
0: 예. 예.
1: 롤로가 서프랑크 왕국과 손을 잡습니다. 하겠습니다.
0: 예, 예, 예.
1: 라고 하면서
0: 네.
1: 바로 기독교를 개종하고
0: 네.
1: 그리고 공작 지휘 받고 그 땅에 눌러 앉아요. 이 땅이 노르드족의 땅이라고 해서 노르망디가 돼버려요.
0: 아.
1: 우리도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0: 아 노르드족의 땅이구나 노르망디가.
1: 그런데 오래 예. 가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급속도로 프랑스화가 됐기 때문에
0: 예, 예.
1: 갑자기 뭐 바이킹 마시다가
0: 와인 마시고
1: 이다도시골 하다가 바게트 하고 빨리 프랑스화가
0: 동화가 빨리 되고. 아. 그런데 그 프랑스에 정착한 바이킹 후손들이 다시 영국을 정복하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1: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0: 예.
1: 1066년
0: 네.
1: 1066년이 영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0: 이거 무슨 일이 있었나요?
1: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진짜 드 보잡 섬나라였어요. 아무도 누구? 영국?
0: 네.
1: 할 정도로요.
0: 네.
1: 당시 이제 영국에서 편의상 영국이라고 할게요.
0: 네.
1: 영국에서 이제 왕이 사망하면서 왕위 약간 계승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러니까 노르망디의 그 왕이라고 할게요. 왕이었던 윌리엄이 우리도 지분이 있다. 약간 뭐 친척 가운데 누구누구가 있었어요. 왕자리 공석이지. 네. 나 윌리엄, 노르망디의 윌리엄이 그럼 내가 잉글랜드의 왕도 하겠다. 어... 라고 하면서 당연히 잉글랜드에선
0: 가소롭구만.
1: 가소롭구만. 어, 어. 너 지금 나보고 가소롭다고 했냐? 해서 바로 바다 건너 넘어가가지고 어. 박살을 내버려.
0: 아 진짜요? 윌리엄이?
1: 헤이스팅스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예. 헤이스팅스라는 지역에서 잉글랜드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듣보잡 섬나라였던 영국이 드디어 유럽 대륙에 편입이 된 순간이었어요.
0: 아 생소했던 영국이 유럽에 편입이 됐다.
1: 왜 나름대로 프랑스와 어. 연결되어버렸기 때문에.
0: 아 그렇죠. 윌리엄은 프랑스 지금 물이 들은 사람이니까.
1: 그러니까 바이킹의 네. 후손이지만 네, 네, 네. 그냥
0: 프랑스죠.
1: 실질적으로 프랑스 사람이에요. 어. 여기서 또 큰 변환점이 발생합니다.
0: 어, 어떤 변환점이? 예.
1: 프랑스 바이킹이 호였지만 프랑스 사람이었던 윌리엄이 이제 그 지배층이 되잖아요. 네. 언어가 달라져요. 영국 언어가.
0: 어, 어떡해요?
1: 하층민이 쓰는 언어와 상류층 프랑스인들이 쓰는 단어가 달라져요.
0: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뭐.
1: 예를 들어서 어. 하층민들, 원래 살고 있던 잉글랜드인들은 네. 소, 돼지 잡아도 못 먹어요. 어. 비싸니까.
0: 그렇겠죠. 예.
1: 근데 프랑스에서 건너온 귀족들은 그걸 먹었겠죠.
0: 그렇겠죠.
1: 그래서 키우던 동물과 네. 먹는 동물의 단어가 달라집니다. 아. cow, beef, 어. pig, pork 이런 식으로.
0: sheep,
1: mutton.
0: mutton.
1: 이런 식으로. 어, 예.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귀족 언어와 하층민 언어가 이때부터 아, 달라져요.
0: 그러니까 프랑스 언어의 영향도 받게 되는 거네, 영어가.
1: 그렇죠. 어. 그러면서 여기 시스템이 꽤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무슨 그 장미전쟁 등등등등 네. 그 프랑스, 아, 영국의 귀족들은 쭉 프랑스를 썼어요.
0: 아, 프랑스랑은 요렇고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의 우크라이나인 키우 지역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역사와도 연결되나 보네요.
1: 강을 따라가지고 네네. 쭉 올라가요. 네. 쭉 올라가 지금의 키이우,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네. 거기까지 갑니다. 네. 저희가 약탈의 고향이에요, 저희가요.
0: 아, 워낙 풍요로운 땅이라서.
1: 워낙에 곡창지대고 네. 하다 보니까 약탈의 네. 고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 살고 있던 진짜 원주민들이 네. 딱 보니까 피지컬이 다르잖아요. 루루루라고 그렇죠. 보니까
0: 무섭죠. 예.
1: 그러니까 이왕 오신 김에 네. 그럼 여기 우리 지배층이 되시고 아. 그런 다음에 그 우리 좀 잘, 보호 좀 해주십시오.
0: 아, 그래요?
1: 라고 부탁을 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바이킹족들이 정착을 합니다. 어. 그리고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네. 들어온 바이킹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루스라고 불렀어요.
0: 루스?
1: 루스. 네. 그 루스가 정착을 합니다. 네. 키우에 루스가 정착하는 거죠. 네. 이 루스가 러시아가 돼요.
0: 아, 그래, 이거. 아, 루스가 맞다. 바이킹을 뜻하는 바이킹. 거죠.
1: 아, 지금 어떻게 보면, 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보면 바이킹의 후예들이에요.
0: 벨라루스 할 때 루스도.
1: 벨라루스도. 그렇죠? 예, 어. 아, 그치. 벨라루스가 네. 우리가 제가 세계사 공부할 때는 백 러시아로 배웠어요.
0: 아, 벨라루스를?
1: 벨라가 네. 화이트란 뜻이거든요.
0: 아, 그래요.
1: 백 러시아가 벨라루스예요. 어,
0: 백 루스. 네. 어. 야, 오늘 좀 용어의 그 기원을 많이 알게 됩니다. 아, 정말 활동 영역이 굉장했던 바다 위의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킹이 어쩌다 역사에서 흔적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1: 그래서 문자를 지키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문자. 그러니까 바이킹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유럽에 동화되면서 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급격하게 현지화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유럽인이 돼버립니다.
0: 아, 자연스럽게?
1: 자연스럽게. 아. 그러니까 바이킹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네. 그 유럽인들, 그 나, 우리가 말하는 북유럽이 아니라 네. 유럽 본토와 동화가 되었다.
0: 섞인 거지.
1: 섞인 네.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0: 아, 그렇군요. 예. 자, 바이킹은 이민족, 뭐 약탈자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유럽 역사에서 바이킹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역사를 바꾼 바이킹 역사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1970년 영국의 록밴드 레드제플린의 3집에 수록된 이미그란트 송. 또 젊은 세대에게는 어벤져스 시리즈를 통틀어서도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토르가 각성해서 다 때려 부수는 그 장면에 등장하는 곡으로 유명해진 노래인데요. 아! 하는 네, 바로 아시겠죠? 이 곡의 내용 자체가 중세 바이킹 잉글랜드를 침략하는 모습을 그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동영상 사이트에 뭐, 토르 노래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바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오늘 바이킹의 역사 들으셨으니까 가사를 따라가 보면서 들어보시면 또 새롭게 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0: 아빠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들은 아주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온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시절 저한테 별명이 두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독종, 두 번째는 만성피로였습니다. 엄마하고 달려오는 딸을 안고 돌아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꾸는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아빠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빠는 현장에서 숨졌고 아들은 아주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온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맞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이 퀴즈는 미국 하버드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무의식적 편견을 설명할 때 아주 자주 사용되는 유명한 사례입니다. 제가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한테 이 질문을 던져도 정답을 맞춘 비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아주 금방 맞춰주셨습니다. 또 여학생만 있는 강의실에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여성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사회가 만들어놓은 이미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의사는 남자, 과학자는 남자, 기업의 총수는 남자, 총장도 남자, 지도자도 남자라는 그런 너무 많은 이미지를 보고 자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편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일까요? 아니면 지금은 미약하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도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일까요? 제 삶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부딪히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61년 용산구 후암동에 아들을 염원하던 여인에게 다섯 번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딸이 있었던 집인데 간절하게 아들을 하나 더 바랐던 여인 바로 저희 어머니신데요. 제가 태어났을 때 딸입니다. 이 소리에 너무 속상하셔서 저를 안아보지도 않고 밀어버렸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많이 섭섭하고 속상했습니다. 왜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건 우리 어머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던 해 결혼을 했습니다. 일찍 했죠. 그리고 남편을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를 받았고 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후에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154개 사립대학을 대표하는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도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면 집안의 지원을 참 많이 받으면서 편하게 공부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석사 과정부터 박사를 거의 끝날 때까지 부모님한테 제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여자는 대학 나와서 결혼 잘하면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아는 어느 어느 집 딸이 박사 된다고 공부 열심히 하다가 과로로 죽었다더라. 어머니는 참 선하신 분이셨고 또 전형적인 현모양처셨습니다. 저를 많이 사랑하셨죠. 저를 막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호하려고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그 사랑 속에도 시대의 한계는 존재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공부를 숨겨야 했고 또 공부하기 위해서 침묵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시 많은 여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습니다.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석사를 시작하면서 일입니다.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이 제가 공부를 정말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비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절박한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요, 이후에 제 평생의 멘토가 되신 분이셨는데 제 얘기를 듣자마자 오히려 큰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석자생에게는 없던 여러 장학금을 또 알아봐 주셨고요. 추천서도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초로 외국인 학생 특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박사 때 일입니다.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되는 강의조교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제 전공은 학부는 없고 석사, 박사만 있는 그런 인문사회 계열이라 외국인 학생이 강의조교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학과장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강의조교 자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면서 말이죠. 교수님은 40-50명 되는 석사생을 박사생이 그것도 외국인이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다 하면서 거의 거절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딸들을 데리고 공부를 하려던 저한테는 학비에 더해서 아이들을 베이비시터한테 맡겨야 될 돈이 필요했습니다. 갈급했습니다. 그냥 선뜻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한 학기 동안 돈 받지 않겠습니다. 그저 보조로만 일하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거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교수님은 우리 학교에서 아침 일찍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편도로 1시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애들을 챙기고 학교를 향했습니다. 아침 일찍 수업을 위해서는 복도에 불부터 켜고 들어가서 1시간 전에 수업 준비를 하고 학생들을 돕고 토론을 또 이끌었습니다. 저를 입증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어쩌면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자 교수님은 저한테 석사 수업을 온전히 맡아서 가르칠 수 있는 그 강의 조교 자리로 채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수님이 조교 자리를 원하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잡을 원하면 윤금처럼 해라. 누구에게인가 인청을 받으려고 시작한 일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제가 그때 얻은 것은 그냥 조교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가능성은 조건보다 의지가 먼저 결정한다는 그런 믿음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것은 공부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육아였습니다. 저는 두 딸을 키우면서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애들을 돌보고 또 밤에는 과제를 하고 새벽에는 논문을 썼습니다. 하루 3, 4시가 자는 것 저한테는 일상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한테 별명이 두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독종, 두 번째는 만성 피로였습니다. 늘 눈이 충혈돼 있었고 늘 피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늦어졌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은 정말 눈을 뜰 수가 없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학과 건물 안에는 화장실이 그 안에 조그만 휴게실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에 간이 침대와 작은 램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웠는데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얘기하는 소리, 손 닦는 소리 정말 뒤척이기도 했는데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용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건물이 깜깜한 거예요.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고 저는 건물에 갇혔습니다. 핸드폰도 삐삐도 없던 시절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 생각에 무서운 거는 뒤로 하고 너무너무 아득했습니다. 이른 아침에야 저는 건물을 빠져나와서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는 그 휴게실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눕자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업이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데이비스트한테 맡긴 딸을 빨리 데리러 가야지 생각에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달렸습니다. 데이비스트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은 보이질 않아요. 저쪽 구석에 있는 장난감 테이블 앞에 덩그라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싸준 차가운 도시락을 먹으면서요. 엄마하고 달려오는 딸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정말 좋은 엄마고 싶었는데 수없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딸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다 다시 일어나는 엄마, 또 전문성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당당한 녀석의 모습이고 싶었습니다. 교수가 된 이후에 저는 학교에서 보직을 맡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여성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꾸는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교육은 정말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가? 답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우간다에서 만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여성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여성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간단한 컴퓨터 교육을 배운 뒤에 자신이 살던 작은 마을에서만 팔던 곡물을 이웃마을로 또 저 넓은 시장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생계만 이어가던 가정에 조금씩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돈으로 닭을 샀습니다. 닭이 늘어났습니다. 닭을 팔아서 염소를 샀습니다. 또 염소가 늘어났습니다. 염소를 팔아서 소를 샀습니다. 여기까지는요, 흔한 성공담이려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우리 모두를 울렸습니다. 그녀는 소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그 여성은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단지 개인의 성공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교육은 한 세대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2014년 세계 여성의 날, 유엔은 이런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여성의 평등은 모두의 진보다. 저는 이 문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체의 발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교육받을 때 가정이 변합니다.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때 지역사회가 변합니다. 여성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 조직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은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기술의 발전보다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술의 혜택은 누구와 함께 누릴 것일까? AI가 발전했다고 해서 저절로 평등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더 뒤처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에는 2억 5천만 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 학생의 3분의 1은 인터넷 원격 교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성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할 확률이 높고 더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의 경쟁력은 기술의 수준만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사람, 그 사람의 가능성을 얼마나 키워주는가, 또 가장 소외된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는가, 저는 그것이 진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그에 져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도 그랬습니다. 저를 믿어준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지켜준 가족이 또 있었습니다. 함께 해준 동료와 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말에 한 문장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교육은 그 가능성을 키웁니다. 그리고 사회적 제도는 그 가능성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켜줍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차별받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남겨주어야 할까요? 기술만 발전한 세상일까요? 아니면 누구도 자신의 성별 때문에, 가난 때문에, 태어난 환경 때문에 가능성을 의심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가장 소외된 한 사람의 가능성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결정됩니다. 다섯 번째 딸이었던 저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또 소를 팔아서 딸을 대학에 보낸 우간다 여성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그 여성은 소 한 마리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미래를 샀습니다. 아니, 한 세대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저는 아마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박수 소리를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의 평등은 여성만의 진보가 아닙니다. 가정의 진보입니다. 지역사회의 진보입니다. 국가의 진보입니다. 그리고 인류 전체의 진보입니다. 여성의 평등은 모두의 진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0: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주말의 기억이 거대한 잔치상에 차려진 음식을 다 소화해내지 못하고 눈으로 마저 남아있는 음식을 바라보고 있는 손님의 심정이 되는 7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50주년 미국 건국 기념 축제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여러 곳에 그리고 우리들의 도시 뉴욕의 허슨강 위로 굵은 빗방울이 내려 사라지는 아침입니다. 그 무리를 행진하던 이틀 전 한대와 돛을 높게 올린 범선들을 보셨다면 오늘은 또 월요일 내리는 비와 함께 다시 새롭게 펼쳐질 물 위에서의 경험에 기대를 해도 좋은 날입니다. 월드컵 축구는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탈락한 주말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만이 남아서 오늘 운명의 한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FIFA의 미국 선수 레드카드 결정, 출장 정지 결정에 항의한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이 결정의 번복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월드컵과 폭염과 독립기념 250주년 축제들의 소식이 마치 세 곳의 돌상, 결혼식 피로연, 그리고 나라의 잔치상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트래비스 켈시의 결혼식이 또 있었는데 마디슨 스퀘어 가든에서의 이 웨딩 리셉션에선 라플 추첨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월드컵 축구도 한국이 떨어지고 나서도 이렇게 또 열심히 찾아서 보는 그런 월드컵이 되고 있다. 물론 볼 수 있는 것이 항상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지만 뭐 유튜브의 하이라이트를 비롯해서 지금 드라마가 계속되고 있는 이번 월드컵 축구는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또 분통을 터뜨리면서 보지 않고 이렇게 축구의 진정한 재미를 맛볼 수 있는 이 다른 나라의 경기들이라서 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비가 하루 종일 뉴욕과 그 일대에 내릴 거라는 일기예보 받아놓고 있습니다. 비가 뭐 자정 무렵까지는 계속 올 거라고 지금 하는데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73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섭씨로 20도가 조금 넘는 거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그 폭염 섭씨 40도, 체감 온도는 40도가 훨씬 넘는 그걸 살아남았는지. 그런데 주말 동안에 이 폭풍으로 인해서 또 홍수가 난 지역도 있지만 전기가 끊어진 곳들이 많습니다. 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그동안에 그 좀 평범하면서도 너무나 당연한 그런 전기가 있기에 가능했던 여러 가지 예배 중에 이런 걸 생각하고 오셨다면 깜깜한 촛불을 켜야 하나, 그 대신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불빛을 비춰서 그러니까 좀 어두운 실내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 예배실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또 있었지만 오랜만에 네, 복고풍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나면 내일은 비는 그치지만 구름 속에서 하루가 있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한 날, 내일 온도가 결코 덥지 않은 그런 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는 서서히 다시 올라가서 이번 주 금요일에는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덥지는 않지만 아무튼 오늘과 비교해서 섭씨로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이번 주 금요일. 그런데 이것도 알 수가 없네요. 뭐 번개 천둥 표시가 되어 있는 이번 금요일을 보니까 온도가 또 갑자기 좀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좀 맑은 주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6월에 2026년 FIFA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은 글로벌 시청률, 그리고 또 북미의 시청률을 새롭게 갈아치우는 새 기록을 세우는 그런 또 엄청난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3일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아르헨티나 디펜딩 챔피언과 이 10개 섬으로 이루어진 아프리카 서부의 서해안에 위치한 이런 섬들로 구성된 나라 카보베르데의 32강전 경기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시청된 경기, 그 기록을 깼습니다. 약 27억, 맞습니다. 27억 명의 시청자들이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와 보즈니아 40세의 카보베르데의 골키퍼가 어떻게 이걸 또 해낼까라는 정말 기대 아닌 기대, 그래도 뭐 아르헨티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셨다면 너무나 너무나 재밌는 경기 봤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 휴 거의 질 뻔했다.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한번 그 경기를 가보겠지만요. 디펜딩 챔피언을 연장전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까스로 아르헨티나가 3-2로 이겼는데 이 경기를 전 세계에서 약 27억 명이 함께 봤다. 그래서 지금까지 월드컵 축구를 비롯해서 축구 경기 최대 시청자를 올린 그런 기록을 또 세우게 됐습니다. 북미에서는 어땠나? 아무래도 타임존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쉽게 볼 수 있는 시간대이기도 하고 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각각 자신들의 나라를 응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미국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7월 1일에 있었던 그 경기 32강전에 미국이 2-0으로 이겼죠. 박스와 텔레문도에서 평균 3,350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해서 미국 역사상 축구를 그렇게까지 보지 않고 또 축구를 뭐 중계를 자주 하지도 않지만요. 가장 많이 시청된 축구 방송 기록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멕시코와 에콰도르 조별 리그 경기는 미국에서 2,930만 명 시청했고요. 그리고 또 한국과 멕시코가 조별 리그 우리에게 정말 답답한 결과를 줬던 멕시코와의 경기 여기서는 멕시코 현지에서 2,500만 명이 봤다. 개막전 뭐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 6월 11일 개막전 미국의 파라과이의 개막전이 역사적인 2,750만 명의 미국 내 시청자들을 축구 경기를 보도록 그렇게 모았다라는 제 대단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2026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약 83억 정도, 83억.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어섰다는 그런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3억 명 정도를 더한다면 지금 83억 명 중에서 아르헨티나와 카보베르디 경기, 카보베르데 그 경기 지난주 금요일에 27억 명이 봤다라고 하니까 뭐 축구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이벤트가 되는 거다. 물론 신데렐라 스토리를 계속 써오고 있는 이제는 뭐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지켜보고 응원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멋진 경기와 계속해서 그 파이팅과 또 인간에 대한 휴머니티를 보여줬던 카보베르디 이 나라 때문에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된 거죠. 아무튼 어마어마한 월드컵 경기와 더불어서 미국 건국 250주년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토요일에 뉴욕에서 또 허슨강에서 펼쳐지던 그 엄청난 이벤트 보셨나요? 세계 각국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범선들, 범선이 이렇게 돛을 날고 돛을 한 겹으로 단 것과 또 이렇게 나란히 두 개로 해서 위로 올린 톨 쉽 퍼레이드들로 이 퍼레이드가 배들의 퍼레이드로 펼쳐졌는데 저는 놓쳤습니다. 대형 범선 이 도출된 범선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독립기념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이 미동부 시간으로 Sail Forth 250 Parade 이 바다 물 위에서 또 강 위에서 펼쳐지는 이번에 독립기념 네, 이렇게 이름에 붙여진 Tall Ships의 행진이 30여 척 이상 Class A Tall Ships 대형 돛단배들이 페라사노 네로스 브릿지로 해서 스태츄 오브 리버티 하슨강 조지 워싱턴 브릿지까지 정말 장대한 물 위에 그런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뭐 어떻게 이걸 못 보셨다면 애석하지만 저는 그날 오후 무렵인데 아직도 배들이 이렇게 떠다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허슨강에. 그때 잠깐 봤는데 오늘도 허슨강을 가신다면 이 톨쉽스 범선에 무료로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무료 공개 행사가 사우스 스트리트 맨하탄의 시포트 남쪽으로 가시고 아니면은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 브루클린 쪽에 그리고 스태튼 아일랜드 워터 프런트 파크 맨하탄 남쪽에서 이 프리 공짜인 페리를 타고 스태튼 아일랜드 30분마다 있는 이 페리를 타고 가면 바로 물가에 내려지는데 스태튼 아일랜드 쪽에서도 배를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오늘 있습니다. 11시 30분 오전 일 수도 있고 10시부터 6시까지 둘사한데 제가 자세한 시간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7월 8일까지 그렇다면 7월 8일까지 보여지고 보스턴으로 보스턴에서 또 Five Sisters Cup 대단한 경연 배들의 경연이 있다고 하는데 그날까지는 허슨강에 또 허슨강을 따라 달리다 보면 물 위에 이 화려한 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250주년을 맞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폭염, 폭풍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축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워싱턴 DC에서 연설과 함께 초대형 불꽃 축제로 마무리를 줬습니다. 뉴욕에서 메이시스 파이어워크스를 보셨다면 저는 이 뉴저지 쪽에서 좀 봤는데요. 뉴저지 리버티 파크까지는 못 가고 그 위에 해밀턴 파크 쪽에 가까웠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저쪽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서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동시에 펼쳐진 이번 메이시스 불꽃놀이 보긴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불꽃을 보니까 안고 없는 침방이더라고요. 오히려 집에 돌아와서 밤새 이 동네에서 네이버들이 이렇게 터뜨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4th of July 밤을 또 잠을 설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DC의 National Mall에서 있었던 이 축하 행사에서는 또 폭풍으로 2시간 동안 대피 해서 11시 45분 밤에 끝이 난 건가요? 네, 이 뉴스 리포터들이 너무나 졸린 얼굴로 이렇게 그 이제 연설 내용을 요약을 해주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80세 생일을 지나고 나서도 아주 뚜렷한 목소리로 미국의 역사와 성취를 강조하는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저도 자신의 이렇게 뭔가 도전을 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말을 또 잊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 연방의회에서 Save America Act 이거 뭐 우편 투표 없애야 된다. 그리고 유권자 신분 확인을 똑바로 해라. 이 법안을 추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고된 대로 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큰 초대형 불꽃 놀이하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40분 동안 워싱턴의 하늘에서 85만 발 이상의 불꽃이 그러니까 폭죽이 터졌는데 뭐 미국의 성조기 색깔을 테마로 한 색깔들이 근데 또 후반부에는 너무 많이 터져서 연기 뭐 약한 비 이게 합쳐지면서 시야가 뿌여졌고 마지막에는 번개가 하늘을 밝히는 장면까지 더해졌다. 자연과 트럼프 대통령의 스펙타큘러한 250주년 기념쇼가 네, 있었던 그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7월 6일 뉴욕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중미 월드컵 축구가 생각보다 정말 볼 게 많아요. 그리고 이 타임존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기 수가 더 많아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뭔가 유료 관전이 돼야 하니까 시청이 돼야 하니까 이게 그냥 쉽게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뉴욕 거리에 지나가는 동안에도 잠깐 서서 이 창문 너머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바, 레스토랑의 화면 속의 축구 경기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 16강 경기. 오늘 지금까지 세워졌던 월드컵 축구의 이 시청률, 전 세계 시청률 최고를 능가하는 그런 기록이 세워졌다. 27억 명이 본 아르헨티나와 카보베르데의 경기. 그게 금요일이었는데요. 어제 저는 잉글랜드와 멕시코의 경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물론 가서 본 건 아니지만요. 눈을 감고 있어도 어느 팀이 공을 잡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멕시코 시티에서 이 경기가 있었는데 홈 관중들의 응원과 이 부, 야유가 얼마나 그 대조가 되던지 홈 관중들이 멕시코가 공을 잡으면 응원을 하니까요. 함성이 있고 잉글랜드 선수들이 굉장히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초반에는 어쨌든 그 긴 다리에 정말 빠르고 갑자기 몇 번 뛰면 그냥 공 한 세 번 패스하면 바로 멕시코 이 골 문전까지 도착하는 그런 잉글랜드. 뭐 해리케인을 비롯해서 진짜 잘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감탄을 하면서 멕시코를 속으로 이렇게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약해 보인다. 다리도 짧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전반에만 두 골이 잉글랜드 쪽에서 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들어서서 더 거세게 이제 멕시코가 몰아붙이면서 관중들의 함성도 뭐 대단했죠. 그런데 잉글랜드에게 레드카드 퇴장 이 명령이 내려집니다. 충격적이죠. 그렇게 또 경기가 이제 격렬하게 상당히 좀 예민한 그런 선수들이 내가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고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중에 또 골키퍼와 충돌하는 장면도 있었고 그런데 멕시코의 골키퍼가 바로 이 장면 공을 놓치고 다리를 치려는 게 아닌데 어떻게 다리를 쳐서 잉글랜드에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해리케인이 성공을 시켜서 한 골 추가해서 뭐 그때까지 또 멕시코 한 점 내서 3-1이 된 거죠. 결국은 제가 지금 봅니다. 근데 다시 비디오 판독 후에 멕시코의 페널티킥이 선언이 되고 제가 뭐 본 거 정리를 했는데 도움이 안 되네요. 아무튼 멕시코가 정말 저항을 하고 10명으로 뛰게 된 잉글랜드의 그렇게 격앙된 분위기에서 항의도 엄청 많아지면서 그렇게 추격전을 벌였지만 네. 해리케인에게까지 옐로우 카드가 주어져서 잉글랜드에서는 해리케인을 이렇게 벤치로 부르는 그런 결정까지 해야 했는데 눈에 띄게 확 위축된 조심하며 잉글랜드 선수들이 경기를 끌어가서 추가 시간이 11분이나 주어졌는데 결국은 멕시코가 이걸 뒤집지 못하고 2-3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멕시코가 마지막 추가 시간 주어진 그 1분 그러니까 11분을 다 쓰고 났는데도 코너킥이 계속 이어지니까 그냥 차게 했어요. 결국 이걸 동점골로 연결하지 못하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는 순간에 잉글랜드 선수들의 표정은 승리의 환호 이렇게 와 하고 하늘로 치솟는 그런 대신에 전쟁의 이 사지 죽음의 그 사지를 빠져나온 것 같은 표정 뭔가 이렇게 이제 살았나 보다 이런 표정을 제가 잉글랜드 선수들에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10명이 뛰어나서 결국 3-2 승리를 확인하는 그 순간에 멕시코 경기장은 반면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태양이 영원히 다시 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바로 눈앞에서 월드컵 16강 경기를 놓친 패배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많은 멕시코 거의 전쟁이 난 것 같이 길마다 다 막아놓고 60% 이상은 이 멕시코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그 메인 중심이 되는 도로에 80여 개의 스크린을 설치해서 모두 다 나와서 또 응원하고 볼 수 있는 멕시코의 어마어마한 그 공동 개최국으로서의 그 응원이지만 멕시코 시티에 마침 얼음이 어둠이 내리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태양은 떴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경기 중에 브라질이 또 어제 8강 진출이 좌절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노르웨이와 브라질 간의 16강전 경기가 MetLife Stadium에서 있었는데 노르웨이가 브라질을 2-1로 이겨서 브라질이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의 이 엘링 홀란드 어마어마한 체격의 선수 이 선수가 혼자 두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월드컵 출전 사상 노르웨이가 첫 8강 진출을 한 거라고 합니다. 결정적인 공헌을 하고 그리고 홀란드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만 7골을 기록하고 있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서 바이킹의 후손이다 이거죠. 노르웨이 응원단과 노르웨이 선수들이 이게 같이 이렇게 이 노를 젓는 와 이 바이킹 로 응원전을 펼쳤는데 응원이 이게 정말 독특하고 신기하고 다 같이 이렇게 노를 젓는 거예요. 이게 뭐 다 자랑스러워할 바이킹의 선조들의 역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는 또 그게 대단했으니까. 근데 이게 MetLife Stadium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번져서 뭐 싱가포르까지 노르웨이에 노를 젓는 그 응원이 또 모습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오슬로는 당연히 바이킹 도시로 변해서 9만 명 이상이 도심으로 몰려들어서 역사상 최고의 거리 응원을 펼쳤다. 그렇습니다. 캐나다가 또 모로코에게 0-3으로 져서 또 공동 개최국 탈락을 한 최초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모로코가 워낙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세 골을 내면서 어쨌든 지금 8강 진출을 하고 있는 모로코. 프랑스와 파라과이 경기 보셨나요? 파라과이는 몸으로 싸웠고 프랑스는 기술과 실력으로 싸웠다. 이거 진짜 축구가 위험할 수도 있구나.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뿐 아니라 진짜 이거 뭐 어떻게 격투기가 돼버리는 프랑스가 물론 기술도 좋고 선수들 간의 호흡도 좋아서 점유율, 골 점유율이 높기도 하고 그 경기를 지배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파라과이는 수비 그리고 또 역습을 노리는 가운데 엄청나게 몸으로 거친 경기를 했습니다. 진짜 이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거 누가 좀 가서 경찰이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무튼 프랑스는 기술로 축구 기술로 파라과이는 몸으로 싸운 경기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32강 경기 중에 아르헨티나 지난대 우승팀으로 리오넬 메시가 역대 월드컵 지금 최고의 선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월드컵 최다 골 기록을 세우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아르헨티나 팀이 카보베르데를 맞았습니다. 카보베르데가 10개 섬나라로 원래는 무인도였는데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노예의 욕심이 있어서 사람이 살기 시작한 오늘날의 카보베르디 아름다운 또 관광지로도 유명한 이 나라인데 이 월드컵 축구 최초 지금 진출이죠 본선에 그런데 하마터면 아르헨티나가 엄청난 충격을 우리에게 줄 뻔했습니다. 월드컵 디펜딩 챔피언이 카보베르디라는 나라에 질 뻔했다.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연장전까지 가는 끝에 3-2로 이겼는데 만약에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또 이 동점골을 넣었을 것 같습니다. 그 경기의 양상이 그랬잖아요. 한 골 허용하면 보징야 골키퍼가 못 막았으니까 우리가 이거 만회해야 한다. 마치 이런 것처럼 동점골을 만들고 또 한 골을 넣으니까 또 동점골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연장전 시간이 이제 끝나서 3-2로 질 수밖에 없었던 근데 이 경기 자체가 카보베르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보기에도 감동적인 그런 경기였는데 아무튼 최대 규모, 역대 최대 규모의 월드컵 넉아웃, 그러니까 이 토너먼트로 이제 올라가서 지면 떨어지는 그 이변 중에 하나를 아르헨티나가 피했다. 아프리카 서해안에 위치한 10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카보베르데, 52만 5천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나라, 세계 랭킹 67입니다. 개막전에서 스페인과 0대0으로 그렇게 또 비겼고, 우루과이에 2대2, 사우디아라비아 0대0, 한 번도 지지 않은 채 32강에 진출했는데, 카보베르데가 어쨌든 지기는 졌습니다. 놀라운 피날레,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뭔가 말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번 낙아웃 스테이지, 32강 스테이지에 진출해서 너무나 많은 찬사를 받고 지금 천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의 팔로워를 갖게 된 40세 골키퍼 보징이야. 1대1 상황에서 메시, 리오넬 메시를 막아내는 그런 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감한 모습을 보여서 우리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잘 정착시켜서 조용히 대서양 한가운데 살아온 나라 카보베르데 보징야가 얼마나 우수한 인재가 많은지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세상에 알리게 된 걸 기뻐하는 또 말을 했습니다. 카보베르데.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alla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폭염으로 너무나 힘든 그리고 또 월드컵의 열기와 함께 두 곳에서의 두 가지의 한 곳에서의 열기를 체험하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 거주해 오신 박상희님을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킴스 보석입니다. 47 스트리트, 5 에베뉴, 6 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킴스 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는 골드바, 실버바도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시면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를 차 안에서만 듣는 시대가 아니죠. K라디오 앱, K라디오 홈페이지도 유튜브 라이브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데 새롭게 단장한 K라디오 웹사이트 홈페이지로 오십시오. www.kradio.us kradio.us 오시면 뉴스도 들으시고 또 보실 수도 있고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 세계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침, 요즘 탑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 College Consulting Research 경시대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The next E. 오늘 저녁은 또 뭘 해먹나 혹시 고민을 하신다면 말이 필요 없는 퇴근길 저녁 준비 오늘도 뉴저지 한남체인 안에 있는 만남방에서 하십시오. 성 이모랑 정혜 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 또 국 찜, 떡까지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헬프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화 재단의 헬프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특별한 제품의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또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데요.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보 그리고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 반려동물 프리미엄 용품만을 골라서 한 곳에 모은 제니 앤 뭉치. 기억하세요.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

0: 프랑스 파리의 박상희 님을 연결합니다. 폭염과 월드컵 파리의 열기가 지금 두 가지인데 어떤 게 더 뜨거울까요? 박상희 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단연코 프랑스와 또 유럽 여러 나라들의 지금 폭염 이렇게까지 더울 수 있나, 그 뉴스가 우리를 걱정시켰는데요. 지금 어떤가요?
1: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제가 이제 유럽에 지금 산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이번처럼 더웠던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0: 네, 화씨로 40도가 넘는 지역이 많았죠?
1: 네, 프랑스 전역이 40도 넘었고, 예, 무엇보다 저녁에도 계속 이 열기가 계속되고, 예, 바람이 불지 않고, 그래서, 예, 좀 더 힘들었습니다.
0: 오늘은 어느 정도 기온인가요?
1: 오늘도 지금 한 몇 도 되는 32도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씨는 아직은 그래도 그늘진 곳에 가면, 예, 이제 아까 바람이, 선선한 바람이 있어서, 그냥 이전에 이제 여름 날씨예요. 근데 우리가 2주 전에 겪었던 폭염 때는 예, 좀 평소 여름 날씨하고는 다른 예, 그런 더위였어요. 그늘에 가도 예, 네. 우리 예, 습하기도 하고 네. 예, 많이
0: 아 그늘도 어떻게 그 더위를 가려주지 못하는. 그런데 보니까 네. 진짜로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게 추정이 되는 숫자죠. 원래 보통 매달 이 정도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것보다 또 이례적으로 더 숫자가 늘었다 하면 그게 일단은 이 폭염이 가장 큰 원인이니까 네. 폭염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1: 그렇죠. 일단 그거는 맞아요. 평소 때 그 이 시기에 사망자 수보다는 한 두 배 정도 많다고 맞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폭염이라기보다 이제 기저 질환자라든지 심장 질환자라든지 노약자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사망하신 경우가 좀 많이 더 늘어나서 코로나 때처럼 그러니까 폭염이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좀 더 기다려봐서 추가 분석을 해야 예,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는 지인분도 불어를 무료로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가르쳐 주시던 94세 된 그 은퇴하신 불어 선생님이
0: 네.
1: 폭염 기간 동안 돌아가셔서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더라고요.
0: 네. 예. 와, 정말 이 더위라는 것이 그냥 에어컨 있고 그런 건물에 있어도 힘든데 프랑스가 전체적으로 지금 에어컨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나라인가요?
1: 네, 유럽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지역들은 이제 여름에는 지중해 기후 영향으로 그늘로만 이제 햇빛을 피하기만 하면 습하지가 않아서
0: 네.
1: 그렇게 에어컨이 필요하지 않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예,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저녁으로는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또 서늘하다고 해야 되나? 예, 괜찮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이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에어컨 문화가 예, 유럽은 어느 나라든 예, 그게 정착이 안 돼 있었죠.
0: 네. 따로 뭐 정책으로 규제하는 파리에 또 그 아름다운 모습에 방해가 될까 해서 그런 건 없나요? 정책으로 에어컨을 못 살게 하는.
1: 네, 규제에 뭐 금지하거나 정책적으로 못하게 하는 건 없고요. 일단 시민들도 그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일단 문화적으로도 그런 게 네. 있죠. 전통적으로 일단 기후가 예, 그늘에 가거나 아니면 연문을 닫아서 햇빛만 타단하면 실내에서는 서늘하기 때문에
0: 네. 예,
1: 여름에도 쾌적하기 때문에 전혀 필요가 없고 또 전기 요금이라든지 이런 네. 게 유럽은 되게 예, 한국이나 이런 데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전기료가 비싸기 때문에 네. 굳이 에어컨을 설치할 가정에서 그걸 필요도 없는데 그걸 전혀 예, 네. 설치할 예, 따로 없고 또 세 번째는 설치하고 싶다 하더라도
0: 네.
1: 파리 시내 같은 경우는 건물 구조가 아시겠지만 아주 오래된 예, 다들 그런 건물들이라
0: 네.
1: 외벽을 손상하는 그런 공사는 예, 저 할 수가 없어요. 예,
0: 네.
1: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예, 에어컨 또 구조상 설치하기도 힘든 것도 있고요.
0: 네.
1: 일단은 필요가 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공기관 같은 데는 많이 네. 2003년도 그때 한번 굉장히 또 폭염이 있었던
0: 네.
1: 거든요. 2003년도에 그때 한 2만 명 정도가 그때 사망했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0: 2003년도.
1: 병원이라든지 공공기관에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그 이후에 에어컨 설치를 하기 시작했었죠.
0: 네.
1: 가정집에서는 예, 네. 아직 에어컨이라는 것은 좀 예, 유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예, 찾아보기 네. 필요 없는 예, 그 전자제품입니다.
0: 네. 그 박사님 집도 에어컨 없이 지금 계속 살아오신 거예요?
1: 예, 그렇죠.
0: 네.
1: 없이, 예. 선풍기도 없습니다, 저희 집은.
0: 진짜요?
1: 근데 그게 좀 힘들었습니다. 네, 네.
0: 선풍기라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해요, 네. 네. 더위가 네. 지금 거의 다 끝났다고 그렇게 예상이 되나요? 어떤가요?
1: 그래서 폭염이 한 2주 그렇게 지속되다가 네. 정말 이제 순풍 트이게 네. 저번 주 26일부터인가? 28일부터는 갑자기 이제 정상적인 여름 날씨가 됐었어요.
0: 네.
1: 예.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는 정상적인 여름 날씨, 쾌적한 지중해 날씨였는데, 네. 이제 이번 주 오늘부터 30도, 36도, 37도, 이제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다시 이제 그, 땅이 아침 네. 저녁으로 서늘해지지, 식어지지 않고, 계속 네. 이제 이거, 예, 오메가 돔, 열돔 네. 현상으로, 땅이 이제 데워진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0: 네. 그래서 파리 시민들이 네. 또 물로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지금 사진으로, 영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1: 예, 뭐, 샌드강이나 이런 이제 각 소중소도시에서도 예, 물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 이제 들어가서 수영을 하거나 하다가 좀 여러 가지 인명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네. 그것도 또 그냥 더워서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 나라들이 지금 다들 더우면 물로 뛰어드는데 그런 안전사고는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데 한 40여 명 네, 그렇죠. 정도가 파리에서 물로 뛰어들었다가 그렇게 익사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한 2, 3주 전에 네, 받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에어컨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뭐 외국에서 네. 바라볼 땐 너무 이게 신기한 현상이니까 특히 미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네. 에어컨을 달 때 한국에서의 보도를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이 든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꼭 그런 건 아닌 거죠. 벽을 또 외벽을 네. 손상시키지 않고 다는 방법이 없으니까 외벽
1: 네.
0: 네. 또 하나 지붕에 많은 소재가 아연이라고 해야 되나요? 징크로 되어 있어서 약간 회색빛, 청동빛 뭐 이런 아름다운 파리의 지붕들인데 그게 그렇게 열을 많이 흡수한다고 또 그러던데요.
1: 예, 맞아요. 이렇게 폭염 때는 네. 마지막 그 다락방 예, 네. 그 있는 분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우나 같이 땀이 줄줄줄 나는 수준의 예, 네. 굉장히 그게 열 차단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0: 아,
1: 힘들 거예요.
0: 네, 네.
1: 그런 분들. 그래서 뭐 학생 주로 이제 그런 데 사는 분들이 이제 저소득층이라든지 학생들이 네. 대부분 많은데
0: 네.
1: 예, 참 좀 예, 마음이 아픕니다.
0: 네. 관광객 숫자는 어떤가요? 이렇게 덥다고 그래서 파리 가지 말자 지금 그렇게들 말을 한다는데 여전히 또 찾아오는 사람들은 오죠?
1: 네네네. 그 실질적으로 관광객 수가 직접 영향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대부분 이제 휴가 오시는 분들이 사전에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예약해서 오시는 분들이고 세계 네. 각지에서
0: 네.
1: 그래서 예, 감소된 거는 특정한 공식 통계는 아직 없는데 일단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하시는 행동 패턴이 좀 달라진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0: 아.
1: 제가 어제 사진 몇 장 예, 뭐 네. 거리에서 좀 방면을 찍었는데
0: 네.
1: 예, 낮 시간에 그 시간에 거기가 아주 오대용 쪽이고 중심가라 원래는 네.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인데 별로 네. 많이 사람들이 없고 테라스에도 사람들이 없고 이제 저녁 때 예, 나와서 관광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봐야 네. 되는 지역에 관광객들이 이제 피해할 수밖에 없는 더위를 피해서
1: 네.
0: 실내에서 보낸다
1: 네.
0: 이거.
1: 네.
0: 그래서 뭐
1: 그래서 아직 온도가 네. 높지 않은 오전이나 저녁 시간에 이제 나와서 관광을 네. 하시는 것 같고요.
0: 네. 네. 그래도 파리의 이야기는 네. 이 폭염 속에서도 여전히 추억을 만들어 가는데 저는 이 사진들이 너무 한적해서 이 휴가철의 네. 사진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원래 보내 주셨을 때 처음에 그래서
1: 어제 이건, 찍은
0: 네, 근데 그렇게
1: 일요일이고 그것도 일요일인데
0: 너무 한산해
1: 저도 좀 예, 확실히 사람들이 네. 낮에는 이제 네,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0: 네.
1: 보통 테라스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데
0: 네.
1: 약간 그늘지고 그러니까 서늘한 테라스에 많이 앉아 있는데
0: 네.
1: 어제는 보니까 집중적으로 아이스크림 파는 글라스 집에 많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0: 네. 그
1: 사진 찍은 시간이 오후 5시에서 예, 5시, 6시인데,
0: 네.
1: 그 시간대가 제일 더워요. 4시에서 5시 사이가. 네, 지면이 계속 더워져서 12시가 아니고요. 오히려 네. 한 3시, 4시부터 더워지거든요. 네. 계속 지면이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서 그 시간대가 이제 사람들이 좀 호텔에 들어가든지 시원한 곳에 들어갔다가 네. 예, 한 이제 8시 이후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네. 파리의 더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고 이런 데 소셜미디어도 야단이 났고요. 근데 이게 꼭 그렇지 않다. 이게 뭐 정책적으로 에어컨을 모두 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뭐 선거에 나선 후보들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피로가 그렇게 에어컨 필요가 없는 네, 시중에 네. 날씨이기 때문에 네.
1: 네 그리고 프랑스 전기 요금이 다라고 네. 해도 네. 그 전기세 요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못 달죠.
0: 그렇겠네요. 네.
1: 네 선풍기 대비해서 10배 넘는 그 에어컨 비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전기 요금이라든지 가스 요금이 네. 24년 이후로 2배 정도 올랐는데 계속 오르고 있는
0: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1: 네 실수에. 뭐 여름에 이렇게 폭염 때 잠시 쓴다고 쓰는 것만 한다 하더라도 네. 예, 그걸 예, 뭐 늘 사용할 수 있는 가정집은 드물 것입니다.
0: 그리고 때문에. 또 한편에 열기를 지금 뿜고 있는 건 이제 폭염은 잠시 지금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파리 프랑스 전체에서 월드컵 축구 우리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월드컵 축구에 프랑스가 정말 잘하고 있잖아요. 그거 응원하는 열기도 또 안 모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모여서 응원하세요?
1: 네, 다행히 이제 시차 때문에 네. 네, 대부분 11시, 뭐 10시 이후에 경기가 진행돼서
0: 밤 10시,
1: 아주 날씨와는 조금 그래도 영향이 적은 것 같아요. 네. 이제 해가 다 지고 예, 11시 뭐 이렇게 넘어서 경기를 하니까 주로 프랑스는 이제 축구 경기 보는 문화가 카페에 모여서 많이 봐요.
0: 네.
1: 광장에 모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4강이나 뭐 6강 정도 올라가면 네. 호텔
0: 4강.
1: 시청 앞에 예, 광장에서 네. 큰 이제 스크린으로 보는 네. 보지만 이제 그 전까지는 보통 이제 주변에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친구들이나 아니면 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예, 같이 모여서 이제 축구 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네, 응원하면서 예, 네. 예, 보는 것이 예, 또 그걸 또 재미로 카페에 나가서
0: 네, 시차 때문에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은 프랑스가 밤 늦은 시간에 경기를 하니까 카페는 문을 보통 닫지 않나요? 그 시간이면 11시 연대됐어요.
1: 카페들은 보통 뭐 2시까지 와. 뭐 이렇게
0: 미국에 뉴욕에 카페를 생각했더니 네.
1: 특별히 이 기간에는 열어놔야죠.
0: 네. 그래서 원하면 가서 볼 수 있는 곳은 지금 프랑스 파리에 많이 있다. 카페에 가서 응원하시고 와 네. 축구를 사랑하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또 워낙 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랑스를 네. 함께 또 응원하는 많은 또 미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네. 어떤 이렇게 파리의 시민들이 많이 휴가를 가는 시기이기도 한데 박사님은 어떻게 요즘 보내시는지요?
1: 네. 네, 휴가철 이제 학생들 방학이 학교 방학이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돼서 네. 예, 많이들 이제 피서를 떠나고 휴가 여행을 떠나서
0: 네.
1: 뭐 이번 주부터 예고되는 폭염은 그래도 좀 시민들이 잘 넘길 것 같습니다.
0: 네.
1: 예, 저는 네, 뭐 아직 휴가 갈 계획은 없습니다.
0: 네. 그 폭염이 지나가고 네. 또 한 차례 더위가 다가올 그걸 또 준비하고 계시는 파리에서 그동안 살아오시면 우리 K라디오에 한 번씩 소식 전해주시는 올림픽 때도 그랬고요. 파리에서 박상희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시원하게 계세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박상희님 파리에.

파리의 카페에 앉아서 함께 응원하며 밤늦게 프랑스의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는 재미도 낭만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폭염이 단순한 그런 현상이 아니고 뭔가 우리 지구가 좀 아프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건 지구를 떠나 우주에서 북경을 초월해 한 배에 타고 있는 우리 이 작은 별 지구를 바라본 우주 비행사들만이 느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별 지구, 오늘 비가 내리고 나면 뉴욕과 그 일대는 그래도 시원한 날이 좀 이어지겠지만 유럽을 생각합니다. 지구를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지였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니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0: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팩팩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자동차의 바퀴 소리가 비를 끌고 가고 있네요. 빗소리가 들리시나요? 오늘 아침이 비와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말 내내 하늘을 수놓았던 불꽃들 다들 기억에 담으셨겠죠? 독립기념일의 반짝임이 지나가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길목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짙고 비가 오후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사나웠던 폭염을 이렇게 한 번에 잠재우네요. 축제의 여운과 평범한 월요일 사이 그 어디쯤에 서 있는 지금. 빗소리를 배경 삼아서 이 도시 곳곳의 이야기들을 천천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차 한 잔 손에 들고 또 창밖 빗줄기를 바라보시면서 저와 함께 이 아침을 나눠주시겠어요?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0: 7월 6일 월요일 투데이 시작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또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좀 긴 휴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월요일 또 출근길들이 몸이 좀 무겁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비까지 오고 그래서 그래도 오늘 하루 잘 시작이 되었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라디오와 함께 키라디오와 함께 하시면 아마 정말 재밌고 정신도 바짝 드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쯤 되면은 살짝 긴장이 풀어지면서 피곤이 좀 몰려올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께 오늘도 투데이가 즐거운 또 정보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릴게요. 함께 하실 분들 많이 계신데요. 카톡 항상 열려 있습니다. K-Radio US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앱과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생방송 듣기 유튜브로 지금 현재 또 실시간으로 방송 함께 보실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월요일 투데이 생각 함께 나누는 생각인데요. 여러분들 벌새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아주 작은 새, 우리 손바닥보다도 작은 그 새, 벌새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벌새는 몸무게가 한 3g 남짓? 동전 하나보다도 가벼운 아주 작은 그런 새죠. 그런데요. 이 작은 몸속에는 이 동물 중에서도 손꼽히게 빠른 그런 심장이 아주 팔딱팔딱팔딱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될까 싶죠. 벌새가 평소에요. 초당 40번에서 한 80번 정도의 날개짓을 한대요. 얼마나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1초에. 아주 작은 일부 종은 최대 한 200번 가까이 날개를 치기도 한대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벌새의 날개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퍼덕퍼덕 소리가 아니고 붕 하는 그 벌. 그래서 벌새잖아요. 벌처럼 붕 하는 소리가 난다고 그래요. 이때 이 벌새의 심장은 평상시에 한 1분에 250번에서 한 500번 정도 뛰다가 날아오르는 그 순간에는요. 최대 1200회. 안팎까지 빨라진대요. 대단하죠. 그 작은 새가 사람 심장이 뭐 이 정도로 뛴다 그렇게 생각하면 몇 분도 버티기 어려울 그런 속도죠. 벌새는 매일 이 극한의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격렬하게 사는 새인데 그럼 이걸 과연 이 몸이 작은 몸이 지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벌새는 쉬는 법이 굉장히 남다르다고 해요. 밤이 되면 이 벌새는 토포라는 상태에 들어가는데요. 심장 박동을 1분에 약 50번까지 떨어뜨린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체온과 대사량을 아주 극단적으로 낮춰서 에너지를 아끼게 되는 거죠. 쓰러져서 잘 때는 거의 뭐 가사 상태처럼 이렇게 자게 되는 겁니다. 낮의 질주와 밤의 그 완전한 멈춤, 그 극단을 오가면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게 이 벌새라고 해요. 그리고 이 벌새의 삶에서 가장 뭉클한 장면은 아마 이동 시기일 것 같습니다. 루비목 벌새라는 종이 있는데요. 매년 봄에 이 멕시코만을 건너서 미국으로 날아가는데 거리로 치면은 최대한 800km를 대부분 쉬지 않고 한 18시간에서 22시간 정도 날아야 하는 그 긴 여정입니다. 한 바다 위니까 앉을 곳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벌새들은 떠나기 몇 주 전부터 그 꽃에 있는 꿀들과 작은 벌레를 부지런히 먹어둔대요. 그래서 몸무게를 평소에 본인 그 몸무게보다 한 두 배까지 늘려놓는다고 하네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축한 지방을 연료 삼아서 그 긴 바다를 건너가면 되죠. 사람으로 치면 하루에 뭐 햄버거를 한 100kg 정도 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 무리를 지어서가 아니라 벌새는 대부분 혼자 이렇게 홀로 이동을 한대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스스로 준비한 만큼만 가지고 스스로의 날개짓만으로 그 먼 길을 건너는 거죠. 이 벌새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 종종 이 벌새처럼 살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그 전력을 다해서 살아내고요. 어떤 날은 정말 숨가쁘게 막 헉헉거리면서 질주를 하죠. 그런데 이 벌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렇게 전력을 다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히 멈춰서 시간이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큰 도약을 앞두고도 눈에 띄지 않는 그 잘 먹어두는 그 준비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벌새를 통해서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벌새의 이 비행은요, 화려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는 수없이 많은 밤의 그 정지와 잠깐 멈춤과 몇 주간의 조용한 축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군가의 도약을 보면서 정말 잘한다, 멋지다, 부럽다. 그 순간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도약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준비했던 그 이후의 쉼까지 좀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 이 벌새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가장 정직한 방식으로 건너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도 도약을 하는 그 결과만 보지 말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잠깐 쉼을 갖는 것, 잠깐 멈춤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쉰다는 것은 게으른 게 아닌데 잠깐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쉬고 있으면 굉장히 죄책감을 갖거나 게으른 사람처럼 보일까 이런 생각들 하실 때 있잖아요. 이것은 도약을 위한 과정이다. 벌새처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쉴 때는 확실히 쉬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 휴가들도 많이 가시는데요. 가셔서는 정말 완벽하게 잘 쉬고 돌아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은요,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입니다.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맛있는 국수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이죠.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투데이 곧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3불99, 아삭이 고추 파운드당 3불99, 시험뉴스밥 금토일 3일간 4불99, 교호포도 3파운드 크램쉘 6불99, 100% 한국산 해담 자연산 절단 꽃게장 650g 16불99.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운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7: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7: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7: 866-566-9191, 866-566-9191.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미도가 부르는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보통은 결혼을 하게 되면 친구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이런 얘기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가요? 결혼하신 분들 지금 많이 들으실 텐데 결혼 전보다 인간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들이 좀 줄어드셨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확장이 됐는지 궁금해요. 근데 그 정리의 수준이 그냥 보통 정리가 아니라 거의 만약에 단절에 가깝다. 이러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아내의 강한 집순이 성향 때문에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호소하는 한 남편의 사연을 함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결혼 4년 차에 접어든 40대 직장인 A씨인데요. 평소 이분은 동호회 활동도 굉장히 즐기고 또 특히 사람 만나는 거를 아주 좋아하는 누가 봐도 활동적인 그런 적극적인 그런 성격이었대요. 그런데 아내는 완전히 정반대였다고 합니다. 집 밖을 거의 나서지 않는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집순이 집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집순이 스타일에 가족 외에 사회적인 활동은 전혀 없다시피 한 그런 상태였죠. 보통 우리가 요즘 말하는 MBTI로 따지면 아주 극아이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가 오직 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침묵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사회활동까지도 조금씩 통제하기 시작한 건데요. 뭐 동호회에 나가는 것도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아내가 이제 좀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에게 남은 아주 가까운 친구는 겨우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남았다고 합니다. 어떤 회식 자리가 있어도 아내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겨우겨우 참석하고 뭐 미리미리 나오고 이렇게 초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여행은 아주 뭐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다라면서 하소연을 한 건데요. 이 남편이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다른 부부들도 다 이렇게 배우자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이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본 거죠. 원래 결혼이 그런 거라면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고 살겠는데 정말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소연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겁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이제 누리꾼들의 반응이 툴로 갈렸어요. 먼저 남편 입장에 공감하는 쪽의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인간관계까지 다 끊어버리는 것은 이건 아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이거는 더 나아가서 폭력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사람에게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그런 관계는 결국은 양쪽을 다 지치게 만든다. 이거는 아주 좋지 않다라는 파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다른 시각도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고 집밖에 모르는 내향적인 아내를 만났다면 거기에 맞춰야 된다. 밖으로만 이렇게 자꾸 나가려는 남편도 문제가 아니냐.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집중하는 게 맞다. 뭐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드는 건 결혼하고 나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인데요. 글쎄요. 사실 결혼이라는 게 분명히 그 두 사람의 세계를 딱 전혀 다른 그 두 세계가 만나는 거는 맞는 일이긴 한데 그게 한쪽의 세계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방식이 맞는 걸까? 저도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적당한 거리와 또 각자의 어떤 좀 숨쉴 공간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한 어떤 솔직한 대화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분의 고민이 이 남편의 고민이 마음에 좀 와 닿으시나요? 누구의 마음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에게 좀 묻고 있는 게 바로 그 균형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나 밖으로 놔두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런 본인의 개인의 어떤 취미활동이나 사람의 인간관계까지 제약하는 것도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부부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은 균형을 잘 맞추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겠죠? 네, 여러분의 사연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시험요소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아이다호 감자 백당 1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바베큐 생산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8: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이제 점점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름을 맞아서 스타일 변화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중에서도 헤어스타일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헤어는 자신감과 이미지 전체를 완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요,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아주 유익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와이저 리빙 다니엘 박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정말 이 탈모라는 것은 내가 이제 겪어보지 않으면 사실 그 심정을 잘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1: 네, 맞아요. 탈모에는 네. 저도 탈모를 오랫동안 겪었는데.
0: 아, 그러셨군요.
1: 그 스트레스는 말로 향유할 수 없습니다.
0: 그렇군요. 정말 누구보다 잘 아시겠어요, 그럼 대표님?
1: 그럼요.
0: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탈모인들의 희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죠?
1: 네, 맞아요. 지난 6년 동안 네. 방송을 통해서 FDA에서 승인된 탈모 치료 의료기기 이 헤어봄을 소개했는데
0: 네.
1: 그때는 이제 이번에 새롭게 블랙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0: 네.
1: 또 많은 분들이 또 앵콜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헤어봄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것이 헤어봄인데 이미 이제 사용하신 분들께 많이 검증이 된 제품인 것을 알고 있고요. 그동안 또 사용하신 분들이 너무 좋다라는 그런 후기와 여러 사진과 음성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분들의 감동도 함께 나눌 거고 또 특별한 우리 혜택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그 리뷰가 좋은 리뷰들이 많죠?
1: 네, 맞아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은 직접 방송국까지 오셔서 감동해 주신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저희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0: 네.
1: 그동안 헤어봄을 사용하신 분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객관적인 리칭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0: 그렇죠.
1: 정말 많은 분들이 후기도 보내주시고 피드백 주시고
0: 네.
1: 직접 본인이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세요.
0: 네.
1: 그리고 항암치료 받으신 분의 머리가 이제 다 빠져서
0: 네.
1: 헤어봄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났다면서 너무 좋아하시고 진짜 방송국까지 나와주신 케이스도 있고요.
0: 네.
1: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0: 네.
1: 이번에 그 앵콜 요청으로 헤어봄을 가지고 나왔지만
0: 네.
1: 특별히 그 할부 프로그램이 있어서 매월 적은 액수에 어렵지 않게 구매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0: 네.
1: 이 또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혹시라도 가격 때문에 일시불로 결제하는 것 때문에 만약에 부담되셨다면 할부 프로그램 있으니까요. 오늘 꼭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너무 좋은 리뷰가 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블랙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 된 부분들이 있지요?
1: 네. 블랙 에디션에는 헬멧같이 쓸 수 있는 이 헤어봄에
0: 네.
1: 머리에 쓰고 조일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크신 분, 작은 분 상관없이 떨어지지 않게 고정할 수 있도록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0: 네.
1: 그리고 엄청난 크기 큰 그 핸드폰 사이즈의
0: 네.
1: 배터리가 하나 추가가 되어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여기에 연결해서 사용하면
0: 네.
1: 집안 어디서나 돌아다니면서 뭐 베큐을 하든가 동네 한 바퀴 걷는다든가 뒷마당을 걷는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아 지금도 좋았는데 이걸 또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편리하게 시켜주셨어요.
1: 네. 이 작은 변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0: 네.
1: FDA에서 승인된 것은 이 작은 것까지도 FDA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절차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0: 네.
1: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서 사용자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세요.
0: 맞습니다. 네, 효능도 최상인데 거기에 이제 업그레이드까지 해서 우리가 그 가졌던 불편함까지 싹 이번에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회사 번호부터 알려드릴게요. 메인 번호입니다. 562-529-534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우리 K실장님 계시죠? 213-831-585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머리카락이 새로 난다. 이것이 정말 꿈이냐 생시냐라고 말할 정도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합니다. 헤어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 네, 헤어봄은 FDA에서 승인된 개인용 탈모 치료 의료기기입니다.
0: 네.
1: 의료기기라고 해서 뭔가 사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건 전혀 아니고요.
0: 그렇죠.
1: 예쁜 야구 헬멧 같이 생겨서 하루 한 번만 네. 그냥 머리에 쓰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0: 그게 다예요?
1: 네. 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네. 하루에도 한 움큼씩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이 정말 우리 주위에 없습니다.
0: 맞아요.
1: 네, 이 헬멧형 탈모 치료기 헤어붐의 파워를 키고 네. 또 그 안에 저출력 레이저가 켜지는데요.
0: 네.
1: 그 헬멧을 하루 한 번 30분만 그냥 머리에 쓰고 있으면 의료용 저출력 레이저가 네. 모세 혈관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줍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점점 좁고 막혀가는 모근에 네.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0: 네.
1: 모근이 튼튼해지면서 쓰는 즉시 머리카락이 안 빠지고
0: 네.
1: 또 굵어지고 발모되는 것 바로 경험 가능하신데요.
0: 네.
1: 아무래도 나이가 젊을 때는 혈류량이 왕성해서
0: 그렇죠.
1: 모근이 튼튼해서 이렇게 어떤 탈모 같은 거 걱정 없었는데
0: 맞아요.
1: 그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 과학적 원리로
0: 네.
1: 젊을 때 그 튼튼한 모근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머리카락이 빠진 그 모근에서 다시 잔머리가 올라오는데
0: 네.
1: 굵고 또 튼튼한 그런 머리카락이 올라가기 때문에
0: 네.
1: 발모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탈모 치료
0: 네 여보세요?
1: 네.
0: 네. 잠깐 들리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탈모 치료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1: 네. 네. 안 들리셨군요. 네.
0: 그 부분만요. 네. 네. 그렇습니다.
1: 네.
0: 발모가 된 머리카락,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모근이 이렇게 튼튼해지니까 당연히 강한 머리카락이 이렇게 뚫고 다시 올라온다는 건데 진짜 신기하고요. 게다가 이 헤어붐이 단순한 미용기로 등록된 것이 아니고 FDA 의료기기로 승인이 되었다. 라는 게 정말 더욱더 믿음이 갑니다. 대표님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임상까지도 뒷받침이 되어 있다고 하죠?
1: 네, 임상은 정확한 임상이 있어야
0: 네.
1: FDA에서 이제 의료기기로 인정이 되는데
0: 네.
1: 한국의 그 식약처 3등급 최고등급도 의료기기로 이렇게 받았던 이유가
0: 네.
1: 서울대 병원과 경북대 병원 이 두 곳에서 임상을 했는데
0: 네.
1: 중요한 것은
0: 네.
1: 하루 한 번 24주, 그러니까 6개월이죠.
0: 그렇죠.
1: 24주 정도 사용했을 때 참가자 전원 100% 발모가 되었고
0: 네.
1: 머리카락 굵기도 12.6 마이크로미터가 굵어졌음이 임상 결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0: 아, 진짜 대단하네요.
1: 네, 이런 임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0: 네.
1: 저희도 방송에서는 참가자 전원 뭐 100% 이렇게 말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0: 네.
1: 실제로 데이터에 의해서
0: 그렇죠.
1: 검증됐기 때문에 저희가 과감히
0: 네.
1: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0: 네.
1: 참가자 전원이 100% 발모되는데 그 안에는 뭐 호르몬 체인지도 있을 수 있고
0: 네.
1: 또 선천성으로 탈모 그 유전자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0: 그렇죠.
1: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환경 요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탈모가 되신 여러 사람들이 참가했지만
0: 네.
1: 누구라도 상관없이 100% 발모가 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0: 네.
1: 이것을 근거로 한국 식약처 3등급 최고등급 의료기기
0: 네.
1: 그리고 미국에서 FDA에서 의료기기로 인증된 것뿐만 아니라
0: 네.
1: 510K라는 것을 획득했는데 이것은
0: 네.
1: 병원에서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그 인증까지 받았다는 것
0: 그렇군요.
1: 말씀드립니다.
0: 네, 참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신뢰가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바로 증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나중에 방송 후에 또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562-529-5343 2138315855번으로 전화를 주시고요. 이렇게 대단한 제품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 역시 대단한 것 같아요.
1: 네, 이 헤어붐은 세계 최초 특허와 정말 인상도 잘 갖췄는데
0: 네.
1: 자랑스러운 100% made in Korea입니다. 대단하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1: 특별히 헤어붐을 만드신 그 공학 박사님이
0: 네.
1: 나사에서 개발한 저출력 레이저가 그 탈모 치료에 좋다는
0: 네.
1: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본인의 탈모를 치료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0: 네, 네.
1: 실제로 사용하고 나서
0: 네.
1: 두피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니까 잔머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걸 확인해서
0: 그렇군요.
1: 확신을 가지고 헬멧형 탈모 치료 의료기기인
0: 네.
1: 헤어붐을 만들게 되었는데 과학적 원리도 확실하고
0: 네.
1: 또 임상도 대한민국에서 신뢰할 만한 병원 두 곳에서
0: 그렇죠.
1: 진행돼서 엄청난 결과를 또 만들어냈고
0: 네.
1: 이것을 근거로 미국 의학저널인 DS저널의 논문까지 등재되는 엄청난 결과를 그런 만들어내서
0: 네.
1: 어떤 안정과 효능에서 의료기기도 더더욱 신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헤어붐 하시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안 빠지고 굵고 건강하게 머리카락을 나게 해주는 이런 제품들 혹시 다른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 제품들과 비교해서 이 헤어붐만의 장점, 차별화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 많은 분들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데 서치해서
0: 네.
1: 비슷한 저가 제품들을 가지고 비교를 해달라고 하는데
0: 네.
1: 대부분 중국산 저가 제품이고요.
0: 그렇죠.
1: 유사한 대부분 제품들은 레이저가 아니라 LED로 되어 있어요.
0: 네.
1: 그 일반인들이 그 불을 그러니까 빨간 불을 켜고 킬 때 그것이 LED인지 레이저인지 알 수가 없는데
0: 네.
1: LED는 모근까지 내려가지는 빛이 아니에요.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효과나
0: 네.
1: 생산 단가에서 10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와, 그렇군요.
1: 헤어붐은 LED가 없이 100%
0: 네.
1: 이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사용되는 저출력 레이저로 만들어서
0: 네.
1: 최상의 프리미엄 레이저 8576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0: 네네.
1: 또 탈모의 효과 있는 파장대가 어느 파장대를 사용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0: 네.
1: 헤어붐은 의료용 저출력 레이저로 탈모 치료에 가장 좋은 그 파장대 650나노미터 그 파장대만 선별해서
0: 네.
1: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비록 타사 제품의 레이저가 있다고 해도
0: 네.
1: 훨씬 더 뛰어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0: 그렇군요.
1: 특별히 헤어붐은 69개의 레이저로 되어 있지만
0: 네.
1: 조사 면적이 굉장히 크고 에너지가 강력하게 출력되어서
0: 네.
1: 두피 전체를 손쉽게 커버가 가능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일정한 출력과 함께 반영구적으로 만들어서
0: 네.
1: 평생 가족 전체가 머리 걱정 없이 사용하시면
0: 그렇군요. 이 저출력 레이저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다른 제품과 분명히 차별화된 것이 느껴졌고요. 그런데 대표님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막 갑자기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임상에서 아까 그 하루 한 번 24주간 동안 임상을 했을 때 100% 발모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기간을 인내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1: 네, 24주 기간이 조금 길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0: 네.
1: 두피 성장에서 사이클이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 사이클이 정상화돼서 모발이 안 빠지고 새롭게 발모가 되는 그 과정이 최소 6개월인데
0: 네.
1: 중요한 것은 6개월 사용하는 게 조금 뭐 지루할 수 있지만
0: 네.
1: 헤어붐을 사용하는 즉시 2주 정도 지나면
0: 네.
1: 머리 빠짐이 현저하게 줄어요.
0: 오, 그래요.
1: 이거는 바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머리를 감을 때나 드라이할 때 얼마나 머리가 많이 빠지는지.
0: 네.
1: 금방, 특히 여성분들은 금방 아시잖아요.
0: 알죠.
1: 그렇죠. 2주 정도 사용하면 정말 안 빠져요.
0: 아, 그렇군요. 금방 아시겠네요.
1: 여기에는 이제 혈류량이 증가되고
0: 네.
1: 모근의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는 순간 모근이 튼튼해지면서 그 근본 치료가 되기 때문에
0: 네.
1: 머리 빠짐이 줄어서 그때는 6개월 쓰지 말라고
0: 그렇죠.
1: 해도 말아서 열심히 쓰세요.
0: 당연하죠. 그럼요.
1: 네.
0: 내가 느끼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 탈모의 고민에서 벗어난다? 정말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어떤 사례 중에서 좀 기억나시는 분이 있다면 간단히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1: 네, 정말 사례는 많은데요.
0: 네.
1: 특별히 60세 그 남편 생일로 생일 선물로 큰 마음을 먹고
0: 네.
1: 헤어붐을 구입한 아내분이 계세요.
0: 아, 그래요.
1: 근데 남편분이 좀 왜 이렇게 비싼 거 샀냐, 쓸데없이 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0: 네.
1: 혹시나 해서 그래서 사용하고 나서
0: 네.
1: 머리가 몰라 그게 낫다고 그 남편분이 오히려 자신의 머리를 찍어서 직접 사진까지 보내주시면서
0: 네.
1: 너무 좋아하셨고
0: 와.
1: 그분이 방송국까지 나와주신 케이스가 계세요.
0: 그렇군요.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1: 네. 네, 그 아드님도 계신데
0: 네.
1: 선천성 유전으로 머리 빠짐이 심했는데
0: 네.
1: 처음에 그 아들도 믿지 않다가
0: 오.
1: 아빠가 머리라는 것을 보고 헤어붐을 매일같이 사용한다면서
0: 네.
1: 아내분도 사용하시고 그 아빠도 사용하시고 그 아드님도 사용하시면서
0: 가족
1: 전체가 정말
0: 네.
1: 헤어붐을 뭐 1000% 이상 만족한다고 하면서 방송국까지 직접 나오셔서 간증한 케이스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나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다음에 네. 이제 70대 정도 중반
0: 네.
1: 연세가 좀 있으시죠?
0: 그러네요.
1: 하와이에 사시는 목사님이세요.
0: 오, 네. 네.
1: 헤어붐을 몇 주 사용하고 나서
0: 네.
1: 뉴욕 따님 집을 방문했는데 가족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빠가 그 풍성하게 난 그 머리 보고
0: 네.
1: 어디서 신고 왔는지
0: 그러게요.
1: 가족들은 알잖아요.
0: 알죠.
1: 아빠 보면서 너무 놀랬다고.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헤어붐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0: 네.
1: 그 아들 딸들이 다 연락하셔서 헤어붐 한 대씩 구입하시고
0: 그렇군요.
1: 지금도 너무너무 기쁨으로 쓰고 계세요.
0: 그렇죠. 이미 탈모가 시작되기 전부터 진짜 이렇게 미리미리 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우먼스 클럽에 또 가입하신 그 골프 치신 여성분
0: 네.
1: 헤어붐 쓰고 나서 매주 골프를 같이 치는 지인들이 무슨 관리 받냐, 머리가 왜 이렇게 좋아졌냐,
0: 네.
1: 뭐 윤기가 난다면서 네. 10년은 더 젊어졌다고 하면서
0: 네.
1: 사진까지 보내주신 케이스인데
0: 네.
1: 매주 치시는 그런 골프 치는 그 지인들이 알아볼 정도면
0: 네.
1: 얼마나 많이 그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0: 와.
1: 이런 후기는 지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이런 후기 말씀으로만 듣는 것뿐 아니라 좀 목소리로도 한번 몇 분의 후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1: 네.
0: 네, 다시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2: 헤어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사용하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50대 남성인데요. 헤어붐 사용한 지 5개월 전입니다. 설마하고 사용했는데 진짜 머리 빠짐도 줄고 몇 개월 사이에 눈에 띄게 머리가 나서 주위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입니다. 저도 처음에 망설이고 고민했는데 제 평생에 헤어붐 구입하는 것은 행운이고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집사람도 이제 같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머리빠짐도 확 줄었다고 너무 좋아합니다. 평생 쓰려고요. 왜 이전에 헤어붐 몰랐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믿고 하루라도 빨리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아마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3: 저희 집이 이게 머리 잘 빠지는 흔히 말해서 탈모 유전자 있는 집이라서요. 미리 관리하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확실히 이게 쓴 날이랑 안 쓴 날이랑 확연하게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여기 말기처럼 진짜 쓰면 납니다에 이게 쓰면 안 빠집니다도 붙여야 돼요.
0: 진짜? 네네.
3: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정말 놀라요. 저도.
4: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머리 많이 났다고 좀 괜찮나 보인다고 이런 말을 좀 하더라고요. 예, 계속 쓸 예정이고 친구들한테 추천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벌써 주위 분들이 바로 알아봐 주시네요, 진짜.
1: 네, 네. 사용하면 즉시 알아봅니다.
0: 네, 그러네요. 자,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모두 행복해 보이는데요.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탈모의 원인도 다 다를 텐데 이렇게 만족도가 정말 높다는 것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이 블랙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된 기념 특별가 오늘 준비하셨죠?
1: 네, 오늘 제가 양해 말씀드리는 거는 이 특별가는 오늘까지 끝이 납니다.
0: 아, 그래요? 네.
1: 네, 왜냐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낮은 특별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0: 네.
1: 회사와 저희가 협의해서.
0: 네.
1: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이 블랙 에디션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것은, 특별가는 이제 오늘로 종료를 하는데.
0: 네.
1: 자, 오늘까지 연락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0: 네.
1: 판매가 헤어붐이 서치해보시면 바로 아시지만 현재 2,500불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것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저가 제품과는 틀리다는 걸 말씀드리는데
0: 네.
1: 자, 오늘 저희가 특별가는 2,500불에서 1,000불 대폭 할인해서
0: 네.
1: 1,499불에 저희가 드립니다.
0: 좋습니다. 1,499불.
1: 네,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드린 것은 저희가 전무한데요.
0: 네.
1: 이 블랙 에디션은 새롭게 업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가로 판매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제품인데
0: 네.
1: 저희가 새롭게 런칭하기 때문에 한 두 주 정도
0: 네.
1: 예, 이렇게 특별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듣고 주문하시면
0: 네.
1: 저희가 배송비도 무료로 해드리고
0: 정말요?
1: 1년
0: 네.
1: 구입자 할부도 가능한데 분명히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0: 네.
1: 오늘로 종결을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0: 네.
1: 이 가격에 저희가 들으셨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헤어붐 소개할 때는 정상가로 나간다는 것
0: 네.
1: 양해 말씀드립니다.
0: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회네요. 지금 전화를 주시면 2,500불 상당의 헤어붐을 1,499불에 정말 1,000불이나 대폭 할인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또 무이자 할부가 있습니다. 이것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봤고요.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562-529-5343, 562-529-5343번, 그리고 213-831-5855, 213-831-5855번입니다. 미주 전 지역 무료 배송해 주시니까요.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표님?
1: 네. 사실 그동안 그 탈모로 고생한 많은 분들이 좋다는 것 이것저것 다 써보시고
0: 네.
1: 두피 케어나 시술까지 받아보았지만
0: 네.
1: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이 헤어금 사용하고 나서
0: 네.
1: 머리카락 빠짐도 줄고 머리카락이 굵어지면서
0: 네.
1: 새롭게 잔머리가 올라온다고 너무 신기해하십니다.
0: 맞아요.
1: 저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0: 네.
1: 지금은 정수리 부분을 텅 비어있던 그 머리가 꽉 차서
0: 와.
1: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0: 네.
1: 그래서 이제는 가정마다 이 헤어붐이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0: 네.
1: 헤어붐 하나면 부부와 자녀와
0: 네.
1: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머리 걱정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0: 좋습니다.
1: 그동안 정말 헤어붐 사용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0: 네.
1: 평생 제일 잘한 결정이라고 하시는데요.
0: 네.
1: 하루 30분만 내시면
0: 아.
1: 굵고 풍성한 머리를 내어드립니다.
0: 좋습니다. 하루 30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1000불 할인한 그 가격 1499불에 지금 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이자 할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화 주십시오. 562-529-5343, 562-529-5343, 그리고 213-831-5855, 213-831-585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정말 좋은 정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고민이든지 해결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투데이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하면서 저 우진숙은 물러갔다가 내일 다시 여러분 곁으로 올게요.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유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페리세이즈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

0: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생활백성 오전 11시 이제 생활의 지혜는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잔치집에 온 듯. 아시겠지만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게 많아요.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는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 자, 분위기 한번 흥을 돋아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우! 아, 저만 너무 흥분한 분위기로. 자, 이 잔치집이 어딘가 하니 KCS입니다.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각 부서별로, 아, 디렉터님, 뭐, 매니저님, 우리 회장님까지 다 오셨거든요.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잔치집에 가면 뭐 먹을 게 있을지 그냥 메뉴랄까요? 한 분 한 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KCS 한인봉사센터의 김명미입니다.
0: 김명미 회장님 오셨고요. 옆으로 갑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 매니저 주윤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벤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0: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윤 매니저님이시고요. 그 옆으로 갑니다.
3: 안녕하세요. 예, 건강보험 그리고 소셜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나순일입니다.
0: 나순일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갑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KCS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승민입니다.
0: 김승민 매니저님. 네. 혹시 교장 선생님 출신이세요?
4: 아닌데요.
0: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이민 법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시니어 매니저 클로이 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KCS 에이징 디파트먼트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좌한신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0: 반갑습니다.
6: 감사합니다.
0: 존신 디렉터님,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이수일입니다. KCS 정신건강 임상감독 클리니컬 슈퍼바이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수일 박사님, 성함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KCS에서 이 부서별로 총 출동해서 잔치집 마냥 이렇게 메뉴를 쫙 펼치는 이유가 있을까요, 회장님?
1: 네, KCS 한인봉사센터를 들어보신 분이 많다라고 제가 착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제가 매일 나와서 부서를 얘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아, 정말 KCS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들어보셔야 정말 잔치집에 제맛 나는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지금 설명을 했고요. 저희가 5분이 지나면 마이크를 꺼달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참석하지 못하신 워크플러스 프로그램과 어덜데이케어 센터 프로그램 그 두 곳만 제가 2분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네. 워크포스는 인력개발 부서입니다. 네. 55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제는 나는 인생의 끝이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KCS에 녹화하십시오. 잡은 열려 있습니다. 트레이닝해서 저희가 잡을 연결해드리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덜데이케어 센터라 함은 KCS에서 가장 연로하신 분들을 모시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또 미션이고 네. 또 그들도 케어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센터로 모시는 거, 센터에서 집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거, 그 다음에 워커 끌고 다니시면서 힘드신 분들, 그리고 혼자 집에서 힘드신 분들 모시고 집에서 나와서

0: 귀신들을 모시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자, 오늘 함께하지 못한 두서에 대해서는 우리 김명미 회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한 소절 숨 쉴 때마다 느껴지는 게 진짜 마음이 담겨있다는 게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고 이런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게 KCS 한인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처음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KCS 한인봉사센터는 다 아는데 뭐 하는지는 다 잘 모르는 것 같더라라는 말씀해주셨거든요. 이게 사실 나한테 딱 와닿아야 내가 한번 가봐야 아는 건데 아직 가보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아 그런 것도 있었어? 오늘은 놀라운 잔치상을 잠시 후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잠깐만 쉬는 시간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어서 바로 저 카메라입니다. 네. 저 카메라를 보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수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직접 확인도 해보시고요. 잠시만요.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 실시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이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시작하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지롱.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 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8: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9: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뉴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0: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KCS에 가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KCS 만난다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혹시 KCS에 요즘 좋은 소식 뭐 있는지 아니? 물었더니 아, 일단은 6월경에 플러싱 경로회관이 이전했다는 소식, 그리고 7월부터는 웨체스터에서 첫 여름 프로그램이 개설됐다는 소식, 또 뉴욕주에서 보조금 5만 달러 확보했다는 소식, 그리고 경로회관의 그 셰프 김송영희 셰프가 지난번에 요리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 등등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자, 좋은 소식이 많은 KCS. 자, 잔치상을 한번 그러면 숟가락 한번 들어볼까요? 제일 처음으로 우리 이벤트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조윤정 매니저님.
1: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KCS 다 아시죠? 50여 년 동안 저희가 뉴욕과 뉴저지에 다양한 소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7월 1일부터 지난주에 벌써 저희가 오픈을 했는데요. 네. 웨체스터 스카스데일에서 저희가 매달 매주 한 번씩 수요일 9시부터 2시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게 되었어요. 네. 예, 사실 그 웨체스터의 한인 인구들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퀸즈랑 뉴욕시 지역에 비해서 이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는데 좀 제약이 많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네, 네. 교육, 교통이라든지 언어적이라든지 아니면 접근성의 제약으로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꾸준히 요청을 한 게 있었어요. KCS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더 손쉽게 가까운 곳에서 즐기고 싶다. 저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적극적인 요청에 부응하고자 7월부터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선 저희들이 시간적인 제약과 있어서 AI 핸드폰 클래스, 그리고 서예반, 네. 그리고 키보드, 피아노 교실, 이 프로그램들을 우선은 저희가 제공하게 됐고요. 이 놀라운 소식은 이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입니다.
0: 짜잔!
1: 네, 네. 그리고 점심도 무료로 저희가 건강 만점의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호응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가을부터는 이틀, 뭐 3일,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달 한 번씩, 그리고 소셜 프로그램, 뭐 스냅이라든지 메디케어 뭐 같은 것들을 네.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기회도 저희가 만들었어요.
0: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1: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웨체스터 지역 주민 여러분, 이런 굿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아무나 웨체스터 주민이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 나이, 연령 관계 없고요. 근데 사실 이제 수요일이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누리기에는 좀 날짜나 시간에 제약이 있지 않냐 하는데, 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니까요. 우선 따뜻한 관심과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자, 웨체스터에서 7월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2시까지 스카스데일 백민교회에서 수업이 열린다는 거, 무료라는 거, 누구나 올 수 있다. 하는 거 꼭 별표 땡땡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옆으로 옮겨가겠습니다. 다음 005 보건부 소셜케어 담당의 나순일 매니저님.
2: 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일단은 뭐 제가 듣기로는 메디케이드 가입자분들 중에서 아주 획기적인 복지 제도가 새로 생겼다. 소셜케어 네트워크. 이게 뭐지? 비슷한 말들이 너무 연거푸 나와가지고요.
2: 아, 네. 소셜케어 네트워크에 지금 잠깐 설명드리기 전에요. 사실 저희 공공보건부가 하는 네. 일이 좀 많습니다. 일단 당뇨, 치매, 뭐 간암 예방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기회에 예, 소개해드리고요. 네. 오늘은 지금 질문해주신 그러니까 소셜케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작년 그러니까 뉴욕주 1115 메디케이드 면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시작이 된 건데요.
0: 메디케이드 면제 프로그램 뭘까요? 이게 좀 용어가 뭐지? 궁금하거든요.
2: 예, 사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자면 좀 오래 걸려요. 네. 여기에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시작되었다가 끝난 SHM 플랜 200에서 250, 그 플랜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갔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와이드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데 소셜케어 네. 네트워크는 이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사실 이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자면 건강은 병원 치료뿐만 아니라 안정된 주거 그리고 건강한 식사 같은 생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 네.
2: 소셜 케어 네트워크는 이런 사회적 필요를 간단하게 그러니까 설문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지역 사회 의료 및 복지 사회를 아까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딱 이렇게 설문해 보고 그게 맞춤으로.
2: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타깝게도 모든 뉴욕 지역에서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퀸즈, 맨하튼, 브루클린, 그리고 스테이튼 아일랜드 거주자 네. 그러니까 그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대상이고요.
1: 네.
2: 그리고 작년에 혹시 스크린 하셨던 분들도 다시 참여할 수 있는데 최근에 하셨다고 하더라도 건강 상태나 또 혹은 뭐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도 재스크린이 가능합니다.
1: 네.
2: 뭐 살아가면서 뭐 얼마든지 내 신상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1: 맞아요. 네. 예. 내 상황은 언제든지 달라지니까 그때그때 다시 한번 설문조사 스크리닝을 통해서 내 상황에 맞는 그런 혜택을 복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예, 맞습니다.
1: 네. 어떤 분들이 신청하면은 이 자격 요건이 될 확률이 높다?
2: 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1: 네.
2: 자격 요건이 될 확률이 높은 분들은요.
1: 네.
2: 일단 지난 12개월 동안 응급실 방문을 조금 자주 하셨거나
1: 그러니까 네.
2: 응급실 방문 혹은 입원이 잦았던 분들
1: 네.
2: 그리고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신 분들 아니면 중증 정신질환이나 지적 발달 장애가 있어서
1: 네. 그러니까
2: 추가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1: 네.
2: 그래서 또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18세 미만 아동 중에서 천식 혹은 비만이 있을 경우 역시 자격이 가능하고요.
1: 네.
2: 그리고 메디케이드 카드만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니까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일단 이런 대상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네.
2: 예, 사실 뭐 소셜 케어 네트워크 하면 조금 이렇게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1: 네.
2: 우리 주변에 흔히 있으신 분들인데 우선 이제 가장 필요한 거죠. 주거 지원으로 곰팡이 해충 제거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6개월 동안 렌트비나 임시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1: 네.
2: 그리고 또 다른 거로는 영양 지원으로서 만성 질환자 예, 이런 분들을 위한 의료 맞춤형 식사 배달
1: 네.
2: 그리고 또 심지어 음식을 보관할 냉장고 그리고 조리 도구 역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복지기관 등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1: 네.
2: 교통 그 수단이 마땅히
1: 네.
2: 없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통비 역시 지원을 해드리고요. 단 병원 진료를 위한 그런 교통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1: 네. 지금 시간이 거의 초과하기 직전인데 하나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소셜케어 네트워크 이거를 이제 지원을 받고 싶은데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거 꼭 괜히 내 정보 다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전혀 그런 염려는 아직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뉴욕주 그 데이터베이스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한 아주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요.
1: 네.
2: 예,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마워하세요.
1: 네.
2: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39세 자메이카 지역에 거주하시는 한 분은 만성질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 이 소셜케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사비용하고 조리도구
1: 네.
2: 그리고 심지어 미니 냉장고까지 지원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뉴욕 거주자신데 이분 역시 만성질환하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분 역시 의료 맞춤형 식사하고 냉장고를 지원받았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거 렌트 지원 절차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1: 네.
2: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코멘트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대부분 망설이지 마시고 예,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꼭 한번 저희 캐시스로 연락 주셔서 예, 상담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1: 네, 사실 5분이 넘어서 제가 마이크를 내릴까 땡을 할까 고민했는데 이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끊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자, 다음 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 프로 갑니다. 김승민
0: 교장쌤 아니실?
1: 김승민 매니저님?
3: 네. 네, 아, 교장쌤 아니고요. 저는 네? 교육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승민이라고 합니다.
0: 네. 아마 지금 애들이 집에서, 집에서 뭐라 그럴까? 뒹굴뒹굴하고 있는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 좋은 소식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KCS 교육부의 여름방학 프로그램이요?
3: 네, 저희 KCS에서는 교육부에서는 뉴욕과 뉴저지에 성인,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네. 여름에 뉴저지 테너플라이 저희 뉴저지 로케이션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썸머 캠프와 고등학생 대상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썸머 프로그램은 8월 21일까지 총 8주간 진행되며 가을 학기 기준 킨더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원하는 주만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는 오. 주별 등록이 가능해서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0: 너무 좋네요. 우리가 뭐 여행을 2주 가기 때문에 고주 빼고 네. 나머지 주 네, 보내고 이게 가능한 거군요.
3: 네, 맞습니다.
0: 네. 자, KCS 썸머 캠프만의 특별한 장점이랄까요?
3: 네, 저희 KCS 썸머 캠프의 장점은 첫째로 대부분의 강사진이 현직 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미술, 태권도, 케이팝, 수영, 코러스 등 다양한 창의 활동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습 효과도 좋습니다. 둘째로는 이번 주에 이틀 동안에 한국에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해외봉사단 SIWA 학생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요.
0: 네.
3: 한국 역사와 한글, 케이팝 댄스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봉사단 학생들이 지난 1년 동안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한 만큼 아이들에게 특별하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숙명여대에서 학생들이 오면 그 온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지만 여기 네네. 있는 친구들에게는 진짜 생생한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울 수 있는
3: 네, 그런 맞습니다.
0: 시간이 되겠네요.
3: 또한 저희 그 차별화된 장점 중에 가장 큰 거는 마지막으로 저희 주방에서 직접 준비한 영양 만점 한식 점심이 매일 제공되고요.
0: 네.
3: 금요일에는 수영장 활동도 있으니까 아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최고입니다.
0: 네.
3: 저희 썸머 캠프의 정규 시간은 9시부터 3시이며 수업 전 얼리 케어와 수업 후 애프터 케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그러면 이제 그 맞벌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일찍 보낼 수도 있고
3: 네,
0: 조금
3: 그렇습니다.
0: 늦게 들어갈 수도 있고 와
3: 네, 완벽한 8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0: 네. 그리고 고등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10학년에서 12학년 학생들을 모집해서 캠프 동안에 그 강사들을 돕는 교사 보조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수업 시간 동안에 네. 출석을 체크업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중에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0: 네.
3: 영어를 좀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많이 도와주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뉴욕에서는 대학생과 대학 고등학생을 위한 YASP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0: 네, 네
3: 감사합니다.
0: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생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3: 네, 맞습니다.
0: 요거 솔깃하더라고요. 프로그램도 알차고.
3: 네, 네, 네. 맞습니다.
0: 자, 이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만은 시간은 종료. 네, 더 많은 교육부에 관한 이야기들은 직접 문의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민 법률 서비스의 변혜원 매니저님이신데요. 우리 변 매니저님은 제가 따로 시간 제한 없어도 광고로 자동으로 끊기게 되니까 5분 시간 주어집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시민권 신청 요즘에 망설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4: 네, 시민권 신청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0: 네.
4: 미국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오는 8월 24일부터 기존 $760에서 $1,330로 크게 인상될 예정입니다.
5: 네, 수수료는 매번 올라요.
4: 네. 근데 이번에는 특히 비용 부담이 두 배 가깝게 늘어나기 때문에 신청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인상 전에 지금 바로 서둘러서 KCS 이민 법률 서비스로 연락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네. 이민 관련해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시민권 괜히 했다가 무슨 일 생길까 망설이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뭐 딱히 걸릴 게 없으면 별 문제는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수수료 오르기 전에 신청하시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가서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네, 저희 KCS 이민법률부서에서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미국 여권 신청, 그 외에 기타 이민국 관련 서류들 그리고 인터뷰 준비 등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특히 저희는 원스톱 기관이라서 그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 자격, 즉 메디케이드, 스냅 등 수혜자분들이 있으시면 그 확인을 통해서 이민국 수수료 면제 자격을 받게 도와드리고요. 네. 증빙 서류 구비까지 여러 부서들과 연계해서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5: 네. 뭐 시민권 신청, 영주권 갱신, 여권 신청, 뭐 인터뷰 준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진행해 주시는데 이걸 또 무료로 해 주신단 말이죠. 이러면 변호사님들이 전화 안 와요?
4: 네, 그래서 이제 저희 KCS가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신 변호사분들께서 이제 연락도 많이 주시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네. 변호사님들과 법률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하고 프로보노 클리닉이라고 해서 네. 그 무료로 변호사님들이 한 30분 단위로 그 일상생활의 법률 문제들을 좀 상담해 주시는 네.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5: 네. 네, 워낙 이민 관련해서 요즘 좀 분위기가 뒤숭숭하니까 KCS로 문의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받았던 전화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신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 주로 이제 뭐 시민권 신청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란에 뭐 yes or no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 뭐 한국에서 거의 중년 남성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네. 분들을 이제 뭐 무기 트레이닝 이런 거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런 걸 할 때 저희가 yes, no 이런 거를 잘 체크해야 되고 네. 또 증빙 서류도 잘 붙여드려야 되고 또 여기서 영주권자가 대신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또 한국에서 결혼 증빙 서류나 그런 것들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그런 것도 저희가 영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5: 네. 야,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재촉한다든지 너무 이렇게 해서 조금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까요?
4: 네, 그 이민 서류 요즘은 또 절차가 특별히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답답한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e-request라고 해가지고 조금 프로세싱이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문의하기도 하고 네. 저희 직원들이 이민국의 고객분과 직접 트루메이커를 해가지고 네, 좀 답답함을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 이민국에서 언제까지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네. 근데 이제 처음 와서 이제 신청하다 보면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네. 네, 의지하셨던 분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급해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믿고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가 있다고요?
4: 네, 저희 유산 상속이나 자산 계획, 에스테이트 플래닝 그리고 세입자 권리, 형사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주제로 전문 변호사님들과 협력해서 무료 법률 세미나 및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지역사회 봉사에 뜻이 있으신 변호사님들의 참여 연락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5: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CS 한인봉사센터 구석구석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서비스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뭘 하는 곳인지 한인봉사센터에서 다 한대 얘기는 들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나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하셨던 분들 뉴욕 베이사이드 번호입니다. 718-939-6137 뉴저지에도 있어요. 테너플라이 201-541-120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잠깐만요.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나는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자, 라디오 생활 백서 KCS 한인봉사센터의 모든 것을 펼쳐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니어 복지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존신 디렉터님,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자, 일단은, 우리 KCS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시니어 복지 프로그램 역사가 꽤나 깊다고 들었거든요.
1: 예, 아무래도 가장 오래되었죠. 한 40년 전에 우드사이드에 있는 한 작은 교회에서 네. 어르신들을 이제 몇 분 모시면서 저희 시니어 프로그램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0: 몇 분 이렇게 모시고 식사 나누고 그러다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이미 최초에 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네. 그분들에게 이제 따뜻한 식사를 드리고 같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네. 제2의 집 같은 곳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0: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의 노인정 같은 그런 분위기로 오순도순 모여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1: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작게 시작하였는데 그 40년이 지난 지금도 돌아보면은 그건 같은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지금도 저희가 시니어센터를 플러싱, 코로나, 그리고 맨하탄의 이틀,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작은 팝업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0: 네.
1: 신기하게도 40년이 지나서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네. 우리 어르신들과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고 네. 친구들을 만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클래스를 배우면서 또 본인들의 이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간으로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하루에 한 몇 분 정도 시니어 센터를 이용할까요?
1: 네, 그게 참 좋은 질문 같은데요.
0: 네.
1: 세월이 지나서 한 10분 정도로 시작했던 저희 프로그램은 네. 지금 하루에 한 평균 600여 분들에게 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 이 정도면 학교잖아요.
1: 엄청 많으시죠?
0: 예. 네. 와.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인원이 지금 같이 일한 직원분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나요?
1: 직원들이요?
0: 네.
1: 그렇진 않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많이 데디케이트 하시고 정말 어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 아까 아침, 점심, 식사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프로그램은 이제 다양한 네. 프로그램들이 있죠. 영어를 배우시고 또 요즘에 가장 이제 인기가 많은 것은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AI 클래스가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0: 네.
1: 어르신들이 오셔서 챗GPT로 가장 가까운 약국은 어디 있어?
0: 네.
1: 오늘 내가 뭘 먹어야 될까라는 그런 아주 퍼스널한 질문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삶에 이제 어떤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에 참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K-라디오로도 사실 내가 여기 사는데 우리 집 근처에 한인약국 어디예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1: 그렇죠.
0: 예, 예, 그런 업무를 이제 우리 GPT가 가져갔네요.
1: 그럼요. 이제는 네. 사진 하나 갖고, 그러니까 편지를 갖고 오셔서 그걸 찍으시면은 이제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그걸 통역해줘야 되는데 이제 GPT가 그거를 다 설명해주는데 이제 저희는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0: 이렇게 네. 찍어서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여기까지.
1: 그쵸. 이 편지 네. 내용은 뭐야 이렇게.
0: 네. 아까 그 웨체스터의 그 수업 프로그램에도 AI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1: 네. 네.
0: 자, 그러면은 가서 먹고 여러 가지 배우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또 이게 최근에는 뉴저지 지역까지 확장했다는 소식이 네.
1: 예, 이제 작년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뉴저지에 이제 활동을 오피셜리 시작하게 되었고요. 특별히 네. 그중에 이제 저희가 작년 9월부터 벌겐 카운티의 가정 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 벌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한국 밥을 이제 배달하기 시작한 거죠.
0: 배달 집으로 직접 갖다 준.
1: 네.
0: 야, 그럼 배달 인원 한 2,000명 되나요?
1: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최초로 시작한 것이고요.
0: 네. 네,
1: 50여 명 분들에게 월수금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사실 음식만 집 앞에 딱 놓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럼요.
0: 네.
1: 저희가 이걸 퀸즈에서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인데요. 퀸즈에서는 지금 한 450여 분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배달하고 있고요.
0: 네.
1: 배달하면서 이제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따뜻한 미소를 같이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0: 네. 어르신들 혼자 계실 때 뭐 괜찮으신지 무난 인사도 좀 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되게 오면 반가워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1: 그럼요. 네. 저희가 항상 우리 아까 학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학생분들에게 봉사하는 그 가정급식을 하는 학생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에게는 그 어르신들을 만나는 30초가 하루에 그냥 짧은 그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 어르신들에게는 유일한 네.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좋은 스마일을 드리라고 그렇게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네.
0: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냥 한마디 이렇게 한마디 학생들에게 하겠지만 그게 사실은 연륜이 묻어나는 이야기여서 학생들에게 어느 순간에는 찡하게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윈윈이네요.
1: 그렇습니다.
0: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도시락 배달 또 안부 인사 이런 게 진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비드 때 이제 이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관심을 받았었죠. 그래서.
0: 네. 아, 코비드 때 그러면은 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얼핏 드네요.
1: 제가 시간이 계속 있나요?
0: 아, 잠깐 더 드리겠습니다.
1: 잠깐 더 드리면은 코비드 때 이제 실제로 저희가 직원분들도 이제 많이 못 나오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비드 때도 저희는 배달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0: 와. 네. 사실은 다들 막 걱정하고 막 나 걸리면 어떻게 이런 걱정 때문에 외출도 안 했던 그 시기에도 네. 이웃들을 돌봤네요.
1: 그렇죠. 마스크를 두 개 끼고 네. 우비를 입고 그때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렇지만 저희가 하루도 배달을 끊이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맨 처음 이제 KCS 김영미 회장님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부서별로 얘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게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KCS 한인봉사센터 네. 우리 시니어 복지 담당의 존신 디렉터였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사님.
2: 예. 많이 기다린 훈련이 되어서요.
0: 아, 네. 기다림의 훈련이 된 우리 박사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CS 정신건강클리닉의 이수일 박사님과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 이게 뭐 KCS 정신건강 클리닉이 뉴욕주 인증을 받은 전문 치료기관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2: 예.
0: 소개를 네.
2: 인증을 2015년부터 네. 저희들이 뉴욕주 정신보건의 영어로 Office of Mental Health라고 그러고 OMH 약자로 하는데요.
0: 네.
2: 전문 정신건강 클리닉으로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불안, 우울증, 또 이민 생활의 스트레스, 가족 및 대인 관계 어려움 등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를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치료하는데 여기는 여기서 조금 이제 어떤 분들이 와야 될까, 왜 안 올까 이런 걸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0: 네네, 그럼요.
2: 그러면
0: 네.
2: 우리 저기 진행자님께서는 야구공이 만약에 눈앞으로 날아오면 어떡합니까?
0: 지금 야구공보다 먼저 날아오는 게요 우리 이수일 박사님의 얼굴인데 왜냐하면 마이크 이게 라디오다 보니까 마이크하고 거의 진짜 가까이 계셔야 되는데 자꾸 저를 보셔가지고 소리가 예. 약간 멀어지는 듯 예, 말씀드리고요 예. 눈앞에 오면요 피해야죠.
2: 그럼 피한다는 거는 네.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을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건데 그죠?
0: 네.
2: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한번 야구공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피하게 되겠죠.
0: 그렇죠. 또 오네.
2: 예, 그런 트라우마들이 옛날에 다른 사건들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 정보로 있어가지고 몸 신경에
0: 네.
2: 야구공만 하더라도 눈에서 보고 브레인에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신경에서 반응하면서 이걸 화학물을 이제 저기 전기화시켜서 근육을 자극하잖아요.
0: 네.
2: 근육이 이제 뼈를 잡아당기면서 그래서 피하게 되고 이런 동작에 이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0: 네.
2: 그러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인간관계나 트라우마들이 몸에 다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0: 네.
2: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참으면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마음의 병을 더 키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꾸 맞아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0: 그러니까 건데. 네네 제가 그래서
2: 예
0: 네.
2: 예를 들면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팔이 부러졌는데 주변에서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껴서 하는 말인데 푸시업 50개 하면 좋아질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0: 진짜.
2: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교회나 해서 좀 사랑의 이야기로 하긴 하지만 근데 그 자체가 먼저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0: 그쵸.
2: 치료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힘내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될 거예요. 이런 조언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요. 그래서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외로움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네. 더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우울증이나 고립증 심하게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데 이제 저희 정신건강 이게 전문팀들은 신뢰를 먼저 의사한테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암을 치료하려면 의사를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0: 네.
2: 사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으로 이제 정신과 전문의 또 전문 간호사 그리고 상담팀들 그렇게 친절한 서비스가 여러분을 신뢰할 준비를 연습을 하고 훈련이 되어서 미국 병원 못지않게끔 단단하게 저희들이 준비가 돼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저 얼굴도 보시고 당장 달려오세요.
0: 네.
2: 그리고 약물 치료도 좋은데요. 네. 약물 치료는 증상을 좀 안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반응을 보면 이제 반응이 들어온다 그러면 황물이 머리 속에 생길 거 아니에요.
0: 네.
2: 그게 이제 불안증이나 여러 황물인데 그거를 균형을 잡아주는 게 이제 정신건강, 우울증이나 불안증으로 항우울증, 항불안증이 약이 이제 처방이 되고 좀 안정시키게 되는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약이 빠져나가면 생각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톡을 통해서 미국에서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기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0: 네.
2: 그래서 사람, 그 오신 분들이 많이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국의 정신건강 상담으로 치료법으로 이렇게 이제 안정이 되어서 저희 기관도 거기에 함께 가는 그런 영예를 이제 안게 된 것이죠.
0: 네. 정신건강 클리닉의 이수일 박사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면은 약물 처방도 해주신다는.
2: 그렇죠.
0: 네. 예. 그리고 또 약에 또 의지해서 약을 먹으니까 조금 낫더라 해서 계속 먹으면 그거보다는 실제로 얘기를 나누고 어떤 위안을 받고 그렇게 풀어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네. 미국 정신건강협회는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도록 하는데
0: 네.
2: 너무 급하게 빨리 변화를 원하시면 약물만이라는.
0: 네.
2: 근데 약물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여러 그런 사이드 이펙트나 여러 가지 이슈를 걱정하시는 분이 없잖아 있죠. 그러나 약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0: 네. 네. 딱 이제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하실 경우에 이제 약도 처방 받으실
2: 그렇죠.
0: 수 있고 상담도
2: 예.
0: 나누실 수 있고 궁금한 게요.
2: 예.
0: 이게 나는 지금 행복한데 무슨 정신건강 클리닉이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2: 네.
0: 너무 우울하고 힘드신 분만 가는 곳인가요?
2: 현재는 우리가 자기 성장 상담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치료 기능적으로 정신건강 우울증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증상을 경험한다 그러면 기능이 다 마비가 되어버리잖아요. 집중도 잘 안 되고 학교 공부도 잘 안 되고
0: 네.
2: 그런데 이것이 치료의 목적이라면 두 번째는 자기 성장의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 분들은 7년, 8년, 10년도 상담을 받고 그래요.
0: 네.
2: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또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객관화시키는 것이 실제로 뭐 신문에 칼럼 하나 쓰더라도 자기가 주관해서 세계에서 객관적으로 남들한테 어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0: 네.
2: 그걸 더 공감을 얻어내고 공감을 나누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 와서 자기 개발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현대에서는 이걸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한다면 데이트를 하는데도 어디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이 맞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파트너가 상담받는다 그러니까 나한테 변호사 있다, PCP 있다 이런 개념으로 오히려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0: 네.
2: 충돌이 있으면 많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푸는 객관적인 제3자가 있어서 문제를 풀어주는 때문에 객관화시키면서 아 나도 의지할 수 있다, 문제를 풀려고 한다. 둘이서 풀면 충돌이 심하니까
0: 네.
2: 그런 관점에서도 점수를 많이 가지고 올라간다. 그래서 자기 개발, 자기 성숙, 자기 성화 이런 자신의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2: 상담을 그런 분들도 받으러 옵니다.
0: 오, 네. 사실 예전에는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결혼 전에 건강 진단서에 떼와 막 해가지고 뭐 정신 건강을 뭐 정신병원 다녀서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시절이 이제 다 끝났고 차라리 나를 케어하고 내가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는 예,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까지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2: 하나는 조심스러운 게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모든 분이 또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분 같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최선의 방법도 인정을 하시고요. 그러나
0: 네.
2: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다. 또 어떤 이슈가 있다.
0: 네.
2: 또 관계 문제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군장을 해봅니다.
0: 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보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참고 넘어가라. 어머니 그렇게 사셨고 그래 나도 참고 넘어가자. 괜찮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많아서 사실 속병이 많을 것 같아요. 일명 화병? 네.
2: 저희 집에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그런 분 한 분이었죠.
0: 우리 집에도. 네네. 자 이게 이제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시간이나 거리상의 제약이 있어서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2: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서포트 그룹이라고 이제 커뮤니티 아웃리치 이거는 이 프로그램은 굳이 와서 우리가 진단으로 치료 관점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와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자기 성장을 해내고 자기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보게 되고 또 아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일종의 소개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는 자기 오픈 마인드를 많이 배우시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이슈로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극복하더라. 그리고 또 나중에는 주변에 내가 이렇게 좋아지면 우리 아이도 이렇게 좋아지겠구나 라는 이런 메시지가 하나 들어있고요. 그래서 저기 주변에 많이 추천을 하고 또 개인 상담을 받아서 좋아지는 것도 그룹에 가서 소셜 앵자이티가 참 많거든요. 사회 네. 불안 이런 측면에서는 사회 불안 요소도 많이 줄여가는 이런 소통 기술이든지 자신감을 키우는 이런 커뮤니티 아웃리치를 줌으로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네. KCS에 연락하시면 그런 정보를 보내드리고 거기 오시면 또 저를 보시게 됩니다.
0: 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방송을 들으시고 또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이고 온라인으로 그걸 뭘 해야 하실 수 있는데 KCS를 문의하시면 아마 편하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즘에요 예. 자기 아픈 거를 AI한테 막 물어보고 진료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리고 예. 오진도 많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2: 정말 훌륭한 도구 맞죠. 앞으로 미래 사회는 그쪽으로 가는 걸 저도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의 일자리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지식을 빠르게 제공해주고 네. 그리고 저희들도 어떤 환자나 이런 이슈 좀 그걸 확인하면서 여러 군데를 AR 통해서 이제 밸리데이션 타당을 이렇게 타당성을 검증하거든요.
0: 네.
2: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변화하는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아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가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변화하려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에게 도전이 네. 오는 건 이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걸 언행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소통이거든요.
0: 네.
2: 근데 AI가 거기까지 가지는 아직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감해주는 거, AI도 공감하는 척은 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2: 근데 여기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어디서 내가 며느리하고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면 막혔다. 그거를 이제 제 3자가 보고 이렇게 대화를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보자.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더 기술이 계속 성장하면서 그리고 기술이 메스터리로 갈 때 태도가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0: 네.
2: 그기 전까지는 근데 AI는 거기까지 아직 가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요약을 해보면 기술이 반복해야 이제 생활 습관이 되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정신건강 극복이 되는데 AI는 지식을 제공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아직 상담으로 이제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아직 기술과 그리고 건강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는 아직 많은 차이가 갭이 있다. 그래서 아직은 예, 상담 조합이 아직은 유지될 만하다.
0: 예. 사실 AI 하면은 참 불안한 직종 중에 하나가 방송 진행자들이거든요.
2: 예.
0: 아주 그냥 기똥차게 우리가 연습했던 발음법을 자기는 그냥 뚝딱 해내니까. 근데 한 가지 걔네들이 못하는 게 공감인 것 같아요. 그죠? 방송 이렇게 진행하면서 눈으로 보고 사실 아무 말 필요 없이 한번 토닥토닥 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인데.
2: 그리고 상담에서도 네. 가끔 얘는 며느리나 아니면 주변 관계에서 이제 롤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0: 네.
2: 그럼 스크립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AI한테 한 검증을 받아보자 그러면 굉장히
0: 네.
2: 공격적이시군요. 나와요.
0: 오, 네.
2: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롤플레이를 해가지고 AI를 통해가지고 조금 더 며느리에게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다듬어서
0: 재밌다. 네.
2: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달라고 이 점을 네. 고쳐라고 저는 그래서 AI 피드백이 저도 많이 이렇게 사용하니까요.
0: 네.
2: 그런데 잘 활용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지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술로 익혀지려면 단지 한 번만의 사례가 아니고 여기저기 여러 군데 다 적용이 되고 그래야만이 이제 태도가 형성되니까
0: 네.
2: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상담을 통해서 더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KCS 정신건강클리닉의 이수일 박사님까지 자 이렇게 해서 구석구석 잔치집에 맛있는 것들을 한 번 다 맛을 봤는데 우리 김영미 회장님 앞서 처음에만 이제 살짝 말씀을 해주시고 쭉 우리 KCS가 해나가는 얘기들 하고 있는 일들 얘기를 들으셨는데 끝으로 이제 한 말씀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 사람이 일하는 곳이 KCS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0: 야, AI 아니에요.
3: 네. AI가 발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실력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KCS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으로 정성으로 커뮤니티 멤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케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0: 네.
3: 느꼈고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사람이 사람의 손을 한번 다듬어줄 때 만져줄 때 힘들었던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도 잊혀지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6개 부서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모르는 분들도 아직도 많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에이 나하고는 관계없어 라기보다는 어느 하나하나가 알아지면 알게 되는 거니까요. 네. 지역에 관계없이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이제 웨체스터까지 소셜 서비스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에요.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KCS가 되겠습니다.
0: 시간이 지나면 딴 데는 다 AI가 할지라도 한인봉사센터는 사람이 일하는 곳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편하게 진짜로 내가 여기서 어디다 의지하지 마시고 KCS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베이사이드는 718-939-6137 놓치셨죠? 718-939-6137번이고요. 유저지 테너플라이 201-541-1200번입니다. 201-541-1200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KCS 한인봉사센터의 김명미 회장님, 그리고 이벤트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조윤정 매니저님, 공공보건부 소셜케어 담당의 나순일 매니저님, 교육부의 김승민 매니저님, 인민법률서비스의 변혜원 매니저님, 시니어 복지 담당의 존신 디렉터, KCS 정신건강클리닉의 이수일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나 가기 전에 나는 한마디 더 해야 하는데 하시는 분 있을까요? 딱 20초의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이수일 박사님 끝으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2: 예, 저기 상담이라는 뿐만 아니고 저희들 항상 We are listening to learning이에요.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잘 듣고 잘 이해하려고 잘 또 공감 경청이 우선이니까 오시면 많이 서비스 중요하지 먼저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네. 덜 외로우실 거예요. 그리고 다들 저희들이 연결해드리니까 거기서 아, 이런데 내가 속할 때가 있구나.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합류했고요.
0: 네. 힐링 하는데 힐링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공감이거든요. 바로 그런 곳 KCS 한인봉사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엑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 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점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정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정청래 전 지도부를 향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낸 것인데요. 잠시 일부에서 김민석 전 총리를 투두해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지 드린 대로 이어서 JTBC 장르만 여의도의 정형진 앵커, CBS 박성태의 뉴스쇼의 박성태 앵커, YTN 뉴스 명당의 장성철 앵커와 함께하는 한판 승부 5주년 기념 앵커 특집도 준비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대한민국 전역 시사의 중심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예,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분이시죠.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총리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출마 선언한 후 첫 인터뷰로 나오셨습니다.
3: 그러네요.
1: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당권 주자로 오늘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일단 광주에서 오전에 하셨고 또 오후에는 서울 국회에서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예.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3: 광주와 서울이 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곳이죠.
1: 예.
3: 광주는 5.18, 또 서울은 빛의 혁명. 그리고 두 곳 다 지금 새로운 의미의 제 미래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1: 예.
3: 광주에서 시작하는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서남권, 충청, 영남 이렇게 이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 지도를 그리는 출발지가 됐고,
1: 예.
3: 서울은 이제 또 글로벌한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3: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와 역사, 미래, 이걸 다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1: 예.
3: 또 달리 얘기한다면은,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재명 정부의 지금부터의 최대의 과제를 국회가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에 나가는 이유도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제는 국회와 당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당대표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 예.
3: 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전에 광주 저녁 오후에 서울에서 이제 말씀하신 건데 당대표 이 시점에 왜 김민석이어야 하는가?
3: 지금까지 1년은 이제 임기 초에
1: 예.
3: 내란을 극복하고 첫 틀을 잡는 시기였다면
1: 예.
3: 지금은 그야말로 국회와 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 예.
3: 원래도 이제는 전체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입법적 뒷받침이 중요하고요.
1: 예.
3: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기대만 못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정치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예.
3: 그런 점에서는 국정방향을 대통령님과 쭉 나눠왔고 첫 어떤 국정방향을 설계했고 그에 대한 이해가 있다는 점에서 호흡이 잘 맞고 정부와 당정관계
1: 예.
3: 그리고 총선 준비라는 게 현재 당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인데
1: 약 1년 10개월 후에.
3: 그렇죠. 그런데 예. 저희 당에서 사실은 총선, 지방선거, 대선 세 가지의 선거를 큰 선거를 다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승리해본
1: 예.
3: 유일한 사람입니다. 제가 현재.
1: 예.
3: 현재 그것은 뭐 과거에 당대표를 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총선, 지방선거, 대선을 다 지휘해보고 다 승리해본 것은 현재는 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정의 성공에 필요하고 총선 준비에 제일 도움이 될 거다. 물론. 저는 안 해봤지 않습니까?
1: 당대표를 두 번 해보셨고.
3: 예. 네. 그런 것도 있죠.
1: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나다.
3: 개인적으로는 아니, 한 번씩 하셨는데 그만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지난주에 그 용산에서 세 분 만나셨을 때 그 테이블에 그냥 말씀하시

0: 그랬어요. 그냥 편하게.
1: 저희 같이 만나서야 뭐 서로 다 편하게 얘기하니까요.
0: 예,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아, 그래도 계속 절제를 하시다가 오늘은 좀 표현을 좀 직접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이제 당대표 교체라는 결단을 내려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자기 정치의 폐해가 무엇이냐?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1: 한편으로는 여당의 정치는 결국은 당정관계, 당정협력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0: 예.
1: 또 한편으로는 당내의 민주적 토론을 잘 조율하고 끌고 가는 것인데,
0: 예.
1: 그런 점에서 기존의 당의 운영은 한편으로는 당정 간에 있어서의 불협화음을 계속 만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당내에 있어서 주요 사안들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수기와 토론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다고 봅니다.
0: 예.
1: 그러면서 생긴 어떤 잡음 또 문제점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 절차와 수기가 무시됐던 합당 추진 과정이 결국은 갈등을 가져오고 결론은 못 내고
0: 예.
1: 검찰개혁 추진 과정도 사실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0: 예.
1: 공천도 우리가 확립한 시스템 공천이 조금 훼손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는 이런 예.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자기 정치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쉽게 얘기한다면
0: 예.
1: 결국 선거나 정당은 책임 윤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0: 예.
1: 잘하면 계속하고 그렇지만 아주 잘하지 않으면 어지간히 잘하면 그냥 한 번씩 바뀌는 것이 맞고요.
0: 예.
1: 근데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오면은 교대하고 교체하는 것이 기본 이죠.
0: 예.
1: 그런 점에서는 지난 선거가 국정 지지율을 이렇게 바로 연결할 만한 그런 결과가 되지 못해서
0: 예.
1: 기대할 만한 예상했던 만족할 만한 승리다라고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럴 경우에는 바꾸는 것이 기본이라고 봅니다.
0: 예. 아까 이제 합당 문제, 또 검찰개혁 관련 추진 문제, 공천 관련, 그 지방선거 공천 문제겠죠. 여기서 이제 자기 정치의 폐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정청래 전 대표 자기 정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연임? 뭔 그 이후의 과정?
1: 목적까지를 논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0: 그런가요?
1: 예. 네. 당 운영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당정 간의 조율 그리고 당내의 토론이 원활하고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민주적인 어떤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0: 예.
1: 그런 의미에서의 독단성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0: 그렇군요.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민주당 워크숍에서 중도층을 뽑기 위한 제3의 길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총리께서도 끊임없이 확장하는 대통합 전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제3의 길이라는 것은 대통합의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 강 실장께서 제3의 길을 말씀, 제가 그날 명료하게 제3의 길이라는 워딩을 썼는지는 저도 지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0: 그런가요?
1: 네. 어쨌든 제3의 길을 말씀하셨을 때 과거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예. 그 제3의 길을 뜻한 것은 아니고
0: 아, 예.
1: 다양한 의미에서의 중도 확정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전 분명하다고 봅니다.
0: 예, 예.
1: 근데 이제 그에 대해서 그 취지나 맥락을 잘못 이해하고 내부에서도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0: 예,
1: 조금
0: 예.
1: 잘못 짚었다고 저는 보고요.
0: 아하.
1: 내부에서 통합하면서 연대하면서 확장하는 것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르기까지
0: 예.
1: 우리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온 흐름입니다.
0: 예.
1: 내부를 통합하고 약간 다른 세력과 연대하면서 그 전체적으로 중도와 한적 보수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0: 예.
1: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쭉 추진해 온 것이고요. 저는 그것을 그 또한 지난 1년의 당 운영에 있어서
0: 예.
1: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흔히 통합을 강조하냐 확장을 강조하냐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있는데
0: 예.
1: 그건 전혀 잘못 짚은 거라고 봅니다. 통합이 잘 안 되면 확장도 안 되고요.
0: 예.
1: 확장이 안 되면 통합도 잘 안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0: 예.
1: 우리 편만 꼭 붙잡고 있으면 다른 어떤 중간이나 외부 세력을 함께 포용하고 넓히는 노력을 하자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떻게 선거에 이기겠습니까?
0: 예.
1: 그렇게 해서 선거 승리의 전망이 없으면 내부가 어떻게 단결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단결 통합, 외부의 확장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어느 한쪽을 강조하거나 그걸 분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형이상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예.
1: 그런 의미에서 예. 저는 내부의 통합, 단결, 연대 확장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외연 확장 기조에서 임명했던 분이죠.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분이 이제 5.18이 성역화됐다라고 말해서 이제 청와대 공개 공고를 했었는데, 오후에 청와대 사퇴 공고가 있었고, 이후에 사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의를 수용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1: 우리 편, 흔히 우리 편이라고 얘기하는 예, 예. 이념이라든가 스펙트럼이 같은 분들 내에서도 어떤 때는 부정도 있고 어떤 때는 오류도 있고 어떤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런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사퇴할 부분은 사퇴하고 바로잡을 부분은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죠.
0: 예.
1: 이병태 부위원장의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는 과거에 아마 홍준표 전
0: 맞습니다.
1: 시장님을 가깝게 네. 했던 분들 제가 알고 있고 예. 또 그런 의미에서 전혀 좀 보수 스펙트럼에 속하는 분입니다. 큰 틀에서 보수 스펙트럼에 속하는 분도 함께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은 기조였고 그러니까 그분이 개인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죠.
0: 예.
1: 그래서 그 5.18 문제를 표현의 자유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었다고 보고요.
0: 예.
1: 그것 때문에 저도 어제 김남준 의원이 그 글을 쓴 어떤 글을 보고서 그걸 제가
0: 예.
1: 공유를 했었는데
0: 아하, 예.
1: 일종의 이거는 헌법적 가치에 속하는 그러니까 헌법이 개헌 헌법 전문에 수록만 안 됐다 뿐이지 이미 국민의 인식에서는 헌법 전문에 들어가 있는 헌법적 가치에 속하는 부분이고
0: 예.
1: 우리 국민의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 세계적 어떤 세계의 시민적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0: 예.
1: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는 것에도 한도가 있다라는 점에서 비추어 보면은 저는 그것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청와대가 그렇게 판단한 것도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당사자가 지금 사퇴를 하셨는지
0: 예.
1: 제가 지금 소식은 못 들었는데요.
0: 예. 그러니까 수용했다고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1: 네. 그렇게 된다면 예. 그런 것이 전체 정부의 기조에 맞지 않으면 정부에서 일하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0: 예. 자 이제 총리님이 그 당대표의 출세표를 던지시자 출마 선언문을 보고 또 비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성윤 의원 같은 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 게 뭐냐면 이제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과 계엄 선포 직전에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즉시 국회로 오셨어야 되는데 왜 안 오셨느냐.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1: 그 일단 이성윤 의원은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0: 아, 그런가요?
1: 좀 예. 곤란해지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예. 어떤 면에서 곤란해지실까요?
1: 그 지금 저도 얼핏 좀 전에 봤는데
0: 예, 예.
1: 계엄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내용을 마치 직전에 전화 통화를 해서 들었는데 안 간
0: 아, 예, 예.
1: 이런 식으로 하셔서 예.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 어떻게 법을 하고 검찰 출신인 분이 저렇게 하나 저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때 저는 사실 조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럼 대응하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1: 예. 시민단체 같은 데서 요새는 저런 걸 다 문제를 삼아서
0: 예.
1: 제가 뭐 굳이
0: 아, 직접 대응은 아니고
1: 뭐 명백하게 예. 팩트가 틀린 부분이고
0: 예.
1: 예.
0: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라는 점. 근데 이제 후보님께서
1: 그, 예. 아마 저한테 사과해야 될 겁니다.
0: 아하, 아하, 예. 근데 오늘 또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SNS에 이런 글을 쓰셨네요. 그러니까 단결하면 승리한다. 저는 단결 연호 동지 연호만 쓰겠습니다.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걸 두고 이제 총리님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제 본인의 지난 1년에 어떤 지도부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네거티브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 정치에서 예. 토론을 하고 책임을 묻고 그런 걸 가지고 네거티브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0: 예.
1: 예.
0: 아, 그래서 이제, 아, 그럼 이제 나중에 후보 토론회 통해서 충분히 그 문제를 함께 말씀 네, 나누시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1: 정치에서는 예? 서로 동지들 간에 토론도 하고, 문제 지적도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0: 예.
1: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아하. 조금 전에 이석윤 의원처럼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거나,
0: 예.
1: 이제 그런 경우는 네거티브라고도 하고, 나중에 뭐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게도 되고, 그렇게 되지만은,
0: 예.
1: 정치적인 판단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을 가지고 네거티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활발하고 치열하게 예. 해야 우리가 이렇게 당이 발전하는 것이죠.
0: 예. 또 이제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또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게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인데 이제 총리님도 이 부분에 폐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속도와 시행 시기 문제에 있어서 언제 할 것이냐. 이를테면 정청래 전 대표는 재원절에 전까지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총리님께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1: 저는 그걸 이미 5월 달에 끝내자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0: 예, 예.
1: 지금 그 시기의 문제를 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떤 다른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0: 아.
1: 이미 5월 달에 끝내자고 제안을 했었고
0: 예.
1: 그때 당의 사정으로 그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0: 예.
1: 지금 그 시기는 현재의 당 지도부가 최대한 빨리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5월 중에 이제 당의 처리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당의 처리를 요청했던 기억이 없다.
1: 기억이 말은... 없다고 해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죠.
0: 아 그런가요?
1: 법안을 네.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0: 예.
1: 당정 관계에 대해서 다 아는 분들은 당정 간에 의논을 해서 법안이 가는 것입니다.
0: 예.
1: 이제 5월에 이것을 처리하자고 해서 제안하고 그것이 당의 중요한 당직자들에서 당 지도부에 다 전달됐고
0: 예.
1: 그런데 그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또 이렇게 역으로 왔고
0: 당에서
1: 뭐 그랬기 때문에
0: 예.
1: 그걸 제가 뭐 시시콜콜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 팩트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 예.
1: 그렇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더 중요한 것은
0: 예.
1: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정부의 입장을 폐지로 정리했고
0: 예.
1: 제 입장도 일관되게 그랬고 또 그것을 가급적인 빨리 땡기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고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0: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일에 오찬을 함께 하시면서 요 관련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주요 후보님들은 폐지 입장이신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게 지금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준비해달라. 이렇게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은 사실은 대통령의 입장과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1: 그렇습니다.
0: 대통령도 폐지지만 예. 만에 하나라도 그 국민들의 피해가 가는 건 없는지 숙의해달라, 숙고해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수차에 걸쳐서 보안수사권의 원칙은 이런데 그래도 예외가 불가피하지 않나, 일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문제를 토론해달라고 제기하신
0: 맞아요.
1: 것과
0: 예.
1: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확한 워딩과 맥락을 제가 지금 확언할 수는 없지만은
0: 예.
1: 그런 측면이 있겠죠.
0: 예.
1: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고
0: 예.
1: 그러나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정치 검찰의 폐해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 피해를 입은 분들 저도 그런 피해자의 한 사람이지만
0: 그렇죠. 예.
1: 그렇게 해서 정치 검찰의 문제를 검찰개혁이라는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주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층에서 현재로는
0: 예.
1: 일단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충실해서 보안수사권을 없애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0: 예.
1: 판단하는 쪽이 다수이기 때문에
0: 예.
1: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를 일단 짓는 것이 좋겠다고 당 정부 내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책임지고 정리한 것이거든요.
0: 예예.
1: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가면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보완책이 있는지를 그래서 그것도 정부가 여러 가지 논의와 참고 의견을 축적한 것이 있지만
0: 예.
1: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입장을 정리하되 법안으로서 그거를 국회에 보내는 방식보다는 그 입장에 기초해서 당과 국회에서 의견을 만들어주시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0: 예.
1: 그것은 이제 당에서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0: 아,
1: 그간 정부에서 축적했던 여러 자료들은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게 참고 자료로 제공될 것입니다.
0: 예. 자, 아까 서두에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당대표가 되시면 또 이재명 정부의 그 역할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청래 전 대표는 그 7월 1일 날 그 전북에 가서 전북 소외 발언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원택 지사 취임식 가셔서 아마도 이제 광주에 집중이 돼 있고 전북은 좀 지원이 없다. 아, 이런 취지로 해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제 이런 말까지 하고 오셨단 말이죠. 이 전북 소외 발언에서 이제 당내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총리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 제가 뭐 정 대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0: 예.
1: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번에 일종의 1차 발표이고
0: 예.
1: 앞으로 쭉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0: 예.
1: 내용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또는 구체적인 사업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발표되는 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0: 예.
1: 지금 이게 다 끝난 건가 하는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지금 현실점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0: 예.
1: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적절한데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 기업이 이렇게 해달라라는 것을 일종의 크리에이티브
0: 아하.
1: 그러니까 창의적인 제안과 조건을 자꾸 제시하면서 문제를 풀어간 것이거든요.
0: 예, 예. 그래서
1: 저는 그것을 지금은 전북 도와도 이야기를 할 텐데
0: 예.
1: 그렇게 접근해 가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긍정적인 해결의 영역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1: 제가 총리 시절에 제일 집중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새만금의 현대차 투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0: 예.
1: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대차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결했거든요.
0: 예.
1: 거의 최초의 어떤 플랫폼이었습니다. 범 정부가 함께해서 제가 당장 요새 그 저희 장모님하고 집을 익산에 얻어가지고 살고
0: 익산.
1: 있는데
0: 예. 아니, 맞네요.
1: 굳이 그렇게 따지면 아니, 나 가까운 동네 잘 발전하는 게 좋죠.
0: 예.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산업지도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각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해법들을 자꾸 제안하면서 이거는 풀어가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예. 아, 또 하나의 당권 레이스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적통, 그리고 그를 통한 파묘 논쟁입니다. 지지자들과의 또 멸칭 공방까지 있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가 끝이 나도 이게 또 진보진영 내부에 상처가 계속 남아있을 것 같기도 해서 이런 우려는 이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애들이 싸워도 상처가 나는데.
0: 그러니까요.
1: 어른들이 정치를 갖고 이렇게 갈등하고 경쟁하는데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수 있죠.
0: 예.
1: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역사성을 믿습니다.
0: 예.
1: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상당 기간 분열하고 또 갈등하고 심지어 분당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0: 예.
1: 다시는 그런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또 오늘 현재 민주진영의 지도자들이신 우리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또 전직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또
0: 예.
1: 민주진영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0: 예.
1: 이런 것이 결정적인 어떤 갈등으로 가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저는 전당대회 후에 잘 풀릴 거라고 보고 제가 아마도 가장 잘 비교적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대회 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을 완화하고 조화시키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비교적 척지면서 정치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화롭게 푸는 좀 스타일이어서
0: 예.
1: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아마 일정하게 실제로 그렇게도 풀 것이고 또 그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끊임없이 이제 확장하는 대통합 전략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당대표 하시면 이제 1년 10개월 후에 총선도 지휘하셔야 되고 공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로서 하실 그 공천 전략이나 혹은 공천에도 그런 통합 전략을 쓰시겠다.
1: 말씀처럼 삼박자죠.
0: 예.
1: 내부는 똑같은 세력은 통합해야 되고
0: 예.
1: 조금 다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가령 과거에 진보당이나 기본소득 약간 더 진보성이 강한
0: 맞아요.
1: 이런 예. 거는 연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확장 또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저는 진보 보수 중도를 망라한 대대적인 합리적인 신진 인사의 영입을 바로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아 바로 시작하십니까?
1: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선거 임박해서 하는 깜짝 쇼가 아니라
1: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돼야
0: 예?
1: 당에도 도움이 되고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지난 1년 말씀드렸듯이 국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면서
0: 예.
1: 이 당의 영역을 넓히면서 내부는 단단하게 하면서 정부가 미처 손대지 못하고 있는 정책들을 이렇게 착착착착 챙겨나가는 이런 어떤 좀 유능하고 좀 기민한 여당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0: 예.
1: 저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일을 당대표가 되면 풀어나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레이스가 이제 시작됐는데 사실상. 과반득표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1: 당이 그리고 정부가 임기 1년 만에 처음으로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저희는 반드시 당을 안정적으로 다시 이제 정립해야 하고
0: 예.
1: 당이 안정되면서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려면 저는 모든 권리당원과 또 가능한 지지자들이 다 참여해 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고 모두 참여해 주셔서 기왕 누구를 당대표를 만들어 주시려면 압도적인 리더십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그 말씀과 진심이 잘 전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마 선언을 오늘 하셨습니다. 김민석 초총리와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박종현 한판 승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판 승부가 어느덧 이제 5년째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5주년이 됐는데, 저희 제작진이 이 5주년이라는 시점을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한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이 특별한 분들을 모시자라는 상상을 하면서 앵커 특집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앵커들의 한판 승부, 현 시점 대한민국 시사 프로그램의 최고의 진행자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깜짝 게스트까지 함께하고 계시는데, 먼저 JTBC 장르만 여유대 정영진 앵커 어서오세요.
1: 아유, 반갑습니다. 정영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그 옆에 또 카메라가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영진 앵커를 조련하고 계시죠. JTBC 최윤경 부장 어서오세요.
2: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3: 네. 최윤경이다.
0: 저 화면 괜찮습니까?
2: 네네.
0: 예, 하파스.
2: 남의 방송 처음입니다.
0: 아, 그럴까요? 예. 잘 나오고 계십니다.
1: 남의 방송.
0: 예, 자, 그리고 옆에서 지금 부채질하고 계시는 YTN 장성철의 뉴스 명당의 장성철 앵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장성철입니다.
0: 네.
4: 저만 응원당이 안 왔어요.
0: 왜요?
4: 모르겠어요. 저 버림받은 것 같아요.
0: 아니, 우리 애들 축구님.
4: 우리 PD님, 작가님들. 네. 이 방송 보고. 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다 응원하는데 저만 홀로 내던져.
0: 와이트 제작진 얘기
4: 예. 너무해요, 박 PD님.
0: 우리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우리 한판승부 올해 완전 멤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 새벽 시간대에 가서 열심히 방송,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 어서오세요.
5: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입니다.
0: 이야. 지금 그 새벽 방송 끝내시고 쉬고 계신 거죠? 쉬고 오신 거죠, 그죠?
5: 예, 집에 가서 쉬었다가. 네. 이제 다시 출근했죠.
0: 예. 지금 네임택이 저희가 구독자까지 제작진 열심히 붙여놨는데. 지금 네. 164만 구독자에.
2: 우와.
0: 이야. 박성태 뉴스쇼.
5: 원래 김현정 앵커 갈 때 163만이었고요. 예. 저는 만 명 늘었어요. 예.
6: 만 명. K라디오.
7: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드리스콜 딸기 팩당 금토일 한정 5불99, 시험용 수박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샤브샤브용 냉동 대패 부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해서 만 명.
1: 요건 숟가락도 아니고 스푼 정도 얹었다.
2: 아, 네.
1: 젓가락? 알겠습니다.
0: 자, 우리 정영진 앵커 지금 네. 오랜만에 다시 오시니까 느낌 아유, 어떠세요?
2: 너무 네. 행복하고요. 아, 전 이제 저 혼자 온 줄 알았는데 예, 예. 아,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온 줄 알았으면
3: 이런 분들
2: 다시 한번
3: 이런
2: 출연을 고려
3: 디스맨 디스맨
2: 이거 선글라스들은 다 왜 끼시는 거죠?
0: 정연이네컬 도와드리기 위해서
2: 뭐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딱 끼면 전제 알지만
0: 아 그런가요?
2: 두 분은 왜 끼셨을까?
1: 아. 저는 끼라고 해서 껴요. 저는 제작진 아, 시키면 달기 때문에 예, 예. 일단 도수가 없는 거여서 안 보여요.
0: 안 보입니까?
1: 아, 양념 예,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0: 그 일정 시간 좀 끼신 다음에 네. 이제 불편하시면 이제 벗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이미 또 다들 유명하신 앵커님입니다. 청취자 너무 좋아서 이 기획 칭찬한다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은 그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직접 소개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2분 정도 드리고요. 또 강점을 네. 함께 PR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작은 프로부터 가시죠.
0: 작은 프로.
4: 네. 야. 안녕하세요. 와이팅 신영단 장성철입니다.
0: 예, 예. 이제 장성철 앵커부터.
4: 이분까지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명당입니다, 명당.
0: 명당 이름을 우리 장성철 앵커가 지으신 거죠, 그죠?
4: 아니요. 저희 이제 PD 작가님들, 예. 스태프분들이 이제 하셨고, 예. 저 명당에 놀러 오시면 예. 좋은 일이 생깁니다.
0: 아, 그런가요?
4: 돈 많이 버실 수 있어요. 건강 챙길 수 있습니다.
2: 무슨 얘기예요?
4: 명예도 챙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아침에 저희 방송을 딱 들으시면은 네. 하루가 아. 기분이 좋아가지고
2: 청취자분들이
4: 아. 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아. 제가 아주 좀 가볍고 재밌고 즐겁게 아. 하려고 하니까 네.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네. 박성태 듣다가 약간 좀 지겨우면 저 뉴스 명당에 오셔가지고 아. 저의 즐거움을 아, 같이 아, 나눠주시고.
2: 분이 경쟁 관계에 계신 거군요.
1: 경쟁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예요.
2: 아, 그래요? 네. 어려운 분들끼리 돕는 게 맞긴
0: 해요.
1: 7시 51분부터 광고 시간이거든요. 그때 아, 또 가시면.
2: 아, 그때 또.
1: 아, 55분부터구나. 55. 네. 광고가 많아가지고 55분.
4: 그런데 뭐 유튜브로만 송출되는 방송 진행자가 네. 라디오 채널로도 네. 진행하는 사람들 저렇게 디스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 아, 여기서 이제.
0: 예, 동접자가 최고여가지고. 아, 예, 동접자가 워낙 최고여서.
2: 이쪽
0: 예.
2: 시장에선 동접자로.
0: 예, 동접자로.
3: 화이팅 뉴스 명당 네. 내일도 네.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2: 뉴스 명당은 저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까, 혹시?
0: 어, 좋지,
4: 그러니까,
0: 좋아요.
4: 예, 아침 네. 설거지 하면서, 청소하면서도 정치 얘기를 쉽게 쉽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5: 아. 아침부터 설거지를 해야 할까요?
3: 아침부터 청소.
5: 좋아. 선생일까요?
0: 아침 이런 거 좋아. 아.
4: 아. 역시 제부장.
0: 날카로워요.
3: 박PD님 도와주세요.
0: 근데 보니까 섭외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4: 아니에요. 섭외 어렵습니다.
0: 특히 그 보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 네. 출연 안 하거든요. 네. 뉴스 명당에는 출연 바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4: 제가 가끔 협박을 합니다. 아~ 저는 진행을 하지만 네. 일주일에 방송을 한 20여 차례 다른 방송 패널로 출연을 한다.
0: 어, 내가 그래서 안
4: 내가 씹는다. 안 나오면 씹는다.
0: 장르만 가서
4: 각오하시라.
0: 한파 가서 네. 아, 그 신용상객장 가서 비판할 거니 네. 각오해라.
4: 그러면 이제 하루 네. 있다가 아이 알았어요 뭐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가
0: 섭외의 비밀 네.
4: 예, 협박입니다.
0: 협박.
1: 네. 장소장님이 직접 섭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0: 없으니까.
1: 되게 신기한 게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네. 막 편안하시면서
0: 맞아요.
1: 이게 뭐라고 했던 분들을 네. 또 다 섭외를 해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방송에서 또 친해져요. 그리고 방송 끝나면 또 욕해요. 이렇게 뒷담화가 아니라 방송에서 그분 이게 잘못됐다 대단해요 제가.
4: 제일 기억나는 분은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이진수 의원.
0: 그 빵. 네. 네. 네. 빵도 직접
4: 들고 나오시고. 요즘 아주 돈독해졌습니다.
0: 아 그래요?
1: 장해찬 부원장이랑 어떻게
4: 됐어요? 아니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저한테 또 깍듯이 인사하더라고요. 어 선배님 이렇게 저 여기 출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인사하길래 네. 역시 욕해야 되는구나.
0: 아, 알겠습니다.
5: 인간말종 장해찬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4: 면전에서는
2: 못하고. 출처까지 늘 밝히시는 분이 하잖아요.
4: 면전에서는 못하고요. 어우, 그래.
0: 최영진 부장님이 거의 그 어제 나왔던 분처럼 자연스럽게 저희 방 한판승부에 네. 녹아 계시네.
2: 수요일 고정하면서.
0: 좋네요.
4: 수요일날 장르만 가서 최영진 기자님.
5: 한판승부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선한 방송이에요.
0: 아, 그래요?
5: 정말
0: 선한 맛이에요?
5: 네, 원고를 줬는데, 아니, 어느 대목에서 이거를 찌르고 들어가야 될지 모르게 되게 평이하고 따뜻한 질문이라 한가득 깎았어요.
0: 아 그래요? 예.
2: 용서
1: 세상을 따뜻하게 보세요.
0: 예. 그럼 자연스럽게 한번 예. 요즘 그 시사 유튜브의 최강자로 떠오른 장르만 소개를 한번 가볼까요?
2: 와우. 네. 저희요.
0: 예, 아, 장르만. 소개. 예, 정영진 프로 채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 네. 나갑니다. 지금 나가고 있어요.
2: 저희 장르만 여의도는 예. 말입니다.
0: 현재 구독자.
2: 예.
0: 63만
2: 요즘은
0: 3천명.
2: 구독자로 판단하지 않죠.
0: 동접자.
2: 동시 접속자 예. 그리고 조회수로 판단하게 되는데 예, 예. 비교적 요 세 분들 가운데서 가장 앞서고 있다.
0: 요즘은 4만 명, 3만 5천 명.
2: 뭐 3만 분.
0: 3만 명.
2: 어, 네.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예.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이제 한 5만 분, 7만 분, 10만 분 정도가 오셔서 매일매일 요거 하나 들으면 그래도 시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정도 느끼실 수 있는 방송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5: 10만 분까지는 안 오셨으면 좋겠고.
0: 동접자 10만까지
5: 너무 많은 건 부담스럽습니다.
0: 7만 명 정도.
5: 조금 더 그냥 그 정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4: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망가뜨려 보겠습니다.
6: 그럼 동접자 더 늘어요.
0: 아, 네. 그런가? 네,
4: 고민이 되네요.
0: 최 부장님 이 정도 소개 만족하십니까? 네, 정 프로의 그 프로그램의 소개?
5: 네, 사실 뭐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희 방송이 많이 알려졌죠.
0: 역시
2: 역시 야.
0: 최 부장님 잘 컸어. 밖에서 신혜은 기자가 굉장히 흐뭇한 눈치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어요. 신현진도 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정프로가 그 와중에 신간을 냈어요.
2: 아유, 야.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0: 이미 이제 정프로의 한없이 가벼운 경제상식. 야.
2: 어떻게 이런 책을 또 썼을까요?
0: 저 책을 쓴 다음에 최 부장님이 배신감을 느꼈다고 방송하는 멘트를 들었어요. 왜요? 너무 이 바쁜 와중에 어떻게 혼자 책 쓰냐. 네. 네, 어떤 책입니까? 설명해 좀 해주세요.
2: 최근 이제 제가 그래도 이제 3프로TV라는 경제 채널을 꽤 오래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맞습니다. 예.
2: 아, 그러면서 매번 올라온 질문들이,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하는 질문이 거의 비슷해요.
0: 아. 그러니까
2: 너무,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초적인 것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0: 신혜은 기자님 같은 분?
2: 저런 분들을 위한. 저런 분들이 그래도 적어도 요 정도는 읽고 어떤 경제기사를 읽는다든지.
0: 방송 진행한다든지.
2: 방송 진행한다든지. 주식 투자한다든지. 최소한 알아야 될 경제상식. 아주 흥미롭게 또 풀어냈습니다. 요거 맞습니다.
6: 네. 아니,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시사 프로그램에 뭐 최고 진행자로 꼽히고 있는데. 네. 정치 진사 중심으로 하면서 또 경제책도 내고
2: 과학도 얘기하셔야죠.
6: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고요. 저 할 만한 게 없으면 우리 농업 이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4: 정형진 앵커에게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0: 아, 질문해 주세요.
4: 장르만 여의도 앵커라는 자리가 부끄럽습니까?
2: 제가요?
4: 네.
2: 그럴 리가 없죠.
4: 근데 그 책에는 왜 장르만 여의도 앵커라는 그 타이틀이 없습니까? 다른 데 진행하시고
0: 출연하시고 다 있는데 그래서 최 부장님이 그 할인을 해서 넣었어요? 다시
5: 네 넣었습니다.
2: 넣었어요?
4: 이제부터는 거예요?
5: 아니 책에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 서점에
4: 책은 없잖아요. 그 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지 사람 마음이
0: 이간질 안 합니다.
4: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2: 공격을 하시는 건 좋은데 팩트체크 좀 제대로 부탁드려요.
0: 넣었어요? 넣었어요.
2: 책은 요건 경제상식 책입니다. 네 아시겠죠?
4: 장르만 여의도에서도 경제
2: 자, 우리 많은 분들 듣고 계시니까.
0: 듣고 계시니까. 통합행보. 자, 이어서 화제의 프로그램 박성태의 뉴스쇼로 가보겠습니다.
2: 네.
0: 뭐 홍보가 필요 없는 채널이긴 그렇죠. 한데
6: 구독자가 일단 164만 장르만 63만이잖아요.
0: 네.
6: 163만
0: 차이네 그죠?
6: 60 그러니까 저런 거죠. 이제 수능 5등급이 3등급까지는 쉬워요. 1등급, 2등급 초반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저기서 164, 제가 6개월 동안 올린 게 만 명이라니까요. 163만을 전임 김현정 앵커가 다 올렸고, 제가 6개월 동안 추구라고 해야 만 명 올리니까, 물론 이제 탁월한 정영진 앵커와 탁월한 최영경 부장이 있지만,
0: 신혜영 기자도 함께.
6: 네, 신혜영 기자도 있지만, 저기서 이제 163만 되려면은 한 32년 정도가 걸려요. 요즘도 경제 워낙 치열하니까.
5: 구독자의 표면 장력이라고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면 넘쳐야 구독자가 확 터지는데, 그렇지. 그래서 한 방울씩 지금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6: 그렇죠. 근데 저 더구나 그리고 구독자에는 안 들어오지만 출퇴근 시간이잖아요.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숫자지만 300만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출근하시고 다 듣는 걸로 제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뉴스 듣고 있다. 저희 형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형은 지방에 있지만 출근하면서 듣고 있다.
2: 맞아요. 진짜 그냥 라디오로 듣는 분들이 진짜 많고 그래서 아마 동접에는 체크가 안 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신 진짜 큰 프로그램이잖아요. 역사와 전통. 근데 그 프로그램이 우리 앵커님에게 너무 무거운 프로그램은 아닌가.
6: 좀 무거워요.
2: 그죠?
6: 네, 그리고 키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이분이 감당할 프로가 아니에요.
0: 우리 정영진 앵커가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2: 아닙니다.
0: 그러면 네. 밖에 네. 뉴스 제작진 듣고 있어요. 네.
5: 네. 아니, 동시간 때 다른 진행을 또 하고 있으니까.
0: 아, 네. 아, 알겠습니다.
4: 뉴스 명당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2: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0: 자. 한판 승부도 합니까? 한판 승부는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냥 짧게. 아니,
1: 한판 승부 최고였죠.
0: 아, 네, 한판 승부는 이제 5년 됐습니다. 만 5년 됐고 2021년 7월 12일 날 첫 방송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만 5년이 됐어요. 만 5년이 돼서 이제 구독자가 이제 96만 한 5천 명, 96만 아. 5천 명 연내에 100만 구독자 돌파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장르마님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아니면 저절로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100만 열파하면 공개 방송을 좀 해보고 싶다. 얼마 전에 장르마님 해보셨지 않습니까?
2: 그죠? 저희가 네. 공개 방송 했죠.
0: 네, 30명 모시고 그죠. 네. 네. 저희는 100만 열파 100명 정도 모시고 오,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상상만 해보고 네. 있습니다.
2: 오신 분들 제가 밥 사드린 건 아시죠?
0: 아, 알죠, 알죠.
2: 네, 아, 100명을 자신이 있으신 거죠?
0: 그때는 그냥 사장님께 한번 연락을 드려서 아, 감당을 해달라.
1: 그때 예, 예. 얘기하시면 최 PD 왔나요? 아까 뉴스 최 PD 왔던데.
0: 아 최수민 PD.
1: 최수민 PD 있구나. 예. 예. 우리도 같이 껴서 하죠.
0: 아 같이 같이. 아 그래 뉴스 쇼 한 판 쓰고 연합으로 그죠?
1: 공개 방송인데.
0: 예. 아 좋아요.
1: 저도 끼게요 그냥.
0: 예 그러니까 저는
1: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0: 예 그때 예. 특별 게스트 함께 예. 또.
1: 근데 이렇게 딱 정말 박정 예. 앵커 도끼 제작진이 기획도가 좋은 게 예. 요즘 이제 시사 프로그램 특히 정치 관련된 시사 프로그램들이 예. 팬덤에 의존한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래서 양쪽 진영에 좀 팬덤에 끝에 이쪽이 사실은 주도권을 잡는 게 많은데 예. 여기 장르만 여의대 정영진 앵커부터 해서 뉴스 명당의 장소장님도 마찬가지고 한판 승부 뉴스쇼는 그런 것보다는 좀 시시비비를 가를 수 있는 아. 그런 것들이 힘을 그런 채널들이 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뉴스 명당의 장소장님 가셨을 때 예. 처음에 막 가라고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0: 그래서 아, 앵커 새로 해야 되냐?
1: 네, 일단 앵커가 새로운 경험이니까 해봐라. 근데 뉴스쇼의 패널이더라고요. 우리 쪽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게 되고 되게 후회했는데 아~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 너무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채널이 또 장수아님이 가서 하시면 전체 이쪽 움직임 뭐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거니까 좋다.
4: 아 근데 적극 응원합니다. 제가 상의했을 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솔직히 섭섭했어요.
0: 왜냐면 내가 필요 없나? 뭐 이런
4: 네, 한 칼 토론 제가 나가고 있는데 제가 날 자르려고 그랬나 원래 그래서 아, 되게 흔쾌히 형 가야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0: 서운했다.
4: 속으로는 약간 좀 서운했습니다.
0: 저 정윤재 그 지금 일황이라고 얘기 듣고 있잖아. 일황.
2: 아, 이건 뭐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예, 어쩌다 이제 그런 별명이 좀 붙긴 했습니다만.
0: 인정?
2: 아니 근데 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을. 여러분들 중에는 아, 네, 그렇게 예. 볼 수 있지 않나.
0: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좋아요. 자, 그럼 여기 또 좀 다양한 코너를 준비해가지고 OX 퀴즈 좀 OX 퀴즈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어요.
5: 네.
0: 그래서 요 코너도 저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가장 진행을 잘하는 JTBC 최윤경 부장님.
2: 아, 최고입니다.
5: 예. 최윤경은 왜 나왔냐고 댓글에 계속 올라왔어요. 할 게 있으니까 나옵니다.
0: 할 게 역할이 있습니다.
2: 네, 최고예요.
0: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네. 예, 자, 액션.
5: OX 퀴즈를 할 건데요. 예. 빠르게 OX를 아하. 들어주시면 됩니다. 생각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한 바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개의 질문을 드릴 겁니다. 바로바로 네. 바로 넘어갑니다.
0: 예, 자 화면 나오고 있고요.
5: 첫 번째, 솔직히 내가 이 중에 진행은 제일 잘한다. 하나, 둘, 셋.
0: 자, 됩니다. 왜 안 나오죠? 하면 아, 이렇게. 아. 오! 야, 세 분 다 5등이셨네.
5: 김지수 이래서 한판 승부 안 되는 거예요?
2: 아, 저게 자신감이 없어서 어떻게
1: 내가부터 제일 잘해.
5: 아, 하는데 자신감이 없어.
0: 자신감? 자존감이 낮아요.
5: 아니, 과도한 변화는 사람들 싫어합니다, 요새. 아, 두 번째 가겠습니다.
2: 아, 잠깐만, 이거 이유는 들어봐야 되는 거
5: 아니, 왜냐면.
4: 잘하는 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5: 네, 다 잘하세요. 이유가 길어지면 재미가 그래, 없습니다.
2: 그럼. 아, 그래요? 아니, 네.
0: 정영진의 거 들으면 말씀해주세요.
2: 제 이유보다도 네. 저는 이제 들을만 하잖아요. 아니, 장성철 소장님이 왜 들었는지가 난 궁금한 거예요.
0: 저는 왜 진행이 잘해?
1: 저라도 우겨야 돼요.
2: 아, 우겨야 네, 돼요?
1: 네, 우겨야 되니까.
0: 아, 이해해 주세요.
2: 네네네.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각자 예. 또 취향이 있어서.
5: 네,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0: 다음 질문.
1: 갈갔네.
5: 인터뷰의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아는 척 넘긴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잘난 척은 또 심합니다. 나는 못 알아들은 적은 없다는 거네요.
2: 알아들었어요?
0: 아, 얘 뭐 그냥 비교적? 비교적?
2: 그래요?
5: 가방끈이 길다는 걸 확인했어요.
0: 비교적. 예.
2: 내 얘기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0: 아, 스스로 못 알아듣는 거 몰랐을 수도 있겠다.
6: 아,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 다 알지만, 뭐 다음 코너에 뭘 하나 제작진과 얘기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거기서 실컷 얘기했는데 다시 제가 잠깐 죄송합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가끔 있죠.
2: 네네네.
4: 저는 그때 네. 아예 그렇군요. 예.
0: 아, 진짜.
4: 액션을 더 크게 합니다.
0: 네. 저희에게는 그런 관심이 없어요.
2: 예? 네?
0: 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 네, 그런 경우 가끔 있는 것 같아요.
4: 근데 그게 오히려
6: 무성이에요.
0: 그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4: 그게 무성이면 또 우리 최윤경 부장님이 또 잘 받쳐주시고.
2: 아, 맞습니다. 네. 아무 든든하죠.
5: 예, 네, 그럼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이거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 진지하게 대답해 주세요.
4: 진지하게.
5: 정치 영입 제안이 온 적 있다. 하나, 둘, 셋. 우와.
0: 오, 다 있어요?
5: 우와.
0: 오, 나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어, 그래요. 야, 정영진 씨 있어요.
6: 얘기해달라니까.
5: 오,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근데.
0: 어.
6: 퇴사한 다음에 있었는데, 네. 아주 연배가 많은, 아주 친한 제가 모셨던 선배가,
0: 예.
6: 이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회사 퇴사한 다음에 바로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는 원래 또, 뭐 그쪽에 큰 관심이 없고 우선 안 한다.
5: 아, 근데 영입을 했을 때 자리를 줄 수 있을 정도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6: 그분이 상당히 파워 있는 분과 친한.
0: 아,
6: 친한.
0: 이대명 대통령의 측근이구나.
5: 정성호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6: 그 정도 거의 분과
0: 가까울 친한. 것 같아.
6: 그 정도 분과 상당히 친한.
0: 야, 나 실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5: 이렇게 실력자에게 이제 섭외됐다. 이렇게 네.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하면 대부분 정성호 장관이더라고요.
6: 아니에요,
0: 정성호 장관
6: 아니에요.
0: 정성호 장관이. 자, 어우, 장성철 소장.
4: 저는 뭐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저보고 정치하자고 영입하려고 그런다고.
0: 아, 진짜로?
2: 아니,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4: 직접 저한테.
0: 이재명 후보에게?
4: 네, 직접.
6: 아, 그 인사말이 아니에요. 아,
4: 그래가지고.
6: 얘기했었어요.
0: 바로... 처음 밝히는 거 아니에요?
4: 아니에요.
0: 방송에서.
4: 몇 번 얘기했죠.
0: 아, 그래요?
4: 그래가지고 그
0: 나도 주목을 안 했구나. 그 밝혀도, 밝혀도 뉴스가 안 돼.
4: 그 다음 날 그때 이제 당대표 비서실장 예, 예. 연락이 왔었죠.
0: 오.
4: 저 좀 만나자고.
0: 오, 진짜.
4: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아예 난 정치 안 한다고.
0: 야.
4: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었죠.
5: 뭘 하자고 한 거예요?
0: 좋네.
4: 영입하려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0: 캠프.
4: 대선을 앞두고 같이 정치 합시다. 김용남, 허은하 이분들 갔던 것처럼
0: 최소 비서관이었다.
4: 영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청대를 공천 받을 뻔했다.
4: 아이 그런 건 옛날에 다 그냥 제가 거쳤던 거예요. 그런 거.
0: 야,
4: 역시.
2: 영입을 할 때 뭔가 롤을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4: 그냥 안 해요, 그냥.
2: 같이 합시다.
0: 같이 합시다. 합시다.
5: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였어요.
0: 그러네. 구체적으로 뭘 딱 찍었어야 되는데.
5: 있었으면 그러니까. 고민을 했을 텐데.
4: 아니요. 전 정치 안 한다고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0: 아.
4: 단칼에.
5: 근데 이거 제일 대반대.
0: 정영진
5: 저.
0: 언제?
2: 진짜. 저도.
0: 네.
2: 이미 오래전.
0: 오래전?
2: 네.
0: 박근혜 전 대통령? 맞네. 아, 부정을 안 해.
4: 그럴 리가 있습니까?
0: 아, 누구?
2: 아니, 그럴 리는 없고.
0: 아~
2: 이제 뭐, 연락이 이렇게 네. 오긴 왔죠.
0: 오, 진짜.
2: 네, 근데 저는 뭐 전혀 그쪽과는 이제 거리가 멀기 때문에.
0: 야.
5: 윤석열 전 대통령.
0: 아하.
5: 언제야?
0: 근데 중요한 건 다 보수에서 제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맞아요. 거네.
2: 저를?
0: 네, 지금 저는 박근혜, 윤석열 두 이름이 나왔습니다.
2: 아, 그래요?
0: 네.
2: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오, 그래요? 네. 야.
2: 그래.
6: 안철수.
2: 예? 네?
6: 안철수.
2: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5: 정재영 앵커는 아직 영입 제안이 온 적이
0: 정말이에요,
5: 없다.
2: 단 한 번도 없어요?
0: 정말 없어요.
5: 근데 이제 연락을 주시면
0: 네,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5: 답한다.
0: 좋습니다. 자, 지금 뭐 질문은 엄청 많이 준비가 되는데 약간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아 너무 아쉽네. 자,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럼 앵커들만의 자기 관리 루틴. 멘탈 관리 루틴 하나씩 좀
2: 자기 관리는 제가 볼 땐 장성철 소장님한테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아, 자기 관리
2: 아침 일찍 하시고 하니까.
4: 초보 더
0: 있어. 우리 박성태 하면
2: 관리 하시는 하신 게 지금 이미 드러난 것 같고요. 네.
5: 아니, 술을 끊었으니까 줄였으니까 많이 관리하시는 거죠.
6: 관리를 잘 해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인생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0: 네.
6: 별로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아서.
0: 너무 그렇게 동의하는 듯이 고개를 끌어버리면 어떡해요.
5: 아니, 또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박성태 그 기자님이, 박성태 선배가 그 상암동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일 밤마다 휘젓고 다녔거든요. 자정에 이제 미드나잇 땡땡 어디 가면 항상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박성태를 만날 수 있어서. 근데 이제 아침 방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랬던 기억이 나는데 야, 한동안
0: 그걸 해낼 수 있을까 네, 뭐 이런 걱정.
5: 지각도 안 하고 계속 하셨잖아요.
1: 어, 그럼요.
5: 어, 제가 매일 네. 아침 확인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 시간에 그러니까. 앉아있더라고요.
0: 제 시간에 앉아있더라고요.
5: 엄청난 장애 관리. 항상
4: 아침 5시에 아침밥을 차려줘요.
5: 아.
4: 야. 그렇게 안 하면은 네. 아마 얘가 좀 헤이질 수 있겠다. 아.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네. 낡은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심정으로 아침밥을 채워주는 거 같아요.
3: 새벽 5시 아침밥을.
0: 야. 그래요. 야.
5: 대단합니다. 진짜 악덕 남편.
4: 이 자리에 여보 고마워.
0: 야 아침마당 느낌이에요 지금. 아, 그래, 아, 아내에게 사랑 고백까지.
2: 아니요 그런 거 한번 가죠. 네. 아, 본인에게 제일 들어오는 욕들 중에 네, 네. 악플 엄청 실시간으로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0: 그러니까.
2: 제일 뼈 아픈 거라든지 제일 많이 들어온 욕은 뭡니까?
1: 욕은 사실 욕? 기억은 잘 안 나요.
2: 그래요?
1: 왜냐하면 그냥 제가 굳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바로 차단하고 안 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남지가 않아요.
0: 차단하고요.
2: 아, 시청자의 의견은 대체로 무시하는 편이다.
1: 아니 그러니까 들을 건 있는데 맥락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그냥의 비호감이나 그냥 하는 부분들은 네. 댓글에서도 그러니까 진행하다 보면 댓글을 제가 패널 할 때 거의 안 보는데 네, 네. 진행할 때는 댓글 보시죠. 소개를 해야 되니까 아, 가끔 네. 보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냥 무작정 비호감 있잖아요.
5: 네. 아.
1: 그러면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네. 괜히 제가 어차피 저는 댓글을 봐야 되는데 어. 그걸 보면서 제 멘탈이 흔들리면 어. 피곤하잖아요. 어. 프로그램에 안 좋다.
5: 네.
1: 아. 저는 아, 이분은 좀 계속 악의적인 뭐 악의적인 건 아니지만 네, 일단 네. 안 맞다. 네. 차단.
5: 차단.
0: 차단. 어, 차단.
5: 죄송합니다.
0: 아니,
2: 저희는 뭐 악플에 그렇게
0: 영향 받으세요?
2: 아니, 저도 잘 안 받지만 저렇게 차별하진 않아요.
0: 달라지.
2: 악플을 쓰는 분들도 좋은 선플 쓰시는 분들 다 우리 장노한 여의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0: 이야.
2: 생각을 저는 합니다.
1: 아니, 내가 먼저 할 것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잘못했다는 분은 보는데 그냥 막무가내 하시는 분도 가끔 있잖아요.
0: 어.
1: 늦었다. 에이씨.
4: 저는 악플 다 보고 그 희열을 느끼고 그런데 2019년 방송 처음 시작을 할 때 네. 그때 악플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 뭐라고 그, 써 있었냐면 욕이에요. 네. 저 X는 어. 사지를 찢어서 까마귀밥을 줘야 된다고.
0: 에이.
4: 그때 제가 막 문재인 정권을 막 비판을 할 때였거든요. 예. 보수팬으로서.
0: 예.
4: 그랬더니 댓글에다가 이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아 어떤 욕이 들어오더라도
0: 괜찮아.
4: 괜찮더라고요.
2: 담금질이 좀 잘 돼 있으시군요.
4: 어, 그때 완전히 아. 세게 담금질 당했어요. 예. 괜찮아요.
2: 박지용 앵커는 없죠? 악플.
0: 아 악플을 뭐 저는
2: 없어요.
0: 다 악플
5: 없어.
0: 많죠.
5: 진짜 오네요.
0: 없어.
5: 악플. 공점이 늘어야 악플이 나오는데 지금 잠만
0: 악플 만명이 아니고 9천에서 지금 멈췄어. 네.
5: 지금 악플 다시 사람을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죠.
0: 네. 연장방송 유튜브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1: 괜찮습니다.
0: 해도 될까요? 네. 아 좋아요. 예 어?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괜찮 한 좋아요. 한 5분 1분 남았는데 그 우리 최 부장님도 네. 뭐 기억에 남는 악플 뭐 그런 거 있어요?
5: 저요?
0: 네 없으신가요?
5: 아 요새 진짜 이건 악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 원래부터 이제 멸칭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네. 털륜경이 많이 올라와요.
0: 왜?
5: 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예. 저도 저 악플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심지어 그 문저 털레오도 저는 이렇게 멸칭이라고 일부러 생각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0: 야.
5: 털륜경 많이 올라왔어요.
2: 털륜경 많이 보입니다.
0: 네. 아 이거는 조국에 이어서 가장 충격적인
3: 엄청 충격적인
0: 조국에서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자, 앵커 특집을 유튜브로 연장해서 한 5분만 조금 못다한 질문 한두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한판 승부 유튜브로 지금 와주시면 우리 정영진 앵커, 최인규 부장, 또 박성태 앵커, 그리고 장성철 앵커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족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애호박 2불 99, 체리자두 파운드당 2불 99, 제스프리 골든키위 싱글박스 24불 99. 롯데제과 모음전 인기과자 총집합.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유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송은이는 연휴도 지나고 이제는 낙이 없네요.
1: 이제 낙이 없어.
0: 낙이 없네요.
1: 다 가버렸어.
0: 재헌절도 있고 광복절도 있는데 왜 안 쉬는 거야? 이 중요한 날에 법을 만들고 나라가 생겼는데 안 쉰단 말이지?
1: 요즘은 이제 네이버데이까지
0: 노동절까지 네. 여러분 이제 공휴일이 없어요.
1: 꼼짝 마라.
0: 낙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점심 먹고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분들, 에이, 잠이나 자자. 아, 이런 분들, 오늘, 잠깐 졸으면 잠깐 멈추시고,
1: 네.
0: 저희가 웃음을 풀 엑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확실한가요?
0: 부릉부릉, 부릉부릉. 벌써 웃겨요.
1: 여러분, 독립기념일날 뭐 하셨나요? 불꽃놀이.
0: 독립기념일이었어요?
1: 네, 맞아요. 250주년.
0: 아,
1: 네.
0: 뭐가 퍽적퍽적 하긴 하더라고. 그게 독립기념일이었구나.
1: 바베큐를 하셨는지 또 불꽃놀이는 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0: 뭔가 고기에 구워진 고기를 먹은 것 같긴 해요.
1: 기억이 안 나. 어? 기억이 안 나.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
0: 아, 다시 하면 안 되나, 연휴? 근데 불꽃놀이를 딱 보면서
1: 네.
0: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어떤 생각 드셨나요?
0: 아, 이 불꽃은 네. 이거 인생이구나.
1: 아, 또
0: 이건 인생이야.
1: 인생의 불꽃은 아니고요.
0: 화려하게 피면 뭐해? 단 몇 초 만에 확 끝나는.
1: 아, 또 거기에서 인생을 발견하셨군요.
0: 이게 내 인생인가?
1: 아니, 네. 몇 초 딱 나왔다가 없어지는 거는 제 월급 통장 같은데요.
0: 아.
1: 잠깐 왔다가 화려하게 불꽃 한번 튀기고 그냥 없어져요. 네. 네, 사라집니다.
0: 정말 똑같은 불꽃놀이를 보고도 이렇게 같은 불꽃? 다른 느낌.
1: 다른 느낌.
0: 여러분은 불꽃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아우, 저 고구마 고구마 맛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1: 불꽃은 사라졌어도 네. 네, 바베큐는 제 뱃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0: 냉장고 안에 뭐가 많이 있어. 지금 아직도.
1: 그러니까요.
0: 많이 있어.
1: 네, 햄버거 구워드신 분들 뭐 패티 좀 남아있을 거고요.
0: 소세지 먹기 털어내고.
1: 그렇죠, 그렇죠.
0: 꼭 칸과 칸 사이에 네. 잘 보면 껴있기도 해요. 소세지.
1: 이번 주에는 또 남은 음식들 처리하면서 또 잔반 처리반 출동해야죠.
0: 네. 그리고 여름방학이라 또 한국 가시는 분들 중에 많더라고요.
1: 맞아요.
0: 이미
1: 지금
0: 가신 분도 있고.
1: 맞아요. 이번 주에도 간다고 하는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외로워요.
0: 아이고.
1: 뉴욕은 저희가 지켜야 됩니다.
0: 지키세요.
1: 네.
0: 뉴저지는 누가 지키나요? 뉴저지는 누가 지킬 거예요? 한국 갔다 오시면은 네. 처음에는 캐리어 한 개 들고 갔다가
1: 네.
0: 캐리어 한국에서 사가지고
1: 그렇죠.
0: 한 네 개씩 갔다 오는데 뭐 라면이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
1: 아, 뭐 김 같은 거, 오징어 뭐 이런 거 꼭 또 챙겨 와야죠. 아, 마찬.
0: 엄마가 또 바리바리 싸줘. 밑반찬.
1: 그럼 밑반찬들.
0: 오징어퍼.
1: 아, 뭐 한두 가지 아니야. 건강식품들. 또 요즘에 또 막 한창 유행하는 한국에는 또 계속 유행이 바뀌니까 이건 또 꼭 사와야 돼. 가방이 모자라요.
0: 직잔이 있죠.
1: 직잔이 많죠.
0: 아, 또 뭘 또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가 하나. 저는 한국 갔다 오면 주로 이제 책 이런 거 부탁하거든요.
1: 네, 아.
0: 책을 좀 많이 사다 달라.
1: 민폐예요, 민폐. 책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0: 사람은 지금 교양업계 지금 책을 주문한다는데 고추장을 앞세워가지고 이러면 되나?
1: 땡땡. 아이, 정말.
0: 자, 오늘 피드오그에서
1: 네.
0: 이런 음악을 첫 곡이 어떨까 싶어서 러스틴 러브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분위기 있다.
0: 에어 서플라이. 에어 서플라이. 원 분위기.

0: 사랑을 하다 보면 잃게 되는 것들. 고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걸 얻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많은 걸 얻었어요.
1: 얻었어요.
0: 많은 걸 얻었습니다. 이 얻은 것들, 이렇게 호축하셨던 분이 네. 아주 이렇게 뺑뺑해져가지고 자연적으로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드셨는지 네. 저희 방송에 좀 토해내세요. 그러면은 날씬해질 수 있어요.
1: 확실한가요?
0: 어떤 것들을 지었는지.
1: 저 좀 막 토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발끝이 안 보여요. 배에 가려서.
0: 고기를 네. 누가 서두른 것도 아닌데도 익지도 않은 고기를 먹을 때 분들도 있어요. 가족들 많이 가다 보면 안 익은 고기를 밤에 그런 분들 좀 많이 어떤 것들 좀 드셨는지 많이 저희 카톡에 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독립기념일은 지났고 저희는 9월달까지 연휴가 없습니다. 낙이 없어요.
1: 달려보아요.
0: 뭘 달려봐요.
1: 달리자고요. 9월까지.
0: 혼자 가세요. 혼자 가세요. 혼자. 왜 그런 고난의 길을 같이 가자 그래요. 혼자 가세요. 주간베스트 지난주에 정말 또 재밌었죠. 금요일날. 이거 저희만 재밌는 거예요? 맨날 말씀드리죠?
1: 아니에요. 그날 아주 여러 가지 호응이 있었습니다.
0: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0: 역시 그 예상이 크게 빗나가지 않고 역시 이 맨해튼 불꽃놀이 구경 갔다가
1: 네.
0: 한랄 음료 먹고 그렇죠. 4달이 나갔고 50명
1: 네. 우리 앞에 줄이 스타벅스에 갔는데 네. 아 정말 너무 길어서
0: 스타벅스 광고해주는 거예요?
1: S커피
0: 그러니까
1: 네. 별다방
0: 네, 별다방.
1: 네.
0: 아주 관략글에다가 온 우주의 기운을 다 모으다가 화장실 안에서 천국을 보셨다는
1: 네. 네,
0: 그 사연.
1: 네.
0: 뉴저지의.
1: 익명 아니에요, 익명?
0: 네, 이제 발표해드려야죠. 뉴저지의 고명자님 축하드립니다.
1: 네, 고명자님 축하드리고요. 카톡창에다가 영문 성함 그리고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H마트 상품권 100으로 우송해드릴게요.
0: 또 고기를 사실 수 있고 네. 또 쌈을 사실 수 있는 H마트 상품권을 100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그 H마트 안에 가게 그 상품권 쓸 수 있는 베이커리가 있는 하나름들이 많아요.
1: 맞죠.
0: 그런데 가시면은 네. 팥빙수도 사실 수 있어요.
1: 오, 저희 하나름 제가 자주 가는 하나름에는 네. 없는데
0: 없어요.
1: 그렇군요.
0: 좋은데 네. 좋은데 좀 사십시오.
1: 아, 그러게요.
0: 어디 하나름인가요?
1: 근데 나도 H마트 상품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네. 저희가 이번 주 새로운 주제
0: 새로운 주제가 네. 있죠.
1: 무엇일까요?
0: 이번 주 주제는
1: 바로. 여름 휴가 이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0: 여름 휴가 이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여행의 멋진 계획들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재밌더라. 이런 거 아이디어를 좀 나눠달라는 네, 그런 말씀입니다.
1: 따라쟁이들을 위한 네. 네. 이렇게 여름 휴가 가봤더니 네. 나 너무 재밌었어. 너도 한번 따라해봐. 뭐
0: 여름 휴가는 역시 서부 여행이지. 비행기 타고 애리조나에 내려가지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라스베이거스. 네. 얼마 전에 갔다 왔지만 진짜 너무 좋아요. 그 라스베가스 이런데 이런 거 한번 보내주시면 네. 되겠고요.
1: 가서 뭐 봤더니 나 너무 좋았다.
0: 너무 좋다. 어디 네. 어디 들렸으면 좋겠다.
1: 그렇죠.
0: 또 LA 쪽에 그 굉장히 유명한 국립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나무가 막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는.
1: 맞아요. 10명에서 손을 네. 막 이어 붙잡아도 안 되는.
0: 네. 애들하고 같이 가면 안전합니다. 안전하게 동물들이 그냥 옆에서 이렇게 코끼리가 물 먹고 있고 이런 데도 있고요.
1: 네.
0: 네, 이런 데들도 있는데 뭐 그런 계획들 한번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를 좀 보내주시면은 이번 주 그거를 주간베스트 특집으로 한번 네. 해보려고 그래요.
1: 숨겨진 명소도 좋겠지만 네. 모두가 다 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았다.
0: 좋았다.
1: 네.
0: 애리조나에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바베큐집이 있다. 정말 K-바베큐인데 장난 아니다.
1: 그런 꿀팁 정말 환영하고요.
0: 네.
1: 하지만 뭐 어디를 가야 꼭 휴가냐. 나는 집에서 푹 쉬는 스테이케이션 했다.
0: 네.
1: 네, 이것도 좋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재미있게 여름휴가를 보내셨는지 네. 그 방법을 소개해 주셔도 좋고요.
0: 네. 혹은 뭐 뉴욕 근교의 바닷가 브루클린만 가도 좋은 것도 많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저희가 잘 모르는 이런 숨겨진 것들.
1: 네.
0: 그 뉴저지에 혼자하고 이웃하고 한 서너 명만 알고 있는 그런 장소들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런 것들 좀 공개를 좀 해주세요.
1: 파킹은 어디다 하면 간편하더라. 그렇지. 막 이런 것까지. 네.
0: 또 어떤 분들은 N사 있죠. OTT. 이거 그동안 못 봤던 거 싹 몰아보기. 뭐
1: 좋다.
0: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어요.
1: 아, 좋다, 좋다.
0: 지금 또 김부장이 난리인데.
1: 그러니까요.
0: 김부장 몰아보기. 막 이런 거. 그냥 그 나쁜 놈도 혼내주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네. 청취율이 뭐 방송인데 지금 20%가 넘어가지고 큰 화제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이런 내용들 이번 주 주간 베스트입니다. 많이 많이 좀 보내주세요.
1: 많이 많이 소개해 주세요.
0: 예전에 캠핑 가면 또 바닷가 가면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
1: 이 노래 정말 오랜만에 네. 듣네요.
0: 원래 버블껌이 원조인데 오늘은 해바라기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영감.

0: 아, 옛날에 이게 그 공개 송방송? 막 공개 방송 같은 거, 아, 예전에 생방으로 하게 되면은, 네. 아, 이렇게 막 춤추던 그 시절 네. 막 그런, 어, 옛스러운 그런 춤들.
1: 그 당시에는 아, 누구나 댄서가 될 수 있죠.
0: 아, 그런 시절에, 네. 어, 춤이 그닥 어렵지 않았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닥 어렵지 않았고, 어, 조금만 과해도, 어, 네. 이게 예의지국에서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그런 시절이라 MBC 합창단, 뭐 KBS 합창단 이런 사람들이 그 기본적인 스텝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1: 그렇죠.
0: 왼쪽으로, 예. 그런 춤들 얘기하며가 이게 뭐 녹화냐 뭐 이런 얘기를 둘이서 하다가 잡담을 좀 했습니다. 아이고. 네, 저희 단골 손님도 한번 만나볼까요?
1: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 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음악과 웃음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 100세 시대 실버 문화 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텍.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고요. 식사도 제공됩니다. 와,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 150 플레이스. 문의 전화는 917-803-7080 7080이네요. 쉼터 콜라텍.
1: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제품 문의는 718-500-3350, 유저지는 201500-3350.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0: 자, 오늘 방송 혹시 놓치시더라도 저희 K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오셔서 밑에 스크롤을 조금 뒤로 돌리시면 네, 아침 7시부터 오늘 진행된 모든 방송들 좋은 음질로 깨끗한 음질로 화면과 함께 여러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유튜브에서 K라디오 라이브 채널을 찾아주십시오.
0: 한시의 음악다방. 예, 이제 연휴가 끝나고 맥이 풀려버린 네, 성우님과 그래도 늘 침착한 애맑고 침착한 우리 성령아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벤쿠버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벤쿠버 홈 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업홉 홈 모기지.
4: 뱅크업홉 홈 모기지.
5: 뱅크업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 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6: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8: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9: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8: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9: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0: 허! 우리 로버트님께서 오셔서, 지금 보고 있죠? 웃을 준비 완료! 해주셨는데, 우리 보면 웃겨요?
10: 준비가 완료.
0: 아, 준비 완료? 네.
10: 준비가 완료. 아, 아주 좋은 자세요.
0: 네, 화면을 보고 있으면은 웃긴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10: 뭐가 찔리셨다?
0: 저요?
10: 네.
0: 오! 어허! 네, 원고는 아니고 다른 걸 들고 있네요. 네, 로버트님 어서오세요. 자, 우리 어쨌든 오늘.
10: 네.
0: 월요일이잖아요.
10: 그렇죠.
0: 오늘은,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네, 이런 코너로 지금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
10: 만나려고 하는데.
0: 네.
10: 네.
0: 그러니까 이제, 같은 노래인데.
10: 네.
0: 느낌이 다른 노래를 만드는 코너인데, 이게 코너가 계속 산으로 가면서 이상한 기획을 갖다 붙이고 있어요, 계속.
10: 아니, 지금은요. 오늘은 그래서 어떤 같은 느낌이지만 다른 노래.
0: 그렇죠.
10: 네. 느낌은.
0: 고마워요.
10: 네. 느낌은요. 여름 휴가 갈 때. 네. 듣는 추억의 노래. 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다른 느낌을 주는 노래들이냐.
0: 역시 네. 뉴스를 진행하는 6시 우리 이브닝 매거진을 진행하는 에디터 답습니다. 아, 저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10: 네.
0: 너무 신빙성이 있고 이 프로그램이 맞는 프로그램 같아요.
10: 네.
0: 자, 오늘은 여름 휴가 이번 주 주제가 또 저희가 여름 휴가잖아요.
10: 그렇죠.
0: 그래서 이 주제에 맞춰서 어거지로 갖다 붙였죠. 그래서 여름 휴가를 갈 때 들으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여행이
10: 네.
0: 여행이
10: 네.
0: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0: 알죠.
0: 뭐예요?
10: 사발면. 아, 햇반이구나. 햇반. 햇반이랑 김 맞죠?
0: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지? 이 원고에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라면이 갑자기 나오니까 이거 맞는 것 같지? 휴가 가실 때 여러분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10: 네.
0: 사발면 필요하지. 그렇지. 햇반 필요하지.
10: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저같이 이제 외국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10: 네.
0: 고추장 반드시 가져가야 돼.
10: 그러니까요.
0: 뭐 이런 분들. 아우 그거
10: 김치 볶아서
0: 김치 볶아서 가져가야지.
10: 네.
0: 이런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아니 고품격 방송에서 아니 여행 가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네. 이 음악이죠.
10: 아 음악 맞다.
0: 무슨 소리야 음악이지.
10: 아, 음악이 반이네요. 출발할 때부터.
0: 그럼.
10: 막히는
0: 자동차 딱 타면.
10: 그렇죠.
0: 정적이 흐르면서 혹은 가족끼리 막 물 흐르듯이 대화를 흐르면서 6시간 가실 수 있는 집 손 들어보세요.
10: 그럴 때는 백그라운드 음악 아주
0: 있어.
10: 중요합니다. 맞아요.
0: 틀어줘야죠.
10: 노래가 없으면은
0: 안 된다니까?
10: 10분도 1시간 갖고 재미있는 노래 내가 막 따라 부르고 막 신나는 노래 나오면 네. 1시간도 10분 갖고 네. 그런 거잖아요.
0: 생각만 해도
10: 네.
0: 그 고등학교 2학년 성훈이가 뒤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우 소름 끼친다.
10: 맞아요. 아이들 태우고 진짜 장거리 운전할 때는 음악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0: 네. 엄마 혼자만 얘기하고
10: 네. 아이들은 막 뽀로로 이런 노래 좋아하는데 어떡해요?
0: 그렇죠.
10: 네.
0: 그런 것도 틀어줘야죠.
10: 그러니까요.
0: 뽀로로는 대통령이잖아요.
10: 먹는 게 제일 좋아. 이런 거 틀어줘야 네. 되죠.
0: 네. 음악 안 틀면은
10: 네.
0: 자꾸 듣는 얘기가 있어요.
10: 뭐요?
0: 아빠 아직 멀었어?
10: 1분에 한 번 번씩 물어보잖아요.
0: 아, 이거 나오기 전에.
10: 그러니까요. 아, 어. 그런데 이렇게 또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면 몇 곡 듣다가 몇 곡 따라 듣다가 또 금방 잠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엄마 아빠 원하는 노래 딱 네. 틀어주면 되죠.
0: 그렇습니다.
10: 네.
0: 그래서 아이들 좋아하는 노래도 틀지만
10: 네. 네,
0: 저희가 또 들어야 될 우리 음악다방에서 여름휴가 가실 때 듣는 플리 네, 탑10을 오늘 10곡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꾸역꾸역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위부터 한번 슬슬 한번
10: 네.
0: 매만져 볼게요.
10: 여름휴가를 주는 느낌 있는
0: 차에서
10: 네.
0: 혹은 휴가지에서 들으시면 아주 괜찮을 만한 노래 이런 노래
10: 야 여행이 더 재밌어진다.
0: 일단 딱 선글라스는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주셔야 돼요.
10: 그렇죠.
0: 이 노래에는
10: 밀짚 모자 하나 써줘야 돼요. 네. 뭐 비행기 안 타도 이 네. 노래 들으면은 이미 마음은 모래사장에 누워 있습니다.
0: 그냥 비행기에서 기름이 줄줄 새고 있어요.
10: 위험해요.
0: 아, 위험한가요?
10: 네.
0: 어, 위험한 발언이네요. 이 요거는
10: 네.
0: 편집.
10: 야 자, 이렇게 듣기만 해도 여름휴가 네. 기분이 물씬 나는 노래. 네.
0: 이제 이 팀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10: 네. 이 팀은 팀의 이름부터 벌써 여름휴가예요. 네.
0: 발음
10: 네.
0: 잘해야 돼요. 네. 미국에서 어설프게 이거 괜히 발음했다가 큰 거 다칩니다.
10: 욕 먹어요.
0: 욕 먹습니다. 네. 잘 읽어야 돼요. 아무튼 비 치 보이세요.
10: 위험했다.
0: 커커 뭔데? 이거 비하고
10: 네.
0: 그 다음 음절을 붙이는 순간 약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기름 새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오늘 막방 될 수 있어요?
10: 저희 이거 한참 코코모가 네. 부르는 비치 보이스라고 막 했었는데.
0: 아 진짜?
10: 네.
0: 아
10: 그런 실수 안 해보셨어요?
0: 저요?
10: 네.
0: 아, 저는 뭐 팝의 대가이다 보니까 참 웃음네요.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지.
10: 아유 그런
0: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나요?
10: 팝송 소개할 땐 기본이죠. 코코모가 부릅니다. 막 이러면서.
0: 그러니까. 네. 자 이런 노래가 있고 이 팀은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 팀이기라서 또 그렇지만 여름을 겨냥해서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뭐 쿨이라든지
10: 네.
0: 이런 팀들처럼 여름만 되면 나오는 팀들 있잖아요.
10: 싹쓰리.
0: 싹쓰리처럼 이렇게 그런 프로젝트식으로 음반을 만들어서 이 팀의 노래들은 대부분 다 여름에 듣기 아주 좋죠. 뭐, Surfing USA, California Girl 뭐 이런 노래, 뭐 Vibration 이런 노래들이 다 여름에 듣기 아주 좋은 노래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닌 게 아니라 또 나왔네요. 이 노래 또 들어줘야 되죠.

0: 자, 쿨이 또 제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해변의 여인, 쿵! 쿵! 여름이다! 이거 한번 들어야죠, 또. 가는 중에 들으면 또 휴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또 현지에서 여행지에 내려가지고 또 들으면 정말 모래사장을 뛰어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또 노래이기도 합니다.
1: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도 네. 파란 바다가 파란 하늘이 네. 막 보이는 것 같아요.
0: 네. 속초. 아, 속초라면 또 그런데 그런데 여기 뭐 하여튼 롱아일랜드 바닷가가 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1: 자스비치. 자스비치. 네.
0: 좌안의 바다. 요런 노래를 탁 가면서 들어주면은 또 좋아요.
1: 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요?
0: 굉장히 또 이게 고품격이 되죠. 차 자체가.
1: 뭔가 막 밤이 된 것 같아.
0: 밤은 아닌데. 밤에도 물론 들어도 괜찮습니다만. 네. 예, 낮에 탁 들어가도 바로 옆에 해변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또 그런 노래기도 하죠. 이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노래인데. 아, 이런 노래들이. 7위를 이제 7위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1: 아니 호텔 캘리포니아는 8위.
0: 호텔?
1: 8위.
0: 8위? 아 네. 8위네요. 세 곡을 들려드렸죠? 10곡 중에. 아, 이 노래는 조금 듣지 못하겠네요. 저 시간 맞추고 돌아올게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이것과 함께 드라이브 하면서 쫙 한번 떠나보시다고요. 네, 호텔 캘리포니아 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노래 다른 느낌 함께하고 계십니다. 1시의 음악다방입니다.

0: 책가방입니다.
1: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법률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자지에 있습니다. 대표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0: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1: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2: 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진행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보시면서 우리들이 집중하는 모습이 엔터테이너 뭐 이런 쪽보다는 학교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하신 분들 같다고 선생님들 교수 스타일 같다고 하셨어요.
3: 어떡해.
2: 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3: 어우. 이거 칭찬 맞아요?
2: 고맙습니다.
3: 너네 재미 없으면 이거 아니에요?
2: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재밌게 해야죠. 자, 이번 휴가 가실 때 들으실 만한 네. 플레이리스트. 저희가
3: 여름휴가 물씬 주는 네,
2: 그런 노래들 10곡을 추천해서 노래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3: 벌써 5곡을 들어봤습니다.
2: 나머지 네. 5곡
3: 네. 자, 1위곡부터 5위곡까지 네. 저희가 마음대로 정한 여름휴가 곡입니다.
2: 자,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5위를 차지한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노래고요. 이것도 좋아요.
4: 별들도 잠이 나는 이 밤.
2: 노래 좋죠? 그러니까 이번에 재혼하셨어요. 얼마 전에 지금 재혼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권성현 씨. 대학가요제 대상을 타면서 가요계에 입문하셔서 방송도 하시고 라디오 DJ도 하셨던 우리 권성현 씨 노래였고요. 이 노래 또 뺄 수 없죠, 여름휴가에. 자, 바로 또 우리 문세영님의 깊은 밤의 날.

0: 이 노래는 따라 부르기가 너무 좋아요.
1: 빛나는 봄에.
0: 네.
1: 차에서 들으면 아주 좋아요. 신납니다.
0: 그러니까 네. 온 가족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1: 노래. 요런 노래도 있고, 또. 밤에
0: 네.
1: 차에서 들으면 이거
0: 캠핑 가서 들으면은 네.
1: 캠핑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런
0: 맞아요.
1: 노래
0: 맞아요.
1: 예, 별이 진단해라는 노래인데 여행 스케치 이 노래도 너무 좋고요.
0: 아, 친구들과 떠났던 MT 생각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
1: 맞아요. 그 MT철에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0: 그러니까요.
1: 네, 우리 로버트님도 이거를 치다가 이제 류마티스가 오신 거죠. 네. 아주 어렵습니다 기타가. 그런가 하면
0: West Virginia. 오, 로키 산맥 어딘가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
1: 그런 노래죠. 네. 네. 이게 2위를 차지한 노래인데. 네. 어, 갑자기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네, 존 덴버.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 어, 좌우지간 집을 좀 데려다 달라 이런 노래예요. 자, 오늘의 1위는요.
0: 뭐니 뭐니 해도 어? 네 이분들이죠.
1: 날려버렸는데요.
0: 어? 어쩜 좋아? 저희가 1위, 불러드릴까요?
1: 1위 곡을 날려버렸는데요. 이 노래죠. 진짜 신납니다. 네, 자동차 안이 그냥 피서 가시면서 바로 휴게소가 되는 그런
0: 네,
1: 노래죠.
0: 바로 클럽으로 만들어드리는 네. 네.
1: 자, 이 노래를 끝으로 저희는 오늘 인사드리고요. 내일 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성훈이었습니다.
0: 성령하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엑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플러스 1 세일.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뉴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문자로, 문자에서 이모티콘으로, 이제는 조회수와 좋아요까지 사랑의 증거가 되는 시대.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건 하나. 그건 바로 사랑은 높이가 아니라 깊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실까요? 자, 불꽃놀이와 바베큐로 보냈던 화려한 주말을 뒤로 하고 새로운 한 주를 여는 오후 2시. 월요병이 없는 2시의 비타민. 오늘도 힘찬 시동 걸고 시작할게요.

2시에 드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원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리 질러. 자, 오늘도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키세요. 자,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아이디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아이디로 추가를 눌러주시고 커서가 껌뻑껌뻑 하고 있는 칸 옆에다가 저희 1660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를 치시고 검색하시는 거예요. K-R-A-T-I-O-U-S 치시고 검색. 자, 그랬더니 K-Radio 카카오 창이 땅 하고 뜨죠.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 안녕하세요. 듣고 있어요.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거리 등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 미국에서는 세기의 결혼식이라는 말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NFL 스타 트래비스 켈시의 결혼식 때문인데요. 장소부터 남달랐습니다. 뉴욕의 상징이죠. 매디슨 스퀘어 가든을 통째로 결혼식장으로 만들었고 하객은 무려 1,000명. 노래는 배우 애덤 샌들러가 맡았고 설통 보안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 사람들은 이 세기의 결혼식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자, 그 시작은 왕실이었습니다. 1956년 영화배우 그레이스 켈리가 모나코 왕비가 되던 결혼식. 그리고 전 세계 7억 명 넘게 지켜봤던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의 결혼식. 자, 이후에는 왕실뿐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스타들의 결혼도 세계의 결혼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었죠. 뭐 우리나라도 엄영란 선생님하고 803-7080, 917-803-7080, 쉼터, 콜라텍.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친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쑥 닮은 반려 로봇이 중국에서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뭐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표정을 읽고요. 감정도 살피고 춤도 함께 추고 함께한 추억까지 기억을 해주는 로봇이라고 하네요. 가격이요. 수천만 원에서 2억 원이 넘는데도 예약이 한 달 만에 만 건을 넘었다고 해요. 영화가 현실을 따라온 걸까요? 아니면 현실이 영화를 따라온 걸까요? 아, 그렇다면 사랑도 학습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해요. 학습을 한다. 아니면 사랑만큼은 끝까지 좀 사람만이 느끼고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감정으로 남게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과 AI의 사랑 이야기. 뭐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일상이 될 날도 오겠죠. 뭐 예전에도 그런 영화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 사랑만큼은 끝까지 사람만의 영역으로 남게 되기를 바라시는 저와 같은 마음이신지 궁금하네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의 코너 2시의 미스테리. 세상에는 참 많은 힘이 있습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재능의 힘, 그리고 사랑의 힘. 사랑은 사람을 살게도 하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까지 해내게 합니다. 누군가는 사랑 때문에 평생 한 사람만 바라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랑 하나로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분명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죠. 사랑은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도 하지만 가장 깊이 무너지게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의 미스테리는 20세기 현대 미술을 바꾼 천재 파블로 피카소에게도 끝내 피해갈 수 없었던 사랑의 파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피카소는 천재였습니다. 14살 무렵 이미 미술학교 입학시험을 놀라울 만큼 빠르게 통과를 했고, 또 16살에는 스페인의 최고 권위 미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학교보다 미술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거장들의 그림을 연구하고 결국 20세기 현대 미술의 흐름을 바꾸는 예술가가 됩니다. 그의 재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그에게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죠. 피카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삶의 최대 청량제이자 강장제이다. 실제로 피카소는 92세라는 긴 생애 동안 수많은 여성과 불꽃 같은 사랑을 나누었고, 또 새로운 사랑을 만날 때마다 그의 화풍과 색채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예술적 영감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말 그대로 인생 최고의 활력제였습니다. 그는 사랑을 시작할 때마다 놀라울 만큼 새로운 작품을 쏟아냈습니다. 그림이 달라졌고, 색이 달라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달라졌습니다. 마치 사랑이 그의 붓끝을 움직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파도가 밀려오면 언젠가는 밀려나가기도 하죠. 피카소의 사랑도 그랬습니다. 그를 스쳐간 여인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죠. 미술사에서는 특별히 그의 인생을 바꾼 7명의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곱 사람은 모두 그의 그림 속에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가난한 화가였던 시절의 페르낭드 올리비에였습니다. 추운 다락방에서 함께 꿈을 꾸던 연인. 그녀를 만나면서 피카소의 그림은 처음으로 따뜻한 색을 띠기 시작합니다. 가난은 여전했지만 사랑은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게 했던 걸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피카소는 또 다른 사랑을 만납니다. 그녀의 이름 에바 구엘. 그녀를 사랑하던 피카소는 그림 속에 나는 에바를 사랑한다는 문구를 남길 만큼 깊이 빠져듭니다. 그러나 그토록 사랑했던 에바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죠. 사랑이 준 가장 큰 행복은 가장 큰 상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정식 결혼, 러시아 출신 발레리나 올가 호롤로바. 안정된 가정이 시작되긴 했지만 명성이 커질수록 피카소의 마음은 또 다른 사랑을 향합니다. 그가 만난 마리 테레즈 발테즈, 그의 그림 속에서 가장 환하게 웃는 여인이었습니다. 부드러운 곡선, 따뜻한 색감, 사랑에 빠진 화가의 행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역시 끝내 평생 이어지지는 못했죠. 그리고 피카소가 세상을 떠난 뒤 마리 테레즈는 깊은 상실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랑을 선택하죠. 그 다음은 사진작가 도마라르. 지적이고 예민했던 예술가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자극하며 강렬한 작품을 만들어냈죠. 하지만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처도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끝난 후
로라는 긴 시간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피카소의 일곱 여인은 모든 사랑이 같은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화가 프랑수아즈 질로는 피카소를 사랑은 했지만 자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떠났고 자신의 삶과 작품을 끝까지 지켜낸 여인이었죠. 어쩌면 사랑도 상대를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잃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준 여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랑, 제클린 로크. 피카소의 말년을 지켰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피카소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 역시 깊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오늘의 미스테리는 피카소가 아닙니다. 왜 사랑은 누군가에게는 날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닻이 되는 걸까요? 왜 같은 사랑인데 어떤 사람은 더 빛이 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질까요? 피카소는 그 답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는 사랑이 남긴 기쁨도 사랑이 남긴 상실도 모두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그림을 볼 때 색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설렘과 눈물과 그리움까지 함께 바라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스테리는 사랑은 왜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도 가장 연약하게도 만드는가? 20세기 천재화가 피카소도 끝내 풀지 못한 모두의 미스터리였습니다.

0: 건강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 오이 파운드당 3불 99, 아삭이 고추 파운드당 3불 99, 시험유수밥 금, 토, 일, 3일간 4불 99, 교호포도 3파운드 크램쉘 6불 99, 100% 한국산 해담 자연산 절단 꽃게장 650g 16불 99.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춤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3: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엠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엠사 716-350-4199.
4: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3350.

시간만 끼워도 가장 오래된 이야기면서 가장 새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에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도 결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클릭하고 가장 많이 공감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죠. 어쩌면 사랑은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컨텐츠이자 앞으로도 가장 오래 살아남을 컨텐츠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이 연인이든 가족이든 친구이든 혹은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든 더 많이 표현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2시에 비타민.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 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아니 네.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고립감에 더 억울하고요. 더 화도 납니다. 나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건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나도 함께이고 싶고 그 안에서 위로받고 싶다는 가장 고요한 외침인 거죠. 그래서 오늘 나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깨닫는 날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맘대로요? 내 맘대로!

슬슬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계십니까? 일단 마음부터 킹건보입니다. 잘 될 거야.

진건모의 잘 될 거야.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남들은 결혼도 잘하는데 나는 한 번도 못하고, 남들은 잘도 살더만 나만 이렇게 매번 힘들지. 남들은 그냥 대충 그렇게 잘도 넘어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사람관계가 힘든 거야. 남들은 돈도 그렇게 쉽게 잘 버는 것 같은데 아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남들은 돈도 그닥 많은 것 같지.

0: 근데 때 되면 잘만 놀러들 다니더만 나만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등등등.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 일상생활이 다 왜 나만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아닌 말로 예전 우리 어머님들은 이런 거 하나 없어도 정말 잘만 사셨는데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오늘도 다 같이 더운데 왜 나만 유더니 덥지? 더위 한풀 꺾었다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더운 거야? 하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잠깐 다른 곳에 둬보세요. 신경을 다른 곳에 또 기분 좋은 곳에 두라는 이야기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화나고 속상할 때 그 생각과 그곳에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다른 생각을 해보라고. 이왕이면 기분 좋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생각은 안 하게 되니까 덜 힘든다는 거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혹시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면, 주말에 속상한 일이 있으셨다면 지금부터 2시간만이라도 라라랜드에 집중해 주세요. 그럼 다소 기분이 나아지실 겁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6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 송은경과 함께하는 라라랜드 청취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 건강 뉴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랄랄라 퀴즈 그리고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도 풍성한 음악과 이야기거리를 풀어놓으실 수지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깻잎 4번 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지카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K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열대 태평양에서 발생한 엘니뇨 현상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급격히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세계 여러 지역에서 폭염, 가뭄, 폭우 및 기타 극한 기상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이미 세계기상기구가 경고했습니다. 엘니뇨는 2026년 이번 달부터 9월까지요. 강력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세계 기상 예측 기관들의 다중 모델 앙상블 예측에 따르면 주요 모니터링 지역에서 계절 평균 해수면 온도가 장기 평균보다 2도 이상 높을 것 등 적도 태평양 중부와 동부 전역의 해수 온도가 지속적이고 유의미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측 모델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해서 전망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하고 있는데 엘니뇨는 북반구 가을 동안 계속 강화될 것이고 그 영향은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적도 대서양 뉴욕은 일반적으로 평균보다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겠으며 최신 업데이트에 따르면은 기온 측면에서 남위 60도에서 북위 60도 사이에 대부분의 육지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극지방 외에 거의 모든 인구 밀집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강수량의 경우 올 7월부터 9월까지의 전망은 엘니뇨의 강화와 일치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년보다 높은 강우량은 중부 및 동부 적도 태평양에서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열대 인도양 일부, 인도 아대륙 및 호주 대부분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강우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은 일반적으로 2년에서 7년마다 발생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엘니뇨 현상은 3월에서 6월에 발생을 시작해서 11월에서 2월 사이 최고조에 달하고요. 달병 다음 해에 지구 기온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엘니뇨가 최고조에 달했었나요? 예보로 보면 올해가 최고조에 달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번과 같은 폭염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지독히도 무더웠던 폭염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동부 해안을 강타한 비와 우박으로 인해 고온다습한 날씨와 심한 폭풍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폭우로 인해 워싱턴 DC 지역에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도 있는데요.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후 4시부터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동쪽으로는 메릴랜드주 세실 카운티에서 서쪽으로는 웨스트버지니아주 모건 카운티까지 북쪽으로는 볼티모어 카운티에서 남쪽으로는 버지니아주 엘버말 카운티까지 확대됩니다. 오늘 오후와 저녁에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예상이 되고요. 시간당 최대 3인치의 비가 내릴 수 있고 순간 강우량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국립기상청은 밝혔습니다. 기상예보관들의 말에 의하면 내일 화요일쯤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일 화요일과 수요일에 다시 폭풍을 칠 가능성 있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습도 또한 높게 유지되고 있고요. 이슬점은 70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당국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에어컨이 설치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건강이 취약한 이웃을 살펴볼 것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네요. 7월의 첫째 주 이렇게 흐린 날씨와 뇌우 가능성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독했던 폭염은 끝났지만 오후 최고 기온이 9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여전히 더운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 비와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일부 뇌우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해 돌발 홍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도 흐린 날씨 예상되고요.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바람은 북동풍으로 시속 5마일로 불겠습니다. 오후 9시까지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이 있고요. 자정 무렵이나 직후에 비가 내릴 확률은 줄어들겠습니다. 계속해서 흐리고 습한 날씨 이어지겠으며 부분적으로 안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히 운전 중 시야 확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이 젖어 있을 수 있으니 미끄러운 면도 아울러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화요일 오늘과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구름도 많고 습도도 높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변덕스러운 날씨 이어질 텐데요. 오후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서 80도대에 머물겠으며 하루 동안 소나기나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맑은 날씨도 간간히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다소 높게 유지돼서 끈적거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높은 습도로 인해 발생하는 뇌우는 집중 호우를 동반할 수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발 홍수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또한 높은 습도와 흐린 날씨 계속되면서 하루 종일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주중에는 비가 올 확률이 약간 낮아져 야외 활동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높은 습도가 지속이 되고 이동 속도가 느린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 지역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돌발 홍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기상 예보에 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7월 중순부터는 다시 9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토요일까지 천둥, 번개 동반한 소나기 소식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7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1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영턱스입니다. 타인.

건강 뉴스. 알츠하이머병 유발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노인이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치매는 수년간 서서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최근 혈액검사로 알츠하이머 등 신경퇴행성 변화를 조기 발견하는 기술이 발전했지만 2단계에서 식습관 등 생활방식 변화가 실제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치매가 없는 60세 이상 성인 1,865명을 대상으로 최대 15년간 추적 조사를 진행했는데 참가자들의 식습관을 반복 측정하고 알츠하이머병 병리, 신경 손상 등과 관련이 된 혈액 바이오마커 수치를 분석해 치매 발병률과의 연관성을 평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우수한 식단을 지킨 집단일수록 치매 발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효과는 혈액 검사상 생물학적 치매 위험군에서도 동일하게 관찰이 됐습니다. 연구팀은 지중해식, 식단 등 세 가지 패턴을 분석했는데 이 중 체내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낮은 염증성 식단의 예방 효과가 가장 두드러졌다고 하는데요. 이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등푸른 생선 등 염증을 가라앉히는 식품 위주의 식단을 뜻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위험 징후를 보인 참가자 중 이 식단을 섭취한 이들은 치매 발병 상대 위험도가 최대 3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미 생물학적 치매 위험 신호가 나타난 사람들에게서도 항염증성 식습관이 치매 예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다만 연구팀은 이번 조사가 관찰 연구인 만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는데 뿐만 아니라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남성의 기억력에 장기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더불어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한 사람들은 약 6년에 걸쳐 기억력, 특히 특정 사건을 떠올리는 능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영향은 특히 남성에게서 두드러졌고요. 여성에게서는 뚜렷한 연관성이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60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연구진은 알츠하이머병과 관련이 된 유전적 위험 요인을 가진 경우 고나트륨 식단이 치매 진단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단순히 혈압 관리를 넘어서 뇌 건강을 위해 저염식을 실천해야 하는 강력한 근거라고 다 같이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나트륨 배출을 돕는 칼슘 함유 식품인 바나나, 아보카도, 시금치 등을 함께 섭취하고 조리 시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으로 풍미를 내는 습관이 권장이 됐습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그러니까 티스푼 약 한 티스푼 분량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치매 사례의 약 40%는 식습관 개선 등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높은 나트륨 섭취와 인지 기능 저하 사이에 연관성을 보여주는 초기 근거라며 고나트륨 식단이 뇌 기능 저하와 관련이 된 내부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징후가 포착이 된 만큼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추가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짜게 드시지 말라는 뭐 이런 얘기겠죠. 하지만 한여름에 특히 폭염으로 땀을 많이 흘리고 지치신 분들은 약간의 좀 짭짤한 것도 오히려 건강에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사람마다 워낙 체질이 다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짜게 드시는 건 피하는 걸로. 박미경입니다. 2부의 경고.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4: 그럼 딱 한 모금?
5: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5: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 세금 문제, SBI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세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I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타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0: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 7월 4일은 이란과 미국이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란에서는 미국의 폭격으로 숨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에서 분노와 복수의 함성이 터져나왔고 미국에서는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먼저 이란에서는 검은 옷을 입고 광장을 가득 메운 추모객들이 오열을 했는데요. 단상 위에는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숨진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와 그의 일가족 5명의 관이 놓였습니다. 테헤란 전역에 애도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열기는 이내 피해 복수를 다짐하는 분노로 변했습니다. 화면의 추모객은 최고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모두 상심해 있고 온 힘을 다해 최고 지도자의 피해에 대한 복수를 하고자 한다며 강한 메시지를 보였는데요. 반면 지구 반대편인 미국에서는 건국 250주년을 맞아 성대한 행사가 열려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위대함을 치켜세우며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완전히 제거했고 군대를 괴멸시켰다며 군사적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이날 두 나라의 유일한 공통점은 숨막히는 무더위였는데 테헤란에서는 더위를 식히려 물을 분사했고 워싱턴에서는 폭염에 예정이 됐던 퍼레이드가 취소되며 폭죽 85만 발만 치솟았다고 하네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최고라는 디. 이 지도 미국 국민으로서 이에 대해 토를 달고 싶지는 않은디. 근데 왜 지 머릿속하고 가슴은 답답하고 화까지 나는지 모르겠네요. 나만 그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92년 영화 나홀로 집에 2 까메오 출연 등 과거 배우 활동 이력으로 인해 지난해 미국 배우 조합으로부터 약 1억 원대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2025년 자산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배우 조합으로부터 약 1억 2천만 원의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또한 미국 텔레비전, 라디오 예술인 연맹으로부터도 약 1,300여만 원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연금 수령 배경에는 약 30여 년 전 영화 출연 이력이 있습니다. 그는 1992년 개봉한 영화 나홀로 집에 2 뉴욕을 헤매다에 까메오로 출연을 했으며 이 시기 배우 조합 가입과 연금 수령 자격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랜더, 시트콤 못 말리는 유머,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 톡쇼, 엘렌 드 제너러스 쇼 등 과거 출연작에 따른 자녀 출연료도 신고했는데 다만 작품별 자녀 수입은 각각 200만 달러 미만 수준이었습니다. 연금은 영화, TV, 방송 출연을 통해 일정 소득을 올리면 연금 크레딧이 쌓이고 이를 기반으로 수령 자격이 부여되는 구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1989년 배우 조합에 가입을 했으며 이후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을 해 현재까지 관련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1년 배우 조합에서 탈퇴했지만 연금은 계속 수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조합은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을 해 제명 절차를 추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자진 탈퇴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탈퇴 서한에서 더 이상 귀 조합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며 즉각 탈퇴 의사를 밝혔고 당신들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조합 규정상 이미 연금 수령 자격을 확보한 경우 탈퇴 이외에도 연금 지급은 유지됨에 따라 2024년도에도 배우 조합으로부터 10만 달러의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2025년 연간 소득은 22억 달러, 약 3조 4천억 원 이상으로 집계가 됐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가족의 가상 화폐 사업 등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이런 팔자도 있네요. 이 쇠복 쇠복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헌티나 하는 것이 쇠복이겠죠. 사는데도 돈 들어와. 골프 치면서도 돈 들어와. 밥 먹으면서도 돈 들어와. 도대체 이 니한테 돈은 무엇일까? 이 구겨진 옷을 다리미 없이도 손쉽게 주름을 제거할 수 있는 의료관리기기가 등장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의료기기 브랜드 에어로녹스의 에어로녹스 고우는 다리미나 스팀기 역시 간편하게 의류에 있는 주름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셔츠 등 상의를 전용 공기주머니에 넣고 기기를 작동을 하면 내부로 따뜻한 공기가 순환을 하며 옷을 부풀려 주름을 완화하는데, 일반 다리미처럼 열판을 직접 대거나 스팀기를 이용해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 아닌 열풍 방식을 적용을 해 화상 위험을 줄였으며, 사용자가 직접 다림질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의류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에어로녹스 측은 대부분의 의류를 약 8분에서 12분 안에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아직 정식 출시되지는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개해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개발 자금을 모으고 후원자들에게 완성된 제품을 리워드 형태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정식 출시 후 소비자 가격은 약 249달러로 책정이 됐으며, 7월 대량 생산을 한 뒤 8월 배송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밥은 밥솥이 오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설거지는 디시워시가 하고, 다림질도 이젠 에어로녹스가 하게 생겼는데, 아이 근데도 왜 시간은 늘 모자라는겨? 그냥 바빠. 쉴 데 없이 늘 이렇게 바쁘네. 바빠. 중국의 한 헬스장이 악취가 너무 심하다는 민원이 빗발친 남성 회원의 등록을 강제 해지하고 환불해준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 거주하고 있는 이 남성은 최근 이용하던 헬스장으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 3년치 회원권 비용으로 145만 원을 지불을 하고 헬스장을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헬스장 측은 남성에게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려 노력 중이지만 다수 회원으로부터 강한 악취로 인해 운동에 방해를 받는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회원권 해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헬스장 측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이 머물다 간 기구 주변이나 그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다른 회원들이 견디기 힘든 악취가 남았으며, 심지어 헬스장 측은 그를 위해 구석진 곳에 운동기구를 배정하거나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방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불만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남성은 자신이 평소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임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수건을 여러 장 챙겨 다니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결국 그는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금과 다른 헬스장 3개월 이용권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들은 싸늘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은 헬스장이 땀 흘리는 곳이긴 하지만 타인에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주는 것은 배려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반면 일각에서는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곳에서 체질을 이유로 회원권을 해지하는 것은 차별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아닌 말로만요. 운동하러 왔는디 바닷가에 수영하러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훌러덩훌러덩 복구하는 사람들, 아이고 이니들도 정말 꼴보기 싫지만 이 냄새 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이 지가 모르나 냄새가 무하나 심한지. 아이 가족들이 안 가르쳐 주어? 이? 중국 헤일롱장성에서 이른바 웃음가스를 여러 지역에 걸쳐 불법 유통한 대규모 조직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7개월간의 추적 수사 끝에 주직원 89명을 검거하고 웃음개수 2만 1000리터 이상을 압수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도심에서 누군가 대량의 웃음개수를 판매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웃음개수의 정식 명칭이 아사나질소인 기체인데, 상온에서는 무색에 약간 단맛이 나며 의료 현장에서는 흡입형 진통 마취제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웃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일명 웃음개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경찰은 웃음개스가 국가가 관리하는 위험 화학물질로 허가 없이 생산을 하거나 운송 또는 판매하거나 흡입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웃음개스가 마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독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웃음개스를 장기간 또는 과다 흡입할 경우 기억력 저하와 우울증, 불안, 환각 등 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혈액계의 손상과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혈중 산소 포화도를 급격히 떨어뜨려 뇌 손상이나 반신마비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1: 아이고, 웃다가 뒤지는 사람도 있겠네. 이 웃음 가스가 아니라 마약 가스구먼.
0: 티베트계 활동가로 알려진 남성이 지난 목요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앞에서 숨진 가운데, 망명 티베트 단체는 티베트 독립을 호소하는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날 유엔 본부 앞에서 한 남성이 중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 현장에서 해당 남성을 발견했는데, 남성은 인근 벨비오 병원으로 이송이 됐으나 결국 숨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전해진 소식통에 의하면 사망자가 티베트계 활동가 록바 랑제엔이라고 하는데요. 지역 매체에 의하면 이 랑제는 유엔 본부 앞에서 티베트 독립과 단결을 호소하는 시위를 벌인 뒤 숨진 것으로 우버 운전기사로 일을 했으며 티베트 국기를 들고 현장을 찾았다고 하는데, 티베트인들의 이러한 항의 행동은 중국의 티베트 통치와 정책에 반대하고 티베트의 독립과 종교의 자유를 국제사회에 호소하기 위한 저항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중국의 티베트 통치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150명 이상의 티베트인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티벳이 중국 영토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관련 국가가 자국법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며, 티벳의 중국식 명칭인 시짱은 예로부터 중국 영토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1: 그게 뭐요? 티벳도 중국 지그들 땅이라는 약 아니여 시방? 요런 식으로 따지자면 말이오, 이 만주, 이 만주 아시죠? 지금의 만주가 원래는 우리 조선의 땅이었다는 것을 알랑가 모르겠네.
0: 멕시코의 한 여성이 한 달 동안 행방을 찾지 못했던 반려견을 월드컵 승리 축하 현장을 비춘 생중계 영상에서 우연히 발견을 해 극적으로 되찾은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멕시코 북동부에 살고 있는 24살의 알레가르시아는 한 달 전 집을 나간 반려견 라고르다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멕시코 축구 대표팀이 체코를 3-0으로 꺾은 뒤 거리 응원이 한창이던 저녁, 여성은 남동생으로부터 축하 인파 속에서 라고르다를 봤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에서 경기장까지는 너무 먼 거리였으며 작은 강아지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겠느냐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동생이 보내준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을 확인한 그녀는 깜짝 놀랐는데 영상에는 한 축구팬이 거리 응원 도중 자신의 반려견인 라고르다를 번쩍 들어 올린 채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반려견임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즉시 현장으로 갔고 반려견의 이름을 부르자 반려견은 다리를 절며 곧바로 달려와 주인에게 안겼다고 하는데요. 이전에도 집을 나간 적이 있었지만 몇 시간 안에 스스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사히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고 페이스북과 지역 단체 채팅방에 실종 글을 올리며 수소문을 했으나 두 차례 목격 제보를 받았지만 현장에 도착할 때마다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멕시코의 승리와 반려견과의 재회를 기념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며 Life is good, 인생은 참 아름답다라는 글을 남겼으며 해당 게시물은 순식간에 화제를 모았고 멕시코 언론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한 달 동안 반려견은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다는 놀라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유기견인 줄 알고 음식과 물을 주며 도와준 시민들에게도 역시 거듭 감사하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이 한 번 집을 나가버렸다면 말이오. 이게 또 나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갑을 적엔 이놈 조만간 또 나가네. 이. 아무래도 역막살인 낀 개 같아요. 이. 아니면 주인이 싫어서 몰래 나갔는데 그때마다 주인이 찾은 건 아닌지도 모르죠. 이.
2: 어디야?
3: 집이야.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2: 아 그래? 잠깐 볼랬더니

0: 키가 많은 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기껏 다리 절면서까지 멀리까지 도망갔는데 그게 또 해필 화면에 잡혀서 주인한테 다시 잡혀가는 그런 개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갔었대잖아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라랜드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시 또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그리고 또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 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4시부터 소나기 내린다고 하는데 뭐 구름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슬슬 끼고 있죠.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후 퇴근길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2부에서는 우리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 다음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자, 2부 첫 곡은 임영웅이 부릅니다.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씨앗은 핵을 만나야 싹이 트고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쉬고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행복한 날 되세요 하시면서 우리 제니퍼님께서 보내주신 카톡인데요. 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또 새삼스럽게 가슴에 와닿네요.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이 트죠. 그렇죠. 씨앗을 물에 심으면 안 되죠.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쉽니다.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니퍼님 신청해 주신 임영웅의 곡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필 성경은 갈라디아서네요. 갈라디아서라고 하면은 참 재미있는 유머 퀴즈가 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하는 부부들이 꼭 봐야 할 성서는? 네,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데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이지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말이 갈라디아서에 있었네요.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항상 곁에 있으나 이를 견디고 이기는 힘도 같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의 사람과 부정적인 마인드의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자아가 강하고 듣는 귀가 닫혀 있기에 알면서도 자존심을 숙이지 않으려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한번 참고 이해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세상이 아름다워요. 언제나 올리는 글이 나의 경험담 같습니다. 모두 모두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같이 듣고 싶은 곡은요. 영화 Summertime Killer 중에 주제곡 Run and Run.

부탁하셨어요.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크리스 미참과 여자 주인공 올리비아세. 오! 올리비아세 저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그 올림머리 가운데 그 민속촌머리라고 그러죠. 그 머리에 어울리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올리비아세는 우아하기까지 합니다. 아 올리비아세 맞아요. 이 영화 기억납니다. 저도 봤어요. 예. 그 당시 젊은이들의 로망이었죠. 적당한 장발의 레이와 긴 머리의 타샤 너무 멋졌었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 미참의 선글라스 끼고 오토바이 타던 모습 모든 여자가 모든 사랑의 대상이 되었지요. 아무쪼록 이 여름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영화 Summertime Killer 중에 Run and Run 신청해 주셨습니다.

영혼과 악당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배우로 평가받았던 미국의 전설적인 영화 배우죠. 로버트 미첨과 올리비아스의 주인공. Summertime Killer, Run and Run 들려드렸습니다.

새로운 한 주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제의 걱정보다 오늘의 희망을 품고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면 그 걸음이 결국 큰 길이 됩니다. 월요일에 어울리는 글귀와 시 그리고 노래 공유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카톡입니다. 월요일은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웃음으로 하루를 열면 한 주가 더 따뜻해집니다. 그러시면서 좋은 하루를 여는 시 한 편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제목은 월요일의 약속.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걸음 하나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흘린 땀방울은 내일의 기쁨이 되어 돌아옵니다. 새로운 한 주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행복하고 건강한 월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 한 편과 또 짧은 글귀 여러 개를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글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먹구름이 끼면서 우리의 마음도 좀 차분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이 사람들의 마음은 날씨에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가물기도 했지만 시원하게 내리는 빗줄기 괜히 기다려지는데요. 자,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신청해 주신 우리 조석진님 듣고 계시죠?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 물론이고요. 추익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퀴즈는 성함이 척이란 분이 척하고 퀴즈를 내주셨습니다. 요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모든 퀴즈가 그렇지만 답을 알면 너무 쉽습니다. 특히 아이돌 그룹의 노래이니만큼 아이돌 그룹에 잘 생각해 보시고 중점을 두시고 들으시면은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현재 답은 우리 뽀들현도님이 유일하게 한 분만 보내주셨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뽀들현도님만 이 정답자로 발표가 되는 건 아닌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뽀들현도님이 정답을 보냈느냐? 아, 요거 노 코멘트입니다. 자, 정답자하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 드리는 상품 있죠.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매일 새로운 재료로 정성을 다해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을 맛보실 수 있는 곳 리김밥에서 리김밥 드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평안하게 중화요리를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뽀들현도님 조금만 보충해 주세요. 먼저 보냈던 정답과 오늘 보내셨던 정답이라고 보내신 답을 잘 조합해 보시면은 답이 나올 것도 같고요. 자, 첫 번째 곡은 갓세븐이 부릅니다.

0: BTS가 부르는 Fake Love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는데요. 이 다섯 곡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 카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요. 많이들 기다리셨죠?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잠시만요.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판매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이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5: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6: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7: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6: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7: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6: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7: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
8: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를
1: 나몰거리며
0: 더위가 한풀 꺾이기는 했습니다마는 습도 때문인지 끈적끈적한 것이 짜증이 날 만도 한디 우리 또 수지 씨의 구수한 뒷담화를 들으면 기분이 또 나아지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수지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너무 더워서 늘어졌어요.
4: 아유, 그래도요, 지난 주말보다는 뭐, 훨씬 난데요. 뉴욕은 어때요?
3: 여기는 비가 어저께 밤부터 계속 쏟아지는데.
4: 예, 예.
3: 태워 죽이려고 하더니 또 이렇게 쪄 죽이려고 하네요.
4: 아유, 누구 말대로 죽을라 그러면 살려놓고, 죽을라 그러면 살려놓고, 이래서 죽으란 밥은 없는 것 같아. 그 얘기를 하시던데.
3: 맞아요.
4: 예, 예.
3: 네, 맞아요.
4: 아유, 아무리 더워도 또 그런 날도 있어야죠. 여기도 잠시 후부터는 아마 비가 한바탕 쏟아질 것 같고, 이번 주는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3: 네, 네, 여기 계속 비가 와요, 지금.
4: 아, 지금도? 예, 예, 예.
3: 네.
4: 자, 이런 날, 또 어떤 가수와 어떤 뒷담화인지 기대가 되네요.
3: 네. 이, 저, 방송을 청취를 잘 하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항상 나중까지 들으시면은, 들을 만한 게 그때 나오걸랑요.
4: 아니, 오늘은.
3: 최초 오늘은 더. 그러네요.
4: 어, 아니, 네. 오늘은 좀 별로다. 그럴 때 꼭 마지막에 하나씩 터뜨리시더라고.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3: 네. 오늘은 김하정 씨예요. 김하정 그러면은 대부분 꼭 누굴까 하는 분들도 덜어주실 거예요. 근데 살짝이 없어에도 했고, 뭐. 사랑이란 슬픈 일을 그런 노래 하셨던 분이거든요.
4: 네?
3: 1950년생이에요. 광주 스피아여고를 졸업했고 진도 선마을 출신이로 19세 호남 가요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광주문화방송 전속 가수로 있다가 작곡가 황문평 씨의 직업으로 가수가 됐어요.
4: 네.
3: 그래서 1968년 영화 사랑의 주제가를 부르고 1969년 야생마 또 71년에는 금산 아가씨 등 연이어 히트를 하게 됐어요. 서구적인 외모와 허스키한 그 매력적인 음색으로 살짝이 없어요. 이게 뮤지컬에서 나오는 노래예요.
4: 예예.
3: 그 네, 등의 히트곡을 남기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방송과 라디오를 넘나들면서 이제 활약을 했으며 뮤지컬 배우로도 무대에 오르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을 했고 MBC 10대 가수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어요. 화려했던 전성기와는 달리 파란만장한 개인 인생사에는 세 번의 이혼과 네 번의 대형 교통사고라는 큰 아픔을 겪었어요.
4: 아유, 본인한테는 좀 죄송스럽지만 또 이 시간을 네.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에게는 참 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예, 계속하시죠. 네네네.
3: 네네네네. 특히 마지막 교통사고로는 네. 두개골이 드러나고 다리에 철심을 박는 등 중상을 입혔고 또 오랜 기간 교통사고 후유증 및 뇌경색으로 투병 생활을 했기도 했어요.
4: 아이고, 저 좀 전에 했던 얘기 취소.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3: 아유, 예. 여러 시련을 극복한 그녀는 그 파란만장했던 20대 시절 첫사랑이었던 영화 제작자 박성수 씨와 우여곡절 끝에 재회해서 가정을 꾸렸어요.
4: 아유, 다행이네요. 예.
3: 네, 과거 1970년대 섹시 디바로 불리며 독보적인 무대를 선보였던 그녀였었죠.
4: 아, 김하정 씨가 섹시 디바?
3: 네.
4: 아, 네. 넘어가요.
3: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는데
4: 네.
3: 요즘에 그걸 또 이렇게 써먹네.
4: 그냥 붙여준 것 같아. 네.
3: 네. 1960년대부터 70년대 네. 성대모사로 인기를 끈 쓰리보이 신선삼의 여자가 되는데
4: 네, 네.
3: 그 과정이 과히 충격적이에요.
4: 아 그래요?
3: 지방 공연 도중에
4: 네.
3: 넌 내 거야 하며 김하정의 방에 들어온 이후
4: 네.
3: 3개월 만에 고속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4: 오.
3: 당시 쓰리보이는 이미 세 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4: 예?
3: 도박, 의처증, 폭력 등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었고 도박 빚을 대기 위한 무리한 스케줄로
4: 네.
3: 교통사고를 당하고 또한 김하정은 첫 남편과의 이혼 이후 또다시 심각한 교통사고로 얼굴이 손상되고
4: 아이고.
3: 그 후에도 연이어 교통사고를 당하고
4: 예.
3: 재혼과 이혼이 반복되는 등 불행하고도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되어 현재의 남편은 네 번째 남편이에요.
4: 아이고 참 능력도 좋으시네.
3: 교통사고로 네 번, 결혼도 네 번, 사고로 두개골이 다 보일 만큼 왼쪽 구에서부터 오른쪽 귀까지 피부가 쫙 갈라져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대요.
4: 아우 그럼요. 여잔데. 그럼요.
3: 응. 세 번의 이혼을 거쳐 3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과 여생을 보내고
4: 예.
3: 있다며 현재 남편도 지병으로 예.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고 털어놨어요.
4: 아...
3: 남편은 짧으면 1년, 그렇지 않으면 3년 남았다고 밝혀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어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주현미의 길면 3년, 짧으면 1년 그 생각나네요.
4: 아니 어찌게 찌찌뽕이네.
3: 나 못됐죠?
4: 아니 못됐냐 아니라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이.
3: 그렇죠?
4: 예.
3: 예. 여기서 우리 사랑 들어볼까 봐요.
4: 김하정의 사랑.
3: 네. 네.

0: 이분이 이렇게 노래를 잘하셨나요? 음색이 아주 고운데요?
1: 그쵸? 아니, 이게 첫 번째 부른 노래였거든요?
0: 네네.
1: 그 슬픈 길을 알 것 같이럼 그렇게 처음에 사랑이란 그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오네요.
2: 아유, 그러니까 가수들은 노래 따라간대잖아.
1: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남편 코미디언 신선삼 씨, 쓰리보이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결혼하게 됐는데 손만 잡혀도 결혼해야 하는 시대였기에
0: 맞아요.
1: 운명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처음엔 거절을 했는데 쓰리보이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결혼을 할 거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0: 아이고.
1: 큰일 나.
0: 얼굴도 잘생겼고 얼마나 잘생기셨어요. 이만저만. 아니 그런데 왜 그려?
1: 그니까 신선삼은 당시 세 번의 이혼 경험과 애까지 있었었는데 김하정의 어머니가 다시는 그 김하정을 안 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대요. 예, 신선삼은 앞서 얘기했듯이 도박, 가정폭력, 외도를 일삼았고 특히 의처진심에서 자신의 활동을 못하게 가로막아서 결국 김하정은 신선삼과 3년 만에 이혼을 했어요.
2: 그러니까 이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들이 인물 때문에 그러는 거는 아니요. 보니까 타고났네. 그 병이요, 병.
1: 병이요. 병. 예. 이후 두 차례 결혼을 했지만 모두 파경을 맞았어요.
0: 네.
1: 김하정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적도 있었는데 그 전 남편의 과속으로 비가 오는 날 교통사고를 당한 김하정은 한 달간 의식 없이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었대요. 그래서 머리를 200바늘을 꿰매고 7번의 성형수술을 받기도 했대요.
0: 아유.
1: 그 200바늘이면 이 정도면 뉴비입을 될게요, 아마.
0: 아유, 난. 아, 이렇게 웃기시면 너무 심각한데. 아유, 넘어가요. 예.
1: 네. 김하정은 제2의 패티김으로 불리며, 살짝이 없어예 등 연이어 히트를 시켰고, 1970년대 10대 가수상 수상을 비롯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0: 네.
1: 그 살짝이 없어요를 그 시민회관에서 할 때 그 패티김하고 번갈아 했어요. 예, 그래서 내가 갔을 때는 이 김하정이 하더라고요.
0: 아 이걸 직접 들으셨어요?
1: 예, 봤죠.
0: 아 패티김 그 씨도 이 살짝이 없어요에 굉장히 노래 잘하셨는데.
1: 네, 맞아요.
0: 어느 게 더 낫었어요? 우리 수지 씨가 들으셨어요.
1: 아, 두 개 다 못 봐쇼. 하나밖에 못 봐쇼.
0: 아, 우리 김하정 씨 것밖에 못 보셨구먼.
1: 그렇죠.
0: 아, 예.
1: 표가 그거밖에 없었쇼.
0: 네.
1: 김하정의 현재 남편은 영화 제작자 박성수 씨인데
0: 네.
1: 두 사람은 20살 때 첫사랑으로 만났다가 헤어진 후 각자의 아픔을 겪고 38년 만에 운명적으로 재회해서 가정을 꾸린 거예요.
0: 아우 잘 되셨네.
1: 박성수 씨는 김하정이 그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면서 현재는 말기암 투병 중인 상황에서도 아내를 살뜰히 챙기는 애틋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그 뭐 요즘에도 공연을 나가더라고요. 가끔
0: 김하정 씨가
1: 네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하더라고요.
0: 이야 대단하시네
1: 남편이. 쓰리보이 그 신선삼은.
0: 예.
1: 1940년 경상남도 울산군에서
0: 네.
1: 출생을 했고 흔히 알려진 쓰리보이는 자신의 이름을 영어로 쓰면 S가 세 번 나온다 해서 붙인 이름이래요.
0: 아유, 머리도
1: 신, 선, 삼.
0: 그분이 머리도 똑똑해.
1: 예, 똑똑한 분이에요.
0: 예.
1: 1959년에 미 8군 영내 행사인 김 시스터즈 쇼에 MC로 연예계 입문하였고 1960년대에 곽규섭과 콤비를 이뤄서 인기 코미디언으로 이름을 날렸는데
0: 네네.
1: 특히 잘생긴 외모와 입담, 순발력 등을 무기삼아 원맨쇼의 1인자로 등극했어요.
0: 어허.
1: 주요 개인기로는 성대모사가 있으며 또 70년에 77년도에는 네네. 루이 암스트롱 모창을 소재로 한 앨범을 내기도 했어요. 예예. 그러나 인간성에 있어서는 최악이라는 평을 받는 인물로 네. 많은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어려운 원로 연예인들을 비밀리에 또 후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이고. 1996년에는 선행예술인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연예협회 위원장을 역임하던 중인 2002년 2월 25일 지병인 당뇨병이 이제 악화돼서 네.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했어요. 향년 62세로.
0: 여기 버지니아에도 잠깐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
1: 아니 뉴욕에 있었잖아요.
0: 아니 뉴욕에
1: 뉴욕에서 예. 뉴욕에서 그 마당놀인가 그거 했었잖아요.
0: 예.
1: 킹스칼렛 거기서 예. 거기서 우리 봤잖아요. 그 3발이 이렇게 돼서 4발인가 그 워커 이렇게 해놓고 턱 받치고 이래고 콜라 한 통 놓고 보는 거 봤다뇨. 그 옆에 여자 있었다뇨. 또
0: 난 그게 또 버지니아인 줄 알았쥬.
1: 나도 아니, 버지니아 아니요.
0: 야, 알겠습니다. 네네.
1: 유족으로는 삼남 이녀가 있어요.
0: 네네.
1: 네, 여기서 야생마 들어보죠.
0: 아, 야생마라는 곡이 또 있어요. 김하정 씨 노래 중에.
1: 네네네.

0: 아니 이런 비하인드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들으니까 가사도 구구절절이.
1: 자기 스토리야.
0: 글쎄 그런 네. 것 같으네요.
1: 그렇죠.
0: 예.
1: 시방부터 사건 사고를 말하자면은.
0: 네네네.
1: 재미있을 경우 1974년과 86년 두 차례에 걸쳐서 네.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0: 네.
1: 두 번째 교통사고에는 이게 이제 신선삼시 얘기예요.
0: 네.
1: 무면허 운전 중 행인을 치어서 숨지게 하는 한편 내연녀의 동생에게 대리 진술을 청탁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0: 아...
1: 아이고. 또 76년 12월 4일에는 네. 어느 지방 공연 무대에서 알게 된 20대 모희와 두 차례에 걸쳐서 정을 통해 오다가 당시 부인이었던 김하정에게 발각돼서 간통 혐의로 구속됐어요.
0: 아이고.
1: 또 세 번째는요. 1981년 5월 16일 서울의 비밀 도박장에서
0: 네.
1: 하루 판 돈 3천여만 원에 대규모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다가 또 구속됐어요.
0: 아유, 참.
1: 응. 그리고 또 1990년 5월 3일 식당에서 그를 만난 선배 코미디언 송혜가
0: 그 사건 너, 유명하죠. 유명하죠.
1: 응.
0: 예.
1: 너 오래간만이다 라고 인사를 하며 악수를 청하자 내가 네 부하라도 되냐? 이러면서 뺨을 수차례 때려서
0: 예, 맞아요.
1: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혀서 송해의 고소로 수배를 받아오던 사실도 또 드러나서 구속을 받았어요.
0: 그 송해 선생님은 아유 그때도 참 근이뿐만이 아니오 얘기 들어보니까 참
1: 아주 보기에 만만하게 생겼잖요. 키도 조그만 게.
0: 아유 응. 어쨌든 참 안타깝네요. 예.
1: 또 다섯 번째는 1992년에 10월 27일, 27일 공연을 위해서 부산의 한 호텔에서 2개월간 장기 숙식을 한 후 숙식비 418만 원.
0: 아우 그때 당시면 큰 돈인데.
1: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서 사기죄로 또 입건됐어요.
0: 아니 무슨 깡이래? 깡패도 아니고.
1: 또 이슈. 군복무 중에
0: 예.
1: 군대를 빠져나와서 공연을 다녔을 때
0: 네네.
1: 그를 체포하러 온 헌병들이 무대 출구를 막은 채 공연이 끝나기를 기다려주자 객석으로 내려가 관객들과 어울려 노는 척하면서 포위망을 빠져나간 일화도 또 유명해요.
0: 아니 무슨 이거 영화요 뭐요? 나 참 흔히 좋아했는데. 아우 세상에
1: 이런 일을 좋아해 이런 일을 쓰리보이는 총소리 폭발음 뭐 등을 이제 입으로 흉내내며
0: 너무 잘하시죠.
1: 세계대전을 재현해서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어요.
0: 예.
1: 그는 또 트럼펫 트럼본 등을 그 관악기 소리를 완벽하게 모사하려 해서 그 원맨쇼로 분야에서 아주 고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와 쌍벽을 이뤘죠.
0: 아유, 그 곽규석 씨는 뭐 흉내 이런 거는 별로였고, 어쨌든 저 구봉소 선생님하고 좀 콤비로 많이 나왔지만, 이 성대모사나 특히 악기, 뭐 그런 뭐 기관총 이런 거, 아유, 입 삐딱하게 해갖고 마이크 대고, 아유, 최고였죠.
1: 네. 곽규석은 비위생적으로 손가락을 넣어놓고 입에다 놓고 병 따는 소리를 내는데 자기는 손 안 놓고 낸다고 익살로 라이벌 의식을 표현하기도 했고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큰 소리 치는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0: 당당하네.
1: 현재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던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모든 코미디쇼와 가요 공연에서 쓰리보이가 MC를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지를 않는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60년대, 70년대 그는 인기 MC였었어요.
0: 아우 대단했죠. 예, 맞습니다.
1: 네, 1940년 울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산 개성중학교 설아벌술고등학교를 나와서 선후배에 대한 애정은 또 각별했대요.
0: 아유, 이 설아벌 고등학교가 이게 보통 고등학교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거길 나오셨구먼.
1: 전국 연예 예술인 노동조합의 석현 위원장은
0: 네.
1: 그 장례식에 가면은
0: 예예.
1: 지갑 속 돈을 반절은 나눠주는 사람으로 아주 그는 말년에 보냈다고 회상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뽀대만 사는겨.
0: 키마이도 좋으셨네.
1: 미국에서 2년간 생활하다가 네. 귀국해서 국내에서 투병 생활을 해왔어요.
0: 네네.
1: 어느 신문 칼럼을 보자면은
0: 네.
1: 가수 김하정과 코미디언 그 쓰리보이군이
0: 네.
1: 9월 말 양가 친척만이 모인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약혼을 했고 결혼 날짜는 11월 11일 조선 호텔에서 한다고 잡아놨다라고 하며
0: 네.
1: 컬러미스트 그 신동유 씨와 동거하다가 네. 성격 차이로 헤어진 김하정과
0: 네, 네.
1: 이혼한 뒤 2년을 혼자 지낸 쓰리보이하고 가까워질 가능성은 많다. 둘은 외로움으로 서로 달래주고 떨어지지 않는 그림자가 될 것을 굳게 약속했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0: 예.
1: 제가 텔레비에 나와서 이 소리 하는 걸 들었어요. 봤어요.
0: 예.
1: 네, 외로운 사람끼리 이렇게 만나서.
0: 외로울 때 만나면 그리고, 안 되는데 사실은.
1: 맞아요. 근데 지금부터 잠깐 언급할 거는 김하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진짜 배기가 나오거든요. 보너스로.
0: 네.
1: 옛날 신문 컬럼 그 스크랩 한 것이
0: 예.
1: 그것까지 내가 들려줘야 되는데
0: 네네.
1: 이때 한편 연예가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가수 이상열 군과 탤런트 김자옥 약의 관계가 다시 클로즈업 됐어요.
0: 아유 돌아가신 분인데.
1: 경부 고속도로에서 둘이 드라이브를 즐기다가
0: 네.
1: 교통사고를 만나 상처를 입었어요.
0: 어허.
1: 근데 그 이상열이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0: 네.
1: 그 김자옥은 거의 매일 문병을 간다는 것인데 우린 오빠 동생 사이에서 다정한 친구로 발전했지만
0: 네.
1: 양가 중 한쪽이 이들의 결혼을 계속 반대해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한타지만은 않은 양이라고 신문의 칼럼에 나온 거예요.
0: 예, 예.
1: 때묻지 않은 연애와 연기와 청순미를 보여줬던 그 김자옥 장래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0: 네.
1: 걱정을 했고
0: 어허.
1: 이제 이런 게 나는 이 사람 이 얘기하기 전에 옛날부터 데뷔 전부터 이 사람들이 가까웠다는 걸 알았어요.
0: 무지개
1: 개미 군단에 의해서 다 알아요.
0: 네, 이 대단해. 예.
1: 이분들을 찾아본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니까
0: 네.
1: 이 김자옥하고 이상열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0: 아.
1: 내가 스크랩하는 게 있었는데 그걸 또 찾아봤죠.
0: 아이고 번외로 또 이렇게. 예.
1: 그래서 보너스로. 아유 김하정을 하려고 하니까 쓰리보이 네. 이상열 김자옥 모두 나와버렸쇼.
0: 네 잘하셨죠. 그래서, 오늘도
1: 네, 아주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0: 아니 무엇이게 그냥 30분이 훅 딱 가버리네. 끝곡은 뭘로 준비할까요?
1: 살짝이 없어, 예. 들어보죠.
0: 네,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은 김하정 편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김화정의 살짝이 없어에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또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음반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네, 사명의 작곡가이시죠. 배단일교회 섬기시는 이권희 집사님 모셨습니다.
3: 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3: 반갑습니다. 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4: 아유, 이게 초대해 주셔서 네. 제가 영광입니다.
3: 저 사명, 참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삼원곡 작곡자인데 근데 이분이 과거에 헤비메탈 그룹에 푹 빠지셨던 적이 있으셨다 그래요?
4: 네.
3: 그 얘기 좀 천천히 들어볼게요.
4: 네, 음악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네. 교회를 처음 나가면서 기타를 치게 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3: 교회에
2: 아, 기타 처음에 됐지? 기타를 네. 세우셨어요?
4: 제가 앨범에도 이게 적었었어요.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그 성령에 대한 행하심들을 이제 음반으로 만들고 있는 와중에
3: 예.
4: 저의 기억 속에서 과연 첫 번째 성령님의 행하심은 뭘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매일 이제 학교 끝나면 볼을 차고 집에 가고 놀고 집에 가고 하는 그 길이었는데 정말 100번도 더 다녔던 길인데 한 번도 거의 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셋이 다 가는데 주일이었는데 또 이제 실컷 놀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뭔가 오른쪽에서 찌릿찌릿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봤더니 거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네. 정말 수백 번도 더 지나다던 길인데.
2: 안 보였던 것도 신기하다.
4: 네. 근데 이제 친구들이 더 웃긴 거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서 야, 우리 교회 한번 다녀볼까? 라는 그 한마디로 세 명이 쏘로록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가 한 두세 시쯤 됐었는데 아무도 없었고 교회는.
3: 예.
4: 어떤 이제 저희가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전도사님이 오시더니 이따 오후 예배가 있다고 한번 나오라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집에 가서 다시 그래서 그게 이제 저의 첫 예배였고 성령님의 첫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네.
3: 그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계속 쭉 이어진 거예요?
4: 네. 그때부터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졌고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떤 지금의 제가 고백을 하고 어떤 하는 모든 그런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이 100% 다 믿음으로 생겼고요.
2: 네.
4: 고백하게 됐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타를 이제 배우면서부터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고 이제 종일 이제 공부는 저 뒷전으로 보내시고 열심히 기타만 치고 막 그렇게 음악을 시작했던

0: 4학년 정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인도하심으로 다니게 됐습니다.
1: 네.
2: 근데 교회 나가서 기타를 배웠다는 거는 교회 그 찬양 반주 하시려고 배운 거란 뜻이에요?
0: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요. 예. 아마, 그니까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아마 이제 기타에 눈이 띄는 어떤 좀 사춘기 때.
1: 그때쯤 많이 배우고 싶었죠.
0: 예,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고 하는데, 남들보다 더 이제 열심히 치게 되고, 재밌고, 그래서 계속 더 열심히 치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음악을 할 수 있는 처음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1: 이제 음악에 달란트가 있다라는 걸 기타를 접하면서
2: 그때 처음 아셨
1: 그때 아셨을 것 같은데.
0: 네.
1: 아까 최집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원래 한때 이제 헤비메탈 좀 빠지기도 하셨었다고.
0: 네.
1: 그 멋있어 보였겠지요.
0: 네, 네. 너무 멋있었어요.
1: 네,
0: 그
1: 네.
0: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축제 때 그 트럭 큰 되게 큰 트럭이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뒤로 네, 열리는 네, 트럭을 네. 두 개를 붙여갖고
2: 예.
0: 선배들이 축제 때 거기 위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저는 너무 그 매료가 됐어요. 너무 멋있고. 그래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찰나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룹 사운드 제의가 와갖고 제가 이제
1: 아 그룹 사운드 활동을 하셨어요?
0: 예. 그래서 제의가 와서 처음 이제 테이프 하나랑 악보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 주까지 따와라 그래갖고 집에 가서 이제 그걸 딱 듣는데 그 사운드에 정말 폭발적인 사운드에
2: 예.
0: 제가 이렇게 확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론 뭐 헤비메탈
2: 그게 헤비메탈이구나 이제
0: 예. 예. 전에는 뭐 그때 뭐 포크 가요는 거의 이제 포크였고 뭐 그런 때인데 저는 그 사운드에 와 세상에 이런 사운드가 있구나 그냥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 예.
0: 제 인생이 딱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2: 결정됐다는
1: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예. 그때는
0: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 때 8등을 했었는데요, 반에서요.
2: 예.
0: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2: 어, 잘했네요, 8등 했으면.
0: 그 그룹 사운드를 시작하고 나서, 기말고사 때 48등을 했어요.
2: 아이고, 저런.
1: 40등을 쫙 내려가줬네?
0: 예.
2: 몇 명이에요?
0: 53명 중에요. 그 2학기 중간고사 때 51등도 해봤고요. 문제 읽는 시간이 아까웠던 거예요, 저는. 그냥 답을 빨리 쓰고 나가서, 빨리 음악을 막, 음악 듣고 싶어갖고, 답안, 그러니까 문제지를 보는 게 아니고 답안지를 보는 거죠, 저는. 쫙 아무렇게나 써놓고 나가서 음악 듣고.
1: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럼 그것에 완전히 매료가 돼서
0: 네.
1: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시험 문제를 읽을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으니까
0: 네.
1: 그쪽에 확 빠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뭐 부모님들이나 주변이나 뭐 본인도 어렸을 때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본인은 그냥 그게 좋으셨으니까 그냥 안 들어왔던 거겠죠?
0: 예, 저는 뭐 어쨌든 그냥 그때부터 그냥 제 인생은 음악이다라는 어떤 결정이 내 마음에 딱 서고 나서부터는 다른 게 보이지가 않아갖고요. 뭐 그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도 없었고 그냥 오로지
2: 기타만 잘 치면
0: 예, 기타 치면서 막 그룹 하면서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2: 그 저 헤비메탈 하다 보면은
0: 네.
2: 일단 이제 그 교회에서 시작할 때는 통기타
0: 네.
2: 아쿠스틱이었다가 그룹 사운드로 이제 전자기타로 예. 갔을 거 아니에요?
0: 네.
2: 그러면 기타만 치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2: 복장. 머리 네, 모양 네. 뭐 이런 거 우리 헤비메탈 그러면 생각나잖아요.
0: 네, 그래서
2: 어떻게 바뀌었어요?
0: 그때부터 저는 이제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고 이제 막 까만 이제 붙는 바지에 뭐 그게 어쨌든 저의 그 코드였죠.
2: 가죽 바지
0: 말과 그 말구두
1: 이렇게 신고
0: 그런 거 신고 기타 메고
2: 염색은 안 했어요?
0: 염색은 뭐 나중에도 이렇게 계속 기르면서 한두 번씩 해봤습니다.
2: 말갛게
1: 노랗게. 근데 그게 사실 음악이라는 게 네. 굉장한 힘이 있고.
0: 네.
1: 또 주신 달란트니까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물론.
0: 네.
1: 이제 그런데 이 헤비메탈 음악이라는 게 잘못하면
0: 네,
1: 그 가사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0: 네.
1: 선한 영향력이
0: 그렇죠.
1: 아니라
0: 네.
1: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는 그런 음악 장르이잖아요.
0: 네.
1: 교회 생활, 처음에 교회에서 네. 기타도 배울 정도셨는데 혼돈은 안 오셨어요?
0: 어쨌든 그 뭐 그 당시에 헤비메탈들이 대부분의 어떤 뭐 사탄을 추구하고 추종하고 어떤 굉장히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사들이 있는 건 분명했는데요.
2: 예를 들면 그 가사 내용 중에
0: 예를 들면 뭐 자살을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가사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제가 처음에 들었던 곡은 이렇게 확 빨려 들어왔던 곡은 신데렐라라는 그룹의 Somebody Save Me였어요.
2: 네.
0: 누군가 나를 구해주었는데 어쨌든 그 가사를 보면은 누군가가 있는 거죠. 부르짖죠. 그럼 구해줄게.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악한 노래였지만 저는 그냥 그 사운드가 좋았었지 가사에 대한 어떤 흔들림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있잖아요. 일렉기타에 쨍 하는 그 사운드.

0: 흔들림 막 뭐 이런 것들.
1: 드럼들도 막 예, 예. 폭발적인 막 그런 리듬들 그런 게 이제 너무 좋아서 신앙적으로는 전혀 뭐 문제 없었던 것 같아요.
2: 그럼 그 헤비메탈 그룹 하시면서도 교회는 계속 나갔어요?
1: 네, 교회는 안 빠지고 계속 나갔고요. 제가 이제 졸업하고서 머리를 한 여기 정도까지 길렀었는데요. 예. 교회 가면 권사님도 좋아하셨어요. 제가 뭐 좀 네? 특별한 색깔로 염색이라도 하고 가면 확 이쁘다고 만져주시고 이게 뒤에서 어떤 권사님들은 이렇게 머리 따주시고
2: 그래요?
0: 이쁨을 많이 받으셨구나.
1: 네, 계속 활동을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하니까는 예, 예. 어떤 외향적인 모습들로 가지고
0: 그렇죠, 외형이야. 예. 뭐. 그럼 그렇게 음악 활동을 하시다가 헤비메탈 그룹 활동을 하시다가 잘 나가셨었는데 네. 하나님 음악으로 네. 사실 교회에서 연주만 하셨잖아요. 하나님 음악은. 근데 하나님께 예. 정말 내가 찬양만 해야 되겠다로 확 돌아오셨던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그 이제 어쨌든 저는 뭐 어렸을 때는 이제 난곡이라고 이제 거기 판자촌 있죠. 네. 거기서
2: 칠림도.
1: 이제 어렵게 네. 살았는데 이제 아버님께서 중학교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셔서 좀 잘 돼서 이제 계속 어려움은 없이 잘 자랐는데 IMF가 이제 97년도에 터지면서 예. 자 한마디로 쭉딱 망한 거죠.
2: 집안이.
1: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용인으로 내려오시고 예. 저도 이제 내려가면은 저까지 내려가면 제가 어떤 꿈꿨던 날개가 꺾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갔고요. 저는 내려가질 않고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저 그때 당시에 집에서부터 어떤 재정이 이제 지원이 없고 제가 이제 일반적인 직장을 가지면야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지만 항상 음악을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예.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돈을 벌 수 있는 일만 찾아서 했어요 제가. 왜냐면 그래야 제가 음악을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예, 예. 몸으로 부딪히고 뭐 노가다 뛰고 힘든 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남는 시간에 또 와서 잠을 줄여가면서 제가 작업을 했고요. 예. 그래서
2: 아까 막노동에 하셨고.
1: 예. 저는 우이동 계곡에서 그 상 그 달인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항상 큰 한정식상이에요. 그렇게 상을 들고서 산으로 이렇게 배달하는 어떤 계곡에 가면 그런 게 있거든요.
2: 예예예. 예, 예.
1: 그런 일도 한 1년 했었어요.
2: 계곡에 음식 배달하는.
1: 예, 상 막 3개 싸놓고 아. 들고 뛰어가서 상 드리고.
0: 음악을 더 많이.
1: 예, 음악을 하기 위해서요. 장비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네,
2: 그때
1: 네.
2: 음악도 그럼 헤비메탈이죠?
1: 아니요. 이때 그때는 이제 싱코이노니아에. 들어와서
2: 회심하고 예, 예. 돌아와서
1: 찬양 사역을 처음 이제 막 배우고
2: 그때 만든 곡들이 있어요?
1: 네, 그때 만든 곡이 그 코이노니아 있을 때 그 찬미에서 시리즈 앨범에 이제 수록된 곡들도 있고요.
2: 예.
1: 그때부터 이제 작품 활동이 조금 이제 음반에 하나씩 들어가면서 조금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2: 근데 죄송하지만 그때 그 작품들을 우리가 기억할 그게 뭐 큰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하여튼 히트.
1: 예. 음?
2: 그런 거는 별로 없었나 봐요.
1: 예, 그때는 뭐 어쨌든 뭐 인지도 실력도 없었고요.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러니까 또 세상 음악과 또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고 음악이 좀 더 섬세해야 되고 하니까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쨌든 조금 조금씩 이제 단계를 이제 걷는 어떤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세상 음악 쪽으로 향했던 그 마음과 모든 그 준비들을 또 하나님 찬양을 네. 하려고 해도 사실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걸음마부터 떼기 시작해서 네. 걸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달리고 뛸 수 있어야 찬양을 막 뛰면서 찬양이 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바꾸는 그런 네. 준비 시간을 거쳤게 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지금 뭐 뒤돌아보면은 그 이외에도 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뭐. 정말 왜 그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냥 우리 집을 놔뒀으면은?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퍼즐이 타타닥 맞춰져서 앞으로도 더 큰 일들을 주실 것 같은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0: 찬양 받으시려고.
1: 네. 예.
2: 아이, 자 그러시다가 우리 저 집사님께서는 세 가지 테마를 주제로 앨범을 내셨어요.
1: 네.
2: 예를 들어 이거예요. 예수 1, 2, 3.
1: 네.
2: 아버지 시리즈. 1, 2, 3.
1: 네.
2: 그리고 성령 시리즈를 지금 작업 중이시죠?
1: 네, 지금 2집까지 발표됐습니다.
2: 2집?
1: 네.
2: 선물로 오늘 저희한테 주신 게 이거예요? 성령 네. 2집?
0: 이제 막 나온 거죠?
1: 네.
2: 이거 성령도 3집까지예요, 그렇죠? 하나 더 남은 거예요?
1: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2: 근데 이거 공지 피우신다면서요?
1: 네.
2: 예? 3집까지 하시는
0: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렇게
1: 원래
0: 예수, 아버지?
1: 성령이랑 아버지 시리즈는 없었고요.
2: 예.
1: 제가 이제 그 어려웠던 나름 그냥 어려웠던 시절에요. 그렇게 이제 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예수라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극을 하나 만들어서 음악과 연극과 영상을 합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그때 굉장한 어떤 반응들이 좋았고 이제 다른 시각을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구주가 오셨는데 너무 기뻐하셨지만 저에게 주신 어떤 그날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33년 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를 알고 태어나신 어떤 좀 본인 우울하고 어떤 슬퍼했던 그날이 아닐까라는 어떤 이런 다른 시각들로 곡을 써주시게 했었어요.
2: 예.
1: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깊이 이제 가슴에 맺혔었고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다른 시각들, 철저한 인간의 모습,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정말 저는 빡 하고 뭐 영화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끝까지 이루셨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어느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세 장의 연반을 내겠습니다라고 기도가 저 툭 쳐나왔거든요. 그 기도가 나오고 나서 저도 의아했어요. 어? 왜 이런 기도가 나왔지? 그러고서 어쨌든 아 이런 게 서원인가 아니면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신 것인가 해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 시리즈를 만들고서 할 때 예수 3집에서 좀 그 사명이라는 곡이 예수 3집에 있었어요.
2: 예.
1: 그래서 이제 많이 히트가 되고 많이 불려지고 하니까 이제 주위에서 또 음반사에서 4집을 빨리 내라. 그러면 이제 이게 업고 간다. 뭐 이런 유혹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기억이 난 거죠. 그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로 3집까지 내야겠다는 어떤 그 마음.
2: 약속.
1: 예. 기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는 3집에서 이제 마무리가 딱 됐고 아버지 시리즈로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0: 네. 그러면 사실 네. 그전에는 그 아까 했던 거 말씀하신 굉장히 고생을 좀 하셨잖아요.
1: 네, 네.
0: 그런 힘들었던 시간들 속에서 이제 주님께 더 의지하고 매달려고 오셨을 것 같은데
1: 네.
0: 예수가 발표되고 나서 1, 3집이
1: 네.
0: 그러니까 사명이 알려지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막 더불어 같이 나누는 그걸
1: 네.
0: 허락해 주셨어요.
1: 아.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어쨌든 계속 그러니까 전업을 못하니까는 계속 버는 거는 적고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는 쓰는 거는 어떤 일정하고 하니까는
0: 네네.
1: 계속 저는 빚이 솔직히 생겼었어요. 그래서 카드 빚이 계속 불어났고 한 1500 정도가 딱 생기는데 몇 년 동안 안 줄더라고요. 계속 돌려막기 하고 정말 막 카드 그 결제일이 딱 다가오면 막 마음이 너무 무겁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그 예수 3집이 되고 나서부터 조금씩 갚게 됐어요. 돈을 확 벌 수는 없었고요. 지금도 저는 뭐 이 사역을 굉장히 그래도 나름 활발하게 열심히 하고 있고 하지만은 그냥 기독교 문화 지금 시스템 자체가 차량 사역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도 물론 어려워서 이 성령 2집도 제가 10.8%의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만든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때 이제 부어주심으로 그 카드핏은 다 갚게 됐었고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숨통을 튀어주시더라고.
0: 근데 처음 일집 시작할 때도 힘드셨겠다.
1: 처음 일집은 돈이 10원도 없었을 때거든요. 오히려 카드핏이 항상 돌려막기를 할 때인데
2: 예, 예.
1: 그냥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음반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 했더니 얼마면 되는데 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도 몰랐어. 얼마가 있어 음반을 만드는지 몰랐는데 그냥 막연하게 한 500만 원 정도면 어떻게 가능하겠니 이랬더니 이 친구가 바로 통장에 딱 넣어주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도 그 빚이 많았어요. 근데 마이너스 대출로 해서 저한테 이렇게 꺼져갖고 어쨌든 그걸로 시작을 이제.
2: 그래도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1: 네.
2: 그 믿는 친구예요?
1: 그 아까 처음에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 갔던 그 세 명
0: 네,
1: 중에
0: 한 명. 아, 네. 그때까지 만나고 계셨어요?
2: 야, 지금도 삼총사 중에 하나네?
1: 야.
2: 네. 그러니.
0: 똑같이 전화를 동시에 본 교회.
1: 네, 예. 야.
2: 그러니까, 그죠? 자기도 마이너스 통장 쓰면서 그러시죠. 자, 그러다가 이제 지금, CCM 작곡가로 이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한 일이 이제 벌어져요?
1: 아, 벌어졌나요?
2: 벌어졌죠. 이 사명,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 그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1: 네.
2: 여기에 얽혀있는 간증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1: 네. 저도 굉장한 이제 특이한 경험으로 인해서 곡을 쓰게 됐는데요.
2: 예.
1: 저는 그 이제 장래 희망이 있다면 아프리카 선교사가 가고 싶은 어떤 그런 소망이 있어요.
0: 네.
1: 뭐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정말 낮게 내려오셔서 가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막 그런 한창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도 그러셨는데 날 위해서 내가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가장 힘든 곳으로 가서 일을 해야겠다는 어떤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 그게 어쨌든 제 생각 속에서는 아프리카였어요. 막 밀림, 오지 막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이제 그런 어떤 꿈이 있었고 항상 그 꿈을 가지고서 이제 곡을 쓰고 이랬을 텐데
2: 예.
1: 인터넷에서 그 아프리카 선교 동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근데 뭐 많이들 그렇듯이 어떤 아이가 얼굴에 파리가 잔뜩 껴있는 채 움직이 힘조차 없이 누워있었고 뭐 어떤 이는 정말 물 한 방울 먹지 못해서 정말 계속 죽어가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기 가서 저 아이의 얼굴에 파리를 쫓아내줘야 될 것 같고 저 사람에게 제가 물 한 모금 먹여줘야 될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저기 가고 싶습니다. 막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내 인생을 저런 곳으로 사용하시고 근데 갑자기 모르겠어요. 저는 거룩하게 얘기하면 환상이지만 상상일 수도 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환상이 맞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교회 어떤 교단 문제 이런 것도. 근데 어떤 장면을 보여주셨냐면 구름이에요. 하얀 구름이 깔려 있고 그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아버지가 서 계셨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가슴을 아파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면서 죽어가고 죄를 짓고 계속 자기를 모르면서 죽어가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셨는데 그 옆에서 독생자 또 하얀 옷을 입은 독생자가 이렇게 다가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독생자가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 저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저들에게 가서 아버지를 전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도 조차 아끼지 않고 아버지를 전하겠습니다.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닷끝도 괜찮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아버지께서 되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서 나서 부자가 끌어안고 한참 우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2: 예.
1: 그러고 나서 저도 이제 부자가 한참 우는 동안 물론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 울었고 눈물이 계속 났고 그래서 이제 그거가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고 나서 어쨌든 저는 곡을 쓰는 사람이라서 어떤 영감이나 어떤 이런 모티브가 오면은 바로바로 곡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봤던 어떤 그 만남의 내용들을 곡으로 옮겨 썼고 그게 이제 사명의 곡이 나오게 됐습니다.

0: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시던 그 현장을 네. 보게 해주셔서 네. 결국 우리의 사명으로까지 이제 흘러가게 해주시는 부분을 네. 써주셨네요.
1: 그래요. 사명. 그러셨구나.
0: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가슴에 울림이 있었고 사명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깊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해준 곡이 탄생되지 않았나. 그야말로 주님께서 주신 곡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곡도 그렇지만 또 아버지 시리즈에도 어떤 그런 또 간증이 있다면서요.
2: 그 제가 이제 되게 그 이제 어려울 이제 초창기 때 그 뭐 경제든 음악이든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때 어쨌든 저에게 그 영적인 어떤 회복을 줄 수 있었던 거는 물론 뭐 어느 예배든 간에 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 힘든 시간 가운데서 그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되게 저에게 힘이 됐었어요.
1: 예.
2: 그때는 이제 명동 그 영락교회 배단위원회에서 이제 했었는데 일주일마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힘들고 일하고 잠 못 자서 작업하면서 그 힘듦을 그 예배로서 충전이 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인도 선교사님이 이제 메신저로 참석하게 되셨고 네. 메시지를 다 나눠주셨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자, 다 눈을 감으십시오. 물론 뭐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은 그때도 광고를 하지도 않는 거고 예배 오십시오라고도 안 하지만 정말 그 예배 뜨거운 청년들이 막 2,0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였는데 다 눈을 감게 하고서 콜링을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 지구상에 어느 곳에 있는데 그곳이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지 않은 그 땅이라면 당신이 가서 예배하지 않겠느냐. 지금 뭐 저희가 있는 이 자리는 뭐 수많은 지금 뭐 믿음의 선배님들 또한 그 저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얘기를 했던 자리고 영광에 올려졌던 자리지만 제가 어디 인도나 어느 땅을 만약에 갔는데 제가 있는 이 자리가 한 번도 지구가 창조된 이후로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지 않은 그 땅이라면 당신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지 않겠느냐라는 예.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0: 그 기도 제목, 기도하던 모습들.
2: 듣자마자 저는 아니요. 아니, 그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콜링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이미 저는 심장이 터지듯하게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께서 그러면은 앉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일어서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 2,000명의 뜨거운 청년들이 성전이 떠나가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좀 이게 안 좋은 습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기도를 하면요. 뭐 주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이렇게 눈을 좀 일찍 뜨는 습관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0: 지금 저도 지금 얘기 때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있다가.
1: 아. 아, 아멘 저랬던 거리가
2: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예. 하면 눈을 이렇게 뜨는 습관이 있었는데
0: 뭐 상관없어요.
2: 제가 그 2,000명 중에 중간에 있었는데 눈을 딱 떴는데 제 앞에는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1: 혼자예요?
2: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딱 일어났어요.
1: 3명? 2,000명 중에?
2: 예. 너무나 놀랐었고 근데 뭐 지금 생각해서는 그런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도 안 일어난 것도 아니고
1: 그렇지.
2: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3명을 딱 집은 것 같아요.
0: 그렇지,
2: 그렇지. 그래서
0: 그렇지.
2: 저는 일단 갔다 왔지만 앞으로도 또 더 갈 거고 하지만 만약에 그 두 명이 아직 안 갔다면 앞으로 갈 것이고
0: 그러시겠죠.
2: 이미 갔다 왔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인도에 대한 부르심을 주셔갖고
0: 그래서 가셨어요.
2: 제가 그 히말라야를 가기 전에 인도가 네팔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를 서쪽부터 동쪽까지 횡단하면서 계속 가는 곳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혹시라도 이 자리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 울려 퍼지지 않은 자리일까? 라고 생각이 들면 밥 먹다가도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땅입니다. 높임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예배 계속 하면서 이제 에베레스트로 향해서
0: 앉았어요.
2: 예. 그래서 39일 동안
1: 혼자?
2: 예. 근데 이제 네팔을 정작 갔더니
1: 예.
2: 근데 그 인도에서는 이제 그 힌두교의 성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1: 예.
2: 그래서 바라나시라는 그 갠지스 강에서 8일을 머물면서 계속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거기서 쓴 곡이 사무곡이에요. 계속 그 영혼들을 보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도 아파하시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갖고 제가 사무곡 가사가 흘러내리는 눈물의 의미를 이제 나는 알겠소라는 가사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정들이 계속 곡으로 나왔고 근데 막상 이제 에베레스트를 딱 가려고 했더니 거기가 이제 세계 최고의 높이의 관광지구 하니까 이 개인으로 오면은 여행 허가증을 안 내주더라고요, 또.
3: 그래요?
2: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경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되는 굉장히 어려운 코스들을 만들어져갖고, 그 상황에서 제가 거기 앞까지 갔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 옆에 이제 안나푸르나가 있었는데, 안나푸르나도 8,191m니까, 여기라도 가야겠다. 여기라도 와서 예배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안나푸르나를 갔고, 6박 7일 동안 올라가서 하는, 이제 계속, 어쨌든 올라가서 예배를 하고, 맞습니다.
0: 하나님의 그 모습을 참.
3: 아니 그 인도 얘기도 너무 쉽게 하시고 안나푸르나도 너무 쉽게 얘기하셔서 우리는 쉽게만 듣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정이 아니잖아요.
2: 근데 6박 7일 동안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난 한국 친구들 모르는 친구들이에요. 그냥 거기서 만나서 안나푸르나를 가자 해갖고 가이드 한 명 붙여서 갔어요.
3: 예.
2: 물론 뭐 가는 내내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는요, 딱 가면 그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이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광경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8,000m까지는 갈 수는 없는 거고 4,130m가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거기서는 길이 이제 끊긴 거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뭐 어몽길 같은 그런 분이 장비를 챙기고 가는 데고 그래서 베이스 캠프에서 하룻밤 자고 오는 코스였는데 4,130m에서 이제 올라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계속 잠을 못 자요. 고산병이 온 거예요. 뇌가 이렇게 숨은 쉬더라고요.
0: 침이 넘어가니까.
2: 에이. 복통이 일어나고 막 구토 나오고 계속. 그래서 그 친구 딱 나오니까 그 친구들도 쪼르륵 계속 구토를 하고 있고 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 친구들은 내려간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고산병엔 약이었고 고도를 낮춰야만 해결이 되거든요. 새벽에 해도 안 떴는데 내려간다고 하길래 근데 저는 여태까지 여기 물론 계속 예배를 하고 왔지만은 나름대로 여기서 정말 진짜 같은 예배를 제가 딱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 먼저 내려가라. 어쨌든 길은 하나니까 내가 따라가겠다. 나는 뭔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보내고서 계속 저 멀리까지 가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서 잘 가라 그러면 저 멀리서 친구들 형 빨리 와봐 이러고서 인사를 하고 이제 저는 나름대로 어떤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그 산 쪽으로 몸을 돌리는데 제 입술에서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라는 말이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어떤 성령의 정말 여태까지 경험을 보지 못한 임재가 있었고 눈물이 터지면서 어떤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도 없는 계속 방언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한 시간 동안 계속 제가 또 중보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예를 들면 어떤 최성규 집사님의 웃을 수 있는 인간으로서 웃을 수 있는 가장 밝은 얼굴이 쭉 나오면 제가 이 사람으로 해서 또 집사님에서 다 기도하게 되고 또 정혜리 권사님께서 가장 밝게 웃는 얼굴이 또 탁 나오면 제가 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계속 그런 한 시간 동안
3: 한 시간이나
2: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는 이제 제가 거의 이 협곡 길의 끝에까지 갔거든요. 제가 한 발만 더 내디디면 500m 낙떨어지도 떨어지는 데였는데 거기서 그 산안에서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굉장한 경험을 해고서 내려왔어요. 어쨌든
3: 야 이건 상상을 해봤거든요 지금.
2: 네.
3: 상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2: 네.
0: 그냥 맑음 자체잖아요, 그렇죠?
2: 네.
0: 예, 예.
3: 그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2: 그런데 이제 말을 뭐 계속 이어가자면. 저도 다 끝난 줄 알았어, 솔직히. 에베레스트는
3: 거기가 또 우상이 얼마나 많은 곳이에요.
2: 네, 거기는 이제 힌두교의 어떤 성지고. 저는 어쨌든 그런 정말 생전에 경험을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다 이룬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와서 다시 한국에 와서 그때 받은 그 감명들을 곡으로 쓰고 다시 앨범을 아버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권희야, 네가 간 데는 8,000m 넘지만 제일 높은 데는 아니지 않느냐.
3: 오히려 또 그런 마음을 주세요?
2: 그래서 다시 하던 일을 또 접고 이번에는 티벳을 통해서 에베레스트를 갔어요. 근데 에베레스트가 백두산처럼 이렇게 이렇게 산이 있으면 반은 네팔이고 반은 티벳이죠.
3: 그렇다네요.
2: 그래서 중국 베이징에서 48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차마고도를 넘어가서 티벳을 도착해서 어쨌든 그때도 혼자 가갖고 결국은 그 티벳 라싸에서 5박 6일 동안 차를 타고 또 에베레스트까지 가서 결국은 에베레스트에서 그러니까 베이스, 예, 베이스 캠프 5,300m인데 거기는 또 작년처럼 하나님과 어떤 1대1의 상황이 되기를 원해서 베이스 캠프에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또 길도 없는 그 산을 또 막 올라갔어요. 두세 시간 동안. 그래서 한 5,500 정도까지 가서 거기도 가니까 또 이렇게 협곡이 이제 더 이상 한 발도 갈 수 없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옆에 있는 돌들로 뭐 야곱의 제단처럼 저도 제단도 쌓고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다 왔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또 근데 더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5,500 정도 되니까 바람이 숨도 쉴 수가 없었고요. 근데 이제 그 작년 같은 어떤 감동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나는 예배하러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해서 막 예배하고 그 올라가는 동안 너무 힘드니까 정말 한 10m 가서 쉬고 쉬어야 되고 이게 발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심장이 멎는 줄,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이미 인적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아무도 없는 데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은 더 가야 된다. 그래서 쉴 때마다 사진 한 장씩 찍고 왔는데 뭐 어쨌든 그 옛날 같은 감동이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배를 드렸고 또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고 또 여기까지 와서 나를 예배하니 너무 고맙다 권이야.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런 마음을 또한 저에게 주셔서 했는데 집에 와서 이제 그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사진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에베레스트 산 위에 선명하게 십자가의 형상이 딱
0: 찍혀 있어요.
2: 예. 제가 지금 뭐 가져와서 어쨌든 네. 예, 사진 파일로
0: 지금
2: 예,
0: 보여요. 네.
2: 너무나 놀란 거예요. 저도 네. 이거 물론 보여주는 사람들만 다 이게 뭐 조작 아니냐, 포토샵 아니냐 하는데 돌이에요. 세로선도 돌이 튀어나온 거고 가로선도 그 튀어나온 데에서 눈이 안 쌓여서 그림자가 졌고 근데 제가 너무나 이상한 거는 계속 올라가면서 그 찍은 사진들을 보면 이제 순차적으로 사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 전 사진까지도 구름이 모자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봉우리에 구름이 싹 비키고 그림자가 탁 생겨서 십자가. 그러니까 저는 제 인생 지금 한 35만 시간 정도 살았는데요. 제가 거기에 딱 한 시간 있었거든요. 이건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뭐 그거를 미리 제가 알고서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간 것도 아니고
3: 그렇죠.
2: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냥 어쨌든 쉬면서 찍다 봤는데 집에서 보니까 이런 엄청난 현상입니다.

0: 전에 결혼하셨죠?
1: 네.
2: 하셨어요?
0: 아, 그때는 결혼하셨어요?
1: 그때는 하기 전입니다.
0: 네. 아, 총각 때?
1: 네. 네.
2: 가기 또 결혼하고 가기는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네. 다 놓고.
1: 그거를 마지막으로 결혼을 그 다음에 해주시게 해줬어요.
0: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1: 네, 저는 그 좀 늦겠어요, 결혼을. 지금 36세 결혼을 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계속 음악이라는 직업이 이제 어른들 입장에는 딴따라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결혼이 될 것 같아도 막히고 그래서 솔직히 나중에는 그냥 결혼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하나님 정말 치사합니다 이거. 제가 이런 거 당해서까지 뭐 이렇게 혼자 살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교회를 이제 딱 갔는데 그때가 마침 제가 그 CCM 어워드라는 큰 대회가 있었고 예. 거기서 작곡상을 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소감을 한마디 또 이제 하라 그래갖고 이제 청년부 예배 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감을 나눴을 텐데 그때 처음 온 자매가 있었고 그 자매는 저를 이제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서 나름 마음에 저 형제 참 괜찮다라는 마음을 품었었고 저도 그 자매를 딱 보는 순간 심장이 찌릿했었어요. 얼굴이 갑자기 싹싹이지더라고요.
2: 처음 십자가의 교회를 봤던 날처럼.
1: 아, 네. 그래갖고. 근데 또 우연히 조가 또 같은 조가 이렇게 편성이 되고, 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었거든요.
3: 예.
1: 근데 이 자매도 저희 동네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데려다 주고, 픽업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저를 결혼을 못할 수밖에 없는 저의 상황들 뭐 가방끝도 솔직히 작고요 집안이 또 이렇게 돼서 뭐 돈도 재정도 없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한 번에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은 제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전도사님이시고요.
3: 예.
1: 장인어른은 또한 한 30년 정도 된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고 중보해 주시고
2: 하나님께서 그 한 네.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심이 어찌나 오묘한지 네. 어떤 연출가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2: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한 명도 똑같은 경우가 없어요.
3: 글쎄요, 네.
2: 예, 멋지신 분이십니다.
3: 집사님,
1: 네.
3: 정말 귀한 시간 오늘 귀한 은혜 받고 있는데요.
1: 네.
3: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중보하면서 나눌게요.
1: 네, 기도 제목은. 물론 저는 제 사연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3: 예.
1: 제가 곡을 써서 음반이라는 매개체로 세상에 내보내고
3: 예.
1: 그게 사람들의 입술로 인해서 다시 하늘로 올려지는 이런 사이클의 이 사역이 저의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담아서 계속 곡을 쓸 거고요. 뭐 시편에도 그랬듯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하셨듯이
3: 예.
1: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새 곡을 쓸 것이고 그럴 것이고요. 좀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면 너무 열악해요 이 CCM 시장에
3: 네, 너무 열악해요
1: 정말로 너무 열악해서 네. 정말로 사역을 그만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2: 심지어 요즘은 음원 다운을 그냥 무료로 네. 막 받아가지고
1: 뭐 여러 가지로 저도 뭐 이렇게 조회를 해보고 했지만 이 기독교 시장에서는 도저히 수익이 날 수 없는 어떤 지금 그런 시장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음반도 안 살 뿐더러 교회가 그냥 건물은 몇천억씩 지으면서 본인 교회에 있는 밴드로 이미 알고 있는 찬양만 불러도 은혜 받기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외면하고 저희 같은 새로운 곡을 쓰는 사람들 또 새로운 곡이 나와도 관심이 없고 기존에 불러둔 거 계속 불러도 은혜스러운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힘든데 분명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 찬양 이사역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 해서 좀 더 그런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좀 이루어지고
3: 예, 예.
1: 사역자들이 정말 안심하고서 하나님만 바라보서 계속 그 사역만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3: 자녀의 복은 받으셨어요?
1: 네. 딸 두 살짜리 한 명 있고요.
2: 네.
1: 지금 뱃속에 4개월 된 네. 아직 예, 성별을 모르는
3: 축하합니다.
2: 예,
3: 축하합니다.
2: 축하합니다. 예. 네. 마지막에 아까 그 기도 제목 중에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1: 네.
2: 근데 맞는 것이 예전에도 그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봤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그 사람들 뭘 다른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1: 네.
2: 대접하는 거는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이 찬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사실 마땅히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나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 네.
2: 거저 자꾸 그러네요. 그래도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CCM 좀 작곡하시는 분들, 찬양사역자들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분들을 도와.
2: 때로는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감사의 표시를 하기도 하고 그분들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3: 그러니까.
2: 그 찬양을 우리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한테 참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3: 우리가 3개이죠.
2: 네, 네. 예.
3: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집사님.
2: 네. 네. 네.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네. 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 교회의 시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은혜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 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1: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0: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아멘.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마음의 치유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론 메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그 자신의 책에서 사춘기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아들은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맨날 밤늦게 오고 어떨 때는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걱정이 되어 엄마가 말을 걸면 오히려 뭘 잘했다고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말대꾸를 했습니다. 이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비 오는 날 먼지나게 패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꾸중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기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좀처럼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한 가지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 곁에 있어주라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옆에 조용히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들과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이틀밤을 자고 사흘밤을 잤는데 마음속에 아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 아버지의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아이를 향한 분노와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다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변하니까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기 시작했고 공부에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전의 따뜻한 모습으로 조금씩 아이가 변해갔던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꾸중을 주고 아무리 잔소리해도 아이가 변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무엇으로 변화시킬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옆에 있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아이에게 주시고 부모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 중에 반드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짧은 네 구절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뭘까요? 위로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것이 주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위로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영어로 beside, 옆에 라는 뜻이고 클레오라는 단어는 영어로 call,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합쳐져서 옆에 부른다, 옆에 다가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실례로 아이가 잘못해서 아빠에게 매를 맞았어요. 말대꾸레에서 먼지나게 맞았어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맞아야 된다 하고 패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이를 안아주면서 아빠가 왜 꾸짖었는지 너를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해서 네가 잘못된 길을 갈까봐 아빠가 꾸짖은 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요. 그러면 아이는 분이 샀지 않지만 그 마음 속에 엄마가 함께함으로 위로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위로를 얻으면 그 아이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녀를 기를 때 그 자녀에게 매만 주지 말고 사과도 주어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꾸중이나 아니면 매를 들면 반드시 그 옆에서 위로하는 위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녀들이 균형 있게 그 마음과 또한 외적인 것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는요, 문제를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막 고난 속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가 와서 옆에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변하지 않죠. 운이 생기거나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받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실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처음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니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내적인 치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적인 치유제가 바로 위로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장례식에 문상을 가야 되는데 무슨 말로 해야 할지를 알지 모를 때 그냥 문상을 가서 그곳에 슬픈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슬픔 당한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옆에 있어주는 위로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마음을 먼저 치료해주는 마음의 치료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고난을 받습니다. 때로는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었는지 알았는데 며칠 후에 살아서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그런 고난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가시인 질병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쳤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 속에서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그때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응답으로 알고 다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간질에 걸렸다, 그래서 이 간질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시험을 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간질 앓으시는 분이 발작을 일으키시는 거 보셨어요? 간질 발작을 일으키면요, 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식하지 않는데요, 입에서 막 거품이 납니다. 그리고 이 간질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입에다가 손수건 같은 것을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혀를 깨물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질을 그렇게 발작하고 나서 좀 지나면요, 그 전에 건을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것이 간질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간질이었다면, 사람들 앞에서 그런 발작을 일으켰다면 정말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며칠 후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빠지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글씨를 큰 글자로 서명을 해요. 모든 글씨는 대신 쓰게 하고 자신이 맨 마지막에 큰 글씨로 써요. 왜냐하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질병이 간질이든 안질이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험거리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과 같이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눈이 안 좋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그 눈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내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제가 간이 나쁘면 여러분들 간이라도 빼어주시겠습니까?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오시네. 혹시 신장이 제가 나쁜데 여러분들 신장을 주시겠습니까? 네, 아멘이 나오다가 말았는데, 여하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그 마음은 자신의 눈을 빼어서 사울에게 줄 만큼, 바울에게 줄 만큼 그런 사랑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위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우리의 문제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우리의 문제를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그 문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속상해하는 상처받은 마음의 문제를 같이 짊어짐으로써 문제를 풀어주는 내적인 치료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민 생활 속에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재정으로 건강으로 힘들어할 때 주님이 늘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위로로 위로받으심으로 날마다 능히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내가 받은 위로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위로의 공식이 있다면 환난과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위로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닐 수가 있어요.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만약에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출출해서 치킨을 드셨어요. 반듯하게. 근데 오늘 아침에 그것 때문에 배가 아파서 고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생이에요? 나 때문에 받는 고생이에요? 예, 그것이 나를 통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 고난 중이나 후에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욥기서에 보시면 욥은 사단이 애매하게 고난을 주죠.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12명의 자녀를 잃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떠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면서 저주에 섞인 말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욥은 그의 욕창, 병으로 인해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살을 긁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엄청난 고난,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고백해 하시느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뵙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신앙이 귀로 듣는 신앙에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받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성경을 읽으면 위로가 돼요? 욥기서를 읽으면요 위로가 돼요. 왜요? 욥이 받은 고난이 나보다 더 큰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받은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주시는 위로의 목적은 여러분들과 같이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와 같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중앙의료원이라는 병원에서 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4, 50년 전인데요. 폐결핵으로 수술을 3번이나 하시고 병원에 무려 1년 이상 입원을 하셨대요. 그런데 입원 중에 병환이 너무 깊어지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이제 영안실로 가야 되는데 영안실에 냉장고가 없어서 하룻밤을 밖에 계셨대요. 그런데 유가족들이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목사님이 살아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이죠. 그리고 살아나셔서 몸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돼서 목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의 죽었었는데 이렇게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중에, 야, 너와 같이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우들을 치료해주고 위로를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에 했던 목회를 접고 병원에 원목으로 들어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기도해주고 예배해주는 원목의 사역을 시작하셨대요. 어느 날 환자들이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제가 입원한 지 3개월이 됐는데 낫지 않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하면서 울면서 목사님한테 매달리면 목사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는 1년 이상을 입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실 것입니다.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은 더 오래 계셨다니까 그 환자들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어떤 환자는 목사님을 붙잡고, 목사님, 저는 수술을 두 번 했는데 낫지를 않네요.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수술을 세 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영안실에서 죽었다고 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찾아오면 자신의 그 고난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로 환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간증에 감동을 받고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갔다는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는 반드시 위로를 또한 준비하십니다. 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위로는 우리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적 치유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로의 에너지가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마음에 있는 아픔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는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고난받고 또한 환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의 위로를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물질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반드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나눠 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가 그 복음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고난받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된 것 같이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와 동일하게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세워지고 가정교회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은혜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 주일 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EM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중 모임으로는 중고등부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은혜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2026 서머스쿨은 6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배우고 즐겁게 교제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교회는 43-37 249 스트리트 리들렉 뉴욕 11363, 전화번호는 718-428-1447번입니다. 이상으로 은혜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각국의 재무장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핵 전력과 첨단 무기 확보 경쟁이 새로운 안보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FIFA 개입으로 미국 선수의 출전 정지가 번복되자 미국에서 월드컵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측은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용 금지 지시에도 미 정부가 엔트로픽의 AI 모델 미토스를 수개월째 활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I를 둘러싼 정부 내부의 엇갈린 행보가 드러났습니다. 유엔이 인간의 통제 없이 표적을 공격하는 AI 무기, 이른바 살인 로봇을 국제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AI 군사 활용을 둘러싼 규제 논의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조치도 불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 적용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요원 260명을 투입해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 기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미 법원이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만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거래에 대한 불안이 투자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러 강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베팅이 2015년 이후 최고로 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가 달러 강세를 이끌고 있지만 최근 경기 지표는 상승세를 제약할 변수로 꼽힙니다. 미 헤지 펀드들이 AI 열풍을 이끌었던 반도체주를 4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페이스X의 귄 쇼드웰 사장이 트럼프 저축 계좌에 약 3억 2,400만 달러 규모의 자사 주식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부 요청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달러화가 오를 것이라는 것에 대한 투자 심리가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견조한 미국 경제와 금리 인상 기대감이 겹쳐 나타난 결과입니다. 6일 미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달러 강세를 예상하는 트레이더들의 베팅 규모는 지난달 30일 기준 약 40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 12월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정도입니다.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 등 투기적 트레이더들이 달러 강세에 베팅하면서 달러화는 6월 한 달에만 2% 올랐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 안정화

0: 승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던 것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심화시켜 각국의 불안이 확산됐습니다. 달러화는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라는 점과 안전자산이라는 평가 때문에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달러화 강세가 곧 수그러들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해 금리 인상 기대감이 약화한 점이 이란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이달 들어 현재까지 달러화 가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메디케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방 정부가 새로운 약값 지급 기준을 추진합니다. 병원에서 고가 주사 치료를 받는 일부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파트비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병원 외래에 사용하는 일부 고가 의약품의 지급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방안은 병원에서 투여하는 주사제와 일부 항암제, 전문 의약품 등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약국에서 처방받는 일반 의약품은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는 340B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 병원이 메디케어로부터 받는 상환액을 조정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340B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병원과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토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부는 일부 의료기관이 할인받은 약값과 메디케어 상환액의 차이로 인해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MS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내년 메디케어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약 1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주사 치료를 받는 평균적인 메디케어 파트비 가입자는 연간 약 800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암이나 류머티즘, 면역질환, 안과질환 등으로 병원 외래에서 고가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이번 제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절감액은 사용하는 약품과 병원의 340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 참여 여부, 메디케어 가입 유형, 메디갭이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계는 이번 규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할인 의약품으로 확보한 재원이 무료 진료와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행정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제안 단계입니다. 앞으로 의견 수렴과 법적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병원에서 고가 주사제나 전문 의약품 치료를 앞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료 전에 해당 약이 파트비 적용 대상인지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보조보험이 얼마나 지원하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6일 미 축구대표팀의 핵심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의 출전 정지 유예로 인한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해당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은 6일 FIFA 미디어의 X계정에 올라온 성명에서 FIFA의 사법기구는 독립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FIFA 징계위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FIFA 징계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규정과 제시된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사건을 결정한다며 그들의 독립성은 축구의 신뢰성과 청렴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언제나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FIFA의 징계 유예 결정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인판티노 회장 간의 관련 통화 사실이 보도되면서 이번 논란이 FIFA가 정치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듯한 모습으로 흘러가자 전날 나온 FIFA 징계위원회의 출전 정지 유예 결정에 자신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입니다. 앞서 발로건은 지난 2일 열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아 이날 열리는 벨기에와 16강전에 출전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FIFA는 징계위 결정에 따라

0: 발로건의 출전 정지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미국 축구협회에 통보했고 이러한 번복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과 인판티노 회장 간의 통화 이후에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제기된 상태입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그렇다. 나는 미국 대통령과 월드컵 관련 사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며 이번 사안에서도 전 세계의 국가 지도자, 정부 당국자, 축구 관계자, 기업 경영진으로부터 다양한 사안에 대해 전화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다만 대화 중에 나는 FIFA의 독립적 사법기구가 관여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은 결정권이 있는 기구에 의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이게 바로 FIFA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며 내가 항상 지킬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나는 FIFA 징계위 발표가 나오면 그 결정을 읽는다. 가끔 놀란다. 때때로 동의하고 때때론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내가 항상 하는 일은 그 결정과 결정을 내린 기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독립기관과 법치 존중은 우리 대회의 공정성과 FIFA의 신뢰성을 언제나 지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연방수사국 FBI가 요원 260명을 투입해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기록 조사에 나섰다고 6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에 따르면 FBI는 현재 수사관과 분석관 260명을 투입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기록 708점을 분석 중입니다. 이번 조사는 최우선 사항으로 오는 17일까지 분석을 끝내도록 FBI 내부 문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익명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이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 결과라고 AP에 밝혔습니다. FBI는 지난 1월 28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해 수백 상자의 선거 관련 기록을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는 애틀랜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지아주에서 1만 천여 표 차이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던 애리조나, 위스콘신주 선관위를 상대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AJC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라디오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4: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 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SNS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법원이 유지했습니다. 찰스 브라이어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 판사는 이와 같은 배심원 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머스크의 요청을 6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440억 달러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에 합의한 이후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의사를 밝힌 직후인 2022년 5월 13일 트위터 내 가짜 계정 비율 규모를 확인할 때까지 인수를 보류한다는 트윗을 올렸고 이에 따라 트위터 주가가 이틀간 18% 급락했습니다. 이어 머스크는 같은 달 17일에도 인수를 진행할 수 없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후 머스크는 그해 7월 트위터가 계정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며 계약 파기를 선언했지만 불과 3개월 뒤인 10월에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머스크는 재판 과정에서 투자를 보류한다는 자신의 트윗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머스크가 거래 관련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어 판사는 거래에 대해 마음을 바꾸거나 순간적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와 같은 불안함이 투자 대중에게 거짓말하는 걸 정당화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와 같은 사기 혐의를 13일자 트윗에만 적용했고 17일자 트윗은 당시 시장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투자자 손실에 대한 머스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머스크 측은 배심원단이 평결문에 손해액수가 4.20달러인 부분만 파란색으로 써넣어 자신을 조롱했다며 평결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당시 인수가를 주당 54.20달러로 제시하고 2018년 테슬라 상장 폐지 소송 당시에도 주당 420달러를 언급하는 등 평소 420이라는 숫자를 즐겨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수기 기간이 나흘이나 됐고 일부 주장에서는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언급하며 머스크의 주장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420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이는 대마초 마리화나에 대한 언급으로 반드시 머스크에 대한 조롱으로 볼 수 없으며 머스크 측도 조롱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배심원단은 평결문의 다른 부분도 파란색으로 기재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재판에 따른 머스크의 손해배상액이 약 2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재판 외에도 초기 투자 사실을 늑장 공시해 주식을 헐값에 매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투자자들로부터 피소된 상태입니다.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는 사명을 X로 바꾼 이후 AI 기업 XAI에 인수됐으며 AI는 최근 스페이스X의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미국 헤지펀드들이 인공지능 관련주, 특히 반도체주를 4주 연속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1: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고객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헤지펀드들은 지난주까지 글로벌 반도체 주식 하락세와 맞물려 4주 연속 기술 하드웨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반도체와 하드웨어 기업을 포함한 IT 업종은 헤지펀드들이 4주 연속 순매도를 가장 많이 한 분야라고 6일 보도했습니다. 기술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는 올해 미국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AI 기업과 하이퍼스케일러가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최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익 실현 매물까지 쏟아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주 4.2% 하락했습니다. 아울러 헤지펀드는 산업 및 임의 소비재 관련 주식도 순매도했습니다. 대신 인덱스 펀드와 상장 지수 펀드 상품 등을 매수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미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시행유예 또는 세율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의 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한국무역협회가 시행유예 또는 세율 인하를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국무협은 6일 윤진식 무역협회장 명의로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재고해달라며 관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유예가 어렵다면 추가 관세율을 1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협은 요청 근거로 특정 특정 한국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해 미 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례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단지 공식적인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제품에 광범위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런 조치는 미국이나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협은 한국이 USTR이 정의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명시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진 않지만 관련 국제 조약을 비준하고 국내법 제정, 집행을 통해서 강제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한국 기업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과 관련된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부 정책이나 행동 강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및 생산 확대는 미 제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및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오히려 공급망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을 연기할 수 없다면 추가 관세율을 10%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앞서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는데 무협이 관세 부과가 불가피할 경우 이와 동일한 관세를 한국에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한국 무협은 강제 노동 연루 위험이 낮거나 미 상거래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제품, 또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 기업의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 USTR은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오는 9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USTR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 측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트럼프 저축 계좌에 스페이스X 주식 기부를 은근히 압박한 지 나흘 만에 스페이스X 사장이 3억 2,400만 달러 상당의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미 금융 주간지 베런스는 6일 퀸쇼델 스페이스X 사장이 X를 통해 트럼프 저축 계좌에 자사 주식 약 200만 주를 기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주가 162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3억 2,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쇼델 사장은 200만 명이 넘는 어린이의 트럼프 저축 계좌에 저와 남편이 보유한 스페이스X 주식을 한 주씩 선물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평균 가구 소득이 낮은 지역에 사는 11세, 17세 계좌에 돌아갈 것이며 텍사스 중부 자택 근처의 거주자에게 좀 더 비중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저축 계좌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미국인 아동의 자산 형성을 위해 과세 이연 저축 투자 계좌를 개설해주는 형식입니다. 특히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선 행정부가 $1,000씩 일회성으로 지원합니다. 마이크론은 트럼프 저축 계좌에 1억 5천만 달러를, 델 테크놀로지스의 창업자인 마이클 델은 2,500만 명의 어린이에게 각각 $250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고 부호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에게도 기부 형식으로 트럼프 저축 계좌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지난 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트럼프 저축 계좌에 기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훌륭한 회사인 마이크론도 이미 했고 마이클 델도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머스크 CEO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그간 기부에 대해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자선단체인 머스크 재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2024년 4억 7,400만 달러의 기부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측근들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로 흘러가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요즘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3: 사장하면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자원반점 내생이 누룽지
2: 703-354-1950 703-354-1950
4: 최고의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겠지만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비교적 선선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3도, 섭씨 23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걷히면서 구름 조금 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오르면서 낮 최고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약 22도까지 올라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뇌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약 22도로 전망됩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 시 수분 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2: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1: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2: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1: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2: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1: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4000번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종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계좌 공식 출범 행사를 진행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 그도 이 사태를 끝내고 싶어하고 우크라이나도 끝내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니 이걸 끝낼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과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로 출국해 8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 행사를 진행한 트럼프 계좌는 미국인 아동의 성인이 된 뒤에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과세 이연 저축 투자 계좌를 개설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임기 중 태어난 미국인 아이에게 일회성으로 $1,00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무부는 건국 250주년 기념일인 지난 4일 주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계좌 개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도록 하면서 이 계좌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금색 종을 울리면서 트럼프 계좌 운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는 지난 7월 4일 토요일 우리 행정부는 50만 명 이상의 미국 어린이들의 트럼프 계좌에 각 $1,000의 일회성 종자 자금을 입금했다며 이는 상당한 금액이며 앞으로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마이클 델과 수전 델 같은 관대한 기부자들로부터 추가 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클 델 부부는 이 프로그램에 6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으며 이날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 급부상하는 민주사회주의자들을 거듭 공산주의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는 요즘 자주 보는 공산주의 위협과 달리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줄 것이라며 그들은 자신들이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말하지만 공산주의자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파괴하려 하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미국인 중 절반 미만이 유사시 나토가 자국을 방어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나토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 성인 가운데 유사시 나토가 집단 방위 조항에 따라 미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43%에 그쳤습니다. 이는 나토 32개 회원국의 전체 평균인 57%를 크게 밑도는 정도입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으로 나토에 대한 미국인의 불신이 확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안보 전문가인 게를린데 니호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집단 방위 공약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반복한 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나토를 종이 호랑이라고 표현했고 유럽 국가들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그는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이틀 일정으로 시작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상호주의가 없는 일방적인 관계를 미국이 계속 유지하는 건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나토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는 여전히 높은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응답자의 62%는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이 미국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낮춘다고 답했고 65%는 미국의 나토 잔류를 지지했습니다. 또한 72%는 나토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 4월 나토 회원국 국민 3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인식도 다소 우호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지난해 12%에서 올해 17%로 증가했고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17%에서 22%로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해 59%에서 올해 55%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 항공당국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나사 국장이 건국 250주년 기념 에어쇼에서 구형 전투기를 직접 조종해 비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0: 미 항공우주국 나사 수장이 항공규제 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국 250주년 에어쇼에서 직접 제트기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일 연방항공청이 당초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에서 제로드 아이장먼 나사 국장의 구형 전투기 비행을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확인한 문서에 따르면 아이장먼 국장은 에어쇼에 맞춰 1970년대에 제작된 노스롭 F5 타이거 2 제트기를 몰겠다고 요청했지만 연방항공청 FAA 측은 지난달 30일 이 제트기가 지상의 인명과 재산에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고위험 기종이라고 보고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과거의 추락 사고와 조종사 탈출 시 발생하는 상황, 비행 제어 시스템 등에 대한 언급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장먼 국장은 해당 F5 제트기들이 사실상 나사의 통제하에 있는 정부 항공기에 해당하기에 FAA 관할 대상이 아니라며 비행을 강행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가장 성대한 축하 비행을 원했던 것은 분명하다며 비행을 하게 된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해당 전투기는 여전히 민간 소유로 등록돼 있습니다. 세 대는 아이장먼 국장의 회사인 JDI 홀딩스 소속이며 나머지 한 대는 다른 회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사가 FAA에 예외 인정을 요청했고 결국 건국 250주년 기념 에어쇼가 시작할 때 아이장먼 국장이 모는 제트기가 축하 비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다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벤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고문인 크리스 라치비타 등을 제트기 뒷자리에 태운다는 원래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축구연맹에 전화를 건 이후 미국 축구선수 폴라린 발로건의 북중미 월드컵 출전 정지 결정이 번복된 일과 관련해 미국에서 비판과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레드카드와 다음 경기 출전 정지 결정이 과도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자체가 대회의 공정성은 물론 미국 대표팀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 탓입니다.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이었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척을 진 애덤 킨징어 전 의원은 5일 FIFA조차 트럼프 집안의 부패에 연루돼 있다며 미국이 우승한다면 공평화든 불공평화든 이제 그 기록에는 늘 꼬리표가 붙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표팀이 앞으로의 경기에서 실력으로 승리를 거머쥐더라도 이번 사건으로 인한 대중의 의구심을 씻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미 스포츠 채널 ESPN의 축구 전문 기자 마크 오그더는 FIFA가 발로건을 봐주는 것으로 누구도 이득을 보지 못했다. 미국 축구 대표팀마저 그렇다고 탄식했습니다. 오그더는 만약 미국이 6일 벨기에를 이긴다면 세계 축구계는 이를 힘겹게 얻어낸 전술적 승리로 보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주최국이 배후에서 부패한 정치적 술책으로 규칙을 변경했다는 인식으로 꼬리표를 영원히 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 정치평론가 사이러스 얀서는 미국 대표팀의 루즈루즈의 상황이라며 벨기에를 꺾더라도 대통령의 부정행위가 필요했다는 이유로 승리가 퇴색할 것이고 벨기에에 진다면 대통령이 부정행위를 해도 이기지 못한 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게 FIFA가 결정을 번복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없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증명했듯이 법 위에 있고 미국은 견제와 균형이 없는 나라라고 쓴소리했습니다. 미 평론가 브라이언 크레슨스타인도 이제 미국이 월드컵 우승을 해도 의구심이 제기될 것이라며 트럼프에 감사드린다고 비꼬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지하려 하는 출생시민권으로 발로건이 미국 시민이 돼 미 국가대표가 됐다는 점을 꼬집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프리랜서 기자 줄리아 이오페는 본인이 없애려고 한 출생시민권으로 미국 대표팀 일원이 된 발로건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FIFA에 전화를 했다니 아이러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발로건은 2001년 뉴욕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얻었습니다. 영국 국적 부모가 뉴욕에 휴가를 왔다가 발로건을 낳은 겁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미 연방 상원의원은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잠시 발언하다가 모든 미국인을 대표해 그 터무니없는 레드카드를 없애주셔서 감사하다. 정말 대단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옆에 서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함박웃음을 지으며 담례 인사를 한 듯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마크로비오 국무장관도 상사의 편을 들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칠레 외교장관과 국무부 청사에서 회담하기 전 취재진들과 만나 출전 정지 번복은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애초에 발로건이 과도하게 징계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7일부터 튀르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번 사건이 큰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고 농담조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 보수매체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과 통화하면서 발로건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이 발로건에 대한 판정의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외부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최대 전력 가스 공급업체인 볼티모어 갯센 일렉트릭이 신청한 전기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규제 당국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행 요금이 그대로 유지되며 최종 결정은 내년 초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3: 메릴랜드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6일 볼티모어 갯센 일렉트릭 EGE가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 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BGE 고객에게 적용되는 현행 전기요금은 동결되며 변동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마르 바르베 공공서비스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BGE의 요금 인상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필수 전기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BGE는 지난 2일 메릴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에 1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인상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고객들의 전기요금은 연평균 약 $100, 월평균으로는 약 $8가 오를 것으로 BGE는 추산했습니다. BGE는 이번 요금 인상 신청이 전력망에 대한 투자 규모를 축소한 새로운 투자 전략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템라 올리비에 BGE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현재 고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생활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고객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요금 인상 신청을 늦추고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으며 전력 시스템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유지, 보수에만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GE는 이번 신청안이 전력망의 안정성과 변전소 유지 관리를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객 지원을 위한 플렉스페이 프로그램도 새롭게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플렉스페이는 자격을 갖춘 고객이 예상되는 전력 사용량을 미리 충전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BGE는 투자 축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리비에 CEO는 전력 시스템 유지, 보수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규모 공사와 미래 대비 프로젝트, 노후 설비 교체 등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필수 유지 보수가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정전이 더 자주 발생하고 복구 시간도 길어질 수 있으며 결국 장기적으로는 고객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역 내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도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지고 있다며 전력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앞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이번 요금 인상안에 대한 심사 일정과 절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BGE 서비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와 볼티모어 공공서비스위원회 청사에서의 증거 심리도 진행됩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메릴랜드 소비자보호국과 공공서비스위원회 직원 등도 심사 절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와 전력망 투자 확대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이란과의 종전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일을 끝낼 것이라며 압박을 끌어올렸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이를 끝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 시간 안에 그들의 다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그들의 에너지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며 그들은 지금 돈이 전혀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9,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합의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맞서 모하마드 바게르 졸가르드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은 이란 국영매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망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이란 국민들은 위협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존중을 담아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다른 언어로 대응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란 측 협상단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역시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위협이 계속된다면 최종 합의에 대한 협상은 개시되지 않을 것이라며 당신이 서명한 내용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하기로 한 종전 양해각서 내용을 준수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이 같은 신경전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한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이번 장례식을 계기로 미국에 대항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으며 협상을 중시하는 온건파 정치인들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망한 아버지 하메네이의 뒤를 이어 최고 지도자가 된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번 장례식을 계기로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즈타바는 장례식 나흘째를 맞는 7일까지 행사 현장은 물론 공식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지난 5일 모즈타바의 세 형제가 장례 기도에 참석한 모습을 중계했지만 모즈타바는 이 자리에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모즈타바의 장례식 불참이 그의 건강 상태와 최고 지도자로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추측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총 일주일로 예정된 장례 일정 중 남은 기간에도 모즈타바의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AFP통신은 장례 마지막 날인 9일 안장식에 모즈타바가 참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날 이란 북동부의 시아파 성지이자 하메네이의 고향인 마슈하드에서 열리는 매장 행사를 끝으로 장례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만큼 모즈타바가 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중동 매체 알자지라 방송은 모즈타바가 보안 우려를 이유로 장례식에 불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이 인공지능 활용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엔트로픽의 AI 모델 미토스를 수개월째 사용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정부기관에 엔트로픽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미 국방부가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것과 대조되는 행보입니다. 로이터통신은 6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인프라 보안국이 미토스를 활용해 정부 소프트웨어를 감사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이버 인프라 보안국은 외국 스파이와 사이버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찾기 위해 미토스로 정부 코드 저장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사이버 인프라 보안국에서 정부기관 전반에 대한 디지털 보안 평가와 모의 해킹 테스트를 실시하는 조직인 공격 표면 평가단이 전담 중입니다. 로이터는 이 평가단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정부 코드를 감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수많은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올해 초부터 미 당국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 과정에서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사용한 사실이 불거지면서부터입니다. 엔트로픽은 당시 자사의 AI 모델을 대규모 감시나 자율살상 무기 등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국방부는 합법적인 모든 활동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립했습니다. 양측 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국방부는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협 기업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공급망 위협 기업은 그간 간첩 활동을 조장한 혐의를 받은 외국 기업에만 적용되어 오던 분류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이 이런 조치에 제동을 걸고 엔트로픽이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찾는 듯 탁월한 미토스를 공개하면서 갈등이 다소 완화되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와 관련해 백악관과의 대립 국면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 당국이 엔트로픽의 AI 도구를 도입하는 데 적극적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미 국가안보국도 4월부터 미토스를 사용해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세계 각국의 재무장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핵 전력과 첨단 무기 확보 경쟁이 새로운 안보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FIFA 개입으로 미국 선수의 출전 정지가 번복되자 미국에서 월드컵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측은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용 금지 지시에도 미 정부가 엔트로픽의 AI 모델 미토스를 수개월째 활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I를 둘러싼 정부 내부의 엇갈린 행보가 드러났습니다. 유엔이 인간의 통제 없이 표적을 공격하는 AI 무기, 이른바 살인 로봇을 국제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AI 군사 활용을 둘러싼 규제 논의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조치도 불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 적용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요원 260명을 투입해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 기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미 법원이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만했다는 배심원단의 편견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거래에 대한 불안이 투자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러 강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베팅이 2015년 이후 최고로 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가 달러 강세를 이끌고 있지만 최근 경기 지표는 상승세를 제약할 변수로 꼽힙니다. 미 헤지펀드들이 AI 열풍을 이끌었던 반도체주를 4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페이스X의 퀸 쇼들 사장이 트럼프 저축계좌에 약 3억 2,400만 달러 규모의 자사 주식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부 요청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치명적인 자율무기를 살인 로봇이라고 칭하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공지능 거버넌스 관련 행사에서 연설하고 치명적 자율무기는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규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기계가 인간의 통제나 판단 없이 표적을 선정하고 공격해 생명을 앗아가는 건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치명적 자율무기를 국제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잔혹한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려선 안 된다며 어떤 결정들은 영원히 인간이 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정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테스 사무총장의 이런 발언이 올해 초 미 국방부와 엔트로피 간 갈등의 핵심이었던 AI 안전성 논란을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렸다고 짚었습니다. 미 국방부와 엔트로피 간 갈등은 미군이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 과정에서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엔트로픽은 자사의 AI 모델을 대규모 감시나 자율살상 무기 등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국방부는 합법적인 모든 활동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민간용으로 설계된 AI 시스템과 칩이 전장과 군 지휘부에 점차 더 많이 배치되면서 군대가 언제 AI를 사용하고 언제 인간이 개입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AI 무기 사용을 지지

0: 를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마트가 상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마트가 행정부 요청에 따라 미 건국 250주년에 맞춰 가격을 낮추기로 했으며 다른 유통업체들의 동참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가 미 행정부 요청에 따라 상품 가격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에서 가장 크고 좋고 현명한 소매업체 중 하나인 월마트가 나의 행정부 요청에 따라서 건국 250주년에 맞춰 가격을 많이 인하할 것이라고 방금 보고받았다며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월마트는 많은 제품 중에서도 다진 소고기 1파운드 가격을 거의 15% 인하할 예정이라며 현명하게도 월마트에서 장을 보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월마트가 진정한 애국적 기업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월마트가 대담하고 과감하게 나서고 있으며 다른 유통업체들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물가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 탓이었다면서 석유와 달걀, 처방약 등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너무 올라버린 생필품 가격이 표심 악화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유통업체를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월마트는 식료품은 물론 가전제품과 의류 등 사실상 모든 생활용품을 구비해 미국인들이 자주 찾는 대형 마트입니다. 생필품 가격 인하의 효과를 미 소비자들이 비교적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인 셈입니다. 중간선거에서 물가 대응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로 지난달 미국이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한 이후에 유가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는 높은 상황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세 번째로 시도하는 관세 조치 역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소속 로 폰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같은 당의 오리건 애리조나주 법무장관과 함께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서한을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서한에는 다른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 19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 부과 시도에 대해 강제 노동을 구실로 삼아 명시된 목적과는 전혀 동떨어진 광범위한 불법 관세를 지속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관세의 실질적인 효과는 강제 노동을 줄이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여러 주와 그 주민들이 상품을 더 비싸게 사도록 하는 경제적 파탄을 지속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산 냉동 소고기를 강제 노동 생산품의 예시로 들고 커피와 구리, 코발트 등도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언급했는데 정작 이들 품목이 관세 면제 목록에 포함되는 등 모순도 들쳤습니다. 이들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될 위험이 전혀 없고 시장을 왜곡하지도 않는 수많은 다른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와 같은 품목은 무관세로 수입하는 게 왜 정당한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상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리는 301조 조사가 이번에는 불과 두 달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페루, 과테말라 등 강제 노동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는 국가와 아무 조치도 없는 국가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등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타 장관은 별도의 성명에서 법원에 의해 첫 두 차례의 관세 부과 시도가 불법으로 판명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미국 수입품의 99%를 차지하는 59개국과 유럽연합의 포괄적 관세를 불법적으로 부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초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전 세계 대상 관세를 부과했지만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무효화했습니다. 대법원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대다수 국가 제품에 관세 10%를 매겼지만 이 역시 지난 5월 연방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10%에서 12.5%의 추가 관세를 물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번 관세 부과 방안과 관련해 7일부터 4일간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무역대표부는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의 서한에 대한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진행 중인 무역조사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준 뉴욕 총영사관과 대한민국 해군은 5일 뉴욕 허드슨강에 정박한 문무대왕함에서 미 독립 250주년 국제 관함식 계기 함상 리셉션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 해군과 뉴욕주 및 지방정부 인사, 외교단, 경제, 문학, 학계 관계자, 동포사회 대표 등이 약 150명 참석해 미 독립 25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 한미 동맹과 해양 협력의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김상호 총영사는 환영사에서 미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며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국이 군사 동맹을 넘어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미래 협력을 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측은 독자 기술로 건조된 문무대왕함에서 각국 인사를 맞이하게 된 데 의미를 부여하며 국제 해양 안보 협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미 해군 측도 양국 해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행사에서는 제기차기, 팽이치기, 딱지치기 등 전통 놀이 체험과 방산 홍보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한식 리셉션과 재즈 공연, 해군 K-POP 공연도 함께 진행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총영사관은 이번 행사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한국 문화와 국가 이미지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주 웨스트나이에게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창립 38주년을 맞은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 기업의 미 시장 진출과 한인경제인들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행사에서는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을 비롯해 코스트코와 월마트 등 미 대형 유통업체 벤더 입점 설명회, 미 정부 조달 사업 설명회,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미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한 참가 기업들이 행사 이후에도 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후속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사장에서는 태권도 시범과 K-POP 공연, 문화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함께 열려 일반 관람객도 즐길 수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는 이번 엑스포가 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는 8월 14일과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리며 개막식은 14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문의는 201-917-8013 또는 201-638-4454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7월부터 초고속, 과속 운전자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시속 100마일, 약 160km 이상으로 주행하다 난폭 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차량에 지능형 속도 보조장치 ISA를 설치해야 합니다. ISA는 GPS와 도로 제한 속도 정보를 활용해 과속 상황을 알리고 차량이 제한 속도를 크게 추가하지 못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운전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시동 잠금 장치와 비슷한 개념으로 위험한 과속 운전을 줄이기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00마일 이상의 초고속, 난폭 운전 등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에 법원이 판단해서 명령하게 됩니다. 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무력화할 경우에는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은 나와 가족 그리고 모든 도로 이용자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과속 없는 안전운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99, 아삭이고추 파운드당 3불99, 시험유수밭 금토일 3일간 4불99, 교호포도 3파운드 크램쉘 6불99, 100% 한국산 해담 자연산 절단 꽃게장 650g 16불 99.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최전승인으로 4,000만원의 꿈을 이루세요. 벤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커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니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H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개 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6: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0: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 구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뉴욕타임스가 6일 보도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수출이 이루어지려면 2020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법적인 걸림돌이 있으며 공화당 일각의 회의적 의견도 제기된다고 신문은 짚었습니다. 게다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불확실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 취재에 응한 미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튀르키예에 대한 F-35 판매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시 튀르키예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S-400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튀르키예가 훈련에서 S-400과 F-35를 함께 운용할 경우 F-35의 스텔스 능력과 미사일 회피 능력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가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튀르키예가 대금을 지불했지만 인도받지 못한 F-35 전투기들은 미국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런 금지 조치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으로 법제화됐으며 이에 따라 튀르키예가 S-400 시스템과 관련 인력 장비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미 행정부가 의회에 인정하지 않는 한 튀르키예의 F-35와 관련 장비, 기술 자료 등을 이전하는 데 국방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튀르키예는 그간 F-35 구매 허용을 위해 맹렬하게 로비해왔지만 S-400 시스템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F-35 선물 보따리를 갖고 튀르키예에 갈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아마도 에르도안 대통령을 매우 기쁘게 할 만한 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7일에서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립니다. 리터와의 회동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오직 에르도안이 이를 주최하고 자신에게 참석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제디 벤스 부통령은 F-35 이전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테그세스 국방장관과 그의 팀이 미국 법 준수를 위해 관련 이슈들을 검토 중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전역에 강한 폭우가 이어지면서 침수와 정전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대형 매장 지붕 일부가 붕괴했고 뉴욕시 일부 지역도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미 북동부 지역이 폭우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와 뉴욕시 일대에는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도로 침수와 정전, 교통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 오션 타운십이 위치한 BJ 홀세일 클럽 매장에서는 지붕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약 27명이 매장 안에 있었으며 일부가 일시적으로 갇혔지만 모두 탈출했으며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폭우로 인한 침수까지 겹치면서 매장 내부가 물에 잠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시간당 최대 수인치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욕시에서는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이 특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 넵튠 에비뉴는 강한 비로 인해 도로가 하천처럼 변했으며 쉐프스헤드 베이 지역에서도 심각한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침수로 인해서 벨 파크웨이 일부 구간 통행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퀸즈 지역에서는 다수의 나무가 쓰러지면서 피해가 이어졌고 일부 지역은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6일 오후 기준으로 뉴욕시 전역에서 1200건 이상의 정전이 보고됐습니다. 전력회사 코네디스는 남동부 퀸즈 지역 고객들에게 전력 사용 절감을 요청했으며 복구 작업을 위해서 해당 지역 전압을 일시적으로 낮춘 상태라고 알렸습니다. 캐티 오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폭우에 대해 예고 없이 발생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일 오후 들어서 일부 지역에서 강한 비 구역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뉴욕시와 인근 지역에 대해 플래시 홍수주의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화요일 새벽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국의 AI 반도체 제조 및 소프트웨어 업체 신티언트가 6일 나스닥 시장에 기업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17년 설립된 신티언트는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어폰, 웨어러블 기기, 산업 시스템 등에서 AI 연산을 수행하는 초저전력 칩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합니다.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글로벌 IT 대기업들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신티언트는 올해 1분기 6,4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2,62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동기에도 6,660만 달러 매출에 1,680만 달러의 순손실을 냈습니다. 신티언트는 현재까지 투자자들로부터 3억 1,100만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데이터 제공업체 피치북은 신티언트 기업 가치를 6억 4,640만 달러로 평가했습니다. 신티언트는 기업 공개 후에도 커트 부시를 비롯한 회사 창립자들이 의결권이 큰 클래스 B 주식을 보유해 주주 의결권의 대부분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업 공개 주관사는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UBS 등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겠지만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비교적 선선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3도, 섭씨 23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걷히면서 구름 조금 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오르면서 낮 최고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약 22도까지 올라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뇌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약 22도로 전망됩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 시 수분 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3: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5: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우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총격 살해 사건 용의자에 대한 본 재판 개시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뉴욕타임스는 6일 유타주 1심 법원에서 커크 암살 용의자로 지목된 타일러 로빈슨에 대한 예비심리가 개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 유타 벨리드 캠퍼스에서 커크가 피격 사망하고 다음날 로빈슨이 자수한 지 약 10개월 만에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지를 결정짓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검찰은 로빈슨의 가중처벌이 적용된 살인, 총기 사용, 사법방해 혐의 등으로 사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커크의 시신에서 발견된 총알 파편이 로빈슨의 DNA가 검출된 소총에서 발사된 것인지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점, 현장에서 빈 권총집이 발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빈슨은 자수했으나 아직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비심리는 법정 내 카메라가 반입되고 심리 과정이 생중계되면서 한층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피격 당시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판사만 따로 영상을 보고 생중계에는 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증인으로 캠퍼스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크리스 베글리, 유타주 강력범죄수사관 데이비드 헐 등이 소환됐습니다. 예비심리는 닷새간 이어지며 로빈슨이 커크를 살해해 재판받아야 한다는 타당한 이유만 입증되면 본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커크의 부인 에리카 커크와 커크와 친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우익 논평가 잭 포스비에크 등이 재판에 방청했습니다. 커크의 유족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재판 과정이 커크의 죽음과 그로 인한 상실감을 고통스럽게 상기시킨다면서도 우리가 받은 지지와 기도, 친절에 감사하다며 가장 힘든 시기를 견디는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커크는 터닝포인트 USA라는 청년 보수단체를 설립해 이끌던 활동가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성소수자와 흑인, 유대인을 향한 공격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 논리로 날 이겨봐라는 타이틀로 전국 순회 형식의 강연을 진행했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뉴욕시의 거리 노숙자 수가 올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주거비와 정신건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숙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시의 노숙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주택난과 높은 임대료, 정신질환 관련 약물 의존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시 소셜서비스국이 발표한 올해 연례 거리 노숙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는 모두 4,9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가 늘어난 수치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이 조사는 매년 겨울 하루 동안 수천 명의 자원봉사 자와 시 공무원들이 뉴욕시 전역을 직접 돌며 거리 노숙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맨해튼뿐 아니라 퀸즈와 브루클린, 더 브롱스 등 대부분 지역에서 거리 노숙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리 노숙자뿐 아니라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비영리단체 Coalition for the Homeless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뉴욕시 노숙자 보호시설 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은 약 19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급등한 임대료, 저렴한 주택 부족, 팬데믹 기간에 시행됐던 퇴거 유예 종료 이후에 늘어난 퇴거 사례, 경제적 어려움 등이 노숙자 증가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또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렌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숙자 보호 비상체계인 코드 레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코드 레드가 발령되면 거리 상담팀이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노숙자들을 찾아 생수와 전해질 음료, 자외선 차단제 등을 제공하고 쿨링센터와 보호시설 이용을 안내합니다. 뉴욕시는 길거리에서 열사병 증상을 보이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노숙자를 발견할 경우에 311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냉전 종식 이후 한동안 완화됐던 군비 경쟁이 다시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일극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강대국 간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이 맞물리면서 주요국들이 전략 무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구선 아래에 있던 일본과 나토 등 동맹국들은 방위력 확대에 서두르고 있고 중국은 핵전력과 해군력 증가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인도, 동남아 국가들도 첨단 무기 도입에 나서는 등 국제질서가 다극화, 힘의 시대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 억지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했고 엿새 뒤 미군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세대 ICBM인 LGM-35 센티넬 개발 현장과 지하 발사시설을 공개하며 핵 전력 현대화를 과시했습니다. 현재 미군의 주력 무기체계인 2세대 ICBM 미니트맨3를 센티넬로 현대화하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입니다. 미국은 최근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차세대 폭격기 B-21 공중급유 사진을 공개하고 통상 극비 중의 극비 정보로 꼽히는 핵 잠수함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이는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 등 미국의 핵전력 3축 전반의 역량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도 지난 5월 ICBM RS-28 사르마트의 시험 발사로 최신 전략 무기체계 역량을 자랑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사탄2라 불리는 사르마트는 한 번에 10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3만 5천 킬로미터가 넘는 사거리와 정확도 모두 기존 미사일의 두 배에 달한다며 올해 말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르마트 시험 발사 공개는 세계 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핵군축 협정이었던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 만료 석 달 만에 이뤄져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유럽 역시 속속 핵무기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핀란드 의회는 1980년부터 이어온 자국 영토 내 핵무기 보유 등의 금지를 푸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00km 넘게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발트해 연안 국가인 리투아니아도 이달 들어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와 외국 군사기지를 둘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 137조 폐지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영국도 지난달 핵 잠수함과 신형 핵탄두 등을 통해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핵 우산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군사력 증강의 무게 중심을 재래식 전력에서 핵 전력과 원양 해군력, 첨단 무기 개발을 아우르는 전방위 군사 굴기로 옮기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 중심의 질서에 맞설 수 있다는 억지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6일 실시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입니다. 중국은 전략 핵 잠수함에서 모의탄두를 탑재한 전략미사일을 태평양 공해상으로 발사하며 해상 기반 핵전력의 실전 운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중국은 구체적인 기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알려진 신형 SLBM G-3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이번 시험 발사를 두고 중국의 핵 전력이 강할수록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가 보장된다고 주장했지만 대만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만 개입을 억제하기 위한 핵 억지력 강화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군력 확대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랴오닝함과 산둥함에 이어 지난해 11월 전자기식 캐터펄트 방식을 채택한 제3호 항공모함인 푸젠함을 정식 취역시켰습니다. 최근에는 해군 창설 77주년을 맞아 공개한 홍보 영상에서 네 번째 항공모함인 핵 추진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2: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시험료 수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아이다호 감자 100당 1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바베큐 생산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

투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코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코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코프 제공입니다.

0: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1: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0: 북유럽?
1: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0: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2: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불 99, 깻잎 4번 대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나토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건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테오 프랑컨 벨기에 국방장관은 이날 폴리티코 유럽판과의 회견에서 유럽이 앞으로 최대 10년 동안은 유럽 방위를 위해 미국의 도움을 여전히 필요로 한다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프랑컨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멜로니 총리를 공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는 미국이라는 동맹이 필요하지만 멜로니를 건들지 말라며 그녀는 유럽 중도 우파의 여왕이자 알파이다. 그녀를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한때 유럽 지도자 중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우호적인 관계로 평가됐지만 최근 두 사람 사이엔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교황 비판을 두고 충돌한 데 이어 지난달 G7 정상회의 직후 불거진 사진 촬영 애걸 논란으로 또 한 번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기간 멜로니 총리에게 자신에게 사진을 찍자고 애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멜로니 총리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하루 전날인 6일에도 소셜미디어에 접근 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는 문구와 함께 멜로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올려다보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올려 두 정상 사이에 재차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이민 영주권 과정의 핵심 단계인 펌 노동허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절차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필수 절차인 펌, 노동허가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관련 규제 개정 계획을 제출했으며 펌 제도를 포함한 다수의 노동 관련 규정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펌은 미 기업이 외국인을 영주권으로 고용하기 전에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 내 근로자를 충분히 찾았는지를 입증토록 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 이후 이민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 방향은 노동시장 검증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채용 노력과 미국인 고용 가능성 검증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취업비자 제도의 전반에 규제 강화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H-1B 프로그램이 일부 기업에서 남용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추천 방식 개편과 최저임금 기준 상향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H-1B 관련 감독도 강화해왔으며 조사 및 현장 점검도 증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민 업계에서는 펌 절차까지 강화될 경우에 취업 이민 전체 과정이 더 길어지고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 규정은 백악관 심사를 거친 뒤에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종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계좌 공식 출범 행사를 진행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 그도 이 사태를 끝내고 싶어하고 우크라이나도 끝내고 싶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니 이걸 끝낼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과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로 출국해 8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 행사를 진행한 트럼프 계좌는 미국인 아동의 성인이 된 뒤에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과세 이연 저축 투자 계좌를 개설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임기 중 태어난 미국인 아이에게 일회성으로 $1,00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무부는 건국 250주년 기념일인 지난 4일 주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계좌 개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도록 하면서 이 계좌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금색 종을 울리면서 트럼프 계좌 운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는 지난 7월 4일 토요일 우리 행정부는 50만 명 이상의 미국 어린이들의 트럼프 계좌에 각 $1,000의 일회성 종자 자금을 입금했다며 이는 상당한 금액이며 앞으로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마이클 델과 수전 델 같은 관대한 기부자들로부터 추가 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클 델 부부는 이 프로그램에 6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으며 이날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 급부상하는 민주사회주의자들을 거듭 공산주의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는 요즘 자주 보는 공산주의 위협과 달리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줄 것이라며 그들은 자신들이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말하지만 공산주의자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파괴하려 하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4: 메디케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가 새로운 약값 지급 기준을 추진합니다. 병원에서 고가 주사 치료를 받는 일부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파트비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병원 외래에 사용하는 일부 고가 의약품의 지급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방안은 병원에서 투여하는 주사제와 일부 항암제, 전문 의약품 등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약국에서 처방받는 일반 의약품은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MS는 340B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입한 의약품에 대해 병원이 메디케어로부터 받는 상환액을 조정하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340B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병원과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토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부는 일부 의료기관이 할인받은 약값과 메디케어 상환액의 차이로 인해서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MS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내년 메디케어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이 전체적으로 약 11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주사 치료를 받는 평균적인 메디케어 파트비 가입자는 연간 약 $800의 의료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암이나 류머티즘, 면역질환, 안과질환 등으로 병원 외래에서 고가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이번 제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절감액은 사용하는 약품과 병원의 340 의약품, 할인 프로그램 참여 여부, 메디케어 가입 유형, 메디갭이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계는 이번 규정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할인 의약품으로 확보한 재원이 무료 진료와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행정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제안 단계입니다. 앞으로 의견 수렴과 법적 검토를 거쳐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병원에서 고가 주사제나 전문 의약품 치료를 앞둔 메디케어 가입자라면 치료 전에 해당 약이 파트비 적용 대상인지,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보조보험이 얼마나 지원하는지 미리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7: 달러화가 오를 것이라는 것에 대한 투자 심리가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견조한 미국 경제와 금리 인상 기대감이 겹쳐 나타난 결과입니다. 6일 미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달러 강세를 예상하는 트레이더들의 베팅 규모는 지난달 30일 기준 약 40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2015년 12월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정도입니다.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 등 투기적 트레이더들이 달러 강세에 베팅하면서 달러화는 6월 한 달에만 2% 올랐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물가 안정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시장에서 금리 인상 기대감을 부추기는 건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등 월가의 주요 금융사들이 달러화 반등을 전망해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 세계 다른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연준은 과감하게 긴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달러화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금융그룹 모넥스의 외환 트레이더 앤드루 헤즐렛은 달러 강세의 요인 대부분은 금리 전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적어도 한 번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던 것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심화시켜 각국의 불안이 확산됐습니다. 달러화는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라는 점과 안전자산이라는 평가 때문에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달러화 강세가 곧 수그러들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해 금리 인상 기대감이 약화한 점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이달 들어 현재까지 달러화 가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0: 나는 왜 자꾸 주변 사람들 눈치를 이렇게 자꾸 보고 아, 이렇게 말해도 되나? 혹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를 의심하고 맞아요. 그리고 제때 말하지 못하고 와서 집에 와서 이불킥하고 야, 그 말도 못해? 어,
1: 완전 공감, 100% 네. 공감.
0: 남들의 축하, 꽃다발이나 박수를 받는 인생보다 나를 위해서 내가 꽃 한 송이 사는 인생이 더 단단할 수 있거든요.

0: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말 시리즈로 유명하신 작가이자 세바시 대표 강연자 중에도 한 분이죠. 김윤나 소장님 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이번에 또 책이 새로 네. 나왔어요. 아, 네, 뭐 네, 이렇게. 항상 책이 김윤나 소장님 책 나오길 기다리는데 이번에도 말이 키워드로 붙었습니다.
1: 맞아요.
0: 말의 시나리오.
1: 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릇 시리즈들 있잖아요.
0: 그릇.
1: 말그릇이나
0: 말그릇, 리더의 말그릇.
1: 말그릇. 그릇 시리즈들에서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썼던 거예요. 왜 우리의 진심이 잘 전달이 안 되지? 네, 이 궁금증 하나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작에서는 우리의 말이 좀 달라지려면 요 출구, 입을 단속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을 만들어내는 공장. 네, 그 공장에 해당하는 것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말이 달라질 것이다.
0: 조금 더 근원적인 거.
1: 그렇죠. 거네요. 네. 그게 이제 공장의 마음인데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번 책에서 나온 질문은 이런 거예요. 왜 내 말은 편안하지가 않지? 이거.
0: 아, 그건 내가 느끼는 거고.
1: 네, 그렇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관계 맺고 하면 나는 왜 자꾸 주변 사람들 눈치를 이렇게 자꾸 보고 그리고 아, 이렇게 말해도 되나? 혹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를 의심하고 맞아요. 그리고 제때 말하지 못하고 와서 집에 와서 입을 킥하고 야, 그 말도 못해? 이런 경우
0: 완전 공감, 100% 네. 공감.
1: 제가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그렇게 와서 그 힘듦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질문으로 시작한 책이에요.
0: 이 책은?
1: 네.
0: 근데 이거, 왜 갑자기 시나리오?
1: 그죠. 아, 좋은 질문이세요.
0: 시나리오.
1: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거 역시도 말을 편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말이 계속 불편해지는 이유. 근원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이번에도 말이 달라질 것이다. 에, 이렇게 시작된 건데 제목이 왜 시나리오인지 그렇죠.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이거 뭐 영화 그렇죠? 주변 학생들이 자칫 살까 봐.
1: 아 그러네요. 정리를 잘 해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시나리오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영화의 대본,
0: 그렇죠.
1: 대본? 네, 이런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배우들은 그 시나리오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한편의 드라마를 살아가고 있죠.
0: 그렇죠. 우리가 주인공인 드라마를 네, 네. 살아가고 있죠.
1: 우리도 계속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시나리오가 있고
0: 우린 지금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라고
1: 그렇죠. 가정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의 말을 살펴보다 보면 왜 저 사람에게는 저 이야기가 반복될까? 하나의 패턴이 보이네. 경향성이 보이네. 왜 그럴까?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어떤 시나리오를 계속 반복하면서 대화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 시나리오는 괜찮아요. 근데 유독 문제가 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눈치 보게 만들고.
0: 막장 드라마 시나리오.
1: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막장 그렇지, 시나리오가 그렇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관계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해로운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걸 좀 이해하면 우리의 말이 좀 달라질,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의 시나리오는 우리의 말이 들려주는,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이제 부제가 있잖아요. 어떤 말은 삶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준다.
0: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의 저자는 우리 삶이군요.
1: 그렇죠.
0: 우리 삶이 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네. 삶에 새겨놓은 네. 어떤 그 대본이 있는 거네.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말하면서.
1: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본을 가지고 말하는지를 알면 이걸 멈출 것인지 계속 할 것인지를

0: 네, 제가
1: 실제로,
0: 네, 실제로요. 제가 타던 그 택시가요. 근데 저는 이제 아마 피곤하니까 그 유리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2: 한번 박았겠는데?
0: 어, 그렇죠. 이렇게 딱 도니까 쾅쾅 이렇게 박았어요. 그리고 딱 그 복잡한 곳에서 이제 차는 반밖에 미끄러져서 딱 정지한 상태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그 상황에서 다음의 대화로 어울리는 대사를 한번 골라 보시는 거예요.
1: 객관식인가요?
0: 그렇죠. 객관식이에요. 예, 네, 이제 택시 기사와 저와 그렇지, 대화가 그렇지. 오고 간 거 어울리는 대화. 1번. 아니, 운전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 아.
0: 1번.
1: 그 소장님이. 네, 그쵸.
0: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아니, 운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번. 2번. 손님 괜찮으세요? 2번. 3번. 기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자, 다음 중. 한 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3번, 세 개의 객관식.
1: 1번은 아니고. 네, 1번은 그죠. 네, 네.
0: 뭐가 가장 적절해 보이세요?
1: 2번은 손님 괜찮으세요가 택시라는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
0: 그렇죠.
1: 정답이겠죠.
0: 예, 네, 2번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죠.
1: 자연스럽고 당연, 그 당위이기도
0: 그렇죠.
1: 하고.
0: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에서 택시기사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1: 아.
0: 네, 나지막에 뭐라고 하시는데 어떤 차를 이렇게 욕하시는 것 같아요.
1: 욕이겠지.
0: 예, 근데 저는 신경도 안 쓰고. 전 쾅쾅쾅 박았거든요.
1: 그렇죠. 손님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0: 신경도 안 쓰고 갑자기 핸들을 확 돌리시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기사님한테 기사님 괜찮으세요?
1: 아, 기사가 되셨군요.
0: 제가.
1: 아, 진짜?
0: 제가 기사님한테
1: 기사님 머리 쾅쾅 박고
0: 제가 박아놓고
1: 기사님 괜찮으세요를 소장님 먼저
0: 제가
1: 물어본 거구나.
0: 기사님 괜찮으세요? 네네네. 저는 괜찮습니다. 예, 어딘가 적절하지 않죠.
1: 그렇죠. 예. 그 기사님은 그러면 그러니까요.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0: 예, 그냥 아무 말. 아. 예, 뭐 괜찮다, 안 괜찮다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 저는 괜찮아요 라는 이 말은요. 어쩌다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1: 소장님한테?
0: 그렇죠. 그 말은 저에게 제 삶에서 아주 오랫동안 제가 반복해왔던 어떤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뭔가가 불편해지고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을 때 주변을 살피고 괜찮은가? 나는 괜찮아. 그래서 괜찮은 표정을 짓는 이런 반복되는 패턴이
1: 그렇죠. 그것도 상식적이진 않네요.
0: 네. 제 삶의 네.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는 하나의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 그러네요. 네,
0: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 그런 이야기가 있다.
1: 그러니까 그 택시 안에 사고가 작은 사고가 일어난 그 택시 안에 두 네.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거기서 그렇죠. 막 깔려서 네. 튀어나오고 있었던 거.
0: 그럼 보세요. 제가 그렇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나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말을 왜 할까?
1: 그치. 아니 괘씸하지 어떻게 보면 아니 손님한테 뭐 네. 괜찮은지 여부는 안 물어보고
0: 화도 나고 제가 너무 부끄럽고 지금 그걸 물어볼 일이야? 이런 거 있죠. 그럼 이불킥을 하게 그러네요. 되죠. 네. 그런 게 있다는
1: 그러니까 소장님조차도 어떤 시나리오가
0: 그렇죠.
1: 그렇게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좋은 시나리오는 네. 아닌 거예요.
0: 그러니까 관계에서 이불킥하게 만드는 시나리오가 저도 있는 있군요. 거죠. 네. 네, 맞아요.
1: 책에서는 이거를 뭐 타인지향 시나리오라고
0: 하더라고요. 맞아요. 타인지향 시나리오인데요. 우리가 각자 우리 드라마의 주인공이잖아요.
1: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죠.
0: 네, 나야 나이잖아요. 근데 이걸 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관계도 맞고 대화도 하는 건데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살아가는데 그 기준과 중심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정답이.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요. 예를 들어서 내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맞나? 맞나?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정답이야? 자꾸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거죠.
1: 진짜 그런 사례 많잖아요. 저도
0: 많죠.
1: 그러기도 하고.
0: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내 문제를 푸는데 상대방에게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안에서 자책감,
1: 그렇죠.
0: 수치심, 나를 의심하고 나를 탓하는 이게 반복되는 거죠. 네, 그걸 우리는 이제 타인지향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안테나가
1: 남한테 있는
0: 거. 네,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돼요.
1: 그러면 반대는 건강한 시나리오는
0: 그렇죠.
1: 뭐라고 부르나요?
0: 네, 반대는 내부지향 시나리오.
1: 아, 내한.
0: 네, 그러니까
1: 내 안에 있구나.
0: 예, 내가 이제 이런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나한테 기준이 있고 그 정답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그냥 나답게 풀어가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내부지향 시나리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그 기준과 신호가 뭐냐. 이것도

0: 좀 알아야 되잖아요.
1: 기준과 내적 기준과 신호.
0: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면 아 내가 지금 기분이 어떻지? 이것도 하나의 신호예요. 내 기분이 어떻지? 그리고 뭐 내가 뭘 원하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뭘 잘하지? 뭐 이런 거. 혹은 아 난 이거 좀 못해. 이거 좀 나의 한계야. 취약점 같은 거.
1: 그걸 알고 있는 거, 그렇죠. 인정하는 거.
0: 나의 우선순위. 난 이게 중요하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해. 그런 여러 기준들을 내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되게 나다워져요. 근데 이제 타인 지향은 못 그렇죠.
1: 그러면 타인 지향을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큰 특징은 네. 뭡니까 그러면?
0: 네. 특히 대화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타인 지향 시나리오가 왜 생기는가를 이해하면 좀 더
1: 왜 생기는가? 네,
0: 그걸 먼저 좀
1: 그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저 먼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0: 빨리 또 가야 돼요. 맞아요.
1: 그렇겠죠.
0: 그러니까 제때 섭취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섭취하지 못해서 결핍돼서 타인 지향 시나리오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릴 적에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충분히 어떤 자원들을 우리가 섭취를 했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많이 아시는 자원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애착 같은 거, 사랑 충분히 받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혹은 뭐 유능감, 내가 잘하는 거 한번 경험해 보는 거, 그리고 독립. 내가 혼자 한번 서보는 거. 그건 여러 심리적 자원들이 필요해요. 근데 특히 타인 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게 결핍되었어요.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는 걸 표현했을 때 충분히 인정받은 경험이 없어요.
1: 아, 네. 뭐 무시당하거나 그렇죠. 비난받거나 네.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군요. 네.
0: 특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를 표현할 때 무시당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비난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요. 죽이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요. 인정받는다는 건 뭐냐면 네가 그 정도로 화가 나는구나.
1: 그렇죠. 그거를 네. 인정받아야 되는데.
0: 네, 너가 그 정도로 억울하구나. 그게 인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압당하거나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비난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괜찮다라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걸 느껴도 돼. 이런 걸 원해도 돼. 이런 경험이 쌓이질 않죠.
1: 그렇죠.
0: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의심하게 되죠. 그래서 타인 지향 시나리오를 갖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에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드러나요. 일단 첫 번째는, 대화할 때, 내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1: 숨기죠.
0: 그러죠.
1: 이미 타인 지향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거예요.
0: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말을 내가 약간 기분이 나빴어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근데 눈치를 보죠. 지금
1: 말해도 되나?
0: 느껴도 되는 거야? 이거 분위기 이렇게 깨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내 감정에 자신이 없어요. 네. 그리고 원하는 것도 난 이걸 원해. 넌 뭘 원해?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이거 원해도 되나? 이거 바래도 되나? 그러니까 건강한 대화는요. 우리가 나의 감정과 욕구, 너의 감정과 욕구를 핑퐁처럼 잘 오고 갈 때가 건강한 대화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1: 많지 않죠. 되는 사람들.
0: 예,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속을 모르겠고 예,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이런 평가를 받게
1: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좀 기분이 나쁘거나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 상황을 이제 그만 좀 하시죠. 이런 말 진짜 잘 못하잖아요.
0: 못하죠.
1: 또 뭐 도와달라는 말도 잘 못하고.
0: 잘 못하죠.
1: 사과도 못하고.
0: 네.
1: 이런 게 다 이유가 있었고.
0: 그러니까.
1: 이런 그
0: 대화가 끝나고 나서 자꾸 화를 내고 혼자.
1: 그렇죠.
0: 집에 가서 화를 내고.
1: 왜 그걸 내가.
0: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1: 감정과 욕구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0: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대화는 상황과 자극이거든요. 대화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1: 자극과 반응. 네.
0: 그러니까 대화는 자극과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적절한 반응을 하고 또 자극과 반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대화이잖아요. 근데 타인 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너무 반응을 못하거나 과하게 반응해요. 그러니까 너무 반응을 못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방어도
1: 못하는 거군요.
0: 못하는 거죠. 어렵다, 못한다, 해달라, 도와달라,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다, 그 말 상처받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소한의 방어. 그것도 못하고.
1: 그러네요.
0: 그리고 오히려 또 굉장히 과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분들도 있어요.
1: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격하게.
0: 네. 네. 예를 들면 같이 대화하고 있는데 자꾸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1: 아, 자기 얘기.
0: 네, 그러니까 아, 그거 제가 해봤는데, 아, 나 거기 가봤잖아.
1: 아, 그런 것도. 어, 예, 그런 거 많죠, 엄청 많죠.
0: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보여주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자기에 대한 신뢰, 그것이 기반이 약한 사람일수록 너무 과장돼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기도 하거든요. 아.
1: 그런 반응.
0: 네, 그런 모습도 타인지향 시나리오의 한 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2: K라디오.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7: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8: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9: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8: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9: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1: 우리가 바로 문제로 삼을 만큼 이렇게 심하진 않더라도
0: 네.
1: 우리에게 다 있는 모습들이
0: 그럼요, 그럼요.
1: 이 타인지향이라니까 이 말의 시나리오라는 게 뭐 난 별 문제 없어라고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0: 네, 맞아요.
1: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네요, 진짜.
0: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는 걸 충분하게 누군가한테 공감받고 인정받는 경험이 충분하기란. 누구나 쉽지가 않았죠. 네, 그러니까 누구나 갖고 있어요.
1: 그렇군요. 저도 책을 이제 잠깐 보니까 거긴 또 자기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0: 네.
1: 자기감이라는 개념이 타인지향이냐 내부지향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0: 맞아요.
1: 같은데
0: 맞아요.
1: 자기감이 무엇입니까?
0: 네, 어떻게 보면 이 책은 말이 궁금해서 읽은 책이지만 끝나고 나면 뭔가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1: 그렇죠,
0: 이런 책이길
1: 그렇죠.
0: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감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이해하는 감각이에요.
1: 나를 이해하는
0: 네,
1: 감각.
0: 그러니까 나란 사람은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문장을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빈 문장을 이렇게 이제 코칭에서 오신 분께 드리거든요. 그럼 그 문장에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걸 채우는 거예요.
1: 아, 본인이 채우는 거군요.
0: 네,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럼 어떤 분은 5개 써놓고 아, 이거 어려운데요.
1: 아, 그러니까 여러 개 쓰는 거군요.
0: 네, 여러 개 최대한
1: 아, 쉽지
0: 많이.
1: 않죠.
0: 최대한 많이. 그러니까 어떤 분 5개 써놓고 이거 어려운데요? 이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몇 페이지를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를 잘 설명하는 능력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설명해낼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나에 대한 근거나 기반, 아까 우리 기준이라고 말했던 거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게 단단한 거죠.
1: 그렇군요.
0: 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기준들이 단단하고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다른 사람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겠죠. 우리가 보통 자기감보다 자존감에 관심을
1: 자존감, 좀, 그렇죠.
0: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1: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주가 그래프처럼 이렇게 들락날락해요. 네.
1: 낮아졌다가
0: 쭉 떨어지기만 하는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뭔가 내가 생각해도 좀 잘했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 자존감이
1: 좀 올라가죠.
0: 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또 다음날 또 이렇게 피드백 한번 들으면
1: 확 떨어지죠.
0: 댓글 한번 보고 왜 그러냐 이제 이런 댓글 한번 보면 자존감이 또 확 떨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낙차가 크면 인생이 괴로워져요.
1: 그렇죠.
0: 그렇죠. 예, 내가 높을 때와 낮을 때가 낙차가 크면 도대체 이거 어디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인생이 정신이 없어지는데 그렇죠. 이거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감각 위에 자존감이 세워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자기감이 대지가 높을수록 낙차가 그렇죠. 줄어들겠군요.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피드백을 딱 들었어요. 댓글에, 왜 그러냐, 강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피드백이 있을 때도 자기감이 있는 사람, 즉, 나를 잘 설명하고 이해하는 감각이 좋은 사람은, 나한테 이런 면이 좀 있지. 근데 좀 이건 이랬는데 내가 그걸 설명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낙차가 좀 덜 하겠죠.
1: 자기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0: 그럼요. 예, 그래서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자기감을 먼저 좀 잘 이렇게 세팅해 두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1: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기감에 기반해서 우리가 이제 타인 지향을 내부 지향으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있고, 뭐 어떤 훈련법도 있고, 왜냐면 여기 이 책에는 자기감 회복 연습.
0: 네.
1: 이렇게 써 놓으시기도 하셔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 이제 타인 지향의 이제 유형을 좀 이렇게 나눠 놓으셨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거를 하나씩 좀 점검하면서 나는 어느 시나리오를 따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좀 조언도 들어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타인 지향 시나리오를 한 네 가지 정도로 제시하셨어요. 책에서.
0: 네, 맞아요.
1: 첫 번째는 뭡니까?
0: 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뿌리는 같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감정과 이제 욕구를 존중받지 못할 때 생기지만 첫 번째 유형을 좀 나눠보자면 복종 시나리오를
1: 복종 시나리오.
0: 네, 아까 그 택시 안에서의 제 모습이거든요.
1: 아 괜찮으세요. 네. 오히려 내가 이제 뭐 위로나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네. 상대방에게 되려.
0: 네,
1: 아,
0: 네. 이걸 저도 복종 시나리오를 갖고 있거든요. 복종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 말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보통 말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다 괜찮대요.
1: 시나리오라서 그런지 표정 연기가
0: 네, 조금
1: 진짜 같네요.
0: 잘 느끼시라고. 네. 네, 저는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힘들어 어려워 이건 좀 못하겠다. 노 이런 말은 못하죠. 네, 못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의견을 낼 때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1: 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거군요.
0: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1: 두려움.
0: 네. 그렇게 복종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하거나 내가 싫다고 이야기하면 뭔가 아주 불편하고 불안한 일이,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갑자기 탁 이렇게 세트 메뉴처럼 오거든요. 그런 경험이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런 두려움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복종의 시나리오를 세팅하게 돼요. 근데 아까 그 사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이 아주 고달파집니다. 그렇게 되면.
1: 그렇죠. 쉽지 않죠.
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그런 특성이 있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으면 서로 어떤 먼지들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에서.
1: 먼지?
0: 네, 먼지. 저는 그 먼지라고 표현하는데 관계 맺다 보면 뭐 이렇게 먼지들이 막 풀풀 날리고 서로 힘들죠. 근데 어느 정도의 먼지는 그냥 우리가 하는데 그런 먼지가 있을 때 내가 좀 불편해. 내가 이거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거 조금 이러면 바꾸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먼지였을 때 불편함이 먼지였을 때 이야기를 하면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조정이 될 텐데 이분들은 이 먼지를 쌓아놓는 거죠. 이렇게 말 못하니까 마음속에 쌓아놔요. 그러면 그 먼지도 어느 때는 이제 태산이 되죠.
1: 모래바람이 돼서 막.
0: 그렇죠. 네, 태산이 확 돼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하냐면 그냥 끊어버려요.
1: 끊어버리면.
0: 말을 못하니까 도망가거나 네, 어느 날 그냥 회사 다 그만둬버리거나 잠적해버리거나.
1: 그렇죠.
0: 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네, 말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말을 하지. 이렇게 되면 그 관계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이해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불편함을. 그런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특히 제가 우려하는 건 가까운 사이, 특히 연인 사이, 커플이나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복종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때 관계 어려움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하면 늘 괜찮아져야 돼요. 특히 연인 관계는 우리가 시소를 탈 때처럼 아주 탄력 있게, 재밌게 그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근데 한 사람이 매번 괜찮다고 하면 힘의 균형이 이미 무너져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늘 괜찮아야 되고 그 관계는 결국
1: 부러지죠.
0: 그렇죠.
1: 갑자기.
0: 네.
1: 아니 갑자기 왜 그래?
0: 네, 그렇죠. 시소에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1: 그렇구나.
0: 네. 그런 패턴으로 말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다면 아 내가 복종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고.
1: 보통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조금 내향적이고 조용하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을 하신 네. 분들이 좀 이런 네. 복종 시나리오를 따르는 말의 네.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
0: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솔루션 세계도 이제 안내가 되어 있지만 저도 이제 괜찮다고 금방 말하고 괜찮은 표정을 짓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괜찮나 하고 나를 먼저 보고 반응하는 연습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1: 나에게 네. 먼저 괜찮냐고 그렇죠. 물어보는 연습이 네. 필요하다.
0: 네.
1: 그러네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아요. 조용히 있어서.
0: 그렇죠.
1: 진짜
0: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은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1: 그렇죠. 그럴 거예요.
0: 예, 그렇게 관계를 단절하고 회피하고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 가장 스스로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코칭까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난 이제 이렇게 그만하고 싶다고.
1: 우리가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네. 친구인데.
0: 네.
1: 주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할 때,
1: 할 때.
0: 그냥 응 그래
1: 오케이 그러지 말고
0: 그게 아니라 진짜 괜찮아? 안 괜찮아? 이러면 더 불편해하니까 그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시간과 공간을 조금 이렇게 마련해 주는
1: 편하게
0: 예,
1: 뭔가
0: 필요하죠.
1: 아.
0: 예. 그래서 불편해 안 불편해 막 이렇게 추궁하면 또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1: 너 복종 시나리오지? 너 지금 안 괜찮은데
0: 최악이지?
1: 지금 내가 다 알아. 시나리오 내가 다 알거든. 이러면 안 된다는
0: 이게 잘못된 거죠. 사용법이죠.
1: 그렇죠. 이 책 읽고 잘못 사용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제가
0: 위험하의 위험이에요. 위험.
1: 이렇게 이런 맞아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책 읽으시면서.
0: 맞아요.
1: 그렇습니다. 복종 시나리오라는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
0: 네. 뭐
1: 혹시 나도 그렇지 않은가 한번 방문해 볼.
0: 네.
1: 나의 유형은 또 어떤 걸까? 이렇게 잘 들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실 건 뭔가요?
0: 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희생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인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게 가정에서든 뭐 친구 관계에서든 직장 생활에서든 내가 할게, 내가 처리할게, 내가 컨트롤할게, 내가 책임질게. 인생이 그래요.
1: 근데 이제 수혜자 입장에서 너무 좋지 않나요?
0: 이거 잘 들어보셔야 돼. 이게 좋기만 할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책임지고 통제하고 내가 컨트롤 하다 보니까 못해라는 말을 못하죠. 이건 지금 내가 상황이 좀 안 되겠어.
1: 안 되는데도 답을 그렇죠. 하는 거고 내가 하겠다가.
0: 네. 내가 시간도 안 되고 지금 돈도 안 되고 에너지도 안 되는데도 일단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죠. 그거에 책임을 지려고. 근데 못하면 죄책감을 경험해요.
1: 그러겠죠, 자기가.
0: 네. 내가 이걸 책임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그걸 책임졌어야 되는데 만약 못하면 다 나 때문인가? 자기가 그걸 다 이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아, 나 힘들어. 나 외롭다. 아, 나 지쳐. 이런 말을 못 해요. 지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60대, 70대도 외롭고 무섭고 두려워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말을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지 않아? 괜찮아? 뭐 쉬엄쉬엄해?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2: 아우 나 괜찮아. 네, 나 더 할 수 있잖아.
0: 그래. 다른 사람들이 주는 공감과 위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나를 인정해줘. 나를 받아줘.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쳐가는지 모르고 지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복종 시나리오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약간 둘 다 이제 싫다는 말 못하는 건 같은데 차이를 조금 봐야 되면 복종 시나리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1: 아, 이거의 원인은 두려움이고.
0: 네.
1: 하지만 이 희생 시나리오에 있는 사람들은?
0: 이 사람들은 죄책감인데 희생 시나리오 갖고 있는 분들은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와, 이 사람 대단하네. 그 많은 일을 다 어떻게 해? 이렇게 보이죠. 네, 근데 이 안에 속마음은 너무나 외롭고 고립되고 네, 그런 이제 감정들을 경험하시는데
1: 갑자기 제가 상담을 드리고 싶네요.
0: 그 인형 시나리오신가 봐요.
1: 나 이 희생 시나리오인 것 같은 느낌도 있네요.
0: 그러니까 무서워, 두려워, 나도 도망가고 싶을 때 있어를 누군가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1: 그렇군요.
0: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
1: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야 되나요?
0: 카메라 보고 말씀.
1: 대부분 뭐랄까 이렇게 회사의 대표들이
0: 그렇죠.
1: 그럴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 자리 때문이라도.
0: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이제 여러 부작용이 또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 말고 난 누구지? 내가 원하는 삶은 뭐지? 라는 질문을 못해요.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당장 해결하면서 막 쳐내가니까 일을. 나는 누구지? 내 삶은 뭐지? 이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이제 너무 나는 나이가 들었네. 갑자기 슬프신 것 아니죠?
1: 그러니까.
0: 고개를
1: 갑자기
0: 짧으셔서.
1: 진행이 어려워지네요.
0: 갑자기 고개를 짧으셔서. 그게 그 사람의 인생으로 볼 때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감정의 교류를 더할 것인가 이걸 좀 또 연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인에이블러라고 하는
1: 인에이블러.
0: 네,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돕는다고 도운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1: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0: 예. 그러니까 특히 가정에서 이런 특징이 많이 있죠. 첫째, 둘째, 셋째인데 첫째가 막 그런 희생 시나리오 가진 사람이어서 형제들이며 부모며 다 첫째에게 예를 들어서 다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1: 첫째 또 다 하고
0: 그걸 다 하죠. 네, 내가 다 죄책감을 안 느끼고 싶으니까. 근데 그래서 둘째 셋째나 부모가 독립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무능해지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죠.
1: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들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이네블러라고 표현하는
0: 네, 거. 그러니까 각자의 몫을 그냥 두지 않고 가져와 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1: 아하. 그러니까 진짜 회사의 대표일 가능성도 크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뭔가 자기 리더십을 이렇게 잘 분배하지 않고.
0: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구성원들은 어차피 하실 거야. 어차피 챙기실 거야. 뭐 이렇게 되면은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1: 그러네요. 아, 이것도 많은 분들이 특히 그럼요. 사업하시는 분들.
0: 맞아, 공감하실
1: 혹은 뭐
0: 거예요.
1: 어떤 조직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희생 시나리오 속에서 또 고통받고 있을 수 있겠고.
0: 맞아요, 맞아요.
1: 이분들은 종국이 어떻게 되나요?
0: 개인적인 질문이신가요?
1: 궁금해지네요. 네. 계속 희생 시나리오를 하다 보면은, 나쁜 어떤 그 엔딩을 마시게 됩니다.
0: 그렇진 않고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피자 한 판으로 표현하면 지금의 역할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또 잘해보고 싶으셔서 계속 이 시나리오가 그렇죠, 그렇죠. 강화되는 거잖아요. 네. 피자 한 판이면 그 중에 이제 한두 조각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쓰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지금 한 판이 다 해결이에요. 나는 해결사예요. 그거에서 이제 한두 조각 정도만 그냥 나로 그렇게 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죠.
1: 사실 이 책을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자세한 내용, 조언의 내용들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저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0: 네.
1: 연습은 이제 앞으로도 해야겠지만. 아, 세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0: 네, 세 번째는 저도 이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요. 인정 시나리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덫에 걸려 있을
1: 이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가요?
0: 그렇죠. 네, 딱 용어에서 이렇게 뭔가 냄새가 나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요. 일단 하나는 나 이만큼 해냈어. 대단하지? 나 이만큼 벌었어. 대단하지? 나 이거 희귀템이 있어. 대단하지? 그러니까 뭐 돈이나 지위나 혹은 외모나 여러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혹은 더 높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성취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1: 그게 이제 반복되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로 그 사람의 소재들이 얼마나 자기가 많이 해냈는지를 계속 얘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어떤 내가 뭐 샀잖아 뭐 이런 얘기. 또 어렵게 구했잖아. 어디 가봤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막 자랑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본인은 이 그룹 안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 와, 너 최고다. 이 말을 들어야 내가 괜찮은가 보다. 자괴감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말을 하는데 이게 듣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1: 듣는 사람 좀 피곤하지.
0: 또 지자랑이네.
1: 또 지자랑이냐?
0: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 잘났다, 잘났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속상한 지점이죠. 나는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려고 하는 말인데 그 상대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이게 하나의 유형이고요. 그러니까 인정 시나리오에서도 또 두 번째는 딱 자랑을 하진 않지만 너 나 좋아해? 이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1: 확인.
0: 확인하면서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걸 계속 제공해주면서 너랑 나랑 한 편이야. 너랑 나랑 이제 친하지. 계속 그 사람의 자기를 좋아하도록.
1: 이것도 되게 좀 피곤하지. 은근히.
0: 피곤하죠.
1: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그럼요, 되게 피곤하지.
0: 그 서비스를, 좋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무리하면서까지. 네, 자기 돈이나 시간이나 여러 자원들을 무리하면서까지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그건 결국 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메시지이죠. 네, 그런 말과 행동을 보일 때 인정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죠. 인생이 아주 고달픕니다.
1: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뭔가 꼭 타인의 인정이 아니더라도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이나 뭐 존중하는 능력이 올라가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0: 일단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조금 조정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인정 시나리오는 다른 사람이 만족할 만한 성과와 성취와 어떤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계속 다른 사람한테 있는데 고개를 돌려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재조정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예, 그러니까 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설명을 드는데 우리가 이제 인정 시나리오 가진 사람들은 예를 들어 관역판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10점 만점에 10점을 맞추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1: 그렇죠. 예. 인정받기 위해서.
0: 인정받기 위해서 10점 받아야 돼. 내가 잘해내야 돼. 내가 여기서 미끄러지면 저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이거 10점 만점을 받는 사람, 노력한 사람들인데 그 관역판은 누굴 위한 거냐는 거예요. 일단 쏴요. 관역판이
1: 왜 10점을 쏴야 되냐.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왜 10점을 쏴야 되냐도 있는데 그 관역판이 뭔지도 관심이 없고 일단 100점을 맞으려고 하니까 이 관역판은 누가 만들었는지 내가 원하는 관역판인지 내가 이걸 왜 쏘고 여기 있는지 이런 나에 대한 질문 그 나를 위해서 이제 보내는 시간 이런 조정이 좀 필요하죠.
1: 네. 그러네요.
0: 저도 인정, 그러니까 복종하고 인정이 저는 제 시나리오거든요.
1: 이게 여러 개 갖고 있어요.
0: 그럼요, 그럼요. 예. 네. 대개는 여러 개 좀 갖고 계셔요. 복종하고 인정이 저는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서.
1: 중복 출연이라고.
0: 그래요, 그렇죠.
1: 인기 배우들이 한다는 드라마 중복
0: 맞아요.
1: 출연.
0: 그래요.
1: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0: 네. 아유, 뭐. 어느 것 하나 가슴 아프지 않은 건 없는데 결함 시나리오예요.
1: 아, 이거의 이름은 결함 시나리오예요?
0: 네.
1: 결함?
0: 결함.
1: 이건 좀 가슴 아프네.
0: 아프죠. 내가 문제야. 나까지 깨보. 이런 멍청이 바보. 우리가 마음 내 뜻대로 뭔가 일이 되지 않을 때는 여러 변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의 변수, 너의 변수, 상황의 변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만 노려보는 거야. 너지. 바로 문제 너지. 이렇게 노려보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누가 내 옆에서 계속 그림자처럼 다니면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잔소리하고 비난을 퍼부어요.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이 결함 시나리오 가지신 분들은 되게 그런 패턴을 반복하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라는 개념이 잘 없으세요. 그러니까 관계는 무조건 기울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보다 나 항상 비교의 관점에서 봐요.
1: 아, 제일 아, 그 힘든.
0: 어, 그럼요.
1: 네. 상황이구나.
0: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네. 항상 비교의 관점에서 보고 기울어진 쪽은 항상 나죠. 어, 나는 이렇게 못났네, 부족하네.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너무 비난한다. 자신을 손가락질한다는데 네, 가장 큰 어려움이 있어요. 이분들은 결함 신호를 갖게 된 이유가 또 있잖아요.
1: 그렇겠죠.
0: 네.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아무것도 아닌 별일도 아니지만 누군가 꾸준히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잖아요. 그럼 정말 세상 큰일이 돼요. 제가 이
1: 그
0: 책에
1: 사람에게는.
0: 그렇죠. 이 책에도 썼는데 예를 들어 내가 달리기를 되게 못해요. 그게 뭐 이렇게 큰일입니까?
1: 그렇죠.
0: 못할 수도 있는 거죠.
1: 육상선수도 아니고.
0: 그렇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끊임없이 아주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달리기를 못해?
1: 가스라이팅 같네.
0: 그러면서 우리 집안엔 달리기 못하는 애가 없어. 너 같은 피는 처음 봐. 그렇게 수십 년 들면요. 이 사람에게는 달리기 못하는 게 세상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결함 시나리오 가진 사람은 내가 비난받아 마땅해서 비난받아온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과도한 비난을 받아왔다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내가 나를 어떻게 덜 혼낼 것인가. 네, 그래야 우리가 수치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1: 근데 이거는 외부 요인이 이제 작용한 거잖아요. 누가 나를 그렇죠. 자꾸 비난하는.
0: 그렇죠.
1: 근데 그게 멈춰도 이제 나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
0: 그럼요,
1: 내가.
0: 그럼요. 그럼요.
1: 근데 거기서 내가 멈출 수 있을까요?
0: 그게 굉장히 불편한 노력을 하면 멈출 수 있어요.
1: 불편한 노력?
0: 네. 비유하기를 이렇게 팍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럼 나도 이렇게 따라서.
1: 네, 이렇게 되죠.
0: 나도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1: 이렇게 할 수도 없고.
0: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다 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1: 이거를 다 펴서 이렇게.
0: 네,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더, 왜냐면 저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자꾸 내가 보여지는 게 괜찮나?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나를 다독이는.
1: 아.
0: 네, 그건 할 수 있어요.
1: 행동으로는 되게 설득되네?
0: 그렇죠, 이게 아니
1: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0: 네, 그거를 또 이제 말로써, 대화로써 연습할 수 있어요.
1: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제 고쳐보려고 네. 하는 건데, 나아지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내부지향이 가깝게.
0: 맞아요.
1: 그 네 가지 종류, 뭐, 복종 시나리오, 희생 시나리오, 인정 시나리오, 결함 시나리오, 이렇게 네 가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진짜 그 내부지향, 좀 더 건강하게 바꾸는 게 가능하냐?
0: 가능합니다.
1: 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건가요?
0: 네,
1: 어떻게
0: 네.
1: 하면 될까요?
0: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 자체가 아니라 본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어떻게 편안하게 말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는 내 안에 뭘 채워야 할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뭘 채워야 편안한 네. 말이 나올까요?
1: 질문을 바꿔야지.
0: 예,
1: 제대로 된
0: 해줘요.
1: 답이 나온다.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럼 뭘 채울까? 결국 그 채워가는 과정이 자기감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네 가지로 소개해 드렸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감정이에요. 감정이 어디 가서나 늘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감의 신호 중에서 감정이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1: 최전선에 있는.
0: 그 최전선에 있는 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게 맞나? 특히 이렇게 느껴도 돼요? 혹은 남들도 이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신다면 내 감정, 특히 분노를 잘 느끼는 연습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다르게 흐르면 우리의 이야기는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소개해 드리는 거는 경계예요, 경계.
1: 경계?
0: 네, 경계. 우리 앞에 시나리오 중에서 보면 이게 내 건지, 네 건지, 우리 건지에 대한 경계가 뭐예요?
1: 뭘 경계한다가 아니라.
0: 그렇죠.
1: 그 경계선.
0: 그렇죠. 오케이. 선을 잘 나누는 경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도식들이 네 거, 내 거, 우리 거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막 엉켜 있으면서 이 자기감이 다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다움이 이그러지지 않을 정도의 심리적인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1: 그 경계를 어떻게 칠 것인가.
0: 그렇죠. 그 공간이 있어야 거기 안에서 우리는 쉬고 도피도 도망갈 수도 있고 에너지도 채우고 다시 나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계, 그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인정 시나리오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에요.
1: 시간을 좀 잘
0: 시간을
1: 짜봐라.
0: 짜야 되는데 왜 돈이나 시간 같이 중요한 자원들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그 사람 축이 어디 있는지 알죠.
1: 아, 그러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지향 시나리오 가진 사람들의 축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아이고, 정말 기울어져. 이게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무너지면 말이 편안하게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이 무너져 있는 시간을 중심을 갖게 되면 말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나만의 관역을 만드는 시간. 네, 그리고 이렇게 남들의 축하, 꽃다발이나 박수를 받는 인생보다 나를 위해서 내가 꽃 한 송이 사는 인생이 더 단단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좀 안내하고 싶었어요. 세 번째에서는.
1: 나를 위한 시간이군요.
0: 네, 맞아요.
1: 그 시간을 짜야 된다는 건. 마지막은 뭡니까?
0: 네, 마지막은요. 시야입니다. 시야. 그러니까 타인지향 시나리오를 가진 사람들은 시야가 좁아요. 왜냐하면 나만 보거나 아까 제가 과도하게 나를 드러내는 것도 타인지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나만 보거나 혹은 나를 못 보거나. 예, 그러니까 그건 시야가 좁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야가 넓다는 것은 대화할 때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이렇게 상황도 같이 보는 거. 이 세 가지를 같이 보는 사람이 대화를 건강하게 잘하거든요. 고개를 들어서 다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돼요.
1: 그 오늘 그 이 말의 시나리오라는 조금 낯선 이름으로 우리가 사실은 일상에서 공감하고 직면의 또 문제들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해법도 여기 이 책에 잘 담겨 있고 그 이 노력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사실 뭐 자기 개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0: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만약에 그 택시 안에서 내가 또 괜찮다고 말하려고 하네, 내가 심장이 뛰네, 뭔가 이 상황이 두렵네 라고 제가 그걸 관찰할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잘 관찰하고 멈추고 우리가 멈추면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일단 잘 멈추시고 여기에 제안된 다양한 솔루션들로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또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양방향에서
1: 그러네요.
0: 네, 조금씩 노력해야죠.
1: 그 말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우리가 즉자적으로 팍팍팍팍 나가는 게 문제가
0: 그렇죠.
1: 될 때가
0: 바로 많으니까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오니까 네,
1: 멈추고 성찰하고 네. 한번 생각해보고
0: 네 여기서 어떻게 멈출지도 제가 좀 안내도 해드렸고 이렇게 적어보는 워크시트들도 있어요. 한번 좀 귀찮죠 적는 게. 적으시면서 내가 말할 때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한번 나를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뭐 자기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뭐 귀찮은 것도 좀 아이러니긴 한데 이거 남 좋으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 독서도 그렇고 여기 자기감 회복 연습도 그렇고 나 좋아지라고 하는 네. 거니까 여러분 우리 말마음연구소 김윤나 소장님의 새 책 말의 시나리오 관심 가져주시고요. 사실은 뭐 우리 지금 오늘 나눈 이야기만으로도 되게 여러분 큰 도움을 받으셨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세바시 구범준 PD였고요.
0: 네, 말마음연구소 김윤나 소장이었습니다.
1: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0: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11: 한 모금 아니잖아.
1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1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오늘이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사람들에게 보통 어떤 숫자를 가장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네, 오늘은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7이라는 숫자가 두 번이나 겹치는 특별한 날입니다. 7월 7일. 예로부터 이 7이라는 숫자는 행운과 완전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숫자로 여겨져 왔지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또 숫자 7은 완성과 쉼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소서입니다. 소는 작을 소, 서는 더울 서. 말 그대로 작은 더위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소서는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장마가 끝을 향해 가고 또 한국에서는 이제 장마가 시작되기도 하고 또 지역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또 뜨거운 햇살과 함께 무더위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DMV 지역 날씨가 좋지요. 지난주에 무더운 더위가 언제 이렇게 또 금세 사라졌는지 어젯밤에 내린 비와 함께 기온이 훨씬 내려가서 오늘은 조금 그렇게 더위 때문에 고생은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예부터 농촌에 사는 소설을 전후해서 논매기와 밭매기를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여름 농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더위를 또 이겨낼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옛사람들은 소설을 단순히 덥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더위는 곧 벼와 과일, 채소가 물어익는 계절이 시작되는 것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땀을 흘려야 풍성한 가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소설은 어쩌면 그 무더움을 견뎌야 하는 힘든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 풍요를 준비하는 희망의 절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더위를 잘 견뎌야 큰 결실을 맺는다는 삶의 지혜도 이 절기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겪는 작은 어려움과 수고가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소설은 단순히 더위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또 인내와 성실이 결실을 준비하는 시간을 일깨워주는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힌 작은 땀방울들이 내일의 커다란 또 결실을 맺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시작하시는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세계적으로 세계 초콜릿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초콜릿은 보통 한국에서는 발렌타인데이 때도 화이트데이 때도 많이 선물을 하죠. 또 사랑을 고백할 때 이 초콜릿을 함께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달콤한 초콜릿 한 조각이 또 하루의 기분을 바꾸기도 하죠. 혹시 오늘 가족이나 동료에게 작은 초콜릿 하나를 건네면서 힘내세요, 사랑해요 라는 말을 전해보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첫 곡을 좀 특별한 곡을 전해드리려고 찾아보는데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첫 곡,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

말은 특별히 가사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음 하나만으로 노래를 하듯이 작곡을 했지요. 그는 언어가 감정을 설명하는 순간 오히려 감정의 깊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이 곡은 말 대신 선율이, 문장 대신 또 호흡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성악곡으로 탄생을 했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율 덕분에 바이올린, 피아노, 플루트, 색스폰, 오케스트라, 그리고 첼로까지 수많은 악기가 악기로 편곡이 되었지요. 이 많은 곡들 중에 제가 어떤 악기로 연주하는 곡을 들려드릴까 생각하다가 첼로로 연주하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이 첼로라는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악기라고들 하지요. 그만큼 또 따뜻하고 깊은 음색을 잘 표현할 수 있어 이 작품과 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첼리스트죠. 미샤 마이스키. 이분 라트비아에서 태어났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죠. 강렬한 표현력과 풍부한 비브라토, 그리고 마치 노래를 부르듯 숨 쉬는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한음하는 단순히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이야기와 감정을 담아 들려준다는 평가를 받는 분이죠. 특히 이 보컬리즈에서는 이분의 그 첼로 연주가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서 말없이 위로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듯한 깊은 울림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미샤 마이스키가 연주하는 보컬리즈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기쁨이 너무 커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슬픔이 너무 깊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음악은 언어보다도 더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대신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네,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로 함께하는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였습니다. 네, 이 곡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좀 평안한 마음을 심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계 이야기들, 우리의 관심을 갖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풀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계는 쉼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안보를 위해서 더 많은 무기를 만들고 있고 기업들은 또 인공지능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또 중동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고 스포츠마저 정치와 또 외교의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네요. 이 시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여러 소식들을 간추려서 또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또 많이 궁금하신 소식이죠. 월드컵 소식. 네. 워싱턴주 시애틀 스타디움에서 열린 16강전. 개최국 미국과 벨기에의 한판 승부. 결과부터 벌써 많이들 아시겠지요. 미국이 1대4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국 축구가 이렇게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참 반가운 소식이죠. 그래서 이번에 좀 더 8강까지도 생각하기를 했는데요. 네, 미국이 여기서 멈추게 되었네요. 벨기에의 텍 헤테라르 선수가 두 골을 넣었고 또 후반 추가 시간에 노장 루카쿠 선수까지 골을 흔들면서 세기를 박아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 또 스코어보다도 화제가 된 게 있었죠. 바로 발로근 선수 이야기인데요. 지난 보스니아전에서 퇴장을 당했던 이 선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오심이라고 항의한 끝에 징계가 풀리고 또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다 할 큰 활약을 없이 팀은 패했고 말았습니다. 뭐 사람들은 축구에 정치가 끼어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슈 몰이를 하기도 했죠. 그리고 미국뿐 아니라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결국은 벨기에 언론에 손을 들어준 것 같죠. 벨기에에서는 또 정의가 이겼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를 낳았고 결국은 벨기에에 참패를 하면서 이 경기가 끝난 것 같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패배로 결국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서 미국까지 북중미 3개 개최국이 모두 16강에서 그만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동 개최라는 큰 잔치를 열었지만 정작 안방에서 축배를 못 들게 된 셈이지요. 대신 8강에서는 스페인과 벨기에가 또 오는 1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격돌을 하게 되고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이집트 그리고 스위스와 콜롬비아의 대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월드컵이 메시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도 높은 만큼 많은 분들이 또 그의 경기를 지켜보고 또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종전 합의 후에도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종전에 합의한 미국과 이란, 그런데 세부 이행을 담은 양해각서, 이른바 MOU 초안을 두고 양측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G7 정상회의 참석 중에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무자비하게 폭격하겠다며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동시에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는 3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453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투자 펀드 역시 이란의 합의 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란 측은 이 합의 이행 조건에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종전이라는 큰 산은 넘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디테일에서 여전히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당분간은 이 MOU 서명을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될 것 같지요.

네, 나토 정상회의가 개막을 했습니다. 트리키의 앙카라에서는 나토 정상회의가 시작이 되었고 이번 회의는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5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방비를 지출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도 유럽 안보를 계속 책임질 것인지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유럽도 스스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오고 있지요. 이에 맞서서 나토 회원국들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과 또 방산 협력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화답하는 모습을 일부 보이고는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공 시스템, 드론, 미사일 방어, 군수 산업 확대 등이 주요 또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냉전이 끝난 뒤 세계는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다시 힘의 시대로 돌아가는 듯 하기도 하지요. 국가들은 복지보다는 국방 예산을 더 늘리고 있고 세계 방위 산업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안보를 위한 투자라는 명분은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국제사회가 대화를 통한 평화보다는 오히려 군사력 균형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시리아를 방문하던 중에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죠. 네, 유럽연합 정상으로서는 아사드 정권이 붕괴한 이후에 처음으로 시리아를 방문한 것인데 대통령 차량 행렬이 지나간 직후 호텔 인근에서 두 차례 폭발이 발생해 최소 18명이 다쳤습니다.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오고요. 다행히 마크롱 대통령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방문에서 또 시리아 재건 사업과 프랑스 기업들의 투자 그리고 양국 외교 관계 정상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네요. 시리아 오랫동안 내전을 겪었고 여러 험난한 상황을 거친 후에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다고는 하지만 곧바로 안정된 국가가 되는 길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쟁은 끝날 수가 있어도 평화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또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신뢰를 쌓아가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가 속히 안정된 나라로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경제 소식 또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증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지난해보다 약 19배 가까이 증가한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실망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AI 시장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좋은 실적이 아니라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주가는 일시 하락을 했고 미국의 기술주 선물 시장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AI 산업도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익성과 지속적인 성장성을 증명을 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분명 미래의 산업이죠. 하지만 이 모든 기술 혁명에는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 커지면 작은 실망에도 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는 거죠. 결국 올해 살아남는 기업은 화려한 발표보다는 꾸준한 기술력과 신뢰를 쌓는 기업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국가들은 군사력을 경쟁하고 기업들은 AI를 경쟁하고 또 국제사회는 경제와 기술 패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쟁 가운데서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신뢰와 협력인 것 같습니다. 군사력이 평화를 보장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평화를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또 AI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사람 사이의 그 신뢰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죠.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어쩌면 기술이 아니라 사람, 그리고 신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어떤 합의가 나오는지는 앞으로 유럽 안보 정책과 또 세계의 방위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는 지금 AI와 첨단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세계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광석의 불어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려드렸고요. 네, 이어서 또 금값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제 금값, 최근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분기의 하락을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동안 사상 최고가를 이어가던 금값이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금 시세를 말씀드리면요. 약 온스당 4,160에서 4,170달러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전일 대비 또 0.1에서 0.9%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 금값이 떨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금값이 떨어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오래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금은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낮아진다는 거죠. 여기에 또 실질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채권이나 달러 자산으로 이동한 것이 금값 하락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쟁이나 또 금융 위기 같은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금이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다시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의 금리 정책, 달러 가치, 인플레이션, 국제 정세가 금값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죠. 우리 재미 한인 동포분들께 이런 또 소식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죠. 미국에서 금 ETF나 골드, IRA, 실물금에 투자하신 분들이 적지 않고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가족을 위해서 금을 구입하거나 자산을 한국과 미국에 나누어 보유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또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제 금값이 내려가더라도 또 한국의 금값은 예상만큼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금 시세뿐만 아니라 환율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번 하락을 보면서 조금만 더 일찍 팔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예, 투자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정확히 맞춘다는 것이 사실 힘들지요. 뭐 시장은 지나고 나서야 아쉬워 보일 뿐이고 그 순간에는 누구나 또 이렇게 금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런 조정을 보면서요.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금을 왜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단기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였는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과 금융위기, 달러 가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전 자산이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금값 하락이 13년 만에 큰 조정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금의 역할이 끝났다는 뜻은 아닌 거는 아시죠? 오히려 시장이 지금 미국의 금리 정책과 달러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에서는 지나간 가격을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자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 한 곳에만 집중 투자하시기보다는 주식과 채권, 현금, 그리고 또 금을 적절히 나누어서 보유하는 분산 투자가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라는 자산 관리 방법을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한 국제 금값에 너무 마음이 상하시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버지니아에서 또 새롭게 시행된 초고속 과속 운전자에 대한 제도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운전하시면서 조금만 더 빨리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과속 운전은 정말 위험한데 또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이 시속 100마일, 약 160km를 넘는다면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버지니아가 7월부터 미국에서 처음으로 상습적인 초고속, 과속 운전자에게 차량 속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물론 대상의 모든 운전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달리거나 중대한 난폭 운전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가 대상입니다. 판사는 면허를 정지하는 대신 또는 추가 조건으로 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 Intelligent Speed Assistance를 차량에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치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자동차에 장착된 GPS가 현재 도로의 제한 속도를 확인을 하고 운전자가 이를 크게 초과하려 하면 경고를 보내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가속 페달의 반응을 줄여서 차량이 과속하지 못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차량이 무한정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네,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가 분명합니다. 버지니아 교통당국에 따르면요, 시속 100마일 이상의 초고속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명적인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면허를 잠시 정지하는 것만으로는 상습 과속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아예 차량 자체가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을 선택한 것이죠. 네, 물론 일각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성하는 쪽에서는 운전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라면서 한 사람의 무모한 과속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5분, 10분을 아끼려고 속도를 높이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그 몇 분을 아끼려다 평생 후회할 사고를 낸다면 결코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복적으로 초고속 과속을 하는 운전자에게 이런 속도 제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제도,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조치라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너무나도 과도한 규제일까요? 가장 빠른 운전보다 가장 안전한 운전이 최고의 운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 삼국유사에 대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고려시대의 승려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가 방대한 주석과 함께 처음으로 완전한 영어 번역본으로 출간이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고대 한국 삼국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삼국유사 읽어보셨습니까? 전권을 다 읽어보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단군시나 연호랑과 세오녀, 처용이야기, 만파식적, 그리고 선덕여왕과 김유신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 한국인이라면 아주 익숙한 이야기들이죠. 수많은 설화와 또 전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유사라는 말 그대로 정사에 기록되지 못했던 이야기와 민간 전승, 불교 이야기, 신화와 전설을 모아서 후세에 남긴 책이지요. 흔히 삼국사기, 이 삼국사기가 사실과 연대 중심의 공식 역사서라면 삼국유사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믿음, 삶의 방식과 정신세계를 담아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한국인의 상상력과 정체성을 이해를 하려면 삼국유사를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번 영문 완역본이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네덜란드의 레이던 대학교 한국학자 3대에 걸쳐서 이어진 연구의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3대라니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스승이 시작한 이 번역을 제자가 이어받고 다시 또 그 제자가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한 권의 책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학자들의 열정은 학문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번역 단순히 영어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수백 개의 주석과 해설이 함께 실렸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해외 독자들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 종교와 철학, 당시 사회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도 세계 한국학 연구에도 정말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번역에 참여한 램코 브레크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삼국유사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책이고 한국인들에게는 서양의 성경에 비견할 만한 중요한 고전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종교적 의미에서 성경과 동일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요. 한 민족의 역사와 가치관 또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는 데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는 말로 이렇게 비교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요즘 K-POP, K-드라마, K-푸드가 세계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요. 하지만 진정한 문화임은 현재의 콘텐츠만이 아니라 그 문화를 만들어온 수천 년의 역사와 이야기에서 나오는 힘인 것 같습니다. 3064가 바로 그 뿌리를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잊고 있었던 학교 다닐 때 들어봤던 그 삼국유사. 그 삼국유사를 우리의 문화의 원형을 이제 세계가 영어로 함께 읽기 시작했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 대단한 뉴스 같지 않습니까? 이 소식에 단순히 번역사 한 건이 출간되었다는 그런 그 의미를 넘어서요. 정말 엄청난 사실을 세계에 또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 속에서 소비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한국의 그 학문의 역사, 철학까지 세계가 함께 공유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삼국유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단군 신화일 수도 있고 초용 이야기나 또 만파식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들으신 후에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그런 신화들을 한번 찾아보실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어쨌든 삼국유사가 방대한 주석과 함께 처음으로 완전한 영어 번역본으로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또 한국의 고전들 그리고 더 많은 문학 서적들이 번역되어서 세계인의 또 K역사와 문화를 더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네, K-라디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kradio.us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 친구 추가하셔서 K-Radio DC, K는 대문자이고요. 함께 노래도 신청해 주시고 또 성함을 밝히기를 꺼려하시는 분들, 저희가 익명으로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는 곡들 함께 준비해서 이렇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라디오 워싱턴 함께 해주는 우리 리 김밥,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11시에서 1시까지 리 김밥, 리라면, 콤보, 9불 99에 한정 판매해드리고 있고요. 한국에서 드시는 그 김밥을 이 퍼펙스에서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에도 문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펙스, 하우루 샌더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펙스에서는 최초로 올 유캔잇 제공하면서 한국식 중화요리 무제한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함께하시는 여러분들께 네, 리김밥의 20불 쿠폰, 그리고 하우바이 하우루 하우루에서 드리는 20불 쿠폰도 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리는 한국의 아름다운 가곡으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2부에서 또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해드리는, 또 그 교회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함께 김재희 목사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를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함께 갖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가곡과 그 안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여러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반달을 바라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에는 달을 보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손을 흔들며 친구처럼 말을 걸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지금도 반달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떠 있습니다. 변한 것은 달이 아니라 그 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누구나 한 번쯤 불러본 동요, 그리고 세대를 잇는 우리의 노래 반달입니다. 이 작품은 윤규경이 시를 쓰고 직접 곡을 붙였으며 오늘은 박정환의 편곡으로 새롭게 만나보겠습니다. 반달은 1924년에 발표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작 동요입니다. 윤규경은 한국 근대 동요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많은 어린이 노래를 남겼는데요. 그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노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달에는 복잡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 푸른 하늘, 은하수, 개수나무, 토끼, 그리고 반달. 이렇게 단순하지만 다채로운 표현으로 어린아이의 상상력이 그대로 담겨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담아냅니다. 하지만 반달이 만들어진 시대는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는 일제강점기였는데요. 우리말과 우리 문화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윤규경은 어린이들이 우리말로 노래하고 우리의 감성과 꿈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달은 단순한 어린이 노래가 아니라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지켜낸 소중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반달이 그저 예쁜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다시 이 노래를 들으면 그 안에서 잊고 지냈던 순수함을 만나게 됩니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던 마음, 그리고 내일을 기대하던 동심이 우리는 성장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어쩌면 가장 소중한 순수함은 조금씩 잊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시 어린 시절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라고. 달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비춥니다. 어린 시절에도, 청춘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세월은 흘러도 우리가 함께 불렀던 노래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요는 아이들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는 추억이 되고 부모에게는 사랑이 되며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세대를 잇는 노래가 됩니다. 반달은 그렇게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노래입니다. 오늘 저녁에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는 건 어떨까요? 반달이 떠있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가장 큰 위로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노래 한 곡에서 찾아오듯 오늘 이 노래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윤규경 선생의 아름다운 동요 반달을 박정환의 따뜻한 편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리며 맑고 순수했던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반달과 함께 동심과 추억, 그리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나이를 먹지만 마음속 어린아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있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별을 바라보고 달을 보며 가끔은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희망을 느낍니다. 가끔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오늘 들은 반달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곡 산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아름다운 한국 가곡과 우리 노래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5: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6: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4: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7: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 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8: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9: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8: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9: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떠오르십니까? 어쩌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교회가 여러분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지만 마치 시골 교회 같은 따스함과 정교함이 있는 교회. 언제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환하게 맞이해 줄 것 같은 그런 교회. 봄이면 쑥과 냉이가 올라오고 가을이면 국화 향기가 교회 마당을 가득 채우며 또 여름에는 직접 기른 상추와 풋고추를 따서 삼겹살을 함께 나누어 먹는 교회. 네, 겨울이면 또 모닥불을 피워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정을 나누는 교회. 네, 바로 그런 교회를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그 교회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37년 동안 함께해 오신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의 역사와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우리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 김재희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0: 네, 목사님을 또 저희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만나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바로 그 교회,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목사님부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네, 저는 크게 소개할 내용은 없고요.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37년이 되었고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패밀리 라이프 인스티튜트에서 디렉터를 담당하면서 청소년과 또 청소년들을 가진 부모님들 또 가족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37년 동안 저희들의 교회가 시작된 것은 청소년 사역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지금도 아직도 그 마음입니다. 아직도 청소년들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아이들을 더 돌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내겠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변하지 않으려고 첫사랑을 붙들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저 김재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목사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청소년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지금 사실은 37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목사님의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보시면은 언제나 청년의 모습이세요. 아마 그 마음에 네, 정말 멋지신 우리 김재희 목사님 또 박사님이시죠. 목사님,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1: 저희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는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시 속의 시골교회 아니면 도시 속의 전원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뜻이고요. 정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식구들은 큰 부자도 없고 또 크게 뭐 이렇게 난 사람도 없고 정말 모두가 하나 같은 그런 공동체이고요. 누가 아프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바쁘고 이민사회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지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저희들은 뭐 큰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건물이지만은 예배를 네 번 나누어서 드리고 그래서 그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소박하게 저희들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름에는 상추쌈으로 삼겹살도 구워먹고 겨울에는 군고구마를 구워먹고 그러면서 청소년 선교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이 저의 교회입니다.
0: 네, 그 사랑이 있고 또 따뜻한 정이 있고 서로를 돕는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사실 교회가 보면은 문이 닫혀 있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네. 어렸을 때 교회를 상상하면 언제나 교회는 문이 열려 있고 또 교회를 가면은 집사님들이 계셔서 맛있는 것도 주시고 또 함께 기도도 해 주셨는데 요즘은 좀 닫혀 있는 교회가 있어서 사실은 저는 처음 미국에 와서 좀 놀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고요. 언제나 먹을 것이 맛있는 것들이 있는 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 맞습니다.
0: 네 가끔 방문하게 되면은 참 언제나 맛있는 것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집사님들이 항상 교회에 계신 것 같아요. 그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웃음소리도 항상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정말 따뜻한 교회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네. 항상 교회는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24/7 교회가 문이 열려 있는 교회. 사실 현재 있는 그 미국 교회들이나 한인 교회들은 뭐 물론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을 닫고 있는 거는 확실하겠죠.
0: 그런데 네.
1: 저에게는 뭐 이렇게 많이 훔쳐갈 게 없으니까 마음껏 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다면은 항상 그 자리에 누군가 있을 수 있도록 뭐 저를 비롯해서 저에게 무사약자들이나 전사님들이 항상 교회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시고 또 외롭고 누군가와 대화가 필요하시다면

0: 받고 또 목회학도 공부하고 교육학 공부하고 그리고 워싱턴에 올라오게 된 것은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와서 그 1989년에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근데 그 1989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당시에도 필요했던 것은 2세 사역자. 네.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필요했던 사람들은 항상 청소년들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년이 지난 지금도 2세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2세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역자가 없다라는 것이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1989년도에 교회 개척할 당시에 지금 버지니아 쪽만 하더라도 그 당시 시작했던 교회들이 없어졌어요. 다.
1: 네.
0: 없어졌고, 네. 물론 몇몇 교회는 지금 이름은 남아있는데, 교세도 많이 약화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민 초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미, 네. 이미 이민 세대들은 많이 여기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오래된 교회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한 교회 그 유형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이 예전에는 그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막노동보다는 이제 전문 직업들이 많이 생기고 그 전문 직업들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이런 자영업도 하시면서 자녀들이 또 성장을 하면서 자녀들은 이제 이 메인스트림에 또 인볼브가 되고요. 그래서 그 지난 37년 동안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그 모습과 또 제가 전도사로서의 또 몇 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런 그 어른들 또 교포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것은 이렇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처음에는 정말 막노동 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자영업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2세들이 자라서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1: 네. 이 37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그 세대를 따지면 어쩌면 3세대를 함께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부모님,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녀들까지 네,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 태어나는 생명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0: 네.
1: 그 청년들이 되어서 네. 지금은 뭐 가정도 이루고 굉장히 번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뿌듯하시죠?
0: 네, 정말 제가 저는 나이가 안 늙는 것 같거든요.
1: 네, 네.
0: 저는 나이가 안 늙고 저는 나이가 딱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늙으니까 제가 나이가 드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아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 사역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사역입니다.
1: 네.
0: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그 아이들을 향한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워싱턴에 계신 목사님들이나 워싱턴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저를 잘 보지를 못하셔서
1: 네.
0: 제가 아직도 실질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청소년 전도사로 생각을 하세요.
1: 네.
0: 근데 보통 청소년 전도사들은 젊은 친구들을 얘기를 하니까
1: 그렇죠. 네.
0: 그건 제가 저한테 칭찬하는 말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1: 네.
0: 제 나이를 안 보시니까 우선 그게 감사하고요.
1: 네.
0: 근데 그렇게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도 젊어지고 또 그 아이들의 그 아픔이 와 닿으면서 이렇게 와 닿는 것은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정성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더 많은 것을 심어줘야 되겠다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명은 나이가 뭐 더 나이가 들고 또 나이가 뭐 들어서 늙어서 사역을 하지 못할 때까지라도 청소년들을 향한 그 사역은 끊임없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소명이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올 때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아이들이 아니죠. 이제는 안식사님이
1: 네.
0: 되셨고 어제 한 청년은 이 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57살이 되셨으니까요.
1: 네.
0: 그래서 저에게 안수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1: 네. 목사님께서 청소년을 향한 꿈을 품으시고 그 씨를 뿌리시고 가르치시고 또 양육하시면서 성장한 그 청소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보람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열매들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훌륭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있지요.
1: 네네.
0: 네.
1: 맞습니다. 두 살 때 만난 아이가 변호사가 돼서 아이를 네 명을 가진 친구도 있고요. 뭐 가정이 가정을 이룬 가정도 헤아릴 수가 없고요. 거의 한 70여 가정이 결혼식을 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 또한 한 50~60명이 50명이 넘죠. 지난 세월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늘나라 가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0: 네, 그렇죠. 참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분들이 또 목사님의 풍성한 삶을 이뤄나가는 아주 귀한 분들이시죠.
1: 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교회 개척할 때 아무것도 몰랐던 청년이었거든요. 28살.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기도가 저를 이렇게 양육을 시켜왔고 저를 목회자다운 목회자로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분들의 기도와 정성과 헌신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저를 또 목회자로 사용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0: 네. 와, 28에 개척을 하셨어요.
1: 네.
0: 좀 목사님 개인적인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목사님께서는 네. 사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1: 네.
0: 연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시고 또 미국 오셔서도 영문학 석사를 하시고 목회학 석사, 교육학 석사 그리고 마침내 조지 워싱턴에서 상담 심리학 박사님까지 되셨습니다.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가족연구소의 소장님으로도 지금 계시고요. 물론 우리 AM1310과 오랫동안 정말 토크쇼로 호스트로서 상담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도움을 주고 계시지요. 네,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신데 제가 궁금한 것은 목사님께서는 공부를 그냥 계속 하셨으면 학자로 원래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미국에 오셨잖아요.
1: 네.
0: 그런데 어떻게 이 28살 젊은 청년이 목회자가 되시고 교회를 개척하셨는지가 참 궁금해요. 왜 그러셨습니까?
1: 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0: 네.
1: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오셨는데 제가 미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외교관이나 또 교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 여전히 공부를 위한 공부, 명예와 성공을 향한 그런 열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던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처음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 도착해서 석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공부하는 속에서 제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공부하겠다고 미국을 왔거든요. 미국에 와서 이제 뭐 웨이터도 하고 광고지도 돌리고 그룹방에서 수선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 바로 전에 미국에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부사일생을 살려주신 그 체험이 있거든요. 자살을 시도했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저에게 제 2의 인생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미국을 오게 되었고 미국에 와서 이제 혼자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자라는 그런 각오로 왔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고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제 자신도 느꼈어요. 그러는데 그런 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라 나의 사역자가 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여기 와서 또 보았고 또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너무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 가난하고 불쌍하고 막 이런 분들만 보니까 특히 이민교회에 그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있으면서 공부할 때 급했던 짧은 시간에 한 교회에서 다섯 분이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어떻게 목회자들이 저렇게 힘들게 사역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목회자에 대한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이 없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어느 날 새로 산 차가 학교를 갔다 오다가 얼음비가 내린 하이웨이에서 두 번을 뒹굴었어요. 두 번을 뒹굴는데 차는 완전히 토를 댔고요. 근데 차가 구르는 그 순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음성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주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부하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바로 제 마음이 바뀌어졌고, 그 결심을 하게 돼서 미국 목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도 또, 제 이야기는 그냥, 아, 신학교 가서 평생 전도사만 하자. 그리고, 이 교수를 하면서 아니면은, 뭐, 이 대사가 되면서 이렇게 사이드로 우리 청소년들을 돕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저를 목회자로 또 세우셨고 안수를 받게 하셨고, 그래서 그 안수를 받게 되니까 아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구나를 더 알게 되었어요. 그 알게 된 게 그 청소년들을 향한 나같이 많은 것을 가졌던 아이가 청소년이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자살도 시도했던 그런 그 청소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혼자 그 외로워하고 혼자 괴로워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청소년들 그 뒤에는 문제의 부모님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목회자로서 또 청소년을 향한 그리고 또 이제 청소년들을 가진 부모님들 이제는 또 사랑의 어르신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예, 목회자가 된다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의 콜링과 또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건데 목사님께서 먼저 계획을 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또 순종하면서 이 자리까지 이어져 오고 계시는군요.
1: 네, 네 그렇죠.
0: 그 비교적 좀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셨죠?
1: 네, 네. 전 진짜 부족함이 없이 자랐고요. 저희 부모님이 사업도 하셨고 또 정치도 하셨기 때문에 네.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의 외로움이라는 것은 아, 항상 네. 존재하고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었던 때니까 그렇겠죠. 그리고서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더 느낄 수 있던 것은 우리 2세들이나 1.5세들은 참 부유한 환경 속에 자라고 있거든요. 네. 부모님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그 당시에 오셨던 1세 우리 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위해서 어떤 모든 것을 물심양면으로 쏟아붓는 장면들이 참 많았고요. 제가 방송국에서 심야 방송을 할 때마다 느꼈던 건데요. 심야 네. 방송 때는 항상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분들이 저희 그 라디오 쇼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전화하시는 그 상담 하나하나가 정말 가슴이 메어질 듯이 아픈 그 사연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까지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또 이 포스트 오피스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청취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할머니 할아버님들께서 노인 아파트에서 외로움 속에서 라디오 청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를 대할 때 아, 정말 가슴 메어진 듯한 그런 아픔이 참 많이 느껴졌었어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또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요.
0: 그렇군요.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을 봐도 겉으로 보았을 때는 뭐 환경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냥 보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내면으로는 또 그런 갈등이 계셨던 것 같고요. 아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도 겉으로 보는 거랑 그 내면에서의 갈등을 참 보통 그냥 보기에는 좀 감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박사님께서는, 목사님께서는 누구보다도 그 청소년들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리시면서 또 전문적으로 상담으로 도와주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특별히 목사님께서 PK라고 하죠. 목회자 자녀들을 네. 위해서 또 사역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도 네. 좀 해주시겠어요?
1: 네. 목사님들의 자녀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제가 속해 있는 침례교회가 남침례교회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그 남침례교회 총회를 할 때마다 목회자 자녀들이 모이는데 처음에 제가 그 총회를 갔었을 때 그런 목사님 자녀들 모임이라는 건 없었었어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그냥 엄마 아빠들이 회의를 들어갈 때 그냥 돌아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33년 전이에요.
0: 네.
1: 33년 전에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저 아이들이 그냥 왔다 가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돌봐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같이 뭐 피자도 사 먹이고 그리고 뭐 밥도 사주고 그리고 이제 뭐 같이 게임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느껴졌던 것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너무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어가고 있다는 것을 네. 발견을 했어요.
0: 네.
1: 같은 청소년들이지만 같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많이 성숙하고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이유가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엄마가 사모님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은 목회가 우선이지 아이들은 뒤천으로 쳐져 있고 그리고 너무도 가난에 시달렸고 우리 목사님들이 특별히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거에 비해서 사례비도 많이 작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모든 걸 희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자녀들의 그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어떤 친구는 그 당시에 초등학교였었는데 교회에서 쫓겨나서 그 차에서 거의 한 달 동안을 집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았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 어느 날 총회를 갔다 왔더니 교회 문을 다 잠갑 바꿔버렸고
0: 네.
1: 물론 이제 교우들과 목사님과의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겪어가는 것은 미처 그분들이 깨닫지 못한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이 목사님 자녀들은 뭐 목회자와 똑같아요. 보수를 받지 않는 목회자. 그래서 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같이 참석해주고 또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같이 봉사해야 되고 목회자 자녀들은 당연히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자기 아빠가 그 교인들한테 멱살을 잡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돌아서서 웃으면서 자기들한테 너 잘 있었니? 이렇게 할 때 정말 가증스러운 것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있고 목회자 자녀를 사이에서 자살 시도한 친구들도 많았고 그리고 가출을 시도한 친구들도 많았고 다른 아이들처럼 같이 파티도 가고 영화도 가고 싶은데 그런 걸 모든 걸 참고 지내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33년 동안 총회에서 그 아이들을 돌봤었고요. 그래서 그 33년 지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다 많이 컸죠.
0: 네.
1: 크고 졸업하면서 또 다시 또 다른 그 세대들은 다시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일단 총회에서의 일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2년 전, 3년 됐죠. 3년 전에 이제 워싱턴 DC를 기점으로 해서 이 BK들에게 미래의 비전과 또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다가 바로 올해 DC 2026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DC는
0: 네.
1: Dreamers for Christ,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꿈을 꾸는 자라는 이름으로 목사님들 자녀들에게 모든 비용을 다 제공해서 이 아이들이 워싱턴에 와서 정치적인 것도 보고 또 자연의 아름다움도 보고 우리에게 미래와 꿈이 있다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DC라는 그런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할 일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선교사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이번 3월 말에 이 DC 2026년을 했는데 이번 6월 달에 멕시코까지 가서 또 선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청소년을 향한 마음이 지금은 결국은 또 목회자 자녀들을 또 섬기시는 그런 단체를 지금 만드신 거잖아요. Dreamer for Christ
1: 네.
0: Foundation이라고. 네, 이 단체를 통해서 정말 상처받고 말할 수 없는 그 내면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PK 목사님 자녀분들이 좀 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건강하게 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나가고
1: 네.
0: 계시잖아요. 네.
1: 네. 아이들이 재능도 네. 많고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재능들이 많아요. 이미 훈련이 됐기 때문에 PK들은 멕시코 선교를 가더라도 그냥 가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직접 들어가서 피아노 치는 사람 피아노하고 기타 치는 사람 기타하고 또 가르칠 사람을 가르치고 정말 이 팀워크들이 너무너무 잘 이렇게 어우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역시 방송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를 다니시게 되면 목회자 자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섬기시느라고 정작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또 그만큼 시간을 못 드리시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네. 우리 목회자 자녀분들도 따뜻하게 품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사역도 정말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길 바라고요. 지금 멕시코 얘기도 하셨어요.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가 네. 선교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해외 네. 곳곳에 선교지들이 많은데요. 어떤 곳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1: 네, 저희들이 선교를 처음 시작한 것은 쉽게 우리가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나누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국내 선교는 미국 내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교회, 미자립 교회, 뭐 이런 청소년 사역이라든가, 그리고 홀로 설 수 없는 그 개척교회를 도와드린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국내 선교라 하고요. 해외 선교는 또 저희들은 남침례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남침례 교단에서 그 레디 그 이 크리스마스 오프링 또 부활절 오프링을 통해서 해외 선교 또 국내 선교를 돕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교단을 통해서 하는 선교는 꼭 참여하고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들을 한 해 10개 정도의 교회를 선택을 해서 몇 년 동안을 후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그 장학재단, 그 PK 청소년들을 위한 그 PK 장학재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여튼 우연찮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필리핀 선교를 지금 하게 된 게 24년 동안 되었습니다. 네. 저희 교회 청소년들도 필리핀을 다녀왔었고 집사님들도 많이 다녀왔었는데요. 필리핀이나 동남아 지역에 아직도 선교 지역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24년 전에 필리핀을 처음 갔을 때는 바리바리 이민 가방을 싸가지고 갔었거든요. 헌옷도 가져가고 뭐 필요한 약도 가져가고. 근데 지금은 이 필리핀의 청소년들 보면은 운동화도 저보다 더 좋은 운동화를 신고 있고 전화기도 최신 전화기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헌옷까지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들을 진짜 이제는 진짜 복음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곳에 갈 때마다 저는 이제 복음 전도 집회를 해요. 그곳에 계신 이제 원주민 목사님, 필리핀 목사님들께서 이제 청소년들을 모으고 청년들을 모아놓으면은 저희들이 그때 왔을 때 이제 아이들 참여자들에게 빵을 제공한다든가 땀을 많이 내니까 땀 수건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기념품 등을 준비하면서 복음 전도 집회를 하는 걸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고아원을 세워서 고아원 주변과 고아원 원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물질들을 많이 갖다 주었는데 요새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은 이제 고아원 아이들도 다 자라나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말씀을 또 제공을 해주고 또 그곳에 가서 또 의료 선교도 같이 또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캄보디아 선교입니다. 캄보디아 선교도 이제 14년이 되었어요. 거기는 마찬가지로 그 캄보디아 원주민 목사님, 그 한국 선교사님이 교회를 시작을 해서 원주민 목사님께 넘겨드렸는데요. 그 교회에 가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복음 집회를 저는 항상 이제 통역을 두고 있어요. 네. 필리핀에서는 영어가 되고 또 필리핀에서 영어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따갈로를 하는 그 목사님을 모시고 저는 이제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분은 이제 따갈로로 통역을 하고 캄보디아에서는 쿠메르라는 그런 언어로 또 통역을 하고 저는 영어로 설교를 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 자녀들 위한 그 집회도 하고 또 원주민들 위한 집회도 하고 그러고서 함께 시작된 것이 한국에 있는 노숙자 사역이었습니다. 그 노숙자 네. 사역을 또 참여하게 된 것은 그 목사님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또 목사님 사모님이 노스웨스트 에어라인 항공사 승무원이셨어요. 근데 그 승무원 그 사모님께서 이상하게 저를 목회자로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 비행기에 승무원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기도를 부탁한다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복도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인연이 돼서 거의 25년 동안을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고 LA에서 노숙자 사역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에 가서 노숙자 사역하는 거를 다 지켜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노숙자 사역을 함께 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멕시코 사역이 직접 13년째 됐는데요. 멕시코 사역 또한 신기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멕시코의 그 예전에 우리 한국에 언더우드나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먼저 세우고 병원을 세웠던 것처럼 이곳에서 막빌에서 IT 회사 하셨던 이영령 선교사님께서 멕시코 최남단 과테말라 국경선에 거기에 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학교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신학교, 대학교까지 세웠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집회를 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꼬미단이라는 그 지역에 이 지역사회 부흥회를 하게 되었고 부흥회를 하면서 그 지역을 넘어서 그 툭슬라 지역, 그 이 치아파스 주의 수도가 툭슬라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전체로 해서 집회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학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르치자라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서 영어 캠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0: 네. 와,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지금 섬기시는 교회들 또 지역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이 10년은 기본이고요. 20년 이렇게 계속 이어서 사역하시는 곳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하는 네. 걸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목사님께서는 네. 이제 리더를이시고 또 꿈꾸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사실 성도님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잖아요.
1: 네.
0: 네, 네.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는 성도님들이 참 귀하신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버지니아 제일침례교회 성도님들을 뵈면은 함께 다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저에게 정말 네. 자랑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는 도시 속에 있는 시골교회 정말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또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저희들 교회는 응급실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0: 네.
1: 병원으로 말하면은 응급실 같은 교회인데요. 응급실은 벗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이 오는 곳이고
0: 네.
1: 피해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급한 사람이 오는 곳이고 그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삶에 지치고 상처받고 갈 곳 없는 분들이 오셔서 그래서 치유를 받고 다시 일어나시는데요. 남아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신 분들이 바로 저의 교회 식구들입니다.
0: 네.
1: 그래서 남아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어서 다른 분들을 돕고 그리고 회복된 후에 다른 곳으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붙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식구들이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0: 네.
1: 소중한 교우들입니다.
0: 네.
1: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0: 네. 아름답고 행복하고 소중한 교인들 목사님께서 얼마나
1: 네.
0: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지 소문이 많이 난 것 같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목사님께 좀 궁금한 것이요. 목사님은 이제 뭐 신학을 하시는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사실 또 상담 심리학 박사님이세요. 그러면
1: 네.
0: 좀 이제 양쪽을 다 공부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또 일반 분들이 상담을 의뢰했을 때 조금 접근하시는 게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1: 네.
0: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이 목회와 상담을 함께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상담을 하십니까?
1: 네, 같은 질문을 제가 자주 받거든요.
0: 네.
1: 세미나에 가거나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치료를 할 때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형태의 상담을 나눌 수가 있어요. 목회 상담과 일반 심리치료. 어떻게 목회 상담은 쉽게 얘기하면 목회 상담할 때는 해결책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0: 네.
1: 해결책이 있습니다.
0: 네.
1: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 심리치료에서는 해답은 없어요. 해답은 없고 그냥 꾸준하게 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 심리치료인데요. 그래서 그 패스트 카운슬링과 사이콜로지의 이 차이점은 장단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0: 네.
1: 그 목적, 패스 카운싱에서는 너무 쉽게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사실 이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은 기도합시다를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나 또 사역자들은 너무 쉽게 기도하세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들어주고 그래서 더 많이 그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말을 들어주고 그 아픈 상처가 스스로 이겨나가시게끔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냥 기도합시다라고 빨리 끝나면은 이 피상담자는 계속해서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끊이지 않거든요.
0: 네.
1: 반면에 사이칼러지에는 정확한 대답은 없어요. 대답은 없고 그 많은 도구가 있어서 미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상처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사이칼러지죠. 그래서 이 심리치료에서는 본인이 느끼지 못했던 것, 아픈 것, 상처를 꼬매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어요. 근데 완전한 해결책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심리치료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하나님을 멘션하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0: 네.
1: 다만 이분의 가장 그 삶의 상태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로 이끌어주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를 도와주는 것이 제 역할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상담을 할 때는 이런 많은 테크닉을 사용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이분들에게 결국은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책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교회의 환경에서 상담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우리 클리닉을 운영을 할 때는 이분들의 상처를 그 안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자기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같이 도모해 드리는데 아무래도 목회자이고 그리고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을 에게 혹시 하나님 믿으세요? 아니면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뭐 저희 교회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교회 목회자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라는 계속 두 가지 방법을 다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 생각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밖에 해결책이 없고 하지만 그것에 좀 더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네, 그 어떤 분보다 우리 목사님 또 박사님께 상담을 받으시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혼적으로도 다 함께 치유와 회복을 좀 잘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여러 가지 학문과 또 신학을 통해서 목사님께 사람들을 이렇게 주변에 붙여주시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는 좀 다른 교회랑 다르게 어떤 목회를 하시길 원하시는지요? 또 하고 계셨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저는 지금까지 부끄러운 얘기도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없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0: 네.
1: 제가 헌금 설교를 잘 못해요.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요.
0: 네, 네.
1: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도 유학생활을 많이 했었고 유학생활하면서 이민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헌금 설교를 잘 못해요. 그리고
0: 네.
1: 주일날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한테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게 제 약점이에요. 그런데
0: 네.
1: 사실 목회자로서는 헌금도 가르쳐야 되고 주일 성수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일을
0: 네.
1: 강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애틋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0: 네.
1: 하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서 교회를 알면서 주일 성수 못하는 그 마음은 오죽할까 그리고 11주를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오죽할까라는 그것이
0: 네.
1: 먼저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교회가 행복한 교회. 그래서 그냥 그 어떤 프레셔도 없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와서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드리고 어떤 프레셔가 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제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그런 목표였어요. 그래서 네. 저희 교회 그 모토가 빛과 소금이 되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빛은 정말 값이 없는 것 같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인도하고 그리고 소금은 정말 뭐 이렇게 가장 싼 것 같지만 소금이 없으면 맛을 못 내는 것처럼 빛과 소금 같이 우리가 스며들면서 세상에 스며들면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헌신하면은 그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저희 교회 식구들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은 행복한 교회고 앞으로도 행복한 교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저는 행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고 또 나 또한 목사로서가 아니라 나 개인 신앙인으로서 행복한 신앙인이 되고 싶었고 그래서 또 지금도 행복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0: 네, 목사님을 뵈면 정말 행복한 목회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도 뵈면은 너무나도 행복한 그 마음이 들고요. 이 버지니아 제일 침례교회를 가면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떤 건지 좀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또 대표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사님 소망하시는 것들 참 많으시죠? 네,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가요?
1: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은 사실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 또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딱 한 번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만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로 했고 또 다섯 분이 성경을 봉독을 하기로 했는데 7시가 다 돼서 안 나타나는 거야 아무도요. 그래서 네. 정말 이건 너무 수준이 낮다. 이제 난 한국교회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한 집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끝냈는데 권사님들 몇 분이 저의 마음을 읽으셨는지 제 손을 붙잡고 하시는 사진 이야기가 목사님, 목사님은 어디 가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장례식을 치러주셔야 돼요. 그 말을 듣는 네. 순간 뭔가가 가슴을 탁 때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35년 전이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분 한 분 제 손으로 한 분 한 분 하늘나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지금도 그 처음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마음처럼 설레이는 마음, 처음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설레었던 마음, 그리고 처음 성경을 대했을 때 설레었던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제가 마지막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전을 마지막 들어서는 성전인 것처럼 들어서게 하시고 성경을 대할 때 마지막 성경을 대하는 것처럼 섬길 수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마지막 사는 날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0: 아, 네. 뭘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섬김의 자리에 계시고 싶어 하시는 소망을 갖고 계시군요. 네.
1: 네.
0: 아, 너무 귀한 말씀이십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인사로 말씀을 해 주실까요?
1: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오늘 저의 간증과 또 저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다는 것은 황홀합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은 소중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은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 김재희 목사님을 모시고 3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와 또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도시 속의 시골 교회, 응급실 같은 교회,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품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교회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목사님의 바람처럼 정말 이 교회에 오셔서 편하게, 기쁘게,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또 김재희 심리학 박사님이시죠. 함께 또 여러분들의 고민을 또 마음의 어려움들을 방송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갖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김재희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1: 703-354-1950, 703-354-1950.
3: 요즘 부모님 표정이 달라지셨다고요?
4: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 이름,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3: AHCC가 복합된 독보적인 후코이단.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함으로 지금도 수많은 분들의 일상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4: 희망을 놓치지 마세요. 네이처메딕 후코이단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3: 무료 상담 888-761-1188.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오늘도 건강하게.
5: 애난데일 건강마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6: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7: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6: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7: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8: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9: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렌트를 사시다가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혹은 반대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하시며 내 집에 살다가 팔고 렌트를 가시는 경우에 매달 내는 페이먼트를 간혹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달 렌트 그리고 첫 번째 모기지 페이먼트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차이가 돈을 앞에서 내는가 뒤에서 내는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일날 지불하시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지난 8월 한 달간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와 약간의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는 돈부터 쓰고 뒤에 낸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고 나서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9월 1일날 보내시는 렌트비는 반대로 9월 한 달간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할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렌트는 앞에서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안 내고 이사를 나가버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렌트를 할 때도 얼마나 오래 사용할지를 계약하고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가져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모기지는 지난 한 달의 이자를, 렌트는 앞으로 살아야 할 한 달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집을 사고 팔 때 혹은 렌트를 계약하시거나 이사 나가실 때 챙겨야 할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실 때 갚아야 하는 모기지는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스테이먼트에 나오는 pay off amount보다 언제나 약간 더 많습니다. 파시는 날짜, 즉 settlement 날짜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실 때는 오히려 이사를 들어가고 첫 달은 페이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게 아니고 일단 한 달을 살고 그 이자를 다음 달 1일에 지불하니까 느낌상 첫 달은 모기지 지출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9월 15일 날 세르먼트를 했다고 가정하면 집을 사시는 분은 대부분 첫 달 페이먼트가 11월 1일이 됩니다. 10월 한 달간 쓴 이자가 11월 1일 날 지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시는 분은 9월 1일 날 모기지 페이먼트를 이미 보냈지만 그것은 8월의 이자이고 여전히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이자 계산이 되어서 15일치의 이자가 페이오프 어마운트에 적용되기 때문에 받아보신 모기지 스테이먼트의 숫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렌트의 경우는 정반대겠죠. 그래서 처음 렌트를 들어갈 때는 시큐리티 디파짓, 첫 달 렌트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두 달치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사를 나가실 때는 이미 레스트 먼스의 렌트비를 월 초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시는 비용 없이 이사를 나가시고 차후에 디파짓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혼돈이 되실 수 있겠지만 모기지는 돈 쓰고 나서 이자를 준다 생각하시고 렌트비는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한 달간 이 집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0: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국회 외교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은 미국 AI 반도체 기업 신티언트가 나스닥 상장을 위한 기업 공개를 신청했습니다. 초저전력 AI 칩 시장을 겨냥한 성장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FIFA 개입으로 미국 선수의 출전 정지가 번복되자 미국에서 월드컵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측은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용 금지 지시에도 미 정부가 엔트로픽의 AI 모델 미토스를 수개월째 활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I를 둘러싼 정부 내부의 엇갈린 행보가 드러났습니다. 유엔이 인간의 통제 없이 표적을 공격하는 AI 무기, 이른바 살인 로봇을 국제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AI 군사 활용을 둘러싼 규제 논의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관세 조치도 불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 적용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요원 260명을 투입해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 기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미 법원이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투자자를 기만했다는 배심원단의 편견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거래에 대한 불안이 투자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러 강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베팅이 2015년 이후 최고로 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가 달러 강세를 이끌고 있지만 최근 경기 지표는 상승세를 제약할 변수로 꼽힙니다. 미 헤지펀드들이 AI 열풍을 이끌었던 반도체주를 4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와 차익 실현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페이스X의 퀸 쇼드웰 사장이 트럼프 저축 계좌에 약 3억 2,400만 달러 규모의 자사 주식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반면 일론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부 요청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연방당국이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 개막 이후 경기장과 팬존 인근에서 불법 비행한 드론 600대 이상을 적발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안전청은 7일 월드컵이 개막한 지난 6월 11일 이후 경기장과 팬존 주변 제한 공역에서 600대가 넘는 드론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월드컵 개최 도시 11곳 전역에서 이뤄졌으며 마이애미에서만 드론 130대가 적발됐습니다. 댈러스에서는 5경기 동안 70대 이상의 드론이 제한 공격을 침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월드컵 경기와 관련 행사 기간 경기장 상공의 드론 비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당일에는 경기장을 중심으로 반경 3회리, 지상 3,000피트 이하 공역에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별도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항공기와 드론의 운항이 금지됩니다. 또 팬존 등 공식 응원 행사장 주변에서도 반경 1회리, 지상 1,000피트 이하에서는 드론 비행이 제한됩니다. FBI는 허가 없이 제한 공역에서 드론을 운용할 경우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드론도 압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드론 탐지 및 무력화 전담팀을 배치해 불법 비행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멕시코 국적의 40대 남성이 경기 시작 전 제한 공역에 드론을 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부는 주요 스포츠 행사에서 반복되는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위협적인 드론과 관련한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국토안보부는 텍사스주와 멕시코 국경 지역에 새로운 대드론 방어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플레이오프 경기장 상공 제한 공역에서 드론을 비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유죄를 인정하는 등 주요 스포츠 행사에서 드론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6일 미 축구대표팀의 핵심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의 출전 정지 유예로 인한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해당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은 6일 FIFA 미디어의 X계정에 올라온 성명에서 FIFA의 사법기구는 독립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FIFA 징계위 등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FIFA 징계 규정을 적용하고 해당 규정과 제시된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사건을 결정한다며 그들의 독립성은 축구의 신뢰성과 청렴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언제나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FIFA의 징계 유예 결정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인판티노 회장 간의 관련 통화 사실이 보도되면서 이번 논란이 FIFA가 정치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듯한 모습으로 흘러가자 전날 나온 FIFA 징계위원회의 출전 정지 유예 결정에 자신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입니다. 앞서 발로건은 지난 2일 열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아 이날 열리는 벨기에와 16강전에 출전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FIFA는 징계위 결정에 따라 발로건의 출전 정지 집행을 1년 유예한다고 미국 축구협회에 통보했고 이러한 번복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과 인판티노 회장 간의 통화 이후에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제기된 상태입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그렇다. 나는 미국 대통령과 월드컵 관련 사안을

0: 읽는다. 가끔 놀란다. 때때로 동의하고 때때론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내가 항상 하는 일은 그 결정과 결정을 내린 기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독립기관과 법치 존중은 우리 대회의 공정성과 FIFA의 신뢰성을 언제나 지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이민 영주권 과정의 핵심 단계인 펌 노동허가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절차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필수 절차인 펌, 노동허가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관련 규제 개정 계획을 제출했으며 펌 제도를 포함한 다수의 노동 관련 규정 개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펌은 미 기업이 외국인을 영주권으로 고용하기 전에 해당 직무에 적합한 미국 내 근로자를 충분히 찾았는지를 입증토록 하는 절차입니다. 기업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 이후 이민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 방향은 노동시장 검증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채용 노력과 미국인 고용 가능성 검증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취업비자 제도의 전반에 규제 강화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H-1B 프로그램이 일부 기업에서 남용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추첨 방식 개편과 최저임금 기준 상향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H-1B 관련 감독도 강화해왔으며 조사 및 현장 점검도 증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민업계에서는 펌 절차까지 강화될 경우에 취업이민 전체 과정이 더 길어지고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 규정은 백악관 심사를 거친 뒤에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0: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시험는 수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아이다호 감자 100당 1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바베큐 생산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헤지 펀드들이 인공지능 관련주, 특히 반도체주를 4주 연속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6: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고객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헤지펀드들은 지난주까지 글로벌 반도체 주식 하락세와 맞물려 4주 연속 기술 하드웨어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반도체와 하드웨어 기업을 포함한 IT 업종은 헤지펀드들이 4주 연속 순매도를 가장 많이 한 분야라고 6일 보도했습니다. 기술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는 올해 미국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AI 기업

0: 과 하이퍼스케일러가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최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익실현 매물까지 쏟아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지난주 4.2% 하락했습니다. 아울라 헤지펀드는 산업 및 임의 소비재 관련 주식도 순매도했습니다. 대신 인덱스 펀드와 상장 지수 펀드 상품 등을 매수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미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산 제품에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시행유예 또는 세율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의 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자 한국무역협회가 시행유예 또는 세율 인하를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한국무협은 6일 윤진식 무역협회장 명의로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재고해달라며 관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유예가 어렵다면 추가 관세율을 10%로 낮추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무협은 요청 근거로 특정 한국 제품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원자재를 사용해 미 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음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사례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단지 공식적인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제품에 광범위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런 조치는 미국이나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협은 한국이 USTR이 정의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명시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진 않지만 관련 국제 조약을 비준하고 국내법 제정, 집행을 통해서 강제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많은 한국 기업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과 관련된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부 정책이나 행동 강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및 생산 확대는 미 제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왔다며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및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 오히려 공급망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행을 연기할 수 없다면 추가 관세율을 10%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앞서 강제 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했는데 무협이 관세 부과가 불가피할 경우 이와 동일한 관세를 한국에도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한국 무협은 강제 노동 연루 위험이 낮거나 미 상거래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제품, 또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인 기업의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 USTR은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오는 9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USTR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 측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일론 머스크가 SNS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는 배심원단의 편견을 법원이 유지했습니다. 찰스 브라이어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법 판사는 이와 같은 배심원 편견을 무효로 해달라는 머스크의 요청을 6일 기각했습니다. 앞서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440억 달러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에 합의한 이후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의사를 밝힌 직후인 2022년 5월 13일 트위터 내 가짜 계정 비율 규모를 확인할 때까지 인수를 보류한다는 트윗을 올렸고 이에 따라 트위터 주가가 이틀간 18% 급락했습니다. 이어 머스크는 같은 달 17일에도 인수를 진행할 수 없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후 머스크는 그해 7월 트위터가 계정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며 계약 파기를 선언했지만 불과 3개월 뒤인 10월에 트위터 인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머스크는 재판 과정에서 투자를 보류한다는 자신의 트윗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머스크가 거래 관련 업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어 판사는 거래에 대해 마음을 바꾸거나 순간적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와 같은 불안함이 투자 대중에게 거짓말하는 걸 정당화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와 같은 사기 혐의를 13일자 트윗에만 적용했고 17일자 트윗은 당시 시장 반응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투자자 손실에 대한 머스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머스크 측은 배심원단이 편결문에 손해액수가 $4.20인 부분만 파란색으로 써넣어 자신을 조롱했다며 편결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당시 인수가를 주당 $54.20로 제시하고 2018년 테슬라 상장 폐지 소송 당시에도 주당 $420를 언급하는 등 평소 420이라는 숫자를 즐겨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수기 기간이 나흘이나 됐고 일부 주장에서는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언급하며 머스크의 주장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420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이는 대마초 마리화나에 대한 언급으로 반드시 머스크에 대한 조롱으로 볼 수 없으며 머스크 측도 조롱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배심원단은 편결문의 다른 부분도 파란색으로 기재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재판에 따른 머스크의 손해배상액이 약 2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재판 외에도 초기 투자 사실을 늑장 공시해 주식을 헐값에 매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투자자들로부터 피소된 상태입니다. 머스크가 인수한 트위터는 사명을 X로 바꾼 이후 AI 기업 XAI에 인수됐으며 AI는 최근 스페이스X의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종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계좌 공식 출범 행사를 진행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압박을 느끼는 것 같다. 그도 이 사태를 끝내고 싶어하고 우크라이나도 끝내고 싶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니 이걸 끝낼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과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로 출국해 8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 행사를 진행한 트럼프 계좌는 미국인 아동의 성인이 된 뒤에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 과세 이연 저축 투자 계좌를 개설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임기 중 태어난 미국인 아이에게 일회성으로 $1,00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무부는 건국 250주년 기념일인 지난 4일 주요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계좌 개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도록 하면서 이 계좌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금색 종을 울리면서 트럼프 계좌 운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는 지난 7월 4일 토요일 우리 행정부는 50만 명 이상의 미국 어린이들의 트럼프 계좌에 각 $1,000의 일회성 종자 자금을 입금했다며 이는 상당한 금액이며 앞으로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마이클 델과 수전 델 같은 관대한 기부자들로부터 추가 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클 델 부부는 이 프로그램에 6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으며 이날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민주당 내에서 급부상하는 민주사회주의자들을 거듭 공산주의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는 요즘 자주 보는 공산주의 위협과 달리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줄 것이라며 그들은 자신들이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말하지만 공산주의자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파괴하려 하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연방수사국 FBI가 요원 260명을 투입해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기록 조사에 나섰다고 6일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P에 따르면 FBI는 현재 수사관과 분석관 260명을 투입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기록 708점을 분석 중입니다. 이번 조사는 최우선 사항으로 오는 17일까지 분석을 끝내도록 FBI 내부 문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익명의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이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 선거 결과라고 AP에 밝혔습니다. FBI는 지난 1월 28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해 수백 상자의 선거 관련 기록을 압수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는 애틀랜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지아주에서 1만 천여 표 차이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던 애리조나, 위스콘신주 선관위를 상대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AJC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준 뉴욕 총영사관과 대한민국 해군은 5일 뉴욕 허드슨강에 정박한 문무대왕함에서 미 독립 250주년 국제 관함식 계기 함상 리셉션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 해군과 뉴욕주 및 지방정부 인사, 외교단, 경제, 문학, 학계 관계자, 동포사회 대표 등이 약 150명 참석해 미 독립 250주년을 함께 기념하고 한미 동맹과 해양 협력의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김상호 총영사는 환영사에서 미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며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국이 군사동맹을 넘어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미래 협력을 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측은 독자 기술로 건조된 문무대왕함에서 각국 인사를 맞이하게 된 데 의미를 부여하며 국제 해양 안보 협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미 해군 측도 양국 해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행사에서는 제기차기, 팽이치기, 딱지치기 등 전통 놀이 체험과 방산 홍보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한식 리셉션과 재즈 공연, 해군 케이팝 공연도 함께 진행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총영사관은 이번 행사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한국 문화와 국가 이미지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주 웨스트나이에게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창립 38주년을 맞은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 기업의 미시장 진출과 한인경제인들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행사에서는 바이어 매칭 프로그램을 비롯해 코스트코와 월마트 등 미 대형 유통업체 벤더 입점 설명회, 미 정부 조달 사업 설명회,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미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한 참가 기업들이 행사 이후에도 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후속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사장에서는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공연, 문화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함께 열려 일반 관람객도 즐길 수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는 이번 엑스포가 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는 8월 14일과 1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열리며 개막식은 14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문의는 201-917-8013 또는 201-638-4454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는 7월부터 초고속, 과속 운전자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시속 100마일, 약 160km 이상으로 주행하다 난폭 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차량에 지능형 속도 보조장치 ISA를 설치해야 합니다. ISA는 GPS와 도로 제한 속도 정보를 활용해 과속 상황을 알리고 차량이 제한 속도를 크게 추가하지 못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음주운전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시동 잠금 장치와 비슷한 개념으로 위험한 과속 운전을 줄이기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00마일 이상의 초고속, 난폭 운전 등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에 법원이 판단해서 명령하게 됩니다. 장치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무력화할 경우에는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은 나와 가족 그리고 모든 도로 이용자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과속 없는 안전 운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쿼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쿼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쿼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겠지만 구름이 햇빛을 가리면서 비교적 선선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3도, 섭씨 23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다소 걷히면서 구름 조금 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오르면서 낮 최고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71도, 섭씨 약 22도까지 올라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뇌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 우산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3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72도, 섭씨 약 22도로 전망됩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고 습한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야외 활동 시 수분 섭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7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4: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치명적인 자율무기를 살인 로봇이라고 칭하며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공지능 거버넌스 관련 행사에서 연설하고 치명적 자율무기는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규제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기계가 인간의 통제나 판단 없이 표적을 선정하고 공격해 생명을 앗아가는 건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치명적 자율무기를 국제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잔혹한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려선 안 된다며 어떤 결정들은 영원히 인간이 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정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구테스 사무총장의 이런 발언이 올해 초 미 국방부와 엔트로피 간 갈등의 핵심이었던 AI 안전성 논란을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렸다고 짚었습니다. 미 국방부와 엔트로피 간 갈등은 미군이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 과정에서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습니다. 엔트로픽은 자사의 AI 모델을 대규모 감시나 자율살상 무기 등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국방부는 합법적인 모든 활동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민간용으로 설계된 AI 시스템과 칩이 전장과 군 지휘부에 점차 더 많이 배치되면서 군대가 언제 AI를 사용하고 언제 인간이 개입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AI 무기 사용을 지지하는 측과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자율무기가 여전히 인간의 통제하에 있으며 AI 덕분에 인간이 고도의 작전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옹호합니다. 반면 AI도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에서 인간이 기계의 통제권을 넘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AI 시스템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을 공격할 수 있으며 AI에 무기를 장착하는 건 그런 위험을 가속할 뿐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AI 시스템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이 여전히 격렬하다며 미 정부가 AI 모델 출시 전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월마트가 상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마트가 행정부 요청에 따라 미 건국 250주년에 맞춰 가격을 낮추기로 했으며 다른 유통업체들의 동참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세계 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가 미 행정부 요청에 따라 상품 가격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미국에서 가장 크고 좋고 현명한 소매업체 중 하나인 월마트가 나의 행정부 요청에 따라서 건국 250주년에 맞춰 가격을 많이 인하할 것이라고 방금 보고받았다며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월마트는 많은 제품 중에서도 다진 소고기 1파운드 가격을 거의 15% 인하할 예정이라며 현명하게도 월마트에서 장을 보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월마트가 진정한 애국적 기업이라고 치켜세우면서 월마트가 대담하고 과감하게 나서고 있으며 다른 유통업체들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물가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 탓이었다면서 석유와 달걀, 처방약 등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너무 올라버린 생필품 가격이 표심 악화에 기름을 붓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유통업체를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월마트는 식료품은 물론 가전제품과 의류 등 사실상 모든 생활용품을 구비해 미국인들이 자주 찾는 대형마트입니다. 생필품 가격 인하의 효과를 미 소비자들이 비교적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인 셈입니다. 중간선거에서 물가 대응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로 지난달 미국이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한 이후에 유가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물가는 높은 상황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세 번째로 시도하는 관세 조치 역시 위헌이자 불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소속 로 폰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같은 당의 오리건 애리조나주 법무장관과 함께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서한을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서한에는 다른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 19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 부과 시도에 대해 강제 노동을 구실로 삼아 명시된 목적과는 전혀 동떨어진 광범위한 불법 관세를 지속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관세의 실질적인 효과는 강제 노동을 줄이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여러 주와 그 주민들이 상품을 더 비싸게 사도록 하는 경제적 파탄을 지속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산 냉동 소고기를 강제 노동 생산품의 예시로 들고 커피와 구리, 코발트 등도 강제 노동 생산품으로 언급했는데 정작 이들 품목이 관세 면제 목록에 포함되는 등 모순도 들쳤습니다. 이들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될 위험이 전혀 없고 시장을 왜곡하지도 않는 수많은 다른 제품에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와 같은 품목은 무관세로 수입하는 게 왜 정당한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상 12개월에서 18개월이 걸리는 301조 조사가 이번에는 불과 두 달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페루, 과테말라 등 강제 노동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는 국가와 아무 조치도 없는 국가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등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타 장관은 별도의 성명에서 법원에 의해 첫 두 차례의 관세 부과 시도가 불법으로 판명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다시 미국 수입품의 99%를 차지하는 59개국과 유럽연합의 포괄적 관세를 불법적으로 부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초 국제경제비상권한법을 근거로 전 세계 대상 관세를 부과했지만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무효화했습니다. 대법원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대다수 국가 제품에 관세 10%를 매겼지만 이 역시 지난 5월 연방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에 10%에서 12.5%의 추가 관세를 물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번 관세 부과 방안과 관련해 7일부터 4일간 공청회를 열 계획입니다. 무역대표부는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의 서한에 대한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진행 중인 무역조사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최대 전력 가스 공급업체인 볼티모어 갯센 일렉트릭이 신청한 전기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규제 당국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행 요금이 그대로 유지되며 최종 결정은 내년 초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6: 메릴랜드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6일 볼티모어 갯센 일렉트릭 BGE가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 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BGE 고객에게 적용되는 현행 전기요금은 동결되며 변동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마르 바르베 공공서비스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BGE의 요금 인상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필수 전기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BGE는 지난 2일 메릴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에 1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인상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고객들의 전기요금은 연평균 약 100달러, 월평균으로는 약 8달러가 오를 것으로 BGE는 추산했습니다. BGE는 이번 요금 인상 신청이 전력망에 대한 투자 규모를 축소한 새로운 투자 전략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템라 올리비에 BGE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현재 고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생활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고객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요금 인상 신청을 늦추고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으며 전력 시스템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유지, 보수에만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GE는 이번 신청안이 전력망의 안정성과 변전소 유지 관리를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객 지원을 위한 플렉스페이 프로그램도 새롭게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플렉스페이는 자격을 갖춘 고객이 예상되는 전력 사용량을 미리 충전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BGE는 투자 축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리비에 CEO는 전력 시스템 유지, 보수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규모 공사와 미래 대비 프로젝트, 노후 설비 교체 등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필수 유지 보수가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정전이 더 자주 발생하고 복구 시간도 길어질 수 있으며 결국 장기적으로는 고객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역 내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도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지고 있다며 전력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앞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이번 요금 인상안에 대한 심사 일정과 절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BGE 서비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와 볼티모어 공공서비스위원회 정사에서의 증거 심리도 진행됩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메릴랜드 소비자보호국과 공공서비스위원회 직원 등도 심사 절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와 전력망 투자 확대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뉴욕시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 일부 지역에서 레지오넬라병 집단 발생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감염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6일 기준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카네기힐과 요크빌 지역에서 모두 23명의 레지오넬라병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집단 발생과 관련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한 공지에서 감염의 원인으로 냉각탑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냉각탑은 건물의 냉방 설비를 식히기 위해 물을 분사하는 시설로 레지오넬라균이 포함된 미세한 물방울이 공기 중으로 퍼질 경우 이를 흡입한 사람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해당 지역의 모든 냉각탑에서 시료를 채취해 뉴욕시 공중보건연구소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크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해당 지역의 모든 냉각탑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며 균 배양에는 수주가 걸리는 만큼 결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이 건물 내부 수도관이나 상수도 공급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수돗물을 마시거나 목욕과 샤워를 하고 음식 조리나 에어컨 사용도 평소처럼 해도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레지오넬라 병은 레지오넬라 균에 의해 발생하는 중증 폐렴의 일종입니다. 균이 포함된 미세한 물방울을 들이마시거나 오염된 물이 기도로 들어가 폐에 도달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레지오넬라 균은 호수나 강 등 담수 환경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질병을 일으킬 만큼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 환경에서는 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으며 샤워기와 수도꼭지, 온수탱크, 온수기, 냉각탑 등 건물의 급수 및 냉방 설비에서 증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 간 직접 전파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오염된 물에서 발생한 에어로졸을 흡입하면서 감염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내 레지오넬라병 발생은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2018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2.7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COVID-19 팬데믹 첫 해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항생제 치료를 통해 회복하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나 만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CDC는 레지오넬라병 환자 10명 가운데 1명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 입원 중 감염된 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4명 중 1명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6월 말 이후 카네기힐과 요크빌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했거나 방문한 사람 가운데 발열과 기침, 근육통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시 거리 노숙자 수가 올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주거비와 정신건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노숙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뉴욕시의 노숙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주택난과 높은 임대료, 정신질환 관련 약물 의존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시 소셜서비스국이 발표한 올해 연례 거리 노숙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자는 모두 4,9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가 늘어난 수치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이 조사는 매년 겨울 하루 동안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와 시 공무원들이 뉴욕시 전역을 직접 돌며 거리 노숙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맨해튼뿐 아니라 퀸즈와 브루클린, 더 브롱스 등 대부분 지역에서 거리 노숙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리 노숙자뿐 아니라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비영리단체 Coalition for the Homeless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뉴욕시 노숙자 보호시설 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은 약 19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급등한 임대료, 저렴한 주택 부족, 팬데믹 기간에 시행됐던 퇴거 유예 종료 이후에 늘어난 퇴거 사례, 경제적 어려움 등이 노숙자 증가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합니다. 설명했습니다. 또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렌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숙자 보호 비상체계인 코드 레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코드 레드가 발령되면 거리 상담팀이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노숙자들을 찾아 생수와 전해질 음료, 자외선 차단제 등을 제공하고 쿨링센터와 보호시설 이용을 안내합니다. 뉴욕시 길거리에서 열사병 증상을 보이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노숙자를 발견할 경우에 311로 신고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7: 냉전 종식 이후 한동안 완화됐던 군비 경쟁이 다시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일그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강대국 간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이 맞물리면서 주요국들이 전략 무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구선 아래에 있던 일본과 나토 등 동맹국들은 방위력 확대에 서두르고 있고 중국은 핵전력과 해군력 증가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인도, 동남아 국가들도 첨단 무기 도입에 나서는 등 국제질서가 다극화, 힘의 시대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 억지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했고 엿새 뒤 미군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세대 ICBM인 LGM-35 센티넬 개발 현장과 지하 발사시설을 공개하며 핵 전력 현대화를 과시했습니다. 현재 미군의 주력 무기체계인 2세대 ICBM 미니트맨3를 센티넬로 현대화하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입니다. 미국은 최근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차세대 폭격기 B-21 공중급유 사진을 공개하고 통상 극비 중의 극비 정보로 꼽히는 핵 잠수함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이는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전력 3축 전반의 역량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도 지난 5월 ICBM RS-28 사르마트의 시험 발사로 최신 전략 무기체계 역량을 자랑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사탄2라 불리는 사르마트는 한 번에 10여 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3만 5천 킬로미터가 넘는 사거리와 정확도 모두 기존 미사일의 두 배에 달한다며 올해 말까지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르마트 시험 발사 공개는 세계 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핵군축 협정이었던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 만료 석 달 만에 이뤄져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유럽 역시 속속 핵무기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핀란드 의회는 1980년부터 이어온 자국 영토 내 핵무기 보유 등의 금지를 푸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00km 넘게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발트해 연안 국가인 리투아니아도 이달 들어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와 외국 군사기지를 둘 수 없다는 내용의 헌법 137조 폐지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영국도 지난달 핵 잠수함과 신형 핵탄두 등을 통해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핵 우산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군사력 증강의 무게 중심을 재래식 전력에서 핵 전력과 원양 해군력, 첨단 무기 개발을 아우르는 전방위 군사 굴기로 옮기고 있습니다. 대만 유사시 미국의 군사 개입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 중심의 질서에 맞설 수 있다는 억지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6일 실시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입니다. 중국은 전략 핵 잠수함에서 모의탄두를 탑재한 전략미사일을 태평양 공해상으로 발사하며 해상 기반 핵전력의 실전 운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중국은 구체적인 기종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알려진 신형 SLBM G-3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8: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99, 아삭이고추 파운드당 3불99, 시험누수와 금, 토, 일, 3일간 4불99, 교호포도 3파운드 크렘쉘 6불99, 100% 한국산 해담 자연산 절단 꽃게장 650g 16불99.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9: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요즘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프로틴 음료부터 단백질 쿠키 같은 대체 식품들도 참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단백질에 대한 기본 지식부터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우리가 단백질을 잘 챙길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스포츠 영양사십니다. 우수 영양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4: 네, 네, 반갑습니다. 네.
3: 우수가 본명은 아니신 것 같은데 간단히 네.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까요?
4: 영양학을 가르치고 있는 영양사 이옥입니다. 원래 본명은 이호욱이고요.
3: 예. 저는 오늘 편하게 우수님이라고 예,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수님을 모시고 단백질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조금 기본 상식을 쌓는 차원에서 단백질이란 성분은 어떻게 처음 발견이 됐으며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합니다.
4: 사실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말의 기원은 뭐 1838년에 예. 그 네덜란드의 화학자인 요하네스 빌더라는 사람이 원래 처음에 발견한 거는 계란 남백이었어요. 그러다 남백, 우유, 그다음에 사람의 혈액 이런 데서 비슷한 유형의 성분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물체잖아요. 생물이잖아요, 다. 예. 그래서 우리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유기물에서 나온 공통된 화학 물질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좀 처음에 지었습니다.
3: 그때 근데, 이름을 지었을 때부터 가장 중요한 성분이라는 거는 좀 인지를 했나 보네요.
4: 그렇죠. 근데 당시에 이제 밀더는 이 중요한 성분이라고 했을 뿐 이름을 명확하게 명명하진 못했어요.
3: 아, 네네.
4: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이제 스웨덴의 생리학자 아, 브루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예.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아, 그리스어인 프로토스라는 말을 제안을 해서 프로틴이란 말을 지었습니다.
3: 오,
4: 네. 그리고 사실 있겠네. 프로틴이라는 말 어원 자체는요. 네. 이 프로티어스라는 말에서도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그 우리 바다의 신 하면 누가 생각하시죠?
3: 포세이돈이요.
4: 포세이돈. 네. 포세이돈의 첫째 아들이 네. 이 프로테우스 신입니다.
3: 아, 그렇군요.
4: 네. 예. 그래서 이 삼지창의 첫째 아들은 네. 변신의 귀재였거든요.
3: 변신의 네. 귀재. 예.
4: 기가 막히게 여러 동물이나 다른 물건들로 변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그렇거든요.
3: 변신의 귀재인가요?
4: 네. 변신의 귀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뭐 효소, 호르몬, 근육, 그렇죠. 인대, 그다음 피부,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3: 효소 호르몬도
4: 그렇죠. 그 변신의 귀재라고 해서 예. 그 말 어원이 거기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이해가 쏙쏙 되는군요. 예, 저는 뭐 단백질 하면 사실 뭐 떠오르는 게 근육, 뭐 고기, 보충제 뭐 네.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 사실 아미노산 이제 그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이 항상 좀 따라붙는 개념인 것 같거든요. 네. 필수 아미노산이 정확히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우리 몸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가지예요.
3: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20가지입니까? 20가지.
4: 네. 예, 예. 근데 그 20가지 중에 11가지는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 아, 예. 예. 예.
4: 9가지는 몸에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3: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4: 그렇죠. 되네요. 외부에서 예.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아미노산들은 꼭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먹어야 한다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3: 아, 이게 필수 아미노산.
4: 네. 사실 식품은 포도당으로부터 다 만들어져요. 포도당으로부터 만들어지고 그 포도당이 지방산으로 바뀌고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네. 비타민으로도 바뀝니다.
3: 예.
4: 그 식물이 다 그걸 해내고 있고요.
3: 네.
4: 사람은 동물들은 그걸 먹어서 충족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몇몇,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1가지 아미노산은 네. 포도당으로부터 만들 수가 있는데 9가지는 우리 몸에서 생성이 안 된다는 거죠.
3: 아, 그 11가지를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4: 그렇죠. 비필수라고
3: 합니다. 아, 그렇구나. 9가지는 그럼 음식이든 뭐 보충제든 따로 무조건 섭취를 해야 우리가 네, 충족시킬 수가 있는 거고. 예. 단백질이 왜 중요합니까? 예. 단백질이 정확히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사실 다른 영양소가 완벽하게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우리 몸에 남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많이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3: 네.
4: 사실 이들은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이다 보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들어와서 홀라당 타서 열을 내거나 근육을 수축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3: 탄수화물과 지방이요?
4: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그걸 만약에 많이 먹어서 네. 잉여로 남는다면 네. 체지방이라는 형태로 저장이 돼서
3: 아 제가 그렇죠. 많이 남겨요 제가
4: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체지방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3: 예.
4: 지방이 왜 안 남아?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능은 진짜 잉여 에너지로 몸에서 태워서 에너지를 쓰기 위한 기능일 뿐이에요.
3: 아,
4: 예. 근데 단백질은 많이 남습니다. 여러 가지로 남습니다. 아까
3: 예.
4: 말씀하셨듯이 근육이나 예. 머리카락으로도 남고요.
3: 예, 예.
4: 피부로도 남고요. 몸의 모든 뭐 혈액 속의 물건을 움직이는
3: 네.
4: 이런 물질로도 남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우리 적혈구 있죠?
3: 네네네.
4: 그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3: 아, 그것도 네. 단백질이군요.
4: 그렇죠. 단백질이죠.
3: 예, 예.
4: 산소를 운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3: 아.
4: 산소는 물에 잘 안 녹아요. 그래서 그 헤모글로빈이 없으면 우리는 산소가 없어서 죽습니다.
3: 아, 그렇죠.
4: 그렇죠.
3: 아, 근데 그게 헤모글로빈이 단백질이구나.
4: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아프거나 이럴 때 면역체라고 그러죠. 백혈구들.
3: 예, 예.
4: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 300여 종이 있어요. 이 백혈구들 다 단백질입니다.
3: 단백질 없으면 병 걸리겠네요.
4: 그렇죠.
3: 저는 아까 그 머리카락, 근육 뭐 이런 것들은 다 이해가 됐는데 호르몬은 좀 놀랐거든요.
4: 네.
3: 그럼 단백질이 우리 어떤 정신이나 감정에도 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나요?
4: 당연합니다. 가장 그 분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고요.
3: 예.
4: 그다음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3: 아, 세로토닌.
4: 네. 네. 이 세로토닌은 되게 중요한 호르몬인데
3: 행복하게 해주는.
4: 그렇죠. 행복 예. 호르몬이기도 하고 아니면 만족 호르몬이기도 하고
3: 예.
4: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3: 네네.
4: 그래서 이 세로토닌은 아미노산 트립토판으로부터 만들어져요. 근데 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3: 네.
4: 필수 아미노산이고요.
3: 네.
4: 식품으로 섭취했을 때 가장 획득하기 어려운 아미노산입니다.
3: 아.
4: 그래서 양질의 식품을 단백질로 충분히 먹지 못한다면 세로토닌이 이제 잘 안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상당히 좀 과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3: 예.
4: 현대인들처럼 단백질을 지나치게 내가 뭐 작정해서 일부러 안 먹지 않는 이상 세로토닌 결핍이 될 만한 가능성은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3: 우리가 웬만큼 먹는 걸로는 다 그렇죠. 채워지나요?
4: 근데 이 트립토판으로부터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과정이 네. 거의 90% 이상이 장에서 일어나요.
3: 아, 장에서요?
4: 네. 좀 예. 전문적인 용어를 쓰자면 네. 장에 장크롬 친화성 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예, 예. 이 세포가 원래는 히스타민이라는 면역물질을 내보내서 장에서 약간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약간 1차 검역관이죠. 네. 이런 역할을 하는 세포인데 이 세포가 그 유산균을 이용해서 유산균을 좀 약간 뭐라고 그러죠? 이용해 먹습니다. 이용해 먹어서 네. 트립토판으로부터 세로토닌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3: 아, 네. 변신의 기제네요.
4: 변신의 기제죠. 그렇게 해서 세로토닌이 형성이 돼서 얘가 뇌로 도달을 하고요. 아, 뇌에 도달하면 이제 많은 뭐 만족감이나 행복, 네. 포만감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결국엔 아미노산 적정한 단백질을 섭취 안 하면 우리가 뭐 우울해지거나 뭐 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4: 그렇죠. 식욕도 폭발합니다.
3: 식욕도 폭발하고.
4: 네. 그리고 최근 이제 뭐 최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 20, 30년 동안 연구된 바에 따르면 네. 트립토판이 이제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수면 호르몬.
3: 아, 예. 네.
4: 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돼요. 네. 그래서 밤이 되면 세로토닌 농도가 쭉 떨어집니다. 네. 그럼 우리는 밤이 되면 될수록 포만감을 느끼기 어려워져요. 같은

0: 0.8이라도 보이면 채워집니다.
1: 0.8이요? 진짜 적게 느껴져서.
0: 네, 뭐 쉽게 아침에, 채울 것 같은데. 아침에 뭐 써모땡 샌드위치 하나 먹고,
1: 어, 예.
0: 점심에 그냥 근처 뭐 식당에서 아무 밥 먹고,
1: 어.
0: 혹은 급식 같은 거 먹고요.
1: 예, 예.
0: 그 다음에 저녁에 집에 가서 고기나 계란 생선 같은 거 좀 먹는다. 0.8이면 충족돼요.
1: 어, 그렇군요.
0: 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식사만 하면은 단백질이 신경 쓰지 않아도 그 정도는 충족이 됩니다.
1: 제육볶음 매일 먹으면 단백질 섭취 끄떡 없냐고 물어보네요.
0: 아, 끄떡 없습니다.
1: 제가 많이 먹어서.
0: 남자들의 가장 주요한 1위 식품, 제육볶음.
1: 예,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어,
0: 근데 그걸 매끼니 드셔야 합니다.
1: 매끼니 먹어요,
0: 네,
1: 제육볶음.
0: 매끼니. 그래서 예. 매끼니 제육볶음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1: 아, 예.
0: 뭐 어떤 끼에는 돈가스 먹고, 어떤 끼에는 제육볶음 먹고, 어떤 끼니에는 뭐 계란볶음밥 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0.825는 당연히 충족된다는 겁니다.
1: 예.
0: 우리나라 한국영양학회에서는요, 네네. 0.91g을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1: 조금 높게 잡네요.
0: 네, 예.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쌀을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1: 아.
0: 단백질 섭취량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1: 아. 네.
0: 근데 의료계통에서는요, 네. 1.0에서 1.2g 정도 먹으라고 그래요.
1: 의료계통에서는 더 높게 잡네요.
0: 네, 예. 왜냐하면 이 근육 유지나 이런 걸 위해서는
1: 아.
0: 좀 더 먹을 필요가 있고,
1: 아.
0: 영양학계도 이 말에 동조를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1.0에서 1.2g 정도를 먹으라고 하고 있고요.
1: 네네.
0: 운동을 매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1: 예.
0: 운동량이 늘어날수록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입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겠죠.
1: 네.
0: 그래서 운동선수들이나 운동을 많이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한 1.4g에서 2.0g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의료계 기준 채우려면 또 막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채워지는 또 않겠네.
0: 그렇죠.
1: 예.
0: 그리고 뭐 요새 사람들은 이제 다이어트 관련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1: 네네.
0: 좀 다이어트 관련해서 그 정해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1: 아, 그렇죠.
0: 네, 얼마큼 예. 먹어라 딱
1: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하죠.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보통 저는 체중을 올릴 때는 체중을 증가시키는 목표일 때는 체중 킬로그램당 1.6g.
1: 킬로그램당
0: 1.6g.
1: 1.6g이요.
0: 예. WHO 권장량의 두 배죠. 그렇죠. 그리고
1: 예.
0: 체중을 감량 중이라면
1: 네.
0: 목표 체중 곱하기 2.2g.
1: 아, 목표 체중 곱하기 2.2g?
0: 예, 2.2g. 이 정도를 보통 권고를 드립니다.
1: 아, 제가 예를 들어서 70kg으로 가고 싶으면 곱하기 2.2를 하라고요?
0: 그렇죠.
1: 70 곱하기 2.2?
0: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네. 내가 지금 100kg인데 네. 목표 체중이 70kg이면 좀 네. 안 맞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래서 한 10kg 마이너스 1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1: 예.
0: 2.2g 정도를 설정을 하면
1: 네.
0: 예. 거기다 뭐 신체 활동, 근육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같은 걸 하신다면
1: 네.
0: 근육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보존하면서 체지방을 깎을 수 있을 것이다.
1: 아, 오, 이렇게 기억하면 쉽겠네요. 예,
0: 네.
1: 감사합니다. 그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는데
0: 네.
1: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0: 그 동화저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1: 아니요, 동화저항.
0: 예, 그 예,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동화라고 하는 거는요, 작은 물질 갖다 큰 물질을 만드는 과정. 예를 들어 아미노산 갖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1: 예.
0: 이와는 반대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부수는 과정.
1: 예.
0: 예. 동화 저항이라고 하는 건
1: 네.
0: 결국은 뭔가 덩치가 큰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걸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1: 저항이니까.
0: 그렇죠.
1: 예.
0: 우리는 살면서 계속 세포를 만들고요.
1: 예.
0: 계속 세포를 죽여요.
1: 예.
0: 살면서 사는
1: 예.
0: 과정 중에.
1: 예. 예.
0: 그래서 그게 성장기 때는 아무래도 뭐 예상하셨다시피 예. 만드는 게 부수는 것보다 더 많으니까
1: 네.
0: 더 덩치가 커지고
1: 아,
0: 성장하는 거고요.
1: 예.
0: 성장기가 끝난 이후로부터 이제 마이너스와의 경쟁입니다.
1: 생산이 떨어지나요?
0: 그렇죠.
1: 예.
0: 얼마나 마이너스를 줄일 수 있냐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인임을 인정받은 순간부터 아, 이제 난 노화와 싸워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노화와 싸울 때 그게 유독 티가 나는 시간이 한 40대부터입니다.
1: 아, 예.
0: 40대부터 티가 나고 그때부터는 은근슬쩍 이제 동화 저항이라는 게 생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40대부터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고요. 이제 보통 뭘 해도 나타나는 거 한 65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년층에 들어서면서부터
1: 예.
0: 동화 저항이 많이 생깁니다.
1: 예.
0: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동화 저항을 깰 수 있는 인풋들을 넣어줘야 합니다.
1: 일부러라도.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재료를 많이 집어넣고 합성화라는 신호를 많이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하고
1: 네.
0: 그렇죠. 수면도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
1: 아, 네. 참, 들을 때마다 자극이 되는데 아침 되면 귀찮아서 예, 운동을 포기하고
0: 그렇죠.
1: 그럽니다. 예. 선생님은 평소에 단백질을 어떤 식으로 챙겨 드시나요? 보충제 같은 것도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0: 가끔 먹습니다.
1: 가끔요?
0: 네. 예. 보통 운동 끝나고 먹을 때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많이 먹을 때는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1: 고속도로 휴게소 뭐 드세요, 거기서?
0: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뭐 셀렉스나 뭐 이런 거 더담백이나 이런 거 먹습니다. 예. 그 테트라팩 형태로 들어있는.
1: 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드세요?

0: 아, 먹을 게 없어서요.
1: 호두과자 대신한데.
0: 아, 그런 것도 먹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을 사 먹기보다는 예를 들면은 뭐 라면을 하나 먹고 그런 걸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감자 굴린 감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먹거나 아까 뭐 호두과자 같은 거 먹고 그런 단백질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를 먹습니다.
1: 요새는 이제 단백질 파우더부터 해서 프로틴 음료, 단백질 바, 단백질 쿠키 제품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제품 고를 때 뭐 이 점은 꼭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 좀 권장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0: 일단은 본인이 단백질을 먹기 위해서 먹는 건지 다른 영양분도 먹기 위해서 먹는 건지를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 식약처는 모든 식품의 뒷면에 영양성분표라는 걸 공시하고 있죠.
1: 그렇죠.
0: 표시하게 되어 있죠.
1: 네네.
0: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한 건데.
1: 그런 일을 하시군요. 네.
0: 그래서 그 식약처에서 그렇게 영양성분표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 단백질은 많고 지방과 탄수화물 거의 없는 제품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탄수화물과 지방도 많은 제품을 먹을 것인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이 주 목적이라면 그 단백질이 내가 원하는 단백질인가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 원하는 단백질, 원치 않는 단백질이 따로 있나요?
0: 뭐 동물성, 식물성이 섞인
1: 동물성,
0: 것도 있고요.
1: 식물성.
0: 동물성으로만 된 것도 있고 식물성으로만 된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식물성 단백질이 뭐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1: 그런 인식이 좀 있잖아요. 동물성 단백질이 더 좋은 것 같고.
0: 근데 양으로 따지면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때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물성 단백질을 20g 먹을 때 식물성은 한 25g 정도 드셔야 합니다. 최소.
1: 아, 그러니까 택 1을 하면 되고 둘 다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1: 우리 우수님이 꼽는 가장 균형 잡힌 단백질 식품이 있을까요?
0: 고기입니다.
1: 아, 고기를 꼽으십니까?
0: 네. 사람 몸에는요, 두 가지 단백질이 가장 많습니다. 첫 번째가 콜라겐.
1: 콜라겐?
0: 네, 콜라겐. 피부, 머리카락, 뭐 이런 것들 다 콜라겐이에요. 한 20%, 25%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콜라겐이 많다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이게 콜라겐 광고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콜라겐은 사실 식품으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왜죠?
0: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고기, 계란, 뭐 생선, 우유, 두부 충분히, 이런 것들 먹으면 콜라겐 알아서 합성합니다.
1: 아, 그렇군요. 근데 고기를 꼽으셨네요. 고기 그 육종은 상관없나요?
0: 상관없을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그래서 뭐 만약에 치아 문제가 좀 있으시면 아무래도 좀 중력작용을 덜 받기 때문에 바닷속에 살면 중력작용을 덜 받잖아요.
1: 예,
0: 생선은 좀 부드럽습니다. 단백질 구조가 좀 연하죠. 아니, 생선 드시면 되고.
1: 연한 고기 드세요라고. 네. 중력작용 이런 말씀하시니까. 문과 출신이시라고 하셨죠, 원래는?
0: 네, 원래 문과입니다.
1: 대단하십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근손실이라고 하죠. 근육을 갉아먹는 최악의 습관이나 음식이 있다면 어떤가요?
0: 최악의 습관은요, 잠을 안 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단백질을 부족하게 먹는 거겠죠. 그렇죠. 운동 열심히 하고 단백질 부족하게 먹는 거. 혹은 운동 열심히 하고 굶는 거. 이런 행동만 좀 피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좀 동물성 단백질이 더 잘 맞고 이 사람은 식물성 단백질이 더 잘 맞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0: 사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1: 없습니까?
0: 네,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사실 근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혹은 체조성을 좀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의 비중을 올리는 걸 추천을 합니다.
1: 근육을 위해서.
0: 그래서 보통 한 3분의 2는 동물성, 3분의 1은 식물성. 보통 영양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 국립암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암 예방을 위해서는 식물성 단백질 한 3분의 2, 동물성 단백질 3분의 1 정도 먹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생각한다면 뭐 식물성이 3분의 2, 동물성이 3분의 1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젊은 분들이 내 체조성을 잘
1: 때.
0: 그렇죠. 그리고 뭐 어르신들조차도 사실 근육을 운동을 활동을 하시고 근육을 좀 유지하고자 싶으신다면 동물성이 그래도 절반 이상은 드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몸에 나쁜 해로운 단백질도 있습니까 혹시?
0: 해로운 단백질이요? 굳이 해로운 단백질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 식품만 먹는 거.
1: 편식이네, 편식.
0: 한 가지 편식만 하는 거고, 그 편식이 만약에 콜라겐이면 가장 안 좋습니다.
1: 콜라겐이면 가장 안 좋다.
0: 단백질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서 0에 가까운 게 콜라겐입니다.
1: 아, 그래요?
0: 반대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100입니다.
1: 영양적으로는 콜라겐이 사실상 뭐 거의
0: 마이너죠. 피하는, 콜라겐 뭐 우리가 먹는 건 주로 그런 거잖아요.
1: 돼지 족발,
0: 돼지 족발, 껍데기 쪽, 예. 아니면은 돼지 껍데기,
1: 예, 그렇죠.
0: 닭발 이런 예. 거. 그냥 술안주나 취미, 약간 뭐 간혹 입을 달랠 용도로 드세요. 아. 그 주력 단백질 식품으로는 좋은 게 아닙니다.
1: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단백질 섭취하는 타이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많이 하는 얘기는 이제 운동 후 30분 이내, 뭐 2시간 이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니다 운동하기 전에 먹어야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떤 방식을 추천하시는지.
0: 가장 좋은 건 일단은 운동 후입니다. 운동 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1: 아, 그래요?
0: 사실 운동 후에 몇 시간이 지나도 먹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뭐 보충제 하면서 네. 운동 직후에 그 샤워실이나 네. 아니면 그 센터 안에서 네. 어떻게든 먹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1: 아, 뭐 한 두 시간 있다 먹어도 되고.
0: 네,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셔도 되고 샤워하고 나와서 근처에서 식당에서 고기 섞인 밥을 드셔도 됩니다.
1: 예.
0: 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예.
0: 근데 이제 옛날부터 단백질 보충제 회사가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 뭐 기회창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이 좀 그럴싸하잖아요. 운동 직후에 그걸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1: 광고도 항상 피트니스 클럽에서 마시잖아요. 예.
0: 근육이 더 빨리 자라는 네. 그런 기회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거짓말이고요.
1: 네.
0: 그런 얘기보다는 어쨌든 운동 끝나고 보충제를 먹던 고기를 먹던 아, 계란을 먹던 아. 무조건 드셔라.
1: 아, 무조건 운동 드셔라. 후가 좋다 어쨌든.
0: 네. 예. 그게 우선이고요. 네. 만약에 그거 운동 후에 먹는 거를 충족을 시킨다면 운동 전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전에 먹는 거.
1: 아, 네. 운동 후도 충족이 됐다면 운동 전 두세 시간 전에 먹는 것도 좋다.
0: 네. 예. 운동 직전에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 네, 그건
0: 저는 그건 말립니다.
1: 아, 그건 좋지 않습니까?
0: 네, 그건 운동도 제대로 안 되고 소화관에도 안 좋습니다.
1: 명쾌하게 알려주시니까 너무 좋다. 예. 근력 운동 말고 뭐 러닝 같은 유산소 후에도 섭취해 주는 게 좋은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러닝도 운동입니다. 근육을 쓰는 운동이고요. 더 많은 근육을 씁니다.
1: 예.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운동을 하면 좋겠지만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하면 좋은 시간대가 있나요?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런 식이라든지.
0: 사실 섭취하기 제일 좋은 시기는 매 식사 때만 식사 때마다 드셔야 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고요.
1: 네.
0: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한 30, 40% 정도가 아침 결식입니다. 아침을 안 드십니다.
1: 거르죠. 예.
0: 네. 그리고 점심은 대부분 회사 근처에 식당들에서 뭐 짬뽕이나 예. 아니면 뭐 칼국수나 네, 음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드시고요. 저녁에 또 음주를 하면서 고기나 회 이런 거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십니다.
1: 그런 경우 많죠.
0: 네. 네. 그래서 단백질은 고기 먹으면 돼라고 했더니 나 어제 저녁에 삼겹살 3인분 먹었어 이러면서 네. 이렇게 단백질 안 부족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1: 그게 왜 차이가 있지? 고작 하루 내에서 그냥 열청약만 채우면
0: 되는 근데 그게 네. 습관이잖아요.
1: 아, 습관이니까.
0: 네. 매일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1: 아, 그렇지.
0: 그렇죠.
1: 다른 파생적인 부작용이 또 많으니까요.
0: 그렇죠.
1: 예.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든 또 지나치게 과하면 또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0: 네. 예.
1: 몸 만들려고 단백질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좀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 부작용 같은 게 있을까요?
0: 너무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네. 그 단백질은 질소라는 게 꼭 포함되어 있어요.
1: 네, 네.
0: 그 질소를 우리 몸에서 이제 떨궈낼 때 암모니아의 형태로 떨궈냅니다. 그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걸 간이 요소라고 하는 예, 네. 요거로 바꿔줍니다.
1: 예.
0: 암모니아 두 개를 합쳐서
1: 아...
0: 참 희한하게 두 개를 합쳐서 더 독이 적은 물질로 만들어냅니다.
1: 아, 요소가 돼요?
0: 간의 신비죠. 그걸 혈액에 보내서 소변으로 예. 내보내는 작업을 해요.
1: 네.
0: 예.
1: 네.
0: 그럼 그건 또 신장이 포함되겠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간과 신장이 항상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0: 근데 사실 이제 단백질 괴담 중에 하나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간이나 신장이 아작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1: 네.
0: 즉 멀쩡한 사람한테 단백질만 많이 넣고 그런 일이 일어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복합적인 관계죠. 술도 먹을 거고, 어떤
1: 그렇죠.
0: 아파서 네. 약도 먹을 거고, 그렇죠. 뭐 잠도 잘 안 잘 거고,
1: 네.
0: 운동도 너무 심하게 과하게 할 수 있고요.
1: 네.
0: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집단적인 통계를 내려본다면,
1: 네.
0: 단백질을 되게 많이 먹는 바디빌더들이 신장이 안 좋다면, 그러면은 단백질 파우더를 많이 먹는 게 네. 신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 통계학적인, 그러니까
1: 네.
0: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상관관계로 좀 접근할 수가 있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네. 근데 따지고 보면 바디빌더들의 상당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일부는 약물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러다
1: 스테로이드?
0: 보니까 네, 네. 스테로이드 약물을 네. 많이 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약물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장에 데미지를 줄 요소들이 많죠.
1: 아,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다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실험들은요.
1: 아.
0: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2: 의미가 좀, 예.
0: 네. 그래서 사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신장이 좋지 못하다, 간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명백한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2: 아, 그렇네요. 네. 예.
0: 하지만 현대인들이 워낙에 오래 살고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예.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먹지 않게끔 하는 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 끼니 식사 때마다 네. 한 고기 100g에서 150g 정도 식사를 체중에 따라서 하시는 것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예.
0: 근데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녁에 막 삼겹살 4, 5인분씩 먹는다고 이렇게 하면 문제겠죠?
2: 아, 예. 네. 돌아보게 됐네요, 스스로를. 예. 예. 뭐 단백질만 극단적으로 많이 먹고 지방 탄수화물을 안 하는 방식의 다이어트도 한때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아까 적탄 건지라고 하셨으니까 좋지 않겠네요.
0: 좋지 않죠.
2: 예. 네. 뭐든지 적당히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 끝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꼭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라든지 조언이 있다면 네, 말씀 듣겠습니다.
0: 요새 이제 단백질이 워낙에 좋은 영양소로 간주가 되고 있고 또 단백질은 살안쪄 괜찮아라고 하는 밈처럼 도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너무 믿어요. 근데 단백질도 그냥 탄수화물과 지방과 똑같이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2: 예.
0: 단지 좀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라는 거죠.
2: 예.
0: 중요합니다.
2: 예.
0: 탄수화물과 지방은 먹는 양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단백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만 충족시켜주시면 돼요. 근데 많이 먹으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을까? 거거익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고요.
2: 네.
0: 그렇게 먹으니까 뭐 건강에 해롭니 뭐 이런 말도 도는 겁니다.
2: 아,
0: 그래서 부족해도 해롭고 너무 과해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매 끼니마다 조금씩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2: 네.
0: 가장 좋은 단백질 접근법이 아닐까.
2: 예, 예.
0: 네. 그래서 그때 먹을 소스들, 급원들은 그게 파우더든
2: 예.
0: 혹은 뭐 액상으로 나오는 거든
2: 네.
0: 고기든 생선이든 계란이든 적절히 먹으면 적당히만 드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
2: 예.
0: 걱정하지 마시고 매번 적당한 양을 드실 수 있도록 접근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단백질 섭취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 관심도가 높아질수록 괴담 같은 것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여기 짚어주시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스포츠 영사 우수님과 단백질에 대한 궁금증 아주 재미나게 풀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은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6: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 족발집에서 딸려보낸 물말랭이를 안주삼아 바쁜 하루를 반주로 마무리하는 역사 스토리텔러 썬김씨와 함께합니다.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7: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원샷이죠. 원샷.
1: 네. 예. 오늘은 술에 취한 세계사 2탄입니다. 소주의 역사를 준비했는데요. 아,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절대 음주 권장하는 방송 아니고요. 우리 술에 얽힌 역사를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과한 음주는 여러모로 해롭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역사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중화된 그 초록병에 담긴 소주와 우리의 전통주, 뭐 안동소주라든지 문배주, 이강주 이런 소주는 증류식이냐 희석식이냐 만드는 방법에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7: 자, 일단은 여러분들 술은요 양조주라고 하죠. 발효주. 그러니까 곡식이라든지 과일을 발효시켜가지고 일단 처음 술을 만들어냅니다.
1: 그렇죠.
7: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막걸리, 와인, 맥주 이런 것들이죠.
1: 아, 예.
7: 이거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20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지만 예. 평균적으로 16도에서 17도까지 올라가요.
1: 예.
7: 그래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신이 허락한 알코올 도수는 16도다.
1: 어허.
7: 그러니까 발효를 아무리 해도 16도까지 이상은 안 올라가니까.
1: 안 올라가기 때문에.
7: 그러니까 와인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이거를 끓여요.
1: 네.
7: 끓여가지고 진짜 그 안쪽에 있던 에탄올을 모아가지고 진짜 순수 에탄올만 모은 거. 그러니까 발효주를 증류해서 만든 그렇지, 것을 그렇지. 증류주라고 하는데 예. 이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독주들이요.
1: 신이 허락한 수치를 너무 넘었죠. 예, 넘었죠. 예.
7: 아, 신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1: 예, 예, 예.
7: 그래가지고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60도, 70도 어떻게 증류를 하고 얼만큼 알코올 도수를 응집하냐에 따라서 도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 이제 위스키,
1: 그렇지.
7: 아니면 중국의 백주, 바이조, 고량주,
1: 예.
7: 뭐 버번 이런 것들을 이제 증류주라고 하는데
1: 네.
7: 원래 안동 소주와
1: 전통주,
7: 개성 소주, 뭐 제주도 소주 이런 것들은 증류주였어요.
1: 그렇죠. 예.
7: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쌀로 만든 청주를 증류해 가지고 만든 아, 소주였거든요.
1: 예예.
7: 근데 이게 비싸요.
1: 비싸지. 과정도 오래 걸리고. 예.
7: 우리나라 농경 문화잖아요.
1: 예.
7: 먹고 살 쌀도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는데.
1: 아, 쌀을 쓰니까 그죠? 예.
7: 우리나라는 자 봐봐요.
1: 예.
7: 서양에서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포도를 쓰잖아요.
1: 그렇죠.
7: 포도는 딱히 이게 밥은 아니잖아요.
1: 그 사람은 빵 먹으니까.
7: 근데 이게 쌀로 만들어버리면 쌀은 주식이다 보니까 먹고 살 쌀도 없는데
1: 그러네,
7: 이걸
1: 그러네.
7: 가지고 술을 만들어?
1: 아.
7: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가지고 쌀 10kg 가지고
1: 예.
7: 10kg 가지고 막걸리가 10병 나온다면 소주는 한 병 나와요.
1: 그 정도다.
7: 그러니까 예. 아무나 못 먹는 술이 소주였습니다.
1: 예, 예.
7: 그런데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1: 아하.
7: 이제 1931년도, 32년도에 이제 일본이 만주사변과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1: 예.
7: 군량미가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아.
7: 그래서 식민지 한반도에서 야! 쌀 먹지 말아야 됐어.
1: 쌀 털어와. 예.
7: 이 쌀은 우리 군인들이 먹어야 된다 됐어.
1: 아.
7: 저기요, 그럼 우리는 뭘 먹습니까?
1: 아, 그렇죠.
7: 소주가 필요합니다, 소주!
1: 뭐 소주도 필요하고 밥도 먹어야겠죠. 예.
7: 아, 저, 그러면
1: 예.
7: 너희들 이렇게 하자.
1: 네.
7: 우리 일본 식민지가 타이완도 있고 동남아에도 있는데 여기서 타피오카, 고구마,
1: 타피오카 고구마를
7: 갖고 와가지고 어차피 이거 가지고 똑같이 만들면 되지 않냐.
1: 아, 니들 술 마실 수 있지 않냐.
7: 그래서 고구마와 타피오카를 가지고 주정을 만들어요.
1: 아,
7: 에칠알코올.
1: 주정.
7: 이거를 95%를 바짝 응축한 다음에
1: 예, 예.
7: 여기에 미즈 물을 타서
1: 예, 예.
7: 희석해서 먹어라 됐어.
1: 예. 미즈 빼고는 사실상 다 우리 말이에요.
7: 아, 뭐 다 일본 말이었어요.
1: 예, 예, 예.
7: 그래가지고 95%의
1: 네, 네, 네. 아~
7: 우리가 주정이라고 부르는 그 이 에틸 알코올의 에탄올에 예, 예. 물을 섞어서 희석해서 만든 술.
1: 감미료도 좀 섞고 그죠.
7: 왜냐면 제가요 예. 우리가 뭐 처음 땡땡 참 땡땡
1: 그렇죠.
7: 뭐 여러 가지 예. 소주가 많잖아요.
1: 예.
7: 뭐 대전에 가면 선양 땡땡도 있고
1: 그 이재우린
7: 어 그렇죠
1: 예,
7: 그렇죠
1: 예, 예, 예.
7: 다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모든 소주의 주정이 있죠 에탄올 95%
1: 예, 예, 예.
7: 물 타는 거는 예. 한 회사에서 납품합니다.
1: 아 약간 시간장 느낌이네요.
7: 시간장. 야, 소주를 시간장으로.
1: 아~
7: 대한주정이란 한 회사에서 납품을 해요.
1: 아, 진짜요?
7: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맛은 다 똑같아요.
1: 예, 예, 예.
7: 그러니까 회사마다 약간 맛이 다른 게 뭐냐면 어떻게 물을 타. 그래서 생각해 봐. 전 세계 모든 술 광고에서 전 세계에서요. 네. 우리는 어떻게 오크통에서 숙성했습니다. 몇 년 숙성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대나무 필터의 필터로.
1: 아, 그랬,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7: 이렇게 선전하는 술 광고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나머지는 다 똑같기 때문에.
1: 아, 그 알맹이는 똑같고 희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7: 아, 남인석 씨 참네.
1: 야, 아니. 근데 진짜 한 음절 한 음절에 힘이 실려 있네, 진짜. 아, 야, 이런 텐션 본 적이 없습니다.
7: 야, 진짜. 예. 진짜 오늘 모든 걸 다 들어온다. 다 틀어놓겠습니다, 진짜.
1: 예. 그렇군요. 예, 좋은 정보 알았고요.
7: 아, 그리고 소주 할 때 그 다 둘이 한자거든요.
1: 어, 그건 또 무슨 뜻이? 소가 뭐죠? 예, 소. 웃을소. 잘 받아주신다, 진짜. 예, 오늘 컨디션 너무 좋으시다.
7: 너무 좋아요.
1: 예, 예, 예.
7: 불사를 소자에 연소할 때.
1: 아, 맞다, 맞다. 그렇게.
7: 왜냐면, 아, 어차피 불로 이 소주꼬리를 그렇죠. 데워야 되니까. 아,
1: 속에서도 불 나죠, 그리고.
7: 속에서도 불이 나죠.
1: 예.
7: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 뭐예요, 뭐예요?
7: 내 사주팔자에 아, 물 숫자가 많아가지고 내가 술을 잘 받아. 물은 불의 기운입니다. 아니, 술은 불의 기운이에요.
1: 아, 예. CBS에서 소주 플러스 사주팔자를 동시에 얘기하시네요.
7: 네. 문제는 네. 소는 불사를 소인데 주자가 무슨 주자냐?
1: 어, 술 주자죠.
7: 술 주자죠.
1: 네.
7: 원래는 술 주자예요.
1: 네, 네.
7: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희석식 소주 있잖아요.
1: 예, 예.
7: 처음 땡땡땡땡.
1: 예.
7: 이것이 이제 보편화가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930년대 이후에 일제강점기 이후거든요.
1: 예.
7: 일본이 이거를 다른 한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1: 어떤 한자요?
7: 지금 여러분 드시는 소주 병에 보면은 소주의 종류에 넣고 희석식 소주 해놓고 괄호하고 한자로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1: 뭐라고요? 예.
7: 소는 불사를 소가 맞아요.
1: 예.
7: 주자가 술 주자가 아니라 세 번 빚을 소자. 아, 주자.
1: 세 번 빚을 주자가 있구나.
7: 있어요.
1: 오.
7: 술 주자가 아니에요.
1: 예.
7: 이거는 일제의 잔재입니다.
1: 왜요?
7: 일제가 그 표현을 쓴 거예요.
1: 아, 왜 굳이 바꿨지?
7: 그러니까 이 소주는 희석식 소주 이렇게 막 싸구려가 아니라 그만큼 아, 귀하게 만든 술이다.
1: 세 번 빚어서.
7: 세 번 빚었다.
1: 예. 거르고 걸러서. 예.
7: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발견하시면은
1: 네.
7: 서경덕 교수 말고 썬킴한테 알려주십시오.
1: 예, 그럼 공론화 시켜주시는 거죠?
7: 아, 그럼요, 그럼요. 예.
1: 자, 그럼 역사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소주 만들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선생님?
7: 예. 소주는 놀랍게도 아랍인들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1: 아랍인? 어.
7: 소주가?
1: 그 무슨 얘기죠? 예.
7: 처음 땡땡이 아랍에서 만들었다고?
1: 어.
7: 네, 그렇습니다.
1: 예, 예.
7: 자, 타임머신을 타고 9세기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를 한번 가볼까요? 낙타다! 낙타다!
1: 오, 낙타 보인다. 예.
7: 늑대가 낙타났다!
1: 어, 예. 네.
7: 여기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 중동 아랍 지역에서는 어떤 게 유행을 했냐면 연금 술사요.
1: 아,
7: 금 만들자.
1: 예.
7: 해서 뭐든지 다 끓여봤어요.
1: 아,
7: 먹을. 예. 금 나와라 뚝딱이요. 그래서 뭐 이 나무까지도 끓여보고 오줌도 끓여보고 실제로요. 다 끓여봤는데 안 나와요.
1: 예.
7: 근데 마침 그때 포도주 와인이 또 왔어요.
1: 예.
7: 이것도 한번 끓여보자.
1: 어.
7: 금 나온 이제 보자.
1: 네.
7: 포도주를 끓이니까
1: 네.
7: 위에 똑똑똑 땀방울 같이 뭐가 맺히면서 어. 이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1: 이게 뭐지?
7: 그러니까 증류주죠, 그러니까.
1: 네, 그렇죠.
7: 그 술인지 모르고 마셔보니까 샤라라라라라.
1: 아, 그 맛을 알게 됐구나.
7: 이게 무엇인가?
1: 어.
7: 이걸 아랍에서는 뭐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술 못 마시니까
1: 예.
7: 그럼 이거를 약으로 쓰자
1: 어.
7: 한 거예요. 그럼
1: 예.
7: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1: 네.
7: 하다가 똑똑똑 땀방울같이 땀이 모였다 해서 아랍어로 땀방울이 아라크거든요.
1: 아라크. 예.
7: 아라크.
1: 예.
7: 이거를 아라크라고 하자.
1: 어. 예.
7: 했어요.
1: 예.
7: 그때 저 멀리서 누가 달려오는 거예요.
1: 이거 누구야? 누구야 이거? 이거
7: 예?
1: 누구야? 예.
7: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
1: 방금이 징기스칸이었나요?
7: 아,
1: 병사 중 한 명이죠.
7: 병사 중 한 명입니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7: 네.
1: 저희 공식 입장 아닙니다. 예, 예.
7: 그러니까 지금 당시 몽골 제국이
1: 네, 네.
7: 그러니까 전 세계를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있던 때잖아요. 당연히 지금의 중동 지역까지 쳐들어왔어요. 근데 딱 오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몽골의 게르 체험 같은 거 가실 때는요.
1: 네.
7: 그 게르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뭘 주냐면 마유주를 줘요.
1: 어, 그렇더라고. 예.
7: 말 저주로 이제 발효를 시킨 마유주를 주는데 예, 예. 이게 도수가 1도, 2도예요. 어. 마시면 화나요. 차라리 주질 말지.
1: 예, 예, 예.
7: 그러니까 이게 몽골 같은 경우에도 춥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약간 몸도 데필 수 있고
1: 그렇죠.
7: 마유주 같은 경우에는 도수가 낮기 때문에 금세 썩어요 이게요.
1: 아.
7: 그래서 오래 보관할 무슨 술이 없을까 하다가 네. 중동을 치고 들어왔는데 이게 40도, 50도짜리 뭔가 있는 거예요.
1: 아까 아라크.
7: 아라크가.
1: 예예. 어, 예.
7: 이거다.
1: 어.
7: 이거다.
1: 어, 징기스칸이다 이번에.
7: 이거 징기스칸이야.
1: 예예예. 예, 예, 예.
7: 앞으로 우리 몽골 제국분들이 어, 예, 예. 점령하는 곳 우리가 주둔하는 곳에 나 이 증류 공장을 만들어라.
1: 아. 이게 그 원나라로 들어가면 전 세계로 퍼지는 거죠.
7: 전 세계로 네, 퍼집니다.
1: 그렇죠, 그렇죠. 예.
7: 그래가지고 이 증류 기술이 아랍에서 시작된 증류 기술이 유럽으로 가서 위스키가 돼버리고 증류 기술이요. 그리고 이 증류 기술이 중국으로 와가지고 바이저 우리가 말하는 그 고량주가 되고
1: 예, 예.
7: 이게 놀랍게도 뭐 저희가 몇 시간 전에 얘기 말씀드렸던 예. 몽골 원나라죠. 원제국의 일본 정벌에 앞서가지고
1: 어, 예, 예, 예.
7: 경참 기지들을 몽골 군들이 세워요 우리나라에 네. 개성, 안동, 제주도.
1: 어.
7: 제주도는 인도, 아, 그 일본 쳐들어가기 위한 말 키우는 목장을 만든 거예요.
1: 아, 그래서 말이 유명하지.
7: 그렇죠.
1: 예, 예, 예.
7: 거기에 다 이 증류 공장들을 만든 거예요.
1: 예.
7: 그래가지고 지금 안동 소주.
1: 안동 소주?
7: 예. 네.
1: 오.
7: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1: 오.
7: 저 한째 저거.
1: 어, 저.
7: 맨 마지막에 주자 저거.
1: 저 뭐야?
7: 저게 세 번 빚은 주자예요, 저게.
1: 아, 그래요?
7: 예. 네.
1: 아, 지금도 저렇게 쓰... 아, 예, 이 얘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7: 네, 네. 예. 저.
1: 아, 저 주자구나.
7: 네.
1: 예. 아, 안동에 병참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7: 그리고 지금도 개성소주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락소주라고 해요.
1: 설마.
7: 진짜.
1: 거기가 아라크에서 왔다고?
7: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개성소주는 전통적으로 아락소주라고 합니다.
1: 와. 굉장하군요.
7: 그리고 소주가 이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한 것은 고려 때는 아니었어요.
1: 그럼 언제죠?
7: 고려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 불교를 숭상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1: 그러네.
7: 일단 육식을 거의 안 했습니다.
1: 네.
7: 그 당시 이제 중국에 사신이 오면은 기록 보면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1: 네.
7: 우리 중국인들 사신들 네. 대접해 준다고 돼지고기를 요리했는데 이렇게 맛이 없냐?
1: 아, 할 줄 몰랐구나 그때는.
7: 그래서 술보다는 차 문화였거든요.
1: 아,
7: 고려는.
1: 예.
7: 그런데 요 안동, 개성, 제주도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이 되면서 야야야야야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이거 전국화 시켜보자
1: 네.
7: 해서 조선 시대 때 소주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1: 근데 꽃을 피웠다고 해도 어쨌든 쌀로 만드는 거니까 그때도 쌀은 귀했잖아요. 그럼 아무나
7: 그랬죠.
1: 못 마셨을 것 같은데.
7: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영조가 이제 금주령을 내렸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1: 네.
7: 영조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요 모든 왕들이 다 술 금지 하지 마라. 금지령을 많이 내렸어요.
1: 경제 사정 안 좋을 때는 다 그랬나 보다.
7: 그렇죠.
1: 네.
7: 먹을 쌀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너 이렇게 술을 만들어 먹냐. 그런데
1: 네.
7: 아시다시피 이게 소주를 한번 맛을 보시면요.
1: 아,
7: 또 생각이 나요.
1: 생각은 나겠죠.
7: 그렇죠.
1: 예.
7: 그래서 핑계를 만든 거예요.
1: 어떻게요?
7: 그 조선 사대부들이.
1: 아, 사대부들이.
7: 진짜로.
1: 예예예. 예, 예.
7: 야야야 이거 나라에서 이거 금지시켰는데 소주를 먹을 방법이 없냐 했다가 실제로 주자 가래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요.
1: 네.
7: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술을 바쳐라.
1: 하...
7: 이거다!
1: 유교 국가에서 쓰기 딱 좋은.
7: 야! 제사! 날 여러 날 잡아. 아, 그리고.
1: 아, 효심 폭발.
7: 어, 효심 폭발이에요.
1: 예, 예.
7: 그리고 뭐였냐면, 이왕 제사 지내는 거, 일가 친자들 다 오라고 해!
1: 어, 다 같이. 예.
7: 이거는, 그냥 술 아니야. 이건 음복술이야.
1: 어...
7: 저라고 다 나눠 마시자.
1: 그렇지, 그렇지.
7: 이거요.
1: 술이 빠지진 않지, 제사에서.
7: 또,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1: 예.
7: 여봐라!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너는 왜 술을 마시냐?
1: 어어어.
7: 제가 아팠어요. 이건 약이에요.
1: 어, 이건, 요즘도 아재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7: 약주예요, 약주.
1: 아니, 부장님 술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7: 어, 야,
1: 야, 이거 약이야, 약.
7: 약. 야, 이게, 야, 소화, 야, 이거 마십니다. 약이야, 이거.
1: 전통 있는, 이거 드립이었네.
7: 아, 역사가 전통 있는 핑계입니다.
1: 아, 약 핑계를 대서. 이거 물약이야? 이 아저씨들이 아, 못 잡거든요.
7: 참, 이 예. 약이 대단한 것이 뭐냐면,
1: 예.
7: 이 약주를 마시면요, 뭐라고 할까, 자동 MRI를 찍는 것 같아요. 내 식도와 위장과 장기 위치가 다 파악이 돼요.
1: 아하.
7: 통과하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1: 아하.
7: 네.
1: 아, 근데 실제로 조선 중기 이수광이 쓴 지봉유설에서, 소주는 오직 약으로만 쓸 뿐 함부로 먹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7: 그걸 왜 먹어? 약이에요, 약.
1: 그렇군요. 자, 어쨌든 아까 뭐 이렇게 쌀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술을 못 마시겠다고 했지만 일제가 술에 세금도 부과했나 보네요. 예.
7: 가양주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예. 일본 여러분들 요즘 여행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야, 이거 봐. 이 일본 술 사게 해줘라고. 야, 일본 술 종류가 이렇게 많췄냐. 네, 네. 근데 왜 우리나라 소주가 종류가 이렇게 없냐고. 아, 이거 우리가 좀 배워야 돼.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일제강점기 이전만 하더라도 가양주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집마다 제사를 다 지냈잖아요.
1: 예, 예.
7: 제사상에 올리는 술은 그 집에서 빚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많은 가양주, 그 집안에서 내려오던 레시피로 만든 술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일제강점기 때 싹 사라져버렸어요.
1: 아, 아깝다. 예.
7: 그렇죠. 왜냐하면 주세령, 주세법을 통해서 이걸 다 없어지게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술 만들지 말라는 금주령은 있었지만 술에 세금을 붙이는 주세는 없었거든요.
1: 아, 예.
7: 근데 일제강점기 때 술에 세금을 붙였는데 어떻게 붙였냐면 자, 집에서 너희들이 식구들이 마실 목적으로 만드는 술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세금 300%!
1: 300%요?
7: 예를 들어가지고.
1: 아, 예를 들어서.
7: 근데 판매 목적으로 공장에서 만든 술은 세금 10%.
1: 아, 예.
7: 그러면 누가 집에서 만들어요, 그걸?
1: 그렇지, 그렇지. 아, 가양주는.
7: 차라리 그냥, 야,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레시피가 다 됐고, 저 싼 공장 술 만들어 우리 제사상에 올리자. 해가지고 가양주 금지는 안 했는데, 네네. 세금 가지고 점점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1: 아, 그럼 전통식 증류식 소주의 명맥이 좀 많이 끊겼겠네, 거기서.
7: 그렇죠.
1: 예.
7: 그러면서 다시 명맥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로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1: 아, 그 기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나요? 역사 풀어주시죠. 궁금한데.
7: 그렇죠.
1: 예.
7: 진로 편만 하더라도 3시간 갈 수 있는데.
1: 줄여주세요.
7: 예. 줄여드리겠습니다.
1: 예, 예. 지금 충전 중.
7: 자. 진로란 회사는요.
1: 예.
7: 그러니까 일단 브랜드 자체로 봤을 때는 101년 역사를 갖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1: 아, 오래도
7: 1924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1: 예.
7: 1924년도에 이제 평안도에 이 진천 양조라는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1: 네.
7: 진천 양조라는 회사의 장학엽이라는 회장이 이걸 만들었거든요. 일단 기록에 따르면 장학엽 선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학교 선생님이셨어요. 하시다가 약간 뭐라고 할까 우리 민족은 이런 민족이다. 뭐 우리가 지금 일제 강점기지만 민족의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런 걸 학생들에게 설파를 하다가
1: 네.
7: 쫓겨나게 돼요.
1: 아.
7: 일제에 의해서.
1: 아 일제에 의해서. 예.
7: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네. 그러면은 뭐 당시 그때 진로 진천 양조뿐만 아니라 약간 양조장이 붐이 붙었거든요.
1: 그렇군요.
7: 그럼 내가 양조장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조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자라는 취지로 1924년도에 평안도에 진천 양조란 회사를 문을 열어요.
1: 아, 좋은 뜻을 큰 뜻을 펼치셨네.
7: 그렇죠.
1: 예, 예.
7: 그러면서 모토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1: 예.
7: 아이고 봐. 장하백 여비 너 그 양조 공장 만든다면서 왜 술이란 잡으러 사람의 위장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 줘야 돼.
1: 공감하십니까?
7: 당연하죠. 아.
1: 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우리 서름어린 우리 민족을.
7: 그렇죠.
1: 아.
7: 그래가지고 증류식 소주 공장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이 소주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이 동네 이름이 진지리거든요.
1: 아, 예, 예.
7: 진지리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진천 양조 진짜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고
1: 아, 네.
7: 어쨌든 이 진짜와
1: 네.
7: 술은 원래는 이슬이다.
1: 아,
7: 이슬 로자 합쳐가지고 진로라고 짓자.
1: 그렇군요. 아.
7: 그래서 진로가 탄생했어요.
1: 예.
7: 처음에는 35도의 독주였습니다.
1: 독주네, 독주.
7: 증류식 소주였기 때문에요.
1: 예, 예.
7: 요게 한국 전쟁 때 그 이 진로 소주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145대 때 부산으로 내려와요.
1: 네.
7: 부산은 내려와가지고 낙동강 소주라고 이름을 바꿔요.
1: 아, 낙동강 소주가 돼요? 예.
7: 낙동강 소주가 됐다가 한국전쟁 끝난 다음에 1954년도에 지금 영등포 신길동으로 가가지고 예. 서광주조라는 회사로 이름을 또 바꿉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로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야. 그때 영등포 신길동에 있었던 그 서광주조 진로를 만들었던 거기가 얼마나 공장 가동률이 높았으면은 오죽했으면 영등포에서 가장 물을 많이 쓰는 곳이 서광주조다.
1: 아, 물을 많이 쓰는 곳.
7: 할 정도로. 예. 근데 브랜드를 이제 그 만들어야 되는데 이북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 진로 소주의 그 마스코트가 원숭이였거든요.
1: 지금 두꺼비인데.
7: 두꺼비죠.
1: 네. 원래 원숭이였어요? 아, 저기 작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원숭이에요? 어,
7: 예. 이북 지방에서 원숭이가 영리한 동물의 상징이에요.
1: 아, 예.
7: 당연히 영리하니까 이제 원숭이를 넣었거든요. 어, 예. 근데 남쪽에서는 원숭이가 약간 교활한 캐릭터잖아요.
1: 아, 전쟁 후에 내려왔더니 남쪽에서는 이미지가 안 좋다. 원숭이 이미지가 안 좋다.
8: 야, 난 원숭이야! 난 사오정이고, 난 손오공이야!
1: 좀 잔망스러운 느낌 좀 있죠. 예.
7: 그래가지고 이미지를 좀 바꾸기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남쪽에서는 뭐, 떡두꺼비 같은 아들, 뭐, 이런, 두꺼비가 이름이.
1: 남쪽은 두꺼비가 먹힌다.
7: 이미지 자체가 좋잖아. 야, 야, 원숭이 빼고 두꺼비 집어넣어. 아, 지금도 그러니까, 두꺼비가 어떻게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소주의 대명사예요. 빨간 두꺼비 없냐고.
1: 아, 빨.
7: 이런 식으로요.
1: 빨뚜.
7: 네, 네.
1: 예, 알겠습니다. 20도.
7: 자, 근데 그 진로란 회사가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규제 때문에 성장한 회사예요.
1: 그 무슨 말입니까? 규제? 때문에. 예, 어떤 규제요?
7: 계속 이, 진로란 회사는 쌀을 가지고 소주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전통 방법으로요. 예. 근데 1965년도에 양곡관리법이라는 게 통과가 돼버려요. 그, 이제 당시 박정희 정부가요.
1: 네.
7: 취지는 이거였어요. 사람 먹을 쌀도 없는데 네. 이거 가지고 소주를 그러니까 술을 만드냐? 지금부터는 곡식 가지고 술 만드는 거 금지. 양곡관리법.
1: 65년에.
7: 그래서 그때부터 쌀로는 막걸리도 못 만들고 그래서 야. 밀막걸리가 그때 나오거든요.
1: 아, 밀막걸리를 만들었구나.
7: 밀막걸리 막 먹고 취하죠. 답이 없어요.
1: 아, 그걸 또 드셔보셨구나.
7: 아, 그리고 소주도 어이 이제부터는 쌀로 술 못 만들어.
1: 그럼요.
7: 이때 이 진로 회사가 아주
1: 발상이 전환?
7: 발상이 전환. 빨리 전환해요.
1: 어떻게?
7: 공장 다 바꾸라고.
1: 어떻게?
7: 그러면, 예. 원래 아까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예. 그, 에탄올에다가 물탄 희석시 소주로 만들자.
1: 아, 예.
7: 그래서 발 빠르게 공장을 전환시켜보자.
1: 아, 주정에다가.
7: 지금 그 진로 소주의 그 마크 있잖아요.
1: 네.
7: 그거 보면 그때 변화가 있어요. 6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두꺼비 옆에 쌀 벼이삭이 있거든요.
1: 아,
7: 그걸 넣을 수가 없어. 쌀로 안 만드니까.
1: 아, 그렇구나.
7: 이게 썬킴 아니면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65년도 이후부터 진로 소주의 마크에는요. 네. 쌀 이삭이 싹 빠져요.
1: 아,
7: 쌀로 못 만드니까. 아,
1: 그러네.
7: 저거 봐요, 저거.
1: 마크의 변천사를 보면 야. 기업의 역사가 보입니다. 예. 그런 기회들이 찾아서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회사에 합병이 인수됐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7: 장학협 창업자가 다음 이제 회장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주냐면 그때 남동생이랑 같이 운영을 했거든요.
1: 예.
7: 다음 회장 자리를 자기 남동생의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1: 조카네요.
7: 조카요. 왜냐하면 장학협 회장의 아들들은 너무 어렸거든요.
1: 아.
7: 그래가지고 일단은 조카한테 넘겨요.
1: 네.
7: 그런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1984년도가 왔습니다. 장진호 2대 회장이요.
1: 그 조카?
7: 그 장진호 회장은 창업자의 둘째 아들이요.
1: 아, 둘째 아들. 예, 예.
7: 영화 소주전쟁이라고 있었거든요.
1: 아, 그걸 못 봤어.
7: 유해진 씨가 나온 거.
8: 아, 예. 유해진이에요. 내 소주 팔러 왔어요.
7: 이 장진호 회장이, 네. 아니, 우리 사촌형이 왜 우리 회사의 경영권을 갖고 있지? 우리 아빠가 만든 회사인데? 라고 하면서 84년도에 1차 왕자의 난을 시도해요. 이 사회에서 자기 사촌형을 날려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 버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둘째 아들이잖아요. 장진호 회장이.
1: 그렇죠.
7: 형이 있었거든요.
1: 장남이 있구나.
7: 예. 이 형은 배다른 형이었어요.
1: 아, 예.
7: 근데 이 형과 일단 손을 잡습니다. 사촌도 날리자.
1: 사도 사촌.
7: 그렇죠.
1: 예, 예.
7: 이복형도 날리자.
1: 아.
7: 해서 2차 왕자의 난을 이룬 다음에 장진호 회장이란 사람이 이제 그 진로를 다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네. 나이가 36이었어요.
1: 젊네.
7: 야. 예. 진로를 장악하자마자 이 장진호 회장이 제일 처음 한 게 뭔지 알아요?
1: 뭡니까?
7: 탈소주 정책이요.
1: 탈소주?
7: 소주 더 이상 안 만든다.
1: 그럼 뭐 만들어요?
7: 그러니까 80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재벌이 문화발 확장을 할 때거든요.
2: 예, 예.
7: 우리가 왜 술만 만들어야 되냐. 아. 우리도 대기업 한번 해보자.
2: 아.
7: 롯데도 말이야, 껌 가지고 재벌 되셨냐.
2: 다른 분야로?
7: 나가자, 아예. 나가자, 나가자. 아. 건설업도 만들고, 뭐 우리 반도체도
2: 아.
7: 나가보고,
2: 아.
7: 어? 우리 방송도 진출하고,
2: 아.
7: 문화발식 확장을 한 거예요.
2: 아, 위험한데.
7: 근데, 여기서 진짜 무리수를 둔 것이 뭐냐면,
2: 네.
7: 핵심 사업을 다 팔았어요. 장기도.
2: 아, 잘못 골랐구나.
7: 제일 실수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로 유리라고 해가지고,
2: 예.
7: 그 진로 소주 병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자회사였어요.
2: 예.
7: 이거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 버는 회사거든요.
2: 어.
7: 병이 있어야지. 소주가.
2: 그렇죠, 그렇죠.
7: 이걸 팔아버려요.
2: 예, 예, 예. 아, 패착이네.
7: 이러다가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90년대 때 IMF를 딱 맞아버려요.
2: 아. 그래서, 이제 분리매각 과정을 거쳐서.
7: 그리고 예. 진로가 그때 약간 확장을 하면서 맥주 사업에도 들어갑니다.
2: 예. 재밌습니다. 아, 자, 우리의 전통식 소주, 증류식 소주 이야기부터, 뭐, 희석식 소주의 대중화 과정, 또한 기업의 역사까지 알아봤는데, 저희 음주 권장 방송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7: 아, 역사예요.
2: 아주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 들려주신. 전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소주의 역사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2: 우리 소주가 해외에서도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소주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고요. 뭐 과거에는 일본, 중국, 미국 정도에서 수요가 있었다면 이제는 수출국이 95개 나라에 달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소주를 찾는 이유에 대해서 뭐 맛있고 깔끔해서 이런 답도 있지만 K-컨텐츠에서 이제 배우들이 마시는 걸 보고 호감이 생겼다 이런 의견도 많다고 하니까 역시 소프트 파워의 위력은 대단하네요. 우리의 역사이자 전통의 일부인 소주 잘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K-라디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 리스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고 결선 투표가 아닌 선호 투표제로 결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징계를 통한 기강잡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 배추 한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예, CBS 박종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전대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전당대 배추. 네. 배추.
4: 배에 뭐 차신 줄 알았어. 전대를 차셨다고 했는데.
3: 그만해!
1: 네. 네. 네. 네. 시작하자마자 바로 갈등상황.
4: 그렇습니다.
1: 자,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5: 네, 반갑습니다.
1: 예, 그리고 엘레강스정 조홍김 전 의원님 어서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그리고 카인디정 장희, 카인디 장인죠? 장인민 네. 대변인 어서오세요.
7: 예, 네, 반갑습니다.
1: 예, 오늘도 친절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7: 네.
1: 네. 그 방송 시작하기 앞서 배종수 수장이 지난주에 네네. 결석하셨잖아요.
7: 이유가 뭐더라?
3: 안타깝게. 1위는 말씀드렸습니다.
1: 왜 그래?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제작진이 추적을 했어요. 준비된 사진이 있죠? 네네.
7: 제보가 있었어요.
4: 제보 좀 지켜줘야죠.
1: 제보. 배.
4: 저 카톡은 지워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3: 재홍이 아니라 재보네요.
1: 네, 재보.
3: 그러니까 예. 제가 없을 때, 예. 저를 헐뜯는,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4: 그렇습니다.
3: 헤드헤드 너만. 헤드헤드 너만.
4: 저는 좀 살아야 되기 때문에.
1: 예, 괜찮아요. 재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네. 뭐, 아무튼, 좋은 방송 부탁드리고요. 자, 민주당 얘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석 전 총리가 어제 출사표를 던지고, 저희 한판 승부와도 이제 출사표 던진 후 첫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일단 지난 1년간 자기 정치 폐해가 당과 당적을 혼선에 빠뜨렸다. 당대표 교체라는 결단을 내려달라.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배추도사님.
3: 대전쟁이죠.
1: 대전쟁입니까?
3: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예. 대전쟁이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표현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쯤 되면 막 제가 웨이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고 저는 지금 표현들이 그렇잖아요. 왜냐면 네. 정청래 대표가 전 대표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이성윤 네.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는 전당대회 모든 것은 올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8.17 전당대회가 한판 승부다. 청취율을 올려가야 되는 우리 한판 승부다. 정말 한판 승부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이거 바라보시는 정욱 의원님? 민주당의 상황.
6: 제가 한번 늘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신세계라는 영화를.
1: 아, 누아르.
6: 네, 그래서. 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죽기 딱 좋은 날씨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나오는 대사 아닌가? 살려는 드릴게요.
1: 아, 살려는 드릴게요.
6: 살려는 드릴게요. 네. 저거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네. 내가 만만하니?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1: 그거는
6: 내가 만만하냐?
3: 만만하노?
6: 아, 만만.
4: 좋은 기회입니까?
1: 예, 아무튼 네. 장윤미 대변인 그 당 상황 보시면서 어떠신지.
7: 네, 저도 어제 실제로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CBS 한판 승부에 나오신 네. 인터뷰를 다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출사표에서도 이 부분이 언론에서 제일 주목하는 부분인 거는 예, 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정치 그리고 이 폐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정청래 바로 직전에 당대표잖아요. 그리고 연임이 사실 통상적인 예와는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연임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직전 그런 당대표에게 예. 당원들이 기회를 줬을 때 잘했냐라고 이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당권주자로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일단 펼쳐졌고 예.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내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자, 이제 이성윤 의원이 이제 나섰는데 친청계, 친정청계로 볼 수 있죠. 이제 김민석 전 총리의 출마 선언에는 남탓밖에 없다. 계엄해제 표결 때 왜 불참했냐 공격한 것인데 오늘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친청계의 공세가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줄 알았다. 마치 그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대장동 이슈를 처음 제기한 게 국민의힘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맞습니다. 같이 대선 후보로 네. 경쟁했던 이낙연계에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걸 빗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6: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지난번에 한동훈 의원이 이 예. 질문을 했잖아요. 예. 김민석 전 총리가 계엄 선포가 됐던 그날 예. 국회 표결에 불참했다는 사실을 거의 그 신경 쓰지 않을 즈음에 예. 질문을 했는데 예. 제 기억으로는 어디 있었다고 대답을 했나요? 자고 있었다 그런 것 같은데.
1: 예, 예.
6: 근데 자고 있을 상황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궁금해지는데 또 친청계 이성윤 의원이 얘기하잖아요.
1: 예, 예.
6: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질문하는 정치인들은 어디 있었는지 아는 건가?
1: 아,
6: 뭐 이런 느낌이
1: 정보가 있나?
6: 들어요. 예. 그런데 아하. 아무튼 본인이 그냥 뭐 자고 있었으면 자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1: 예. 네.
6: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1: 예.
6: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라고 이제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다라는 걸로 봐서는 그만큼 논란이 될 소지를 본인은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추정입니다만.
1: 예.
3: 저는 또 다르게 접근하는 게 예. 지금 김민석 전 총리의 전략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이 약간 일종의 방아쇠예요. 이 말씀 뭐냐면
1: 단어 자체가
3: 그렇죠. 예, 예, 이게 그 대장동을 의미하기보다는 대장동 대장 대장은
6: 배가 아팠 때
3: 아니요 대장은
4: 아, 그 대장이군요. 아, 내장으로
3: 제가 조금 당황하지 말고 제가 좀 진정할게요.
1: 예.
3: 네네 여기서 대장은 아니 네. 그러면 대장이 누구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이죠.
7: 그걸 얘기하고.
6: 그 대장이에요?
3: 네, 그걸 예. 의미하면 중의적이죠.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뭐냐면.
1: 건강검진 염상하신 분도 계세요.
3: 저 깜짝 놀랐습니다.
1: 예.
3: 제가 처음 듣습니다. 네.
1: 예.
3: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예. 뭐냐면, 이게 일종의, 김민석 전 총리의 전략은 예. 이재명 대통령과 완전 싱크로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게 내부 분란을 지금 야기하고 있다. 뭐냐, 뭐 강기약 승분이 어떠냐. 이게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가 어제 우리 한판성부 방송에서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국민의힘에서 이런 공세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1: 예.
3: 이게 뭐냐면 김민석 전 총리의 전략은 이거죠. 날 공격하면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다. 그 또 하나가 아마 박지영 앵커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 당일날
1: 예.
3: 좀 뭔가 그날의 이 동선이 불분명한 건 김민석 전 총리도 그렇지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조금 그 있거든요.
1: 예.
3: 그 이것까지 연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민석 전 총리를 공격하게 되면 이게 대통령이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29일 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메가 이 프로젝트 발표하고 난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1: 예.
3: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전 총리의 전략은 날 공격해봐. 그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야.
1: 자, 일단 김민석 총리가 이제 오늘은 제가 그때 표결하는 시점에 국회 안에 있었고 또 표결 직후에 본회의장에 착석했고 그 과정도 이미 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 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긴 한데 자, 김민석 총리를 한번 만나볼게요.
5: 네, 김민석.

0: 좀 천천히 느슨하게 좀 가야 된다. 애들이 싸워도 상처가 네. 납니다. 그런데 예. 어른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게 좀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1: 예,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 상처는 좀 남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0: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아유, 아무튼 좋네요. 자 일단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반격을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잠깐 자기 정치에 요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SNS 글을 올렸는데 현직 총리를 하면서 당 대표가 로망이다. 요게 또 평지풍파를 일으킨 게 이게 자기 정치 아니냐?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장미 대변인이 약간 좀 제 시선을 피하시는데 그 얘기
2: 짧게 저도 모르게 왔습니다. 피하게 되네요.
1: 한 판 승부 해주세요.
2: 아, 한 판 승부. 예, 예. 이제 두 분이서 한 판 승부를 하고 계시니까 예, 예. 제가 뭐 더 거둘 말은 없는데 예. 일단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8월 17일까지 어쨌든 예. 뜨거운 경쟁이 있을 거고 예. 다만 저도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올린 그 글 예. 근데 저는 사실 글을 쭉 읽었을 때 김민석 예. 전 총리를 직격한다는 인상보다는 자기 항변을 좀 강하게 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1: 나 자기 정치 아니고
2: 나 사실은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이것저것 이런 네. 법안도 했고 검찰개혁도 네. 했고 언론개혁도 했고 합을 맞추려고 했고 그리고 조국혁신당과의 어떤 합당도 아 그래 거칠었어. 네. 그건 내가 수용할 수 있는데 예. 나 이거를 갖고 너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조목조목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주제별 글을 올리겠다고 이제 단서를 남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SNS 상에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는 지금 이제 선거 전략이 네. 일단 어딜 가고 나중에 네. SNS로 공개하고 좀 자행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1: 언론인식 안 하시던데?
2: 네, 그래서 네. 그게 전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래서 SNS 상에 좀 뜨겁게 붙는 양상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 안 했다는 증거 중 하나로 이제 언론인식 하나도 안 했다. 되게 당대표 하면 신문지와 주요 일간지와 그 인터뷰를 당대표 인터뷰 하는데 본인은 하도 안 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 그런 말은 사석에서도 사실 되게 네. 많이 했던 얘기라서 아, 제가 그래요? 그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당대표면 자기를 좀 부각시키고 싶은데 본인이 이제 자제했다는 네. 취지 이야기하면서 그게 네. 혹여나 이제 대통령께 누가 될까 봐 그 네. 부분을 신경 썼다는 걸 오늘도 그래서 강조한 것 같았습니다.
1: 그렇군요. 요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 이게 뭐가 그래요?
3: 아니,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건 하루 차이에 이 일종의 이 승부 방향이 색깔이 변했어요.
1: 왜냐하면 이게 대표에?
3: 예, 예. 6일만 하더라도 단결의 언어, 동시에
1: 어제죠.
3: 언어만 네.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네. 약간 아웃복싱을 선택하는 듯 했어요.
1: 아, 그러니까 네거티브 안 한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어요.
3: 그런데 7일을 바로 오늘이죠.
1: 네거티브 바로 시작하는
3: 오늘 바로 인파이팅으로 변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이번 전당대회의 승부수는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호남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1: 정청래 대표가 네,
3: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이게 상당히 역효과가 있다고 이제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전 대표나 네. 정청래 대표를 지원하는 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뚜렷해졌어요. 끝까지 김민석은 물고 늘어지자 모든 걸 그것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거 검찰 관련된 거 호남 다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저는 인파이팅으로 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당원들을 좀 더 최대한 끌어들여서 얕은 승부를 접전으로 가져가자.
1: 하루 만에 네거티브로 네. 변했다. 정 의원님.
4: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양쪽 다 자기 정치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정치가 정치인들에게 흉은 아니에요. 다 자기 정치 하잖아요.
1: 다 자기 정치하고 자기 방송하고 자기 방송하고
4: 그러니까 예. 자기 정치 한다고 이걸 가지고 서로 지금 그 소위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핑거 포인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단지 지금 뭐 엄청난 지금 대전쟁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은 가능한데 지금 대국적으로 진검승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 개업날 밤에 잤냐 감기약 못 먹었냐 지금 자라 보여요. 그냥
1: 맞습니다.
4: 개인적으로 예, 네, 그러니까 네. 정말로 그 국가의 미래에 대한 또는 그 민주당의 방향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물론 서로 이제 알력이 그게 다른 거지만 네. 적어도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쪽이 아무래도 좀 물론 지금 현재 불리한 쪽은 정청래 전 대표이지만 예, 예. 그래서 자꾸 그 지난 그 연차내였습니까? 세 사람이 왜 하얀 와이셔츠 입고
1: 워크숍,
4: 한 테이블에서 워크숍에서 예. 웃으면서
1: 맞아요.
4: 아, 참 그

0: 그 웃음이 정말로, 예, 그래도 정치인 할줄 아니까
1: 네.
0: 그냥 입을 억지로 이 근육을 벌리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1: 네.
0: 이 결과가 상당히 궁금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1: 네.
0: 어떤 쟁점들이 튀어나올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SNS 계속 시리즈로 올린다고 하니까 네. 아, 또 굉장히 그 대포가 어떤 대포가 쏴질까. 그런데 내일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도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구민정 의원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친문계에 또 출마하기 때문에 의외라는 방향도 있는데 이 사자구도 어떻게 흘러갈까요, 배 수장님?
2: 저는 일단은 삼자구도로 갈 겁니다. 그런데 고민정 의원이 왜 고민했을까? 제가 사실은 같이 방송을 했어요.
1: 요 포인트
3: 다른 방송에서
1: 제 물론 고민정의 고민.
2: 이상민.
1: 네네. 네.
2: 자기 방송. 예. 왜냐면 이미 최고위원은
1: 했죠.
2: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하겠다는
1: 이재명
2: 건데.
1: 대표 시절에.
2: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은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서 대변인을 했지만 그날 같이 방송을 하는데
1: 예.
2: 또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 쪽으로만 두둔하고 무기를 싣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거는 이걸 통해서 조금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걸 하려는. 보관이 있는 것 같아요, 포석이.
1: 예.
2: 그래서 많이 고민했겠죠. 근데 고민정 의원은 이걸 통해서 본인이 그래도 여성 지도자로서 이제는 좀 그런 시점이 됐잖아요.
1: 40대.
2: 그러니까죠. 그래서 약간 이 그런 쪽에 의미 부여를 좀 강하게 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고위원 가면 그래도 가능성도 높은데 저는 그러면서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의 접점도 보폭도 좀 넓어질 수 있습니다.
1: 예.
2: 그러면 임기 중반기 정도의 장관 자리도 한번 노려봄직 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가 깔려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1: 아, 배선님은 캐치했어요?
2: 감 잡았어. 감을 잡았어.
1: 요 해석에 대해서 우리 정우이면 집중을 못 하시고 계시죠?
0: 아니, 집중했어요.
1: 잠깐 주무신 것 같아요.
0: 집중했어요. 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
1: 아, 비슷한 생각이요?
0: 그러니까, 대체로 이거는 사자구도는 아닐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세 사람이 너무
1: 강해요.
0: 뚜렷하지 않습니까?
1: 아.
0: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고민정 의원은 왜 나왔을까?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당 대표를 생각했다가 다시 최고위원으로 출마한다라는 또
1: 네.
0: 그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네. 아마 이제 사자구도로 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예측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거의 유사한 생각을 하는데요.
1: 예.
0: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당 대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대표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되잖아요.
1: 예.
0: 그럼 나머지는 그걸 누군가가 기억해서 뭐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런 구도만 꼭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시 예, 원위치로 하는 경우도 있고.
1: 근데 이 결선 투표가 아니고 선호 투표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4: 네,
1: 이게
4: 맞아요.
1: 뭐예요?
4: 이게 선호 투표제는요. 네. 저희가 원래는 과반을 얻는 그 당권 주자가 없으면
1: 네.
4: 결선을 간다.
1: 그렇죠.
4: 그래서
1: 50% 얻으면
4: 다시 한번
1: 다시
4: 붙인다라는 건데
1: 네.
4: 이게 어쨌든 투표를 한번 더 하는 절차이기도 하고
1: 네.
4: 비용이나 절차나 시간 면에서는
1: 네.
4: 좀 이제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데
1: 네.
4: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선호 투표 그러니까 아예 처음 투표를 할 때부터
1: 네.
4: 1, 2, 3위, 4위 이제 적어내고
1: 예.
4: 그러면 누군가는 꼴찌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1: 예.
4: 그럼 꼴찌를 1등으로 쓴 당원들이 있을 테니까
1: 예.
4: 그러면 꼴찌를 1등으로 쓴 사람들 중에 2등표를
1: 예.
4: 1등한테 몰아줬을 때 표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0: 어렵다. 왜 그렇게
4: 이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왜 그렇게 해요?
5: 안녕하십니까. 송영길.
1: 예, 송영길 대표님.
5: 그렇다면 장윤미의 선호도 1위는 누굽니까?
4: 이상민.
1: 물병을 주세요.
5: 물병.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이상민이가 전당대회 나왔습니까?
4: 네.
5: 내일 전당대회 출마합니다.
4: 하신다 그러더라.
5: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하면 딱히 점수가 된다는 거예요,
4: 네,
1: 그러면?
4: 네. 사실상 결선 투표를 가도 그대로 예. 이제 투표를 하지 않겠냐라는 전제에서 좀 그렇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2: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1: 아시는구나.
2: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결선 투표를 안 가는 이유가
1: 네.
2: 이 갈등이 더 극심해질 거예요. 결선 투표를 가면은 서로 막 더 이제 극렬해질 겁니다. 그걸 방지하는 게 있고.
1: 예.
2: 저는 약간 사파 싸움에서 조금 김민석 후보가 이건 뭐 어디까지나 이제 제 뭐 분석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2순위표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유리한 거거든요.
4: 그렇죠.
2: 결론적으로는.
1: 네.
2: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3자구도 4자구도에서 송영길 후보의 2순위는 누굴까요? 우리 예상되잖아요.
1: 네.
2: 김민석 후보의 2순위는 누굴까요? 아.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게 2순위가. 아. 왜냐면, 아니, 정청래 이 후보의, 후보의 2순위는 별로 정청래 후보한테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송영길의 2순위, 그 다음에 김민석의 2순위는 중요하거든요. 아. 근데 이건 딱 보면은, 아하. 어떤 구도일 거라는
1: 거죠. 사실상 네네. 그러면 연대를 해주는 투표제네요.
2: 정국이 저는 여기서 지난주에도 계속 연대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예.
0: 네. 저 연세대.
1: 예. 네.
4: 주류 대학.
1: 아, 재밌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 선호투표제가, 아,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한 게 또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배재구 여고부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화됐다. 뭐 이 주장이 논란이 돼서 여권 내부에서의 통합인선에 대한 반발도 커진 듯한 이 부분은 어떻게 장윤미 대변인께서 보는?
4: 그러니까 예. 저는 이병태 이제 전 위원장, 전 부위원장이 되셨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고 있는 방향성은 너무 명백해요. 보수 인사들도 같이 정치적 운동장을 넓게 우리 한번 써보겠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 아주 상징적인 건 인사고 또 정책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병태 부위원장은 진영 논리에 대해서 반격을 당한 게 아니고요. 틀린 말을 계속 어떻게 보면 반성 없이 하셨다는 게 문제예요. 이 정부의 코드를 맞추지 못했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아이들이어도요. 정말 시민을 총각 칼로 희생당하게 한 그 사실관계를 어떤 응원 구호로 소비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해외에서도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차별, 조롱, 역사인식을 몰이해를 보여주면 무관용 원칙으로 접근을 하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마치 표현의 자유인 양 이런 분은 사실 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데 대한 아주 거대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좀 사퇴를 하신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이병태 전 부위원장은 인연이 있는 분이시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잠깐 나와주시죠.
3: 홍준표입니다. 예. 맞지 않은 신발을 신고 뛴 거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학자적 양심으로 살아보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은 넓고 아직 할 일은 많습니다.
1: 홍 시장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 메가 프로젝트 그 호남이 이제 너무 대우받고 영남 소외론 TK에서 좀 서운하다 이런 얘기가
3: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김부겸이를 찍어야 대구의 미래가 100년이 준비가 된다 그래 보는데 지금 대구의 미래 100원도 못 받게 되시오
1: 예.
3: 추경호는 대구시장 깜이 아니라 내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물병을 자꾸 왜 갖다 주냐 소년질이야 내가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속담 중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 있죠 예. 현실은 국물도 없다 네 그래 봅니다 미운 놈은 미운 놈일 뿐입니다. 네, 그래 봅니다.
1: 아유, 저 바로 국민의힘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3: 좋습니다.
1: 예. 장동욱 대표 지금 기강잡기 해서 지금 당 징계 윤리위가 지선이 어제 소집이 됐는데, 이 결론은 안 냈습니다만, 70건에 달한다.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도왔던 친한계 의원들 다수,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 조경태 의원도 대상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정 의원님 말씀.
0: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 본인이 진짜로 기여했다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권력투쟁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마 자신 있게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겠죠.
1: 예.
0: 그런데 왜 징계 정치를 하느냐. 그거는 본인도 취약하다라고 지금 인지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70건에 달하는 징계 요구안이 있고 여기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포함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장 그 지방선거는 다른 지방선거도 중요하지만은 특히 그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솔직히 서울시 시장 선거는 오세훈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연 당권파들이 오세훈 시장, 그 당시 오세훈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언급을 했는가?
1: 예.
0: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오세훈 시장이 어찌됐든 당선이 됐는데 지금 서울 재선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누가 지금 해당 행위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나마도 이 정도라도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서울시장 선거인데 예, 예.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신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이 발상이. 그래서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장동혁 대표가 혼자 주도적으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아하. 그 부분이 제가 지금 가늠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원래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총선이 내후년 4월이잖아요.
1: 네, 1년 10개월.
0: 그러면 1년만 지나면 이미 총선 아니 지금도 올 하반기부터 이제 총선에 대해서 다들 의식하고 있는데
1: 총선 모드.
0: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당이 사실은 지방 선거 끝나자마자 상당히 그 지지도가 올라갔다가 지금 예. 거의 다
1: 아, 회복되는 수준이죠.
0: 지금 원래 네, 원상태로.
1: 원래 원상태로.
0: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을 거예요.
1: 아니 이게 당원 단계를 개정해서 영구 복당 금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 누구를 개정한 거예요?
2: 뭐 한동훈 의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1: 영구 영원히 무독하겠다.
2: 그러면은
1: 이 가능해요?
2: 당의 리더십이 바뀌 리더십이 바뀌면은 당헌 당규를 또 바꿀 수 있는데 네. 영원한 건 없는 거죠. 우리 뭐 영원한 게 있습니까?
1: 그러니까.
2: 저도 영원히 한판 승부 출연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 제가 알 도리가 없죠. 마음은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1: 밖에서 팬들이 웃고 있어요. 파한대서 예. 그저 웃지요 한 명씩. 예. 예. 계속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2: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 연구 재미가 있는 거죠. 이 강명구 의원의 네. 텔레그램 문자에서는 네. 뭐 경고, 주의 경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로서는 결집을 해야 됩니다. 지지층들을. 네. 그러려면은 연구 폭탄 검지를 맥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당내에 그러면은 이 분란이 조정될 수 있냐. 더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죠. 대안과 미래도 그렇고. 그러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러면 결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미적 이게 뭔가 결단을 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 정호민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3분지기가 돼 있어요. 어느 한쪽이 차라리 힘이 세버리면 제압이 될 텐데
1: 압도가 안 돼.
2: 조경태 의원 관련된 예. 건도 그렇고 말하자면 결론적으로는 노답이다. 답이 안 나옵니다. 노답이다. 노답 아니고 노답.
1: 노담은 노담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0: 아, 이건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습을 하고 뭔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계기가 그 원내대표에 의해서 저는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1: 그렇죠. 예, 좀 더 명징하게
0: 네.
1: 예,
0: 네.
1: 힘을 발휘하셔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걸 좀 바라보신 한동훈 의원님.
6: 예.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1: 예.
6: 아, 무소속인데요. 아, 저랑 치킨 한번 먹었다고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7: 안녕하십니까. 장동혁입니다. 그건 윤리위의 소관입니다. 저는 한동훈만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찾아오지 마십시오.
6: 아니, 여기 계셨네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아, 단톡방은 왜 나가신 겁니까? 저기요? 저기요?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7: 장동혁님이 방송에서 나가셨습니다.
6: 또 나가셨네요.
1: 예.
6: 끝까지 제가 묻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예. 아,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징계 국면 언제까지 갈 것이냐.
4: 그러니까요. 네. 이게 길게 갈 것 같은 게 오늘 또 예. 일부 기사에서는 윤리위 많은 분들이 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예. 걸 보면 아 장동혁 리더십이라는 게 이제는 좀 이 임박하지 않았나 그 유통기한이라는 게
1: 예.
4: 이런 생각도 또 타당 사람이지만 많이 듭니다.
1: 예. 아무튼 이 징계 국면 시작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한번 지켜보시죠. 일단 여기까지 배추판판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8: 힘들 때 함께하는 라디오 우리 곁에 참 좋은 친구 K라디오

0: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CBS 박정우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한판 브리핑 김수인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자, 오늘 온라인 허위 조작 정보에 대응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2: 네, 이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관련 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신고 접수 처리 절차 등 자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골자를 담고 있습니다.
1: 예.
2: 허위 조작 정보는 플랫폼이 자체 판단하고요. 이의 신청 절차도 제공이 되고 법원 판결로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한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예.
2: 과징금이나 가중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에게 적용되며 각각 별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요.
1: 예.
2: 신고가 접수되면 게시물이 자동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조치 여부를 검토를 하고요. 플랫폼마다 일단은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카톡이나 다이렉트 메시지는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법안의 내용이고요.
1: 예.
2: 또 정부나 정부 지정 기관이 게시물을 직접 판정하거나 삭제하는 권한은 갖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법으로 인해서 신고 폭탄이 일어날 수도 있다든지 뭐 플랫폼 측의 삭제가 남발될 소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있긴 합니다.
1: 예. 뭐 이제 새로운 법이 나오는 것인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입틀막법이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헌법소원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군요.
2: 네, 국민의힘은 개정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반발하면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1: 예?
2: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이 사람들에게 신원패를 차고 다니고 했던 것에 해당 법률을 비유했고요.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1: 예.
2: 그리고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또 최근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사투리 논란을 예로 들면서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국가라고 했습니다.
1: 예.
2: 국민의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도 헌법소원에서 힘을 합친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1: 예, 자, 개정정보통신망법 이게 어느 정도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거 좀 여러 가지 해석에 좀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자, 일단은 허위 조작 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법원의 판결로 이 두 번 이상 반복 유통한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 대해 10억 이상 이제 과징 네. 10억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최대. 장현 변호사 이게 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 이게 이런 문제의식 같아요. 저도 이제 언론중재위에서 위원으로 네. 있을 때 제가 일단 활동할 때만 해도 유튜브는 완전 무법천지예요.
1: 그러니까 네.
3: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는 언론사라는 걸로 언론중재위의 중재 대상도 되고 네. 피해 구제도 받는데
1: 네.
3: 진짜 더 문제는 돈벌이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연예인이 대상이 됐든 정치인이 됐든 그 누군가가 됐든 그런데 그걸 규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규율하겠느냐의 문제의식 에서 사실 출발한 부분이 상당히 크고
1: 예.
3: 저희가 허위 사실 게재했다고 유튜브 상에 이 사람한테 뭐 10억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1: 예.
3: 그러니까 그 기준이란 건 저희가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게 제일 단단한 건 이제 법원에서의 인정 예. 사실관계다
1: 예.
3: 보니까
1: 예.
3: 그런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해가지고 그걸 올린다? 이러면은 그거를 좀 징계를 세게 금전적으로 하겠다는 거.
1: 예.
3: 또 하나는 실무에서는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 안 되는데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에 진짜 허위 사실이 많이 올라가요.
1: 예.
3: 근데 근래까지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 나 너무 피해자야. 이게 그냥 다 오픈돼 있어. 누가 볼지도 불특정 다수한테 다 그럼 내가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럼 15일인가 하여튼 임시 차단 조치를 하는데
1: 예.
3: 그 뒤에 게시를 올린 사람이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 그럼 그냥 올라가요 다시. 그러면 이거 법원에 가야 돼. 소송해야 돼요. 이거 내려달라는 가처분 신청하고. 너무 비용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당신들이 이런 게시자들 이런 걸로 돈도 벌고 수익도 얻으니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라. 근데 정부에서 이건 조작 정보, 이건 허위 정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1: 예.
3: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1: 예.
3: 거기에 대해서 규제하고 피해 구제가 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라. 이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1: 플랫폼이 자체 판단하고 이의 신청 절차도 제공해라.
3: 네.
1: 유튜브는 해외잖아요.
3: 그래도 이거를 한국 네. 법망에 포섭을 네. 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그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개인 유튜브 사업자 같은 분도 이거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3: 그걸 악의적이고 네. 아주 알면서 그리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 네. 또 쟁점인데 이거는 그냥 이거 가짜 뉴스를 올렸네 이 정도로는 못하고요. 네. 알면서 아주 고의적으로 이거 거짓말이고 사실 자기도 알아. 이를테면 김세희 씨가 그랬던 걸로 보죠 네. 지금. 네. 이거 다 짜깁기 해가지고 냈다고 법원에서 인정됐으니까. 네. 그 정도로 거기에다가 내 돈을 벌려고 하는 의도까지. 네. 내지는 타인한테 손해를 끼칠 의도 네. 플러스 타인의 법익까지 침해하는 이 요건이 다 들어맞으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왜냐면 저희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해보면요. 네.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 직장도 잘렸어요. 그 명예훼손으로. 왜냐면 회사에 계속 민원 넣고 이러니까. 네. 그런데 정말 큰 고통을 오랜 시간 당했는데 위자료 5천만 원이었어요. 본인이 너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기준에서 한 5배 정도로 이런 요건이 다 해당하면 이런 민사적으로도 저희가 무슨 금융치료 이런 말들도 막 쓰는데 네. 어쨌든 그런 법의식이 좀 녹아져 있는 겁니다.
1: 예, 뭐 이제 피해자가 구제할 수 있는데 또 반면으로는 국민의힘 주장은 입틀막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조홍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4: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되겠죠. 예, 예. 근데 표현의 자유는 상대방의 인격권이라든지 명예를 침해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자초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요.
1: 예, 예.
4: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예를 들어서 해외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구글 같은데. 네. 근데 허위 조작 정보를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국은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이 돼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 법 을 규정하고 개정하는 것만큼 그런 거에 대한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 해서 특정 세력에게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1: 예.
4: 모든 세력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저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선까지 보장하는 게 표현의 자유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예. 이른바 뭐 칠칠법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김수인 평론가도.
2: 네. 일단 이 법안을 반대하는 쪽 일각에서 정부가 직접 관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직접 심의하지는 않는 것이고 직접 삭제하지도 않는다. 이거는 네. 좀 사실관계니까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1: 네.
2: 애초에 우려가 제기됐던 부분이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가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주가 무엇이냐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그 법안을 수정하는 그 상황에서는 조금 구체화되긴 했었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단순히 틀린 정보는 아니고
1: 예.
2: 허위 때는 조작된 내용이고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1: 예.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격권, 재산권, 공공이익을 침해해야 된다. 조금 아예. 구체적인 요건이 들어가긴 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현실적으로 이걸로 뭐 이렇게 좀 징계를 받는다거나 하는 게시물이 그렇게 많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요. 근데 또 한편에서 우려되는 것은
1: 예.
2: 혹시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없는 어떤 이게 악용된다든지
1: 예.
2: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검열하진 않지만
1: 예.
2: 혹시 플랫폼에서 정부를 의식해서 과하게 게시물을 삭제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우려는 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4: 그러니까 허위와 조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예.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4: 객관적으로 증명돼야 되는
1: 예. 가짜뉴스, 가짜정보 이것도 굉장히 지금 나라마다 이게 정의가 네. 다르기 때문에
3: 맞아요.
1: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범위와 대상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3: 맞습니다.
1: 이 부분은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자, 다음 이슈, 경찰 얘기인데요. 최근에 그 살인사건 증거인멸이 경찰에서 드러나 충격을 좀 준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검찰의 보안수사권 필요하다.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둘러싼 부실수사 및 증거인멸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1: 예.
2: 경찰 초동수사 당시 장 씨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증거로 훼손된 리얼돌이 지목이 됐었는데요.
1: 예.
2: 경찰이 주거지 수색 과정에서 실물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1: 예.
2: 또 장 씨의 부친인 A모 경감이 리얼돌을 폐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더 커졌는데요.
1: 예.
2: 게다가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A 경감과 수십 차례 통화하며 수사 정보를 흘린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1: 예.
2: 주요 범행 도구인 SUV를 보존하지 않은 점도 있고 수사팀장 B씨가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누락 혹은 은폐한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조계 일각에선 수사를 오직 경찰에게만 맡겼을 때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을 거론을 하고 있으면서 검찰 보안수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살인범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이었던 거고 네. 해당 수사팀장의 전임자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잘 알아서 전화해서 뭐 관련 증거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2: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의 직접적 증거가 없을 때 그나마 예. 이거라도 핵심 정황 증거라도 있으면 예. 수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목된 증거들이 있는데 예. 그 증거들을 수집하지 않았거나 은폐했다 이런 문제가 불거져 있습니다.
1: 예, 그래서 이제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이제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2: 네, 광주지검은 광주 광산경찰서 서장실 형사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사무실 당시 수사팀장 A경감 자택 등 다섯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1: 예.
2: 지난 3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현재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이고요.
1: 예.
2: 검찰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 타이가 핵심 정황 증거였다고 보면서 이를 확보하지 않은 경위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2: 또 케이블 타이가 촬영된 차량의 수색 영상을 삭제하도록 한 지시가 있었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요.
1: 예.
2: 그리고 경찰도 자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전날 어제 A경감을 긴급 체포했고요. 오늘은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경찰도 이제 이 수사권을 이제 가져온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을 굉장히 당혹해하면서 이제 중앙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인수해서 이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게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 얘기하면서 경찰은 그럼 정말로 완전 무결한 수사 주체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 이런 반론도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번 사건을 통해서 네. 얼마든지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됐을 때 수사가 왜곡될 수 있고 은폐될 수 있는 정황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3: 네. 검찰도 무결정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제도 설계라는 그렇죠. 건 외부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되는 예. 거예요. 이거 왜 케이블 타이 같은 거 없앴겠어요. 그냥 살인과 성범죄 목적의 살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없앤 걸로 보여요.
1: 예.
3: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처음에는 나 우발적으로 이게 충동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범행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예.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1: 예.
3: 리얼돌은 실제로 없애기까지 했어요. 왜냐면 이게 성범죄의 관련성이 있는 이 증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랬던
1: 예.
3: 거예요.
1: 예.
3: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1: 예.
3: 경찰한테만 그러면 계속 수사를 왜냐면 종결권이 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넘어가면 근데 이제 살인죄라는 건 사실 너무 명징했기 때문에 이건 검찰로 안 넘어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1: 예.
3: 그러면 이런 사건에서 지금의 검찰, 그러니까 공소청은 보안수사권은 주지 않는 걸로 제도 설계는 지금 전제가 좀 가고 있고
1: 예.
3: 그럼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는 건데 이걸 지금 이 경찰에 그대로 이 동일 수사팀에 맡겼을 때 그대로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여러 대안이 있어요.
1: 예.
3: 그거를 수사심의관이라고 해서 예. 별도의 제3기관으로 예. 하여금 들여다보게 해야 된다.
1: 예.
3: 그냥 원래 수사팀은
1: 예.
3: 동일한 동인을 갖고 있을 테니까요.
1: 예.
3: 그리고 보안수사 하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 그랬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인사적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줄 것이냐
1: 예.
3: 그리고 서장을 통해 가지고 이런 보안수사 요구권을 준달지 이런 세밀한 부분이 이런 일이 절대로 암장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를 치밀하게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1: 정 의원님.
4: 아니 국가의 의무가
1: 네.
4: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이에요. 근데 이게 보안수사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다.
1: 네.
4: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1: 그럼요.
4: 그런데 마치 또 보안수사권의 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것이 마치 또 정치인 수사를 막아야 된다는 걸로 굉장히 그 좁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1: 예.
4: 당장 사회적으로 약자에 해당하는 여성이라든지
1: 예.
4: 이런 사람들이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가 있고
1: 예.
4: 일반인들 중에 범죄로부터 완전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요. 경찰도 지금 업무로드가 너무 많은 거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도를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꾼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예.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단순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거대 여당인 민주당 지금 그 뭡니까 민변에서도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한 우려를 지금 표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 단순히 뭐 이거를 요구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범죄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양심적 소신을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지금 권력 투쟁만 하지 말고 피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1: 김수인 평론가.
2: 네, 이번 사건의 경우는 경찰 내부에서의 어떤 뭐 의혹이라든지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으려면 보안 수사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의 소재가 되고 있는데 사실 네. 뭐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이 아닌 게 예전에 인천의 한 골프장에 관련된 관계 회사의 간부가 예.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예. 측정을 거부했거든요. 예. 근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가 돼서 계속해서 불송치가 되니까 검찰이 보안수사를 해보니까 그 증거를 인멸하고 나아가서는 뇌물까지 주고받은 이게 발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물론 경찰이란 조직도 과거보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계속 청렴해질 것이라고 국민들이 많이 믿고 있지만 뭐 일각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러냐 누가 더 좋은 조직이냐 이걸 떠나서 검찰도 마찬가지고 안에서 예. 썩을 수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라도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좀 감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는 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네. 근데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내부 회사의 자정 이런 부분도 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경찰 입장에서도 보안 수사권 문제를 떠나서 조직의 명예가 또 달려있기 때문에 네. 또 스스로 지금 또 이 수사에 또 나서는 것 같습니다.
1: 예, 이게 제도 설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존재에 대한 어떤 분노 뭐 이런 걸 그런 것이 아니지 않냐 네, 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계속해서 이 부분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할 게 많아서 또 배재고로 가보겠습니다. 스벅 응원가로 물을 일으켰던 배재고 야구부 직접 또 광주일고를 찾아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5: 선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6: 배재고 학생들 고개 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어깨 움츠리지 마시고 고개 들고 그리고 다음에 저희 일고 학생들 만날 때 정말 당당하게 서로 있는 기량 마음껏 펼치면서 멋진 승부 펼쳐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고.
1: 예, 처음 나온 학생의 목소리는 배재고 학생의 목소리였고 이어서 나온 목소리는 이규현 광주 제1고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예, 계속 전해주실까요?
2: 네, 어제 배재고 학생 선수들과 학교장 등 86명은 직접 전남 광주 통합시에 있는 광주일고를 찾아 공식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예. 배재고 야구부 선수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팀 모든 선수가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야구를 떠나 인성이나 태도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다시 한번 배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 예.
2: 배재고 방문단은 이후 광주일고 교정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을 참배하고 광주일고 학생들과 국립 5.18 민주묘지도 참배를 했습니다.
1: 예.
2: 이규현 광주 그리고 교장은 배재고 학생들에게 고개 들고 어깨 펴라 하면서 더 잘 살기 위해 어깨 움츠리지 말고 다음에 광주일고 학생을 만나면 멋진 승부를 펼쳐주는 게 용서를 구하는 가장 멋진 모습이라고 격려했습니다.
1: 예.
2: 그리고 광주 서중 1고 총동창회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배재고 학생들에 대한 선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1: 예.
2: 단죄가 아니라 올바른 교육과 정의의 회복이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두 학교가 보여준 화해와 관용의 뜻을 지켜봐달라 요청했습니다.
1: 예, 이게 이제 직접 배재고 선수들은 사과하는 과정이 있는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또 여전히 배재고의 응원가를 두둔하는 경우도 있네요.
2: 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배재고 야구부 측에 응원 화환을 보냈습니다. 배재고 선수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준비하던 어제였고요. 그러니까 예. 오늘 알려진 이 사실에 대해서 격려하는 게 아니라
1: 그러니까요.
2: 네,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김 의원의 SNS에 스타벅스가 5.18과 무슨 관계가 있나 배재고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공포에 질려 있을지도 모를 배재고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고 싶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 중 광주 1구 측을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이런 구호를 외친 것을 두고 이게 왜 5.18에 대한 모욕이냐면서 스타벅스가 5.18과 광주에 대한 모욕을 상징한다면 스타벅스는 더 이상 영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1: 예.
2: 현역 국회의원이 배재고 앞에 응원 화환을 보낸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진숙 의원이 유일합니다.
1: 예, 자, 배재고 학생들 가서 또 진심원이 사과를 했고, 여기 또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어른의 모습으로 잘 받아주는 모습까지 잘 봤는데, 이 와중에 또 정치권이 이걸 또 이용해서 갑놀박하는 모습까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정 의원님 말씀 주실까요?
4: 그 이규현 교장선생님 예, 말씀이 가슴을 울린다고 할까요?
1: 예.
4: 이런 교육자들이 많이 계셔서 학생들에게 아, 진정한 통합이 뭐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무엇이고 그다음에 역사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가르침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주 민주화 항쟁은 진영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양민들이 학살 당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어떤 그 양민의 학살 문제는 비단 광주 말고 한국의 그 비극적인 역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지만 네,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걸 기억하는 것이 보수의 헌법적 가치하고도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배재고에 화환이 많이 왔다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배재고 학생을 응원하는 화환과 질타하는 화환이 왔다 그러는데 그 화환들은 어른들이 보낸 것 같아요.
1: 네.
4: 지금 어른들이 문제예요. 네.
1: 장인배.
3: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 용기를 냈다라고 생각하고 그 내민 손을 잡아준 광주일고도 상당한 용기 서로 냈다고 생각하고 저도 배재고 학생들이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라고 다만 틀린 건 틀렸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어른들의 몫이에요. 정치권이 배재고 학생들 너네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할 수 없어요. 5.18은 광주 시민들한테 재산날이에요. 인간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이거를 두둔할 수 없는 거예요. 정치권이 그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폭력을 걷잡을 수 없이 용인하는 단계로 나아가는데 디딤돌을 두는 거예요. 저 이진숙 의원의 행위 진짜 규탄하고 싶습니다.
1: 예. 김수진 평론가죠.
2: 네. 스타벅스가 사과를 할 때도 사과를 하는데도 잘했다라고 두둔하는 분들이 스타벅스에 방해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배재고 학생들 선수들이 사퇴 수습이라고 하는 다음 베이스로 진로하고 있었는데
1: 예.
2: 이진숙 의원 같은 분들이 거기다 화환을 놓으면서 진로 방해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1: 참 뭐랄까 이 이규현 교장 선생님 보면서 좋은 어른이 아직 그렇게 우리 사회에 계시구나 라는 생각에서 좀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그 와중에 또 좋은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시는 분이 계셔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 의원님도 뭐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4: 진짜 어른이 어른다운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를 저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1: 예, 예.
4: 그리고 왜 우리 어르신 말씀 중에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만큼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뜻이겠죠.
1: 예.
4: 모두에게 한 번씩 그 되뇌어야 될 그러한 그 경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예.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한판브리핑 여기까지 김승인 평가는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예, 박정희 한판 승부 본방송 마무리하고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H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개 할인가 4불 99, 깻잎 4번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개 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호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뭘까요? 역시 외모라고 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물론 외모 중요합니다. 여전히 가장 중요한 영향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 외모는 그저 얼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몸매도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외모에 대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외모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태양의 눈, 코, 입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외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얼굴이나 몸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리, 냄새, 아니면 세세한 동작, 뭐 애티튜드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외모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소리나 냄새 관리하라고. 실제로 식사할 때 유난히 이 쩝쩝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히 이쑤시개 사용하실 때도 막 이렇게 소리를 내시는 분들. 근데 정작 본인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도중에 또 묘하게 냄새 나시는 분들, 또 그렇다고 너무 향수 진하게 뿌려서 눈살 찌푸려질 때, 그때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분들 좋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총체적인 오감이 다 결국은 외모라고 할 수 있는데 오감이 다 포함된 외모가 호감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상당합니다. 너무나도 예쁘게 생긴 여성분인데 어머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당장 맞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확 깨죠. 아니면 또 너무 얼굴이 이렇게 좀 괴팍하고 좀 뭔가 어디가 모르게 정이 안 가게 생긴 남성분인데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목소리가 근사하면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초래한 모습이라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는데 은은한 향이 나서 또 다시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래서 외모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잘생기고 안생기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매력으로 가는 차원이라기보다 비호감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비호감으로 가는 것만 안 해도 우린 충분히 반 이상은 호감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에 적어도 다른 사람들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호감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히 여름철엔 땀도 많이 나고 자칫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쾌쾌한 냄새 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한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0: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1: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0: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헤어룸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4: 그럼 딱 한 모금?
3: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의 남동부 사모라 친체페주에서 폭우와 돌발 홍수로 사망자가 9명까지 늘어났고 실종자도 역시 9명이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지난주 3일부터 폭우로 인한 사모라강의 범람으로 사모라주 칸차마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수많은 주택들과 기반시설이 흙탕물 속에 쓸려나갔으며 일대가 진흙밭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비조사에 따르면 부상자가 38명, 피해 가구가 74가구, 또 피난민이 48가구가 발생을 했고요. 수해를 입은 주택도 50채가 되며 교량 한 곳과 23개의 사유지가 홍수로 파괴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수색과 구조작업에는 15개 정부기관과 187명의 인력, 71개 기계류와 특수장비 등이 투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현지 당국은 임시 대피소가 문을 열어 10가족이 입주를 해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에도 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사상자와 피해가 늘고 있으며 각종 피해 집계는 여전히 확인이 진행 중이라고 당국은 밝혔는데요. 심지어 주지사도 이번 수해에 실종자로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중국도 난닝시에서 집중호우와 홍수로 최소 2명이 숨지고 5만 5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SNS를 중심으로 저수지 붕괴설이 확산을 했지만 당국은 현재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국은 이번 홍수로 현재까지 2명의 사망자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는데 앞서 이날 SNS에는 저수지 제방 일부가 무너져 거센 물이 쏟아지는 영상이 확산하면서 류랜 저수지 붕괴가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응급관리국은 저수지가 붕괴한 것이 아니라 시설 일부가 손상이 돼 긴급 대응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붕괴설을 역시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수지 하류에 여러 마을과 읍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를 하면서 복구를 위해 약 1억 위안, 한화로 약 225억 원의 중앙 예산을 긴급 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도로와 수리시설, 학교, 병원 등 공공인프라의 응급 복구에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일명 몬순, 우기 시기로 접어들면서 폭우로 최소 22명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몬순이 시작이 된 인도에서는 폭우 피해가 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지난 3일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최소 13명이 폭우 관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열차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도 차질을 빚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당국은 폭우 피해 지역 각급 학교와 대학에 수업 중단 명령을 내리고 직장인들의 경우 가급적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으며 여행은 삼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도 기상청은 앞으로도 뭄바이와 주변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예상이 된다며 적색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인구 2천만여 명인 뭄바이는 보통 6월부터 3월간 이어지는 몬순 동안 폭우 피해가 잦은 편입니다. 특히 이번 폭우 피해는 뭄바이가 몬순 도래 지연으로 심한 가뭄에 시달린 지 수주 만에 발생한 것인데 몬순 시기가 같은 인접국 방글라데시에서도 폭우에 따른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난민촌은 많은 가옥도 산사태로 파손이 됐다고 하는데 난민촌에는 미얀마에서 당국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넘어온 이슬람교도 100만여 명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이들 난민의 대부분은 대나무 등을 이용해 언덕에 지은 임시 가옥에 살고 있어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에 특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반면 스페인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고온과 관련된 사망 추정치가 1,029명에 달하는데 이어서 7월 초에도 고온 관련 사망자가 150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기상당국이 올여름 두 번째 폭염으로 규정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는 산불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D&B 지역도 그동안 너무 가물어 걱정을 했는데 또 이렇게 소나기가 와주니 고맙기는 하지만 어제 늦은 저녁에는요 천둥번개 소리가 너무 커서 살짝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오늘도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진짜 뭔가 한바탕 쏟아질 것처럼 하늘이 잔뜩 흐리네요. 현재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지난 주말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진 기온입니다. 구름 많고 높은 습도로 인해 실제 기온보다는 체감 온도가 훨씬 더 높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와 내후 가능성을 동반한 활발한 기상 패턴이 계속되었으며 기상전선은 더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언제든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당분간 우산은 꼭 준비하셔야겠어요. 어젯밤 버지니아 북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수위 상승에 계속 주의해야 하겠고 폭우와 강한 뇌우는 오늘과 내일 워싱턴 DC 남서쪽 지역에 머물 가능성이 높지만 하늘과 실시간 레이더를 통해 강수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오늘 밤도 흐린 가운데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부분적으로 안개 발생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1도로 밤에는 더 습하고 축축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관절염 있으신 분들 전기장판 다시 꺼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내일 수요일은 흐리다가 부분적으로 맑겠으나 소나기 및 뇌우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습도는 오늘과 비슷하며 바람은 북동풍으로 잔잔하겠습니다. 80%의 높은 습도, 맑은 날씨보다는 흐린 날씨가 주를 이루겠고요. 하루 종일 소나기나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주중에는 비가 올 확률이 약간 낮아져 야외 활동에 더 유리할 수 있으나 높은 습도가 지속이 되고 이동 속도가 느린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돌발 홍수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목요일 또한 흐리다가 부분적으로 맑아지겠으나 역시 소나기와 뇌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역시 잔잔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지나고부터는 기온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최고 기온이 90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해와 구름이 섞인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여름철 날씨 패턴으로 오후와 저녁에 산발적인 뇌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뇌우가 발생할 경우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소나기와 함께 번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역시 산발적인 소나기, 천둥, 번개 가능성이 있고요.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서풍으로 보는 따뜻한 바람과 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체감으로 느끼는 온도는 이보다 훨씬 더 높겠습니다. 해와 구름이 섞인 날씨에 늦은 오후에는 산발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 예상되고요. 7월에 흔히 볼 수 있는 천둥, 번개가 예상이 되지만 국지적으로 강한 비와 돌풍이 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날씨는 이번 주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9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보수하실 냉방장치 있다면 이번 주가 적기이니 미리미리 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7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2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이런가요 저런가요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하는 이 시간 오늘은 윤한기의 노래하는 곳에입니다. 이 곡은 미국의 가수 겸 배우인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1940년에서 50년대 당시에 많은 이탈리아계 미국인 가수 중에서도 제일 많은 인기를 아니 미국 음악계 자체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가수 중 하나였던 바로 페리 코모입니다. 안타깝게도 본인의 생일 6일을 앞두고 89세, 9수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는데요. 페리 코모가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1933년 그가 고향을 떠나면서 밴드와 투어를 시작하면서였다고 합니다. 그에게 찾아온 큰 기회는 1936년 트럼본 연주자 테드 윔스의 밴드에 들어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부터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몇 년 후 밴드가 해체가 되면서 그는 밴드를 떠났고 그 다음에 RCA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 후 연속으로 노래가 히트됩니다. 특히 1945년 쇼팽의 곡을 샘플링한 곡 Till the End of Love로 미국 차트의 정상을 석권하게 됐고 또 40대 후반에 또 다른 곡으로 미국 차트에서 대성공을 이루며 수많은 곡들을 히트시킵니다. 정기적으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네 편의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었다고 하죠. 50년대에는 그야말로 그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데 뛰어난 유머 감각이 가미된 편안하고 안정된 노래 스타일은 새로운 생활 환경에 대한 이상을 증명했고 당시 모든 TV 프로그램에서는 페리 코모 모시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73년 환갑을 훌쩍 넘긴 그는 또 한 번 노익장을 과시하게 되는데 싱어송라이터인 돈 맥클린이 1971년에 작사, 작곡하고 그가 직접 부르기도 했던 And I Love You So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약 4개월간 히트 차트 상위에 랭크되며 빌보드 핫 100위에서도 29위, 이지 리스닝 차트에서는 1위에 오르는 등 영국에서는 무려 9개월간이나 히트 차트에 계속 머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원곡은 I Believe in Music은 사실 미국 본토에서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윤한기가 노래하는 곳에라는 곡으로 개사를 해서 크게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윤한기의 노래하는 곳에의 원곡, 페리 코모의 I Believe in Music 들어보시겠습니다.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한 동생 윤복희 그늘에 가려진 윤한기. 사실 한 시대를 풍미한 대한민국 1세대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한 그는 1959년 대한민국의 최초의 락밴드라고 할 수 있는 키보이스로 데뷔를 해 이후 장밋빛 스카프, 별이 빛나는 밤에 나는 어떡하라고 등 여러 히트곡을 남긴 후 1986년에 발표한 웰컴 투 코리아를 마지막으로 음악 활동을 중단합니다. 국내 원맨쇼의 창시자로 북일북일 쇼를 통해 40~50년대 악극단 무대를 주름잡은 희극인 아버지 윤북일과 유명 무용가인 성경자 사이에서 태어난 윤한기. 누랑극단을 이끌고 전국 각지를 떠도는 부모와 떨어져서 서울 청계천, 거지촌에서 생활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 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먹고 살기 위해 작곡가 김희갑 씨를 찾아가 음악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던 윤한기에게 김희갑 씨는 드럼과 노래를 가르쳤고 1959년부터 미8군 쇼 무대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윤한기는 미8군에서 드러머로 활동을 하며 접했던 수많은 음악 장르를 자신만의 어법으로 흡수한 후 이미 10대에 팝이면 팝, 재즈, 스윙, 락앤롤, 소울, R&B를 거쳐서 트로트까지 섭렵을 하게 됩니다.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팝으로 녹여낸 세련되면서도 구수한 향기가 있는 그의 노래들은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1977년 연말 가요대전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 폐결핵으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게도 됐는데 이후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가요계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성직자로 보낸 30년 동안 단 하루도 음악을 떠나 산 적이 없다는 그는 얼마 전에 고단한 삶에 용기를 불어넣고 싶다며 새해 노래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윤한기의 많은 히트곡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번안곡은 노래하는 곳에 사랑이 있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노래를 선사하는 윤한기의 노래 명실상부한 한국음악계의 살아있는 전설 윤한기의 노래하는 곳에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장기간 이어진 인플레이션으로 높아진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수천 개 품목의 가격을 인하한다는 소식입니다. 다진 소고기 가격은 12%, 체리 가격은 50% 인하하며 코카콜라 24캔 묶음 가격도 기존보다 3분의 1가량 낮춘 9달러 97센트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생활용품, 장난감, 의류 등 다양한 품목의 가격도 순차적으로 내리기로 했는데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마트의 가격 인하 발표 직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월마트가 크고 과감한 방식으로 나서고 있다. 다른 소매 업체들도 이 애국적인 기업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조치를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마트는 오랫동안 저가 정책을 핵심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워왔지만 최근에는 생활 물가 부담이 미국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월마트는 관세 인하와 휘발유 가격 안정 등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유지하고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미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었다고 합니다. 이번 가격 인하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소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잇따라 내놓은 대책과도 맞물려 있는데 미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다진 소고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2% 올라 최근 1년간 미국 식품 인플레이션을 상징하는 품목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주에도 중소 육가공업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 도축 물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 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요. 지난 5월에는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유예해 소고기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계획을 보류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말이요. 이 축산업 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 이니 팬이잖요. 이 그려서 5억 달러나 지원한다고 했구먼. 그럼 그렇지. 중국에서 독사에 물린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입으로 독을 빨아낸 아내가 오히려 독에 중독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중국 원난성 마을에 농사일을 하던 한 남성이 코브라에 손을 물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성의 손이 심하게 부었고 어지러움증과 전신 쇠약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남성의 상태를 본 아내는 TV에서 본 응급처치 장면을 떠올려 곧바로 상처 부위를 입으로 빨아 독을 제거하려 했고 이후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고 아내에게 이상 증상이 나타났는데 입과 혀, 얼굴, 팔다리가 저리기 시작해 다음 날까지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고 가족들이 아내도 독에 노출됐다고 판단을 해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부부 모두 현지 서식하는 코브라 독에 중독된 것으로 진단을 했으며 두 사람 모두 치료를 받고 현재는 호전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의료진은 뱀에 물렸을 때 독을 입으로 빨아내는 행동은 잘못된 응급처치라고 경고를 하면서 사람의 입안 점막에는 모세혈관이 많아 독이 점막과 접촉할 시 구조자의 혈류로 빠르게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또 뱀에 물린 상처는 바늘구멍만큼 작아 독이 이미 피부 아래 조직이나 혈관으로 빠르게 퍼진 상태이기 때문에 입으로 빨아내는 방식으로는 독을 제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뱀에 물렸을 때에는 환자의 움직임을 최대한 줄이고 즉시 응급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하고 뱀의 특징을 기억을 하거나 안전거리에서 사진을 촬영을 해 의료진에게 보여주면 적절한 항독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조언을 했네요. 아이고 왜 아예 먹어버리지? 이? 솔직히 우리 입안에 균이 얼마나 많은디 겁도 없이 그것을 입으로 빨아내. 아이고 이니는 남편이 얼마나 좋으면
1: 포까지 빨아낼까. 이 참 시안한 예편네네. 보기 드문 여자요. 이 두두두두.
0: 바나나 보트를 타던 40대가 목에 충격을 받은 후 하지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는 본국의 황당한 소식입니다. 경기 가평의 한 수상 레저 시설에서 물놀이를 하던 40대 남성이 하지 마비 증상을 보인다는 119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이날 남성은 바나나 보트를 타던 중 충격을 받아 목이 한 차례 뒤로 꺾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사고 후 하지 마비 증세와 함께 팔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해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이 돼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상 레저 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를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1: 아이고 이 바나나 보트 이것이 아직까정 있네. 이, 아이고 처음에 나왔을 땐 진짜 재밌었슈. 아이 근데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디. 아이고 까따가 단 보트 타다 날라가 죽겄더라고요. 이니도 재미 보려다 황천길 갈 뻔이었네. 이, 조심하소.
0: 과테말라에서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딸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감행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19살 딸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한 55세 남성을 존속 살해 및 여성 살해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하는데 용의자 신병과 증거를 확보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과테말라 에스쿠인틀라 지방의 한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경찰은 불법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한 남자가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출동을 해 현장을 확인하다가 심각한 불법 수술 부작용으로 위중한 상태인 여성과 신생아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구급차를 불러 산모와 신생아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을 했지만 두 사람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한 상태이며 병원 관계자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워낙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을 해 예후를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선 상태를 지켜보는 것 외에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병원으로 보낸 경찰은 산모의 아버지를 용의자로 긴급 체포하고 현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가위, 칼, 알코올, 솜, 손톱깎이 등 남자가 제왕절개 수술에 사용한 도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의료용이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도구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수술용 메스와 비슷한 모양의 칼도 있었지만 의료용품은 아니었다며 대담하게도 우리가 흔히 집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이용해 딸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딸의 산통이 시작된 후 즉흥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감행한 것으로 집에서 자연분만으로 출산하려던 딸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자 아버지가 가위 등 도구들을 모아 제왕절개 수술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술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마련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런 정황을 입증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요. 남자는 의학적 전문 지식을 전혀 갖추지 않은 비전문가로 경찰이 남자에게 존속 살해 및 여성 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수사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 즉 딸과 손자의 생명이 걸린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이라며 살인 미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 남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부모로서 딸이 안전하게 병원에서 아기를 낳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자 일각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국가적으로 대책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임신 후 출산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네요.
1: 참, 이 그러고 보면 말이오. 나라도 못해 먹겠네. 이것저것 해줘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 생리대 없어서 생리대도 대줘야 하고 애 낳기 힘든 사람 위해 제왕절개 수술도 대줘야 하고 이 지들이 좋아서 임신할 때는 원죄고 대책 없이 이 응? 마무리는 나라 보고 해달라 그러고 말이오. 이 못 먹고 못 입는 사람들 위해 음식도 줘야 되고 옷도 줘야 되고 아이고 이러다 나라 거덜 나갔어.
0: 태국 북동부에서 지난 2일 11살 소년이 부모의 차량인 픽업 트럭을 몰고 운전을 하다가 순례길에 나선 승려들 행렬을 덮쳐 10명이 사망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식입니다. 수도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무크다한주에서 온 총 35명의 승려들이 순례 중이었는데 5명의 승려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다른 3명은 병원에서 사망을 했으며 14명이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데 이 중 4명은 중태라고 합니다. 승려들은 사고 약 30분 전까지 260km의 순례 여행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현지 구조단체가 공개한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승려들이 도로변에서 한 줄로 걷던 중 픽업 트럭이 이들을 덮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현지 경찰은 소년이 현재 구금 중이며 주 아동보호경찰관이 도착을 하면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1: 아니 사고 난 지가 언젠디 아적가정 뭐하고 자빠졌디야. 아이고 그러고 본 게 애가 11살이면 아 이거 촉법 아니야 촉법. 아이고 예전엔 나이 많은 것이 유세였는디 요샌 나이 적은 게 유세네 이 유세요.
0: 칠레 정부가 방탄소년단 BTS 콘서트 개최를 경기장 사용 문제를 이유로 불허한 가운데 현지 팬덤 아미가 대규모 항의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약 600명의 아미가 산티아고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플라자 이탈리아에 모였는데 주로 10대에서 20대 여성들이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BTS를 상징하는 보라색 의상을 입고 보라색 풍선과 깃발을 들면서 알라메다 거리를 지나 대통령궁인 라모데나 궁까지 평화롭게 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참가자는 행사장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티켓값을 지불했다며 공연사의 공식 입장 발표가 없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고 다른 참가자는 팬인 우리에게도 칠레를 찾을 BTS에게도 무례한 일이라며 칠레는 큰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대안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칠레 체육부 산하 국립스포츠연구는 오는 10월 14일과 16일, 17일에 예정이 된 BTS의 산티아고 국립경기장 공연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기술평가 결과 360도 중앙무대 설치 등이 경기장 잔디를 손상할 것으로 판단을 했으며 설치 철거에 약 9일이 걸리는 등 복구가 지연이 되면 주요 스포츠 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연 티켓이 이미 매진이 됐다는 겁니다. 칠레 체육부 장관은 현지 공연 기획사가 공식 승인 없이 티켓을 판매했다고 해명했으며 우리는 국립경기장이 대규모 행사나 문화행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칠레 현지 공연 기획사는 장소 변경이나 일정 조정 계획, 이미 판매된 티켓 처리 방침 등에 관한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보다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고 아미들은 해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칠레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는 수도 산티아고뿐만 아니라 비냐 델마르와 푸에로 토먼트 등에서도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BTS를 국립경기장으로라는 피켓을 들고 대안 마련과 공연 개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칠레 정부는 이날 국립경기장 공연 개최를 허용을 하되 현지 공연 기획사는 무대 하중 구조, 잔디 보호 시스템, 행사 운영 계획 등 네 가지 세부 기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연 기획사가 사전 승인 없이 티켓을 판매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네요.
1: BTS 대단하시네. 이 대단요. 이 온 나라가 들썩여. 이
2: 불타오르네.

0: 용서해줄게.
1: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화재.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2: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오늘은 2026년 7월 7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저 송은경에 있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상대방의 한마디에 내 기분 오락가락. 그렇기에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마디 한마디 항상 생각하고 말해야겠습니다 하시면서 오늘 같은 날 말뿐만이 아닙니다. 날씨 갖고도 기분이 좌지우지 많이 되죠. 예, 오늘 세미엘님께서 일찌감치 카톡 보내주셨는데요. 전인권의 사랑한 후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노래나 음악을 듣다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인권의 사랑한 후에. 인트로 부분만 들어도 벌써부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예, 오랜만에 좀 긴 곡입니다. 이렇게 신청곡이 들어오지 않으면 좀처럼 틀어드리기가 좀 그래요. 예, 길어서. 자, 이번에는 우리 미셸님께서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아, 요새 입맛이 땡기네요. 예, 그러시면서 살을 좀 빼셔야 된다고. 아이고, 그러면서 송은경 씨 살 뺐다 그러는데 어떻게 빼셨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했는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여자 입에서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사실은 저는 술을 좀 좋아한 편이었어요. 애주가였죠. 거의 뭐 하루도 안 거르고 거의 매일 마셨던 것 같은데, 특히 와인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그냥 끊었어요. 이 술을 끊으니까 자연적으로 음식을 많이 안 먹게 되고, 또 술이 칼로리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살이 저절로 빠지더라고요. 뭐 특별히 운동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간간이 레몬, 그 디톡스 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레몬물 좀 많이 마셨고요. 그리고 물도 좀 많이 마셨고, 그리고 저녁 때는 될 수 있으면 음식을 좀 줄였죠. 자연적으로 위도 좀 줄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그냥 뭐 라면 한 개는 거뜬히 먹었는데, 언제부턴가 라면 한 개가 버거워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살을 좀 많이 뺐습니다. 한 20파운드 뺀 것 같아요. 심지어 몰라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드셔야 돼요. 먹는 거에는 운동도 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드시는 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5시나 최소한 6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걸로. 뭐 그거 말고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겠는데요. 자, 신청해 주신 곡 박현빈의 샤방샤방. 샤방샤방 되시고 싶으세요? 자, 이 음악 나올 때 좀 가볍게 운동하는 식으로 좀 움직이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회개의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감사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오늘도 마음의 기쁨이 가득한 축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 가득한 긍정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며 나의 기쁨이 가족의 평안이고 이웃의 축복임을 마음에 품고 미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해요 라고 하셨어요. 아우, 미움이 없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안 돼야. 어떤 98세, 100세가 다 되신 할아버지가 나는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모든 거를 통달하셨나 보다. 참 그 비결이 뭘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그러시더래요. 아유, 다 죽었어. 그래서 미워할 놈이 없어. 그러더랍니다. 네, 같이 듣고 싶으신 곡 정원의 미워하지 않으리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라네.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쏟아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원 속의 오늘. 오늘처럼 중요한 날도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도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오늘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된다. 토마스 칼라일의 글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골든님 10cm의 일말의 가능성 신청해 주셨어요. 날씨는 흐리지만 더위가 조금은 가신 듯한 기분이 들어 좋은 느낌입니다. 연휴의 기분에서 벗어나 새롭게 힘을 내실 모든 분들과 같이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H마트의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제스프리 골드 키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4불 99, 드리스골 딸기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깻잎 4번 들당 금토일월 한정 판매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케이타운 직화 꼬치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7불 99, 통통배 절단 꽃게 개당 5불 99, 케이타운 전 튀김 개당 3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5: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6: 그럼 딱 한 모금. 한 모금 아니잖아.
5: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6: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7: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8: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9: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세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10: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2: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0: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영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나훈아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신청곡만 넣고 갑니다 하셨어요. 남자의 인생.

이번에도 노래만 신청해 주신 분이신데요. 우리 척께서 신청해 주신 곡 김건모의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쯤 가고 있을까는 제가 알기로는 전영의 노래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김건모의 노래로 어디쯤 가고 있을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진짜 있네요. 김건모입니다. 어디쯤 가고 있을까?

라라라 퀴즈.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바로 내일이 정답자 발표 날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가수이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라라랜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그 김밥 맛보실 수 있는 곳 리 김밥에서 리 김밥 드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 요리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 요리 하오하오 하오에서 드리는 역시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돌 위주로 해서 이번에는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수와 노래 제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알려드렸는데 글쎄 정답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보세요. 자, 첫 번째 들으시는 곡은 갓세븐이 부릅니다. 딱 좋아.

베이비 몬스터는 걸그룹이죠. 자, 들으시는 곡은 인피니티의 내꺼 하자.

다섯 번째 곡은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곡입니다. BTS의 Fake Love.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다 아이돌 그룹이에요. 여기서 정답은 아이돌이 아니라는 거겠죠? 자, GOT7의 딱 좋아, 그 다음에 NCT DREAM의 Chewing Gum, 그리고 Baby Monster의 춤, 또 Infinity의 내꺼 하자, 마지막 곡 BTS의 Fake Love. 이 다섯 곡, 다섯 가수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자, 베이비 몬스터의 곡 들려드립니다. 좀 전에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뽀들현도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정답을 보내주시진 않았어요. 제가 오직하면 또 이렇게 들려드리겠습니까? 다국적 걸그룹이죠. 한국은 3명, 일본 2명, 태국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가슴에 팍 와닿는 글을 보내주신 우리 제니님. 좋은 말 100번을 듣더라도 나쁜 말 한 번에 기분이 상하곤 한다. 누군가의 좋은 말을 해주려 노력하기보단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아자아자 하시면서 화사의 굿굿바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라사의 Good Goodbye 들려드렸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진성의 곡으로 골랐습니다. 안동역에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하시고 한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d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이루세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맡아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혹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를 해 오신 분께 저의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신가요? 다시 말해서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와 어떤 서류에 사인하신 게 있으시다면 그 계약서를 잘 살펴보셨나요? 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에이전트는 손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전시 관계가 됩니다. 손님이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서로가 약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손님은 어떤 약속을 해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의 기간 동안 그 계약이 유지가 되는지와 계약 파기나 만료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xclusive Right To라고 시작하는 서류입니다. 간혹 이러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집을 찾거나 파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계약서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제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일하고 계신 에이전트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입니다. 현재 에이전트가 큰 실수를 하고 있거나 누가 봐도 부당하게 손님을 대하고 있다면 제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이전트가 합당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손님께 고용하신 에이전트를 조금 더 믿고 기다려 보시거나 충분한 의논을 통해서 본인의 의견과 요구를 전달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없다면 언제든 다른 에이전트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사인이 된 경우는 마음이 안 맞는 에이전트일지라도 절대적으로 그 계약 기간을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파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불만은 사항을 말씀하시고 계약의 릴리즈를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브로커에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해당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회사에 브로커에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브로커는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려고 노력하겠으나 고객의 신뢰를 잃은 에이전트와 함께 지속해서 일하기는 손님 입장에서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야 하겠지만 해당 에이전트가 아주 부당하거나 원칙이나 법에 크게 벗어나는 일을 한다면 저희들이 속해 있는 어소시에이션 MBAR 또는 저희들의 라이선스를 주관하는 DPOR 같은 기관에 쉽게 어필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저 역시 30명의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브로커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이전트와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며 부득이 그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서 합당한 이유와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더 중요한 출발점은 사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에이전트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나 개인적 친분만 믿고 혹은 현혹하는 광고에 덥석 에이전트를 고용하셨다가 소중한 재산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과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으니 소개를 받으시더라도 반드시 여러 군데 인터뷰를 하시고 리뷰도 확인하시고 주변의 평판도 들어보신 후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를 고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희윤입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헤이 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 전 첫날에 발생한 이란 미나부 여학교 공습 참사는 군 지휘부가 표적 정보가 심각하게 우울해됐다는 경고를 무시한 채 공격을 강행한 결과였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미국에서 경기장 주변 불법 드론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7일 오전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 주요 기둥 두 개가 휘어지는 구조 이상이 발생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건물에는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인근 도로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일부 지역에서 레지오넬라병 집단 발생이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이 감염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시가 모든 공립학교 유치원생들에게 제공하는 대학 저축계좌 지원금을 $1,000로 확대합니다. 오는 10월 5일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 포상 후보자를 공개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8,000건이 넘는 강제 퇴거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부터 이어진 강한 폭풍과 집중호우로 뉴저지 전역에서 침수와 건물 붕괴, 정전 등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지역사회가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자치구가 전직 행정 책임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금 환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최대 전력 가스 공급업체인 볼티모어 가스 앤 일렉트릭이 신청한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 규제 당국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케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란 전 첫날 발생한 이란 미나부 여학교 공습 참사는 미군 지휘부가 표적 정보를 심각하게 오래됐다는 경고를 무시한 채 공격을 강행한 결과였다고 CNN 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7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대이란 공습을 시작하기 전에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표적 관련 정보를 모두 최신 상태로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공격 대상 목록에 포함된 상당수 표적 정보는 10년 이상 된 것이었으며 여기에는 피격된 미나부 여학교 옆에 위치했던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시설 정보도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군 고위 지휘관들은 전쟁 초기 신속하게 공격 대상을 확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가 오래됐다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는 학교 우폭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CNN이 확인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2013년에는 미나부 여학교와 혁명수비대 시설이 같은 부지에 있었지만 2016년 촬영 사진에서는 학교를 기지와 분리하는 울타리가 설치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5년 12월 위성 사진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수십 명이 활동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란 전 개전 첫날인 지난 2월 28일 이란의 미나부 지역의 한 여자 초등학교가 공습을 받아 이 학교에 다니던 어린이와 교사 등 최소 175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CNN은 미군 자체 초기 조사 결과 혁명수비대 시설을 겨냥한 공격 과정에서 인접한 미나부 학교가 함께 폭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만 미군은 해당 조사 결과를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군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미군 역사상 최악의 민간인 사상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 초기 미나부 학교 공습에 대해서 이란이 한 짓이라며 미군의 책임을 부인했지만 지난달에는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전쟁은 끔찍한 일이라고 말해 기존 입장에서 다소 물러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CNN에 해당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앞서 밝힌 것처럼 미국은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지역 미군을 관리하는 미 중부 사령부는 표적 선정 과정에 대한 CNN 질의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미국에서 경기장 주변 불법 드론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 당국은 대회 개막 이후에 제한 공역에서 600대가 넘는 드론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연방 당국이 국제축구연맹 FIFA 월드컵 개막 이후 경기장과 팬존 인근에서 불법 비행한 드론 600대 이상을 적발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교통안전청은 7일 월드컵이 개막한 지난 6월 11일 이후 경기장과 팬존 주변 제한 공역에서 600대가 넘는 드론을 압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월드컵 개최 도시 11곳 전역에서 이뤄졌으며 마이애미에서만 드론 130대가 적발됐습니다. 댈러스에서는 5경기 동안 70대 이상의 드론이 제한 공격을 침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월드컵 경기와 관련 행사 기간 경기장 상공의 드론 비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당일에는 경기장을 중심으로 반경 3해리, 지상 3,000피트 이하 공역에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별도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항공기와 드론의 운항이 금지됩니다. 또 팬존 등 공식 응원 행사장 주변에서도 반경 1해리, 지상 1,000피트 이하에서는 드론 비행이 제한됩니다. FBI는 허가 없이 제한 공역에서 드론을 운용할 경우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드론도 압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드론 탐지 및 무력화 전담팀을 배치해 불법 비행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멕시코 국적의 40대 남성이 경기 시작 전 제한 공역에 드론을 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부는 주요 스포츠 행사에서 반복되는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위협적인 드론과 관련한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국토안보부는 텍사스주와 멕시코 국경 지역에 새로운 대드론 방어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미국 프로풋볼 플레이오프 경기장 상공 제한 공역에서 드론을 비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유죄를 인정하는 등 주요 스포츠 행사에서 드론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11일 오전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고층 건물 공사 현장에서 주요 기둥 두 개가 휘어지는 구조 이상이 발생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근 건물에는 긴급 대피 명령을 내리고 인근 도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사고는 7일 오전 7시 57분쯤 건물 상층부에서 벽돌이 떨어진다는 911 신고가 접수되면서 확인됐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21층에서 건물을 지탱하는 하중 지지 기둥 두 개가 휘어졌고 바닥이 처지면서 여러 곳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사장 근로자들도 모두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계측 장비가 현재도 구조물의 지속적인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At about 8 a.m., FDNY received reports that bricks were falling from a building under construction on East 42nd Street between 2nd and 3rd Avenue. And first responders have found structural issues on the 21st floor. So this is where two structural columns have buckled at this time. Additionally, multiple cracks and sagging floors were found at the 21st floor. Now, luckily, there have been no injuries to report at this time. All workers are accounted for. The building has been evacuated. A number of tall buildings in the area are also being evacuated at this time. A school with about 400 children has also been evacuated. And as a result of all of this, most of 42nd Street and 43rd Street between 1st and 3rd Avenues have been shut down to pedestrians and to vehicles. And all of this is a reflection of the fact that our top priority right now is the safety of those who live in this area, the safety of those who work in this area, and DOB inspectors and engineers are on site working quickly to secure the site as well as that surrounding area.
0: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뉴욕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40스트리트부터 45스트리트까지 퍼스트 에비뉴와 서드 에비뉴 사이에 약 5개 블록을 건물 붕괴 위험이나 대형 재난 상황에서 차량이나 보행자 모두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긴급 통제 구역인 동결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주변 사무실과 호텔, 학교 등 인근 건물 7곳도 예방 차원에서 전면 대피 조치했으며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문제가 발생한 건물은 기존 업무용 빌딩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기존 22층 건물 위에 11층을

숨겨진 정확한 원인과 구조 손상 범위, 도로 통제 해제 및 대피 주민들의 복귀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시없는 수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아이다호 감자 100당 1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시 박스당 12불99, 바베큐 생산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6: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6: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7: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돌래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

0: 여행을 예약하세요.
1: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2: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3: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택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0월 5일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가 정부 포상 후보자를 공개했습니다. 뉴욕 한인사회에서는 모두 4명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현재 공개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대한민국 정부가 오는 10월 열리는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을 앞두고 정부 포상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가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최종 수상자는 공개 검증과 공적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최근 제20회 세계 한인의 날 정부 포상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절차는 후보자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올해 후보자는 개인 152명과 단체 12곳 등 모두 164명입니다. 뉴욕 지역에서는 강석희 대한민국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 지회장, 김민선 미주한인 이민사 박물관장, 이에스더 뉴욕한인회 이사장, 최영수 시민참여센터 변호사가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각각 보훈활동과 한인 이민사 보존, 지역사회 발전, 시민권익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후보에 올랐습니다. 세계 한인의 날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역할과 공헌을 기리고 모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정부는 매년 10월 5일 기념식을 열어 대한민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포상은 국민훈장과 국민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재외동포청장 표창 등으로 구분됩니다. 수상자는 활동 기간뿐 아니라 사회적 기여도와 공익성, 지속적인 봉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됩니다. 공개 검증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사실관계 확인과 후보자 소명 절차 등을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검토됩니다. 이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상자가 확정되며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재외동포청이 안내한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양식은 없지만 허위 제보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주민들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자치구에서 진행한 법적 대응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자치구가 전직 비즈니스 관리자를 상대로 벌여온 공금 환수 소송에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 24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고등법원의 나스타 판사는 지난 6월 24일 로렌조에게 24만 달러 이상을 자치구에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공자금의 적법한 집행과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에 따르면 로렌조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비즈니스 관리자로 재직하면서 법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닌 미사용 병가와 휴가 수당을 자신에게 추가 보상 형태로 승인해 지급받았습니다. 수정에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로렌조가 승인받은 금액이 총 27만 6,334달러 85센트에 달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사용 병가 수당은 8만 1,226달러 65센트, 미사용 휴가 수당은 19만 5,108달러 20센트입니다. 그간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는 이런 지급이 뉴저지주 법령과 뉴저지주 감사실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된 공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정부는 이미 지급된 공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으며 반환금뿐 아니라 이자와 소송 비용 등 추가 금액에 대해서도 회수 절차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팰리세이즈 파크의 폴킴 시장의 성명을 통해 처음부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며 공공자금을 지키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에게 부여받은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며 납세자의 돈을 끝까지 회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그 과정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전직 공무원 개인에 대한 환수 명령을 넘어서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과 공직자의 보상 체계가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공금 환수 절차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이며 소송의 향후 절차나 추가 쟁점은 이후 법적 진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펠리세이즈팍 자치구는 납세자의 세금이 온전히 회수될 때까지 필요한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미 우익 활동가 찰리 컬크의 총격 살해 사건 용의자에 대한 본 재판 개시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타임스는 6일 유타주 1심 법원에서 커크 암살 용의자로 지목된 타일러 로빈슨에 대한 예비심리가 개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 유타 벨리드 캠퍼스에서 커크가 피격 사망하고 다음날 로빈슨이 자수한 지 약 10개월 만에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지를 결정짓는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검찰은 로빈슨의 가중처벌이 적용된 살인, 총기 사용, 사법방해 혐의 등으로 사형을 구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커크의 시신에서 발견된 총알 파편이 로빈슨의 DNA가 검출된 소총에서 발사된 것인지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점, 현장에서 빈 권총집이 발견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아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빈슨은 자수했으나 아직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비심리는 법정 내 카메라가 반입되고 심리 과정이 생중계되면서 한층 더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피격 당시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판사만 따로 영상을 보고 생중계에는 담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증인으로 캠퍼스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크리스 베글리, 유타주 강력범죄수사관 데이비드 헐 등이 소환됐습니다. 예비심리는 닷새간 이어지며 로빈슨이 커크를 살해해 재판받아야 한다는 타당한 이유만 입증되면 본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커크의 부인 에리카 커크와 커크와 친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우익 논평가 잭 포스비에크 등이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커크의 유족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모든 재판 과정이 커크의 죽음과 그로 인한 상실감을 고통스럽게 상기시킨다면서도 우리가 받은 지지와 기도, 친절에 감사하다며 가장 힘든 시기를 견디는데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커크는 터닝포인트 USA라는 청년 보수단체를 설립해 이끌던 활동가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성소수자와 흑인, 유대인을 향한 공격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 논리로 날 이겨봐라는 타이틀로 전국 순회 형식의 강연을 진행했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날씨입니다. 오늘 뉴욕 이런 흐리고 습한 날씨 보이는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71도, 섭씨 22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선선하지만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64도, 섭씨 18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이 81도, 섭씨 27도로 조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뉴욕이로는 목요일 오후부터 거센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폭풍이 이동하면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고된 상태입니다. 뉴욕시 현재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입니다. 바람은 북동풍이 시속 8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숙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습한 날씨 보인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82도, 섭씨 28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조금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이 71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로 오늘과 비슷한 날씨 이어집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일원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나타납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이며 바람은 북동풍이 시속 1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11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재외국민 사망 사건이 한미 공조 수사 끝에 해결됐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7월 7일 맨해튼 총영사관에서 메인주 포틀랜드 경찰서 형사 엔젤코 나피알로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나피알로 형사는 지난 2015년 메인주 포틀랜드 해안가에서 발견된 신원 미상의 변사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장기간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지문조회와 DNA 분석, 인터 폴 공조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비영리기관 DNA 도 프로젝트가 법 유전계 보수사 기법을 이용 후에 한국계 가능성을 찾아냈고 미 국무부와 주 뉴욕 총영사관 한국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총영사관은 이후 국내 유가족 확인과 연락, 사망 통보, 안장 절차 지원까지 사건의 마무리를 도왔습니다. 김상호 뉴욕 총영사는 11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형사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은 한미 기관 간 긴밀한 국제공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동산교회가 지난 5일 뉴저지 리틀페리에서 새 성전 건축 기공감사 예배와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교계 인사와 성도들이 함께 새 성전 건축의 시작을 축하했으며 시공을 맡은 얼반 건설의 리차드 정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윤명호 담임 목사는 새 성전이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터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공식에는 담임 목사와 교계 지도자, 시공사와 설계 관계자들이 함께 첫삽을 뜨며 공사의 안전과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했습니다. 시공을 맡은 얼반 건설은 다년간의 건축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견고한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동산교회는 새 성전이 예배와 교육, 지역사회, 봉사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경력을 쌓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는 정보입니다. 메릴랜드 주정부는 구직자와 경력 전환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실업자뿐 아니라 더 나은 직장을 원하는 재직자, 청년, 시니어, 이민자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훈련 과정은 의료, 간호보조, 정보기술, 사이버보안, 용접, 사무행정 등등 현재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일부 과정은 교육비 전액 지원은 물론이고 자격증 취득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취업 상담, 구인 기업 연결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며 영어가 익숙지 않은 주민들을 위한 ELS 프로그램도 연계합니다. 프로그램은 메릴랜드 전역의 아메리칸 잡 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릴랜드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업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업 홈모기지.
3: 뱅크업 홈모기지.
4: 뱅크업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5: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6: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5: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6: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5: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6: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5: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7: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8: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9: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8: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엠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엠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5: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703-354-1950
4: 703-354-1950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7: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시 함께합니다.
8: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9: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상선을 공격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상대로 강력한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게시물에서 국제해역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승선한 상선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한 데 대해서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일련의 강력한 공습을 개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의 공격은 위험할 뿐 아니라 휴전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이날 같은 이유로 이란산 원유 판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철회했습니다. 이란의 계속되는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해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동시 압박하며 경고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말부터 이어진 강한 폭풍과 집중호우로 뉴저지 전역에서 침수와 건물 붕괴, 정전 등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지역사회가 본격적인 복구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몬머스 카운티와 버겐 카운티 등이었습니다. 해안도시 애즈버리 파크에서는 도심 레이크 에비뉴와 오션 에비뉴 일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차량들이 도로에 고립됐고 주민들은 차량을 높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오션 타운십에서는 루트 35 인근 BJ 홀세일 클럽 매장 일부 지붕이 어제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매장 안에는 직원과 고객 등 30명 안팎이 있었으며 일부 직원은 잔해에 잠시 갇혔지만 구조대에 의해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문머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량 재난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구조견과 드론을 투입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근 셔윈 윌리엄스 건물에서도 지붕 일부가 무너졌지만 큰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폭우는 도로와 의료시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수시설이 한계를 넘어서면서 곳곳에서 급류성 침수가 발생했고 저지슈어 유니버시티 메디컬 센터는 응급실과 로비 일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진료와 응급의료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로 곳곳에서는 침수 차량 구조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몬머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고수위 구조 차량을 동원해서 물에 갇힌 운전자들을 구조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도 침수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북부 뉴저지 버겐 카운티 파라무스에서는 강풍으로 대형 나무가 뿌리째 뽑히며 주택과 차량을 덮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전이 장시간 이어지자 파라무스 시장은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전력 복구와 잔해 제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의 여파로 수천 가구가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뉴저지 트랜짓은 폭우로 인한 철도 시설 피해 복구를 위해서 몽클레어 분턴 노선 운행을 평소와 다른 조정된 평일 일정으로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지연 가능성이 있어서 승객들에게 출발 전에 반드시 운행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주정부도 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마이키 쉐릴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 비상관리국이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구 작업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당국과 지방정부는 추가 강우 가능성에 대비해 침수 지역과 끊어진 전선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등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일부 지역에서 레지오넬라 병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서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냉강탑이 감염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주민들에게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즉시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0: 뉴욕시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 일부 지역에서 레지오넬라 병 집단 발생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감염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6일 기준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카네기 힐과 요크빌 지역에서 모두 23명의 레지오넬라병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집단 발생과 관련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한 공지에서 감염의 원인으로 냉각탑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냉각탑은 건물의 냉방 설비를 식히기 위해 물을 분사하는 시설로 레지오넬라균이 포함된 미세한 물방울이 공기 중으로 퍼질 경우 이를 흡입한 사람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해당 지역의 모든 냉각탑에서 시료를 채취해 뉴욕시 공중보건연구소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해당 지역의 모든 냉각탑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고 있다며 균 배양에는 수주가 걸리는 만큼 결과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이 건물 내부 수도관이나 상수도 공급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수돗물을 마시거나 목욕과 샤워를 하고 음식 조리나 에어컨 사용도 평소처럼 해도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레지오넬라 병은 레지오넬라 균에 의해 발생하는 중증 폐렴의 일종입니다. 균이 포함된 미세한 물방울을 들이마시거나 오염된 물이 기도로 들어가 폐에 도달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호수나 강 등 담수 환경에 자연적으로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질병을 일으킬 만큼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 환경에서는 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으며 샤워기와 수도꼭지, 온수탱크, 온수기, 냉각탑 등 건물의 급수 및 냉방 설비에서 증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 간 직접 전파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오염된 물에서 발생한 에어로졸을 흡입하면서 감염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내 레지오넬라병 발생은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2018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2.7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COVID-19 팬데믹 첫해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항생제 치료를 통해 회복하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나 만성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높습니다. CDC는 레지오넬라병 환자 10명 가운데 1명은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 입원 중 감염된 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4명 중 1명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6월 말 이후 카네기힐과 요크빌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했거나 방문한 사람 가운데 발열과 기침, 근육통 등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1: 메릴랜드주 최대 전력 가스 공급 업체인 볼티모어 가스 앤 일렉트릭이 신청했던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규제 당국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합니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행 요금이 그대로 유지되며 최종 결정은 내년 초 내려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2: 메릴랜드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6일 볼티모어 가스 앤 일렉트릭 EGE가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 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BGE 고객에게 적용되는 현행 전기요금은 동결되며 변동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쿠마르 바르베 공공서비스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BGE의 요금 인상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는 동시에 소비자들이 필수 전기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BGE는 지난 2일 메릴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에 1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인상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고객들의 전기요금은 연평균 약 $100, 월평균으로는 약 $8가 오를 것으로 BGE는 추산했습니다. BGE는 이번 요금 인상 신청이 전력망에 대한 투자 규모를 축소한 새로운 투자 전략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템라 올리비에 BGE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현재 고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생활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고객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이유로 요금 인상 신청을 늦추고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으며 전력 시스템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유지, 보수에만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GE는 이번 신청안이 전력망의 안정성과 변전소 유지 관리를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고객 지원을 위한 플렉스페이 프로그램도 새롭게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플렉스페이는 자격을 갖춘 고객이 예상되는 전력 사용량을 미리 충전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BGE는 투자 축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리비에 CEO는 전력 시스템 유지, 보수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규모 공사와 미래 대비 프로젝트, 노후 설비 교체 등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필수 유지 보수가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정전이 더 자주 발생하고 복구 시간도 길어질 수 있으며 결국 장기적으로는 고객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역 내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도 더욱 빈번하고 심각해지고 있다며 전력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앞으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 이번 요금 인상안에 대한 심사 일정과 절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BGE 서비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와 볼티모어 공공서비스위원회 정사에서의 증거 심리도 진행됩니다. 또한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메릴랜드 소비자보호국과 공공서비스위원회 직원 등도 심사 절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공공서비스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와 전력망 투자 확대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1: 뉴욕시가 모든 공립학교 유치원생에게 제공하는 대학 저축계좌 지원금을 $1,000로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6-2027 회계연도 시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기존 학생 한 명당 $100였던 지원 규모를 10배 늘린 겁니다. 시는 약 5,300만 달러를 투입해 기존 NYC Kids Rise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퀸즈에서 시범 시작됐으며 2021년부터는 시 전체 공립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6월 말 예산 협상이 마무리되고 시 예산에 반영되면서 확정됐으며 새 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학생들이 향후 대학이나 직업훈련 과정에 진학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되며 4년제 대학뿐 아니라 전문대학과 직업교육 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회 줄리 매닌 의장은 학생들이 졸업한 뒤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자라며 교육 기회 확대와 경제적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어린 학생들이 일찍부터 대학과 직업 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 급락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25% 내린 52,925.15에 그리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5% 내린 7,503.8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6% 내린 25,818.6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상 오늘의 증시였습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셨습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1: K-Radio.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미국 복권 역사상 역대 2위 당첨금 무려 2조 원의 주인공이 언제 탄생했는지 아세요? 바로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당첨자가 퇴근길에 비를 홀딱 맞으면서 동네 편의점에 들러 에이 날도 안 좋은데 복권이나 하나 사자 라고 무심코 집어든 게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창밖으로 쏟아지는 이 빗줄기라고 하는 것들은 뭐다? 우리 머리 위로 쏟아지는 2조 원짜리 축복의 사운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대박 기운 그대로 이어받아서 지친 퇴근길을 축제 분위기로 바꿔드릴 테니까요. 퇴근길에 내리는 시원한 빗줄기처럼 여러분의 가슴을 속 시원하게 뚫어드릴 남자 DJ 제이든입니다.

자꾸 끝나버린 거리 채워 어쩌겠어 뒤늦게 후회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6시 새 코너 앞으로 매일 저녁 이 시간 여러분의 지친 퇴근길을 책임질 새로운 친구 DJ 제이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제 오늘 뭐 비 소식도 있고 어제도 엄청 시원하게 많이 비가 왔는데요. 요즘에 굉장히 그 오피셜 단디라고 되게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비가 오는 날에 항상 듣고 있다고 요즘에 이제 신청곡으로 틀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한국 노래가 아니어가지고 어떤 노래인가라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노래가 좀 인스타에 좀 많이 나오는 그 노래더라고요 이것들이 요즘에는 노래들을 인스타나 뭐 다른 유튜브 그런 매체로 좀 듣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되게 신선한 그런 소개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전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퇴근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원래 빗 소식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안 내리고 있고요. 예. 아직 어두컴컴하긴 합니다. 내릴 것 같기도 하고 내려도 절대로 짜증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복권 역대 2위 무려 2조 원의 대박 주인공이 탄생한 날도 바로 오늘처럼 비가 만약에 왔다면 네, 쏟아지던 날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오는 길에도 오늘도 또 막히더라고요. 막히는 게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그 막힌 또 차에서도 느긋하게 저희 방송 들으면서 함께 2시간 동안 신나고 유쾌하게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2조 원이요? 와 부럽다. 저도 그런 인생 역전 대박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right now라고도 하시고 아니 2조 원 받으면 그 당첨자는 다음날 출근 안 했겠죠? 저 같으면 바로 사표 던지고 DMB에서 가장 비싼 쇼핑 다녔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침 나오네요. 오늘 퇴근길에 좀 춤 좀 추겠습니다. 아침부터 매일 쓰던 스타벅스 56불 아끼겠다고 집에서 텀블러에 커피 내려서 출근했거든요. 근데 퇴근길에 2조 원 복권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현타가 파고네요. 제 5불은 언제 2조 원이 되나요? 2조 원 당첨되면 매일매일 파전에 막걸리 부쳐 먹을 텐데 말이죠. 라고 하시고 복권 얘기 듣고 나에게도 대박 기운이 오려나 싶어서 방금 복권 샀는데 아, 오늘은 대박이 아닌가 봐요. 어제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비가 찔끔 오길래 큰맘 먹고 예쁜 장우산을 챙겨 나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근데 회사 주차장에 내리니까 비가 싹 그치더라고요. 아 뭐야? 라면서 우산을 사무실에 두고 퇴근길에 몸만 털레털레 나왔는데 차 문 열자마자 장대비가 쏟아져서 비 쫄딱 맞고 집에 왔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챙기면 비 안 오고 비 챙기면 폭우 쏟아지는 이 우산이 저주. 저만 그런가요?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내가 우산 사거나 챙기면 해가 쨍쨍해요. 옛날에 제가 그 카페에서 알바할 때가 있었는데 사장님이 아, 오늘 손님도 별로 없으니까 집에 빨리 가자 라고 해가지고 빙수기계를 힘들게 청소했더니 바로 빙수 손님이 왔어요. 자 오늘은 네, 또 왔습니다. 제 발가락은 지금 시원하지 않고 찝찝해 죽겠습니다. 오늘 퇴근하다가 회사 물 웅덩이를 못 보고 꽈당 밟았거든요. 하필 오늘 스니커즈를 신어가지고 양말까지 빗물이 완벽하게 침투했습니다. 지금 운전하면서 페달 밟을 때마다 발가락 사이에서 찌적찌적 소리가 나요. 이 사악한 DMB 트래픽 때문에 집까지 가려면 최소 40분은 더욱 이 축축한 양말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제발 이 지독한 찝찝함을 잊게 만들 만큼 신나고 화끈한 노래 한 곡만 때려주세요. 귀라도 씻고 싶습니다. 라고 아 맞아요. 양말 젖는 것만큼 찝찝한 게 없거든요. 예, 0023님 집에 가자마자 양말 벗고 뜨거운 물부터 씻으시고요. 발에다가 페달 밟을 때 소리 안 들리게 제가 오디오 볼륨 빵빵하게 채워줄 드릴 테니까 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저희 방송은요. K플랫 DMB 놀자 재밌게 신나게 노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그냥 편하게 들으면서 얘기하시고 놀다 가시면 되고요. 신청곡 사연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 없이 이거저거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 듣는 방법은요. kradio.us로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방송 듣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꼭 누르시면 바로 라디오 들을 수 있고요. 사연 및 신청곡 보내시는 거는 K플레이
K, 아, K

0: K라디오 DC 카톡으로 추가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네, 오픈톡도 K라디오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오늘 코너가 좀 많습니다. 네, 오늘 나 승리했어요 코너가 있고요. 오늘 내가 했던 나의 행동, 칭찬하면 자존감을 올려주는 시간인데요. 소소한 여러분들의 일상을 칭찬하는 코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오늘 진짜 배고팠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두 끼 먹을 거 한 끼 먹었어요. 뭐 이런 거. 저 내향형인데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서 저번 주 친구 따라서 모임에 갔어요. 이게 처음 첫 시작이겠죠? 칭찬해 주세요. 라든지 오늘 아침에 알람 울리자마자 스누즈 버튼 안 누르고 한 번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이거는 대단해요. 네. 처음에 이제 일어나서 스누즈 누르고 5분 뒤에 또 누르고 그러다가 아, 시계 봤는데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또는 오늘 회사에서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 안 좋은 감정 안 끌고 가고 퇴근길에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다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멘탈 지켜낸 저 칭찬해주세요 라고 하는 단단한 마음가짐도 대환영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좋아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고요. 남들은 모를 수 있어도 오직 나만이 아는 오늘의 작은 성취들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인스타 스레드 열려 있습니다. K-PlayDMB 그리고 K-RadyDTMB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여러분들의 자존심, 자존감, 지킴이가 돼서 아낌없이 폭풍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기분 좋은 승리담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스튜디오에 굉장히 또 시원한데, 아, 근데 그 열정을 담아서 해야 되나 하는 건가? 여기만 들어오면 굉장히 더워요. 기분 탓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열정 많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 그리고 오늘 저 혼자 이 스튜디오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원래 방송하시기로 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희 또 이제 친한 또 저희가 예뻐하던 또 오늘 스타들, 네, 두 분 모셨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 끼가 많은 분들, 정말 힐링 되는 분들입니다. 아, 제가 지금 약간, 힘을 잃지 않게 약간 응원하러 오시고, 네, 열심히 또, 바로 끝나자마자, 일 끝나자마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세요. 재밌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누구보다도 내향형이지만, 이제 친해지면 뭐 엄청 뭐랄까, 뭐 빅재미, 왕창재미, 뭐 빅외향적이 되는 분들, 예, 누굴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방송 출연 원하시는 분들 역시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네, 항상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또 이제 입담도 털어주시고, 강아지 자랑도 해주시고, 뭐 되게 많이 이것저것 키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토끼 키우시는 분도 봤고, 햄스터 키우시는 분도 봤고, 예, 거북이 키우시는 분도 오늘 왔거든요. 예. 거북이를 키워서 그런지 항상 모든 액세서리가 꼬북이에요. 꼬북이 보면 이제 자기 생각나게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 브랜드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하면 브랜드화, 안 좋게 얘기하면 가스라, 아닙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희, 광고 듣고, 예, 오늘 또 좋은 노래 들으면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시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0: 저 오늘 승리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저 오늘 비 오고 눈물 나게 막히는 저 악마 같은 사고 벨트웨이 트래픽을 정면으로 뚫고 약속 시간에 단 1분도 안 늦고 정지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브레이크 페달 밟은 내 발가락과 부처님 버금가는 인내심을 발휘한 나 자신 너무너무 칭찬해요. 칭찬해. 오늘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으면서 트집을 잡았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속으로 사표 100번 던지고 얼굴 불켰을 텐데 오늘은 마음을 비우고 하하 웃으면서 유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순간 욱하지 않고 참여한 제 인내심에 저 스스로가 깜짝 놀랐어요. 제이든 DJ, 저 오늘 대승리. 대승리 거둔 거 맞죠? 칭찬해 주세요. 아, 그거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예, 그 얼마 전에 그 제가 봤던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그 차믈린 세 번 해가지고 이제 나는 차믈린을 손가락으로 세 번 쓸 때까지는 참아 뭐 이런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예, 굉장히 잘했습니다. 오늘 통신사 인터넷 문제 때문에 미국 고객센터랑 통화해야 됐거든요. 맨날 남편한테 미뤘는데 오늘은 식은땀 흘리면서도 제가 직접 전화해서 영어로 꿋꿋하게 상황 설명하고 문제 해결했습니다. 오늘 영어 울렁증 극복 완전 승리입니다. 맞아요. 미국 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그 앞에서 주문할 때 생각이 나는데 앞에서 그 처음에 스타 뻑 땡땡 커피숍 해가지고 오더를 했는데 스몰 라지 미디엄 이런 게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무슨 말 하냐고 그렇게 저한테 좀 무안을 주던 그 친구가 생각나네요. 예, 그란대로 시켜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조금 약간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때 당시는 저는 진짜 어버버 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식은땀 막 나고 예, 그랬던 시간이 나는데 그 통신사도 똑같죠? 예, 칭찬합니다. 주말 내내 방구석 의자 위에서 산처럼 쌓아놨던 빨래 무덤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눕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다 계속 옷장에 넣었습니다. 와, 이거는 대단한데요? 방이 깨끗해지니까 내 마음도 깨끗해진 기분이에요. 칭찬합니다. 오늘 물 많이 마셨어요. 칭찬해주세요. 오늘 퇴근길에 비도 오고 차도 엄청 막혀서 그냥 씻고 누워버릴까봐 100번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파트 헬스장 가서 딱 30분이라도 땀 흘리고 왔습니다. 비 오는 날 유혹을 뿌리친 나 칭찬해. 자, 오늘 저희 K플레이 DMB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작지만 위대한 승리담들 하나하나 쫙 만나봤습니다. 그 사연을 읽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약간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는데요. 비 오는 날 꽉 막힌 도로에서 여러분들 그 욱하는 마음을 꼭 누른 인내심, 눈앞에 아름다운 아른거리는 마감 세일 딱지를 외면한 엄청난 자제력, 그리고 귀찮음을 이겨내고 이불 밖으로 나온 그 모든 순간들, 비록 남들은 몰라줄지라도 오늘 하루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멋지게 이겨낸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또 그런 것들 있으면 얼마든지 사연 보내주시고요. 자, 노래 한 곡도 듣고 오겠습니다. 신청곡이 들어와서 오늘 비에 대한 또 이제 신청곡들을 많이 또 해주시는데 이거 네, 그 이 노래는 항상 그 비가 되면은 비가 올 때면 항상 그 신청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에픽하이의 노래 우산 틀어드릴게요.

0: 한 주간의 핫이슈를 보았다. K 업데이트. 정치와 스포츠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깨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FIFA에 직접 전화를 거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대표팀 발로건 선수가 받은 레드카드와 출전 정지 징계를 제발 철회해달라고 떼를 쓴 건데요. 더 황당한 건 FIFA가 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전례 없는 징계 유예 처분을 내려준 겁니다.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했죠. 이런 권력의 개입도 벨기에의 막강한 화력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 경기는 벨기에의 4-1 그야말로 대승이 났습니다. 진짜 명장면은 후반 추가 시간에 터졌습니다. 벨기에 스트라이커 루카쿠 선수가 쐐기골을 터뜨린 직후였습니다. 루카쿠는 발로건의 레드카드 징계에 개입했던 트럼프를 보란듯이 조롱하며 트럼프의 트레이드마크인 둠칫둠칫 댄스 세레머니를 보였습니다. 댓글에는 벨기에 관세 200%, 내일 루카쿠 추방, 속보로 아이스 루카쿠 체포 뜨면 진짜 웃기겠네. 루카쿠가 저 덩치에 저렇게 귀여워도 되는 거냐? 라면서 루카쿠의 이 트럼프 조롱 댄스 영상은 전 세계 SNS를 강타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1: 송중기 또 이혼했습니다. 라고 요즘 떠드는 뉴스들은 다 가짜입니다. 최근 북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가짜뉴스 채널을 중심으로 퍼진 배우 송중기의 추가 이혼설은 완전히 묵은본의 허위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송중기는 2023년 영국 출신 배우 케이티 루이스 썬더스와 재혼한 이후 슬하의 아들과 딸을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부부 동반으로 나란히 등장해 여전한 굳건함과 다정한 금수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루머는 과거 2019년에 이혼 아카이브 데이터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악성 루머에 불과하며 현지 주류 엔터테인먼트 매체들은 팬들에게 허위 가십에 선동되지 말 것을 강력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0: 저희도 깜짝 놀랐거든요. 송중기가 또 이혼했다고 하길래. 근데 역시나 가짜뉴스가 요즘에 많이 판치고 있어요. 댓글에는 가짜뉴스가 범람하네. 쓰레기 뉴스 엄하게 처벌해라. 금융치료가 필요할 듯 빠른 고소 부탁드립니다. 남의 부부일에 말하지 맙시다. 말입니다. 그도 사람인데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사람들은 진짜인 줄 알고 넘어갈 듯 사실 기사만 제발...

0: 월드컵 한 경기 포함해서 네 차례나 만난 노르웨이와의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한 적 없는 브라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은 2002년 이후 특이한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월드컵 토너먼트에서 유럽 팀을 만나면 100% 탈락을 한다는 점이죠. 2006년 독일 월드컵 유효슈팅 단 한 개를 기록하며 프랑스에게 패배. 2010년 남아공 월드컵 8강에서 네덜란드에게 패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전설의 미네이랑 쇼크.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벨기에에게 지며 8강 탈락. 2022년 카타르 월드컵 크로아티아에게 패배하며 2002년 이후 유럽팀 상대로 승률 0%를 기록 중이던 브라질. 이번 노르웨이를 상대로 징크스를 깨부수나 싶었지만 홀란드에게 발목을 잡히며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하네요.
1: 우리에게는 메시가 없다. 브라질 언론 명언이고요. 와, 노르웨이 또 길거리에서 노젓고 난리 나게 있겠네. 그 있잖아요. 후 하면서 이제 요즘에 난리가 나는. 그거랑 별개로 엄지윤이 너무 괴물이긴 하더라. 네, 홀란드 얘기하는 거죠. 홀란드 대포샷은 진짜 돌았다. 그 거리에서. 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브라질이 어떻게 이렇게 지나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 이거 보니까 한 번도 노르웨이랑 이번에 최근에 네 번이나 졌다고 하네요. 신기한 것 같아요. 비행기가 착륙을 앞두고도 저하 순간 승객들이 한꺼번에 통로로 몰려나간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위험천만한 일이 중국의 한 여객기 안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어긋난 팬심이 만든 아찔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건은 지난해 중국 창사에서 푸저우로 향하던 샤먼 항공 여객기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비즈니스석에는 중국의 유명 배우 텐신잉이 탑승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코노미석의 팬들이 비즈니스석을 향해서 이른바 돌진을 한 겁니다. 비행기가 곧 착륙해야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요. 승무원 3명이 온몸으로 통로를 막아서고 제발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팬들의 막무가내 돌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좌석을 가르는 커튼을 거칠게 밀치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는데요. 정작 혼란의 중심에 있던 배우 텐신잉은 눈앞의 아수라장을 그저 말없이 바라보기만 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 현지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저건 팬이 아니라 괴롭히는 거다. 비행기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 이기적인 행동이라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자, 이제까지 저희 K-업데이트 들어봤고요. 노래 그 모르는 목소리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네, 노래 듣고 이분들 파헤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어울리는 딱 좋은 노래 청량 밴드의 청춘 밴드의 오늘의 맑음

0: 우리들의 스타를 소개한다. 스타 소개서. 여러분 그 귀여운 눈웃음 지면서 막 혼내잖아요. 아무 말 못합니다. 막내인데 제일 똑똑하고요. 앞에서 어버버하고 있을 때, 아,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화장실 갔다가 친구들 데리고 올지 안 데리고 올지 친구들 다른 사람이 싫어할지 안 싫어할지 고민돼서 못 부르겠다고요? 그럼 안 부르면 되잖아요. 헤헤. 누구보다도 부드럽게 티발력으로 팩트 폭행하는 귀염둥이 막내 새벽님 모셨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이분은요, 한번 안 와, 지금 오고 계시니까 좀 이따가 오시면 할게요. 마지막으로, 순딩, 푸딩, 병아리, 띵띵띵 하는 모든 노랑색, 온갖 귀염, 뽀짝한 그런 사람 좋아하는 골드 리트리버 재질이고, 혹은 뽀시래기, 이런 느낌. 아무리 화내봤자 리밋이 뿌잉밖에 안 되는, 모든 노랑색은 내가 갖겠다. 모든 병아리 색도 내 거라고 하는 꼬북침님 모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메릴랜드 사는 꼬북침입니다.
0: 자, 오늘 그 두 분 그 방송 처음이라 좀 긴장되시죠?
2: 네.
0: 보통은 좀 약간 마이크 앞에서 많이 쫄아있던데, 그냥 편하게 친구들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떠세요? 저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1: 안녕하세요. 저도 메릴랜드에 사는 네. 이슬이라고 합니다.
0: 새벽이.
1: 아, 새벽입니다.
0: 잠깐만, 이름이 바뀐. 이슬을 좋아하셔서 깜짝 놀란 거 아닌가요?
1: 네,
0: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반갑고요. 네, 그리고
2: 저는 네. 메릴랜드에서 네. 거북이 키우면서 소소하게 거북이 살고
0: 마음.
2: 있는
0: 네.
2: 거북맘 꼬북칩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오늘 오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니까 한번 소개하는 코너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새벽, 생일은 9월 23일이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좀 막내이기는 해요. 예, 그리고 INFP 아니면 ISTP. 예, INFP랑 ISTP 되게 다른데? 예, 좀 다른데?
1: 어떤? 자칭.
0: 자칭.
1: 자칭 INFP.
0: 자칭 INFP요? 이거 맞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능력 혹은 개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그 꼬북침님이 보시는 이분이 그 개인기나 뭐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요?
2: 아, 새벽님은 네. 그 브레인 자체가 개인기입니다.
0: 맞아요. 뭐 저희 중에 좀 브레인을 맡고 있는 예, 그런 느낌이라서 저도 뭐라고는 못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관심 분야는 게임이고요. 어떤 게임을 요즘에 최근에 많이 하시는?
1: 저는 예. 이제 뭐 저희 보드게임에서 보드게임도 많이 하고 네. 뭐 스팀게임도 많이 하고요.
0: 약간 요즘에 그거 유행이잖아요. 그 그림 그 숨바꼭질 하면서 그 숨어가지고 그림 그리는 그런
1: 아,
0: 게임들.
1: 네. 그것도 해봤고요. 저는 네. 요즘 그 약간 추리게임 이런 걸 좋아합니다.
0: 추리게임이요? 네. 오, 오늘 또 여러분들 모시고 추리하는 그런 시간 가질 것 같은데 한번 이따 기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어떤 추리게임 했어요 요즘에 최근에?
1: 요즘 네. AI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약간 AI한테 질문을 해서 약간 그 살인 사건 범인을 잡아내는 네, AI가 범인이 될 수도 있고.
0: 오, 진짜요? 재밌겠다. 이름이 뭐예요?
1: Uncover the Smoking Gun이라는.
0: 그 스모크.
1: 한국어도 지원이 되고요.
0: 오, 신기하네. 그런 것들도 이제 요즘에는 게임에 AI가 좀 들어와가지고. 내 친구인 줄 알고 봤는데 아닌 거야. 이름 그 목소리도 똑같이 흉내내는 거 아시죠?
1: 네네네.
0: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 꼬북침님은 지금 뭐 예, 넋이 나간 것 같네요. 네. 게임 같은 거 안 하세요? 꼬북침. 꼬북침님 또 보드 게임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저분이 또 예.
2: 네.
0: 드친 느낌. 보드 게임에 미친.
2: 아, 네, 미친 것까진 아니고요.
0: 아, 그래요?
2: 네.
0: 월을 또 막 하시다고 그랬었는데. 아닌가요?
2: 근데 뭔가 제가 알고 있는 보드 게임을 네. 이제 저희 모임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줬을 때 그 희열이.
0: 희열이 있죠, 맞아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제 친구 미국 친구한테 순대볶음을 먹였을 때 코리안 소세지 말도 안 돼. 뭐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던 그런 약간 예, 옆에선 되게 기분 좋아했거든요. 그런 느낌. 왜 창피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돈값 했다라고 생각하는 소확행 소비 아이템이 시옷자가 많이 들어와요. 손선풍기.
1: 네, 손선풍기.
0: 예, 요즘에 많이 필요하죠. 더운 날에. 그리고 내 카톡 프로필 배경이나 상태 메시지에 적인 거. 그 뽀북진이 뭐 적었어요?
2: 아, 저 상태 메시지는 보통 안 적고요. 사진. 최근에 이제 부시 가드 놀러 갔다 온 사진 올렸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꼬북지님은 이제 아무도 날 막지 못할 것 같으셈.
1: 아니고 이슬. 아니 세정이고요.
0: 그냥 뭐
2: 이슬이 하시는 게.
0: 네, 뭐 날마다 뭐 다른 걸로. 네. 그리고 인생 영화나 드라마 혹은 최근에 가장 몰입해서 본 콘텐츠가 크리미널 마인드해가지고 느낌표 5개 나왔군요.
2: 미드인가요?
1: 네, 미드이고요. 제가 인생 미드. 오,
0: 인생 미드.
1: 네, 진짜 재밌습니다.
0: 아, 추리하는 건 되게 좋아하시니까.
1: 네, 맞습니다.
0: 맞아요. 또 일도 그런 쪽으로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연예인 비스트 양요섭 그리고 허남준 배우님. 허남준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 그... 남준이는요.
1: 최근에 나온 네. 드라마를 얘기하자면 그 신세계?
0: 아, 신세계. 옛날 거 아닌가?
1: 아, 그거 말고.
0: 아, 드라마로 나왔어요?
1: 네.
2: 네. 넷플릭스인가요?
1: 넷플릭스에도 네. 나온 걸로 알고.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좋아해요. 그래요.
0: 아무튼 뭐 내용이 좋으면 좋은 거니까. 저는 최근에 그 시작한 드라마가 그 소지섭 나오는 드라마. 그 뭐죠, 이름이? 그 김부장 안 보셨구나.
1: 네.
0: 그렇구나. 그 재밌어요. 네, 그것도 재밌게 봤고 그 최근에 뭐 있었는데 그거 참교육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2: 저 그거 적었습니다.
0: 접었어요?
2: 네.
0: 왜요?
2: 아, 적었다고요.
0: 적었다고 폼에다가. 아,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2: 최근에
0: 알겠습니다.
2: 본 것 중에.
0: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만약 오늘 밤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면 마지막으로 먹을 소울푸드는 이라고 썼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의 INFP 아니에요. 이거 S예요. S.
1: 왜요?
0: S는 약간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지금 보이는 이 광경만을 믿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느낌인데 삼겹살에 구운 김치, 매콤한 된장찌개, 밥솥까지 맛있겠다.
1: 근데 이 답변이 네. 왜
0: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소울푸드 마지막으로 먹을 거면 좀 뭔가 되게 엄청난 걸 생각하지 않을까요?
1: 무시하시는 건가요?
0: 아, 눈을 그렇게 무섭게 뜨지 마시고요. 네. 그런 느낌 좋습니다. 네, 소소한 느낌이 있네요. 그죠?
1: 그렇죠.
0: 네네. 내가 더 끌리는 사람은 성격이 완벽한 사람하고 외모가 내 이상형인 사람 중에 성격.
1: 네.
0: 성격. 뭐 외모가 내 이상형이었는데 별로인 사람이 있었나요?
1: 아니, 그것보다는 뭔가 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0: 아, 성격,
1: 그러니까 얼굴이 완벽하지만 성격이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0: 근데 하루라도
1: 외모가 뭔가 내 이상형에 부합하진 않지만 성격이 네. 잘 맞으면 그 네. 가능할 것 같다.
0: 아.
1: 그래서 이제 성격을 골랐습니다.
0: 꼬북치님은 어떤 뭐 생각이 잠겨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을 생각하셨죠?
2: 저도 성격을 고르긴 했는데.
0: 네.
2: 아, 순간 제 최애인 방탄소년단 지민이라면 한 며칠은 성격을 견딜 수 있지.
1: 네, 며칠밖에 안 되잖아요.
2: 네, 뭐.
0: 그래도 방금 더, 예, 방금 상 더. 제가 봤을 때 방금 상상으로 좀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납두죠? 예.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 있고 미래를 보는 타임머신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세명님은?
1: 저는 과거를.
0: 예. 과거, 예. 그리고.
2: 저도 과거.
0: 과거. 네. 과거로 언제 가고 싶어요?
2: 비트코인이 나왔던 시절.
0: 아, 그러니까요.
2: 맞아.
0: 해병님?
1: 네. 가서 제가 뭘 할 수 있나? 아니면 아예 몸까지 이렇게 일단, 멀어지는 건가요?
0: 가서 이제 뭐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고 끝나는 건지 그거를.
2: 중요하죠. 그게.
0: 중요하긴 하구나.
2: 아, 그럼 제가 미래로 가겠습니다.
1: N 같지 않았나요, 방금?
0: 잠깐, 미래로 가서 뭐 할 건가요?
2: 어떤 주식이 제일 올랐나?
0: 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2: 아, 못 돌아오나요?
0: 아, 돌아올 수 있다면. 아, 그죠. 돌아갈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2: 근데 미래로 가서 네. 못 돌아오면 늙는 거잖아요, 그냥.
0: 그렇죠.
1: 이 몸 그대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늙은 건 아니죠.
0: 여러분들도, 예, 한번 생각해보시고, 예, 어떨지 한번, 예, 저희에게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구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줬어요. 오늘 라디오 들었는데요. 예. 듣다가 약속 있어서 껐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해도 이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꼬북치님이 있을까요?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건 내가 잘했다. 미국 온 거?
2: 네, 뭐 아무 거? 생각 없이 부모님 따라온 거.
0: 미국 온 거?
2: 네, 아무 계획 없이.
0: 뭐가 제일 좋았어요, 미국 와서?
2: 어, 그냥 넓은 네. 하늘?
0: 오, 어, 한국 넓은데? 어. 하늘이? 하늘이 아, 똑같은데?
2: 아니, 뭔가 이렇게 빵 트인 그런가요? 느낌.
0: 아, 빵 트인 느낌. 네. 약간 맑고 네, 어, 네, 그런 네. 느낌. 만약 아까 전에 제가 오프닝에 얘기했던 만약 2조 원에 내가 당첨됐다면 뭐 하실 건가요? 했는데 일단요 건물 땅을 사고요 친구랑 여행 다니고 그리고 나면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아 한국이 좀 좋았나 봐. 네. 네,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한국에서?
1: 저요? 저는 사실 제일 큰 거는 음식이지 않나.
0: 아 맞아요. 음식 다양한 게 되게 많잖아요. 같은 삼겹살을 먹어도 여거는 벌집 삼겹살 그만 움직여주시고요 시끄러우니까 네. 그 벌집 삼겹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삼겹살 되게 많잖아요. 막 종류도 많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게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1: 돈이 많으면 네. 한국에서 네. 생활하는 게 진짜 네. 좋은 것 같아요.
0: 어, 어떠세요? 이중원 아. 생겼어. 생각해봐.
2: 아, 네. 어, 한 1조 정도는 S&P에 넣어두고요. 어. 나머지로는 뭐 평생 그냥 여행 다니면서 어, 여기 여행 다니면서 저기 맞아. 살아보고
0: 아, 다들 그냥 보통 뭐 돈 많이 생기면은 여행 많이 다닐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헤어진 여자 연인과 친구로 지내는 게 절대로 불가능하다. 꼬북진님은 가능해요?
2: 네? 불가능. 불가능이요.
0: 불가능. 네. 오케이. 어 이거 좀 재밌는데 그 새벽님이 애인의 여사친 남사친 허용범위. 어 제가 한번 하나씩 해볼게요. 둘 다 되는지 안 되는지 네. 된다 안 된다로 얘기해 주면 돼요. 깻잎 떼어주기.
1: 가능합니다.
0: 어 왜 한 번? 어 그냥 한 놈 한 번씩 쉬길래 조수석 탑승.
1: 가능합니다.
2: 괜찮아요.
0: 어 낮 시간 커피.
1: 감사해요.
0: 감사하다고요?
2: 항상 근데 이제 제가 네. 끼어 있어야 되는.
0: 아, 껴 있어야 되는. 오케이, 오케이. 어. 단둘이 식사. 아니요, 뭐, 나, 눈치를 보지 말고, 개인 의견이니까.
1: 괜찮긴 해요.
0: 네. 괜찮아요.
2: 아, 뭐, 굳이 단둘이 식사를 꼭 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물어보고, 되나, 안 되나. 아, 네. 네. 밤늦은 통화, 30분 이상.
1: 안 돼요.
0: 어, 단둘이 단술. 둘 다 안 된다고 했고 네. 새벽 술자리 절대 안 되고 단둘이 영화관 뭐 코인 노래 절대 안 되겠죠. 오 근데 이제 여럿이 섞여서 가는 가평 펜션 MT나 뭐 글램핑 여행 이런 것도 된대요.
2: 네, 저는 안 섞어가죠.
0: 안 섞어요?
2: 아니 저도 네.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0: 아니 근데 그 아, 꼬북치님이 오늘 그 꼬북 그 거북이랑 산책을 나가기로 해가지고 시간이 안 돼요 오늘 하루 네네네. 종일. 네, 그래서 못 가는 건데.
2: 아 그럼 저랑 같이 거북이 산책을 가요.
0: 어,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네, 마지막으로 다 안 돼 적어주셨어요.
1: 그러니까 네. 가능은 하지만 웬만하면 안 하는 게.
0: 맞죠, 맞죠, 맞죠. 어 그런 그 뭐 그리고 이제 초능력을 갖게 된 당신이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싶으세요라고 이제 한 가지만 했을 때 첫 번째 순간 이동 있고요. 두 번째 투시 및 미래 예지. 완벽한 독침술. 시간 돌리기, 동물, 식물, 통역기.
1: 근데 이거 그 뒤에 네. 안전점도 같이 적혀있잖아요.
0: 일단 골라보세요. 일단.
1: 아, 같이. 아. 어.
0: 하루 동안 투명인간, 절대 불로불사. 아니면 수면 패스, 만능 소화술, 칼로리 제로 마법, 호감도 마스터.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만 골라야 돼요. 뭐 하고 싶으세요?
2: 전 무조건 순간이동이긴.
0: 순간이동? 네. 순간이동 가서. 어떤 거를 하고 싶으세요?
2: 아, 뭐, 여기저기 또 여행 다니는 거죠.
0: 세영님, 순간이동?
2: 저도... 근데 그 지로칼로리 듣고 순간이, 살짝...
0: 네, 순간이동에 조건이 있어요.
2: 아, 네네네.
0: 1초 만에 이동이 가능한데, 알몸으로밖에 순간이동이 안 돼가지고, 도착지에 옷을 미리 갖다 놔야 돼요. 그런 게 있어서.
1: 아니면 약간 사우나나 이런 데로 네. 순간이동을 하면.
0: 사우나.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1: 모두가 알몸인 곳으로. 네,
0: 약간 그쪽에 일단 친구가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친구가 그쵸? 있어서 거의 다 옷을 갖다 놔라. 아, 그래, 화장실에다.
2: 저 순간이동 안 네. 하겠습니다. 아, 저 그 0칼로리?
0: 0칼로리?
2: 아, 네, 그거 할게요.
0: 0칼로리는 내가 네. 먹는 모든 음식을 칼로리를 지로로 만들어서 네네. 절대 살 안 찌게 함. 아, 너무 좋다. 요즘에 되게 유행이잖아요. 마운자로며 뭐 위고비.
2: 네. 어 근데 그러면은 영양소를 섭취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먹어도 되는데 절대 살이 안 쪄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무조건 맛은 생 당근 맛이나 브로콜리 맛으로 고정됩니다.
2: 안 돼, 안 돼, 안 돼,
1: 안 돼. 네. 이 지혜가 중요하다니까 안 돼. 네.
0: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 눈과 코는 볼 수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2: 다른 것도 뭐 있었죠?
0: 다른 거 고르고 싶은가요? 호감도 마스터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면 누구든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2: 또 뭐 조건이 있겠죠.
0: 내 말에 설득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날 좋아하게 해.
2: 아, 그 조건은 없나요? 다른 조건?
0: 아니, 일단 날 좋아하게 해.
1: 단.
2: 아, 뭐.
0: 단. 효과는 딱 한 시간만 되고요. 풀리는 순간 상대방이 나에게 엄청난 민망함과 현타를 느낌. 58분에 나가면 되겠네.
2: 그냥 초능력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지금 이제 그 리스트를 같이 보고 있는데 뭔가 수면 패스가 그나마 좀 좋은 것 같아요.
0: 수면 패스 잠 안 자도 되니까.
2: 그것도 단 없나요?
1: 단이 있어요. 단 있는데 남들 다 자는 새벽 시간, 밤 12시에서 아침 6시에는 오직 영어로만 생각하고 말해야.
2: 오,
1: 나쁘지 않죠.
2: 좋은데?
0: 한번 해보실래요, 영어로?
1: 생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 청취자분들, 이분들 또 처음 보는데, 또 자주 좀 볼 수 있는 분들이라가지고, 목소리 많이 익혀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또 이제 노래 한번 또 트는 시간이 돼가지고, 새벽님 오늘 그 친구분이 신청해 주셨다고.
1: 아, 네네네. 네.
0: 어떤 노래죠?
1: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0: 비가 또 오니까
1: 한국은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해가지고요.
0: 아, 한국에서 듣고 계시는구나.
1: 네, 출근길에 들으라고.
0: 네, 알겠습니다. 제가 초능력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한번 고를 수 있는 그래서 꿈속에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즈가 부르는 비도 오고 그래서

0: 6시부터 8시를 채울 playlist. 망설이지 말고 켜봐 radio station. 가장 힙한 선택. Jaden의 K-Play DMV. Yeah, that's right.
1: 자, 제이든의 K-Play DMB, 놀 준비 되셨죠? 예, 지금은 멀리서 오신 분이 또 앉으셔가지고, 예, 어제 제가 마이크 좀 세팅을 좀 많이 혼나가지고, 좀 약간 조절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씀해 주시죠? 자기소개? 시작!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DMB의 사연 있는 사람.
1: 사연 있는 사람, 사람인데 사랑이에요? 우겨넣기 좋았고요. 네, 야. 자, 오늘 저희 심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 목소리가 제가 알던 목소리가 아닌데요. 누구시죠? 아, 오늘 컨셉 되게 잘 잡았는데 좋아요. 네, 오늘 오늘 그 어떻게 지내셨죠? 네, 네. 적응이 굉장히 안 되는데. 네, 사연 맞는 역시 사람이라, 예, 사연을 갖고 왔군요. 그렇군요. 저도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저희가 이제 코너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또 우리 게스트분들이 또 모였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막 좀 더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지능법에 따른 여러분들 성격 유형을 좀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스마트폰 지는 방법 어떠신가요? 새벽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잡으세요? 보통.
3: 전 보통 이렇게 네. 왼손으로 한 손을 잡거나.
1: 왼손잡이잖아요, 또. 그쵸?
3: 네, 네. 아니면 이렇게 양쪽으로 쥐고, 네. 오른손으로 뭔가 스크롤을 좀 하는
1: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약간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게 뭐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한 손으로 여러분 지는 건데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보기를 드릴게요. 스마트폰 한번 저어 보시고요. 1번 오른쪽 혹은 왼쪽 한 손으로 폰하는 거죠. 이제 길 가다 폰할 때 그런 느낌입니다. 2번은요. 두 손으로 잡은 핸드폰이지만 타자는 이제 오른쪽으로만 치고요. 멈춘 상태에서 이제 사진이나 글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3번은 두 손으로 잡은 핸드폰이지만 타자는 두 손으로 치고요. 4번은 두 손으로 잡은 핸드폰이고 오른쪽의 두 번째 손가락.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3: 검지.
1: 네, 검지로 이렇게 쥐는 그런 느낌입니다. 꼭지는 어떻게 잡으세요? 저 노래 들으세요? 그 끄덕끄덕거리셔가지고 혼자 다른 노래 들으시지. 네. 꼭지님? 어떻게 잡으세요, 보통?
4: 저는 네.
1: 두 손?
4: 제 자세와 그 이렇게? 장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침대에 누워 있을 땐 오른손으로 그냥 잡고 보고요.
1: 네.
4: 스크롤 하고요. 네, 요즘은 좀 손목이 아파가지고 양손 네. 다 쓰고요.
1: 하나만 고르라고.
4: 양손 다 쓴다. 양손이요. 양손.
1: 양손에서 이제 네네, 어떻게 양손. 이렇게 그 덤으로 두 손으로
4: 두 손 다 씁니다.
1: 아, 그럼 네. 세 번째네. 세 번째고.
4: 네, 세 번째입니다.
1: 네, 새벽님은요?
5: 근데 이게 이제 채팅을 네. 칠 때랑
1: 또 다르니까
5: 상황인 건지 뭔가
4: 유튜브를 볼 때인지
1: 저도 뭔가 근데
5: 스크롤을 네. 할 때랑 뭔가 다르기 때문에
1: 맞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번째 이제 그 검지를 쓰는 거는 검지로 이렇게 스크롤이 아니라
5: 채팅?
1: 그렇게 채팅도 그렇게 치는 거야 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5: 채팅은 두 손으로 네. 잡고 두 손으로 타이핑합니다.
1: 두 손으로 저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5: 네네.
1: 그리고 그 사랑님? 사랑님?

0: 한 손가락 쓰는 그런 건데요. 직관적이며 사고방식이 유연한 타입입니다. 매사 침착하며 대처 능력이 뛰어나고요. 타인을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이를 그르치면 자기 자신을 잘 책망한다고 합니다. 오, 맞나요? 모르겠네. 자, 두 번째는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조적인 타입이라고 합니다. 도전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감동을 잘 받음. 직설적이며 고집이 좀 센 편. 저희가 좀 갈려야 되는데 이게 또 저희가 다 똑같은 거 해가지고 다재다능한 팔방미인 타입이래요 저희가.
1: 아, 3번이었네요.
0: 넓은 아량과 높은 지능의 소유자. 개성적이며
2: 정답입니다.
0: 어떤 어려움도 잘 해결함.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속은 여리다고.
3: 거. 맞습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원래 심리 테스트 할 때 좋은 거 나오면은 네. 그렇게 좋은 거 나오면은 좀, 네 번째는요, 미적 감각이 뛰어난 예술가 타입이요. 상냥하며 남을 돕는 것을 잘하고, 호불호가 분명하며 거짓말에는 서투르고, 티는 안 내지만 타인에게 상처를 잘 받음. 네. 사랑님,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우리 팬들한테 한번 목소리 저는 잘 들려가지고, 예, 손님, 좀 올려볼게요. 네. 잘 들리세요?
3: 네, 저는 잘 들립니다.
0: 오케이,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 이렇게 왔었고 저희가 원래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이거 혹시 작성하셨나요? 저희 자기 소개해서 아까 못했어요? 못했군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요즘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있으세요?
4: 요즘에 네. TV 프로그램은 잘 안 보고요.
0: 네. 강? 강? 아, 강의. 오, 신기하다.
1: 누구?
4: 스티브 잡스나.
0: 네? 지금 혹시 방송이라고 지금 막 꾸미고 온 거 아니에요? 안 듣네.
1: 내용이 뭐였죠?
0: 알겠습니다. 자, 꼬북침님 자기소개서 도착했는데요. 좋아하는 게, 알고리즘 지배하고 있는 세 가지 키워드. 거북이 축구 여행. 축구는 요즘에 이제 핫하니까, 월드컵 때문에.
1: 네네. 그리고 모두의 알고리즘을 지배하고 있을 것 같은데,
0: 좀 그렇긴 해요.
1: 에이티즈의 네. 배드?
0: 그 산이.
1: 네, 네. 맞습니다. 네.
0: 제가 또 코첼라에서 같이 또 작업을 했었어가지고, 예. 그 친구가 좀 매력이 많더라고요. 예, 역시. 그리고 일상에서 가장 자주 방문하는 나만의 단골 스팟. 카페, 뭐죠?
1: 카페.
0: 아데.
1: 아디망?
0: 아디망?
3: 아디망.
1: 아, 아디망. 쪽에 아디망. 있는 카페인데. 네. 근데 사실 단골이 되고 싶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자주 못 가는.
0: 아, 멀리 있어서.
1: 네네네,
0: 소개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1: 되게 아기자기한 맞아요, 작은 맞아요. 카페인데 네. 안에 이제 파는 그런 토스트나 뭐 크로플 뭐 음료 전부 다 진짜 하나하나 다 맛있고요.
0: 맞아요. 이제 돌아다니다가 네. 약간 그런 그 아기자기하거나 좀 괜찮은 카페를 보면은 내가 발견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그 갔는데 그 디저트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곳을 원한다면. 카페 아드망
1: 네.
0: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당장 일주일에 휴가가 가고 싶다면 스페인 가고 싶다고 했어요. 스페인으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1: 네. 그냥 스페인이 네. 되게 네. 아름답다고 많이 들었어가지고. 바르셀로나 뭐.
0: 맞아요.
1: 네. 그리고 그 성당도 있지 않나요? 가우디.
0: 네. 많이 하시네요.
1: 그런데도 가고 네. 싶고. 네. 그리고 또 따뜻하다고 들었어요.
0: 그렇군요.
1: 날씨도 좋고.
0: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꺼번에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바로 그냥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자, 첫 번째. 비 오는 날 센치한 발라드 타임과 눈 오는 날 신나는 캐럴 타임. 어떤 게 좋으세요?
3: 저는 이제 비 오는 날 센치한 노래.
0: 센치한 노래. 오늘 또 비가 또 테마니까. 네.
1: 저는 캐럴이요.
0: 캐럴이요.
1: 저는 신나는 걸 좋아합니다.
0: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랑님?
4: 저는 둘 다.
1: 밸런스는 둘 다 안 되는데요.
3: 네.
0: 네, 욕심이

0: 많으시네. 네. 신나는 쪽 좋습니다. 자, 연락 안 되는 애인, 매일 서운하게 하는 애인 중에 이제 하나를 골리자고 하는데 그 꼬북칩님은 매일 서운하게 하는 애인 골랐고요. 나머지 분은 연락이 더 중요하다.
1: 네, 아무래도. 연락 안 되면 뭐 안 사귀는 거죠. 아닌가요?
2: 저는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네. 그게 딱 그렇게만 적혀 있어서 이게 예인을 안 좋은 걸 고르는 건지 더 좋은 건지를
0: 그나마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 그걸 고르는 거예요.
2: 예. 연락 안 되는 애인으로.
0: 약간
1: 연락 안 돼요. 못 만나는 거 아닌가요?
0: 제가 봤을 때는 서운하게 해도 약간 그 타격이 안 가는 것 같아요.
1: 서운하게 해도 이제 네. 잘 풀어주면 괜찮아.
0: 아니
2: 연락이 막 진짜 안 되면 그것도 네. 서운한 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0: 아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라서.
2: 연락이 조금 잘 안 돼도 괜찮은
0: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만약, 이것도 귀여워요. 만약 오늘 밤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면 마지막으로 먹을 소울푸드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삼겹살 하셨고요.
2: 네, 삼겹살.
0: 그 꼬북칩님은 엄마의 고등어 조림. 엄마의 고등어 조림. 뭐 맛있게 이렇게 또 네, 요리를 잘 하시는. 네.
1: 아니 고등어 뭐 생선 요리를 혼자 해 먹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0: 아 맞아 집에서.
1: 네. 그래서 가르쳐 주고 가셨는데도 네. 한 번도 해 먹은 적이 없습니다.
0: 네. 사랑님은 뭐 어떤 거를 드실 거예요? 예. 네.
3: 김치찌개.
0: 아 다들 약간 소소한 느낌이 있네. 내일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데.
2: 그러면 그 제이드님은 네.
1: 오 역질.
0: 저도 생각나는 게. 지금 이제 오늘
1: 아닌가요?
0: 오늘 죽어야 되니까.
2: 네, 오늘 네. 죽어야 돼.
0: 순대볶음이요?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1: 너무 소소해요.
0: 순대볶음 괜찮은 것 같아요.
2: 너무 소소해요.
0: 순대볶음이요?
1: 좀 화려한 네. 걸로 하나.
0: 순대볶음이요, 여러분. 김치찌개나 뭐 된장찌개 이런 거는 10불 안팎으로 살 수 있잖아요. 10불, 15불 안팎으로. 순대볶음 먹으려면 일단 40불을 이상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팬시한 음식입니다.
2: 얼마나 팬시한 순대볶음을 드시길래.
0: 보통은 순대볶음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거 저희 알아봤거든요. 애인의 여사친, 남사친 허용 범위. 이런 건 어떨까요? 남자 친구로, 이성은 친구로 된다, 안 된다? 사랑님, 어때요? 다들 어떠세요? 다
1: 친구는
0: 되는?
1: 되죠.
0: 친구 되는 분위기?
2: 남자친구가 친구가 있어도 된다?
0: 아니
1: 여사친?
0: 네, 아니 이성이 이제 이성 친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
2: 아 이성 친구가 가능하냐? 네. 아, 가능하죠. 네.
1: 가능한데 전 좀 깊이가 다른 것 같긴 해요.
0: 깊이가 어떻게 달라요?
1: 아 저는 동성 친구들이랑 더 깊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다 생각해서.
0: 또 이게 또 사람마다 또 다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좀 더 좀 많이 이렇게 그 알아보고 싶은데 오늘 사랑님이 적은 게 없어져가지고 대충 자기 소개 한번 간단하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네
3: 네
0: 네 저분이 제가 저분이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분이 좀 약간 되게 여성여성한 느낌이 있는데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테토녀 느낌 그러니까 테토녀는 아니에요 확실히 테토녀는 아닌데 테토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주머니에 손 하나 넣고 약간 그 아디다스 슬랩바에다가
1: 좀 쿨한
0: 껌 씹고 예 약간 그 뭐라고 하죠 그 츤데레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챙기는 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놀러 왔으니까 또 저희 재밌게 한번 놀아봐야죠. 네. 예, 이 친구들이 항상 저를 만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보드게임 언제 해요? 우리 어떤 보드게임이에요? 이제 어디서 보드게임이에요? 라는 게 있는데, 맞아요. 보드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이지만, 이제 보드게임 방탈출, 추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놀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금방 듣고요. 네, 저희 한번 재미있게 노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빅뱅이 부릅니다. If You.

빅뱅의 If You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또 비와 또 어울리는 노래인데 저희가 이제 대본을 쓸 때는 비가 올 걸 예상해서 weather.com도 보면서 이렇게 한 건데 뭐 비가 온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준비한 코너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거를

K-플레이 DMB를 청취하고 있는 현장의 형사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비상 소집입니다. 오늘 8시 정각 K라디오 방송국 대기실에서 간판 스타 최 DJ가 독살당했습니다. 으악! 범인은 이 내부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자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자, 운영 중이 아닌 형사님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주변에 있는 펜과 수사노트를 꺼내주시고요. 지금부터 용의자 4명을 차례로 신문할 테니까 놈들의 이름과 알리바이, 특히 시간대를 철저하게 받아 적으면서 진술의 모순을 파고드셔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타이밍이 안 맞거나 말을 바꾸는 놈이 있다면 그 놈이 바로 범인입니다. 자, 그럼 사건 현장에 있는 용의자 4명의 최초 진술을 확보하겠습니다. 다들 노트에 받아 적을 준비하시고요. 수사 개시합니다.

0: 자, 첫 번째 용의자 김 PD 똑바로 얘기해. 사건 당시를 사건 당일에 몇 시에 어디 있었지? 김 PD 얘기하라고. 왜 벌벌 떨고 있나?
1: 어? 저 백 PD 아니에요?
0: 백 PD, 백 PD.
1: 저 성도 기억 못해. 아, 네.
0: 백 PD, 김 PD나 백 PD나 당일 어디 있었지? 몇 시에?
1: 아유 반장님. 아유 진짜 억울합니다. 전 오늘 방송 오프닝 큐시트 수정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최 DJ 방에는 최종 대본 전해주려고 저녁 7시 반에 딱 1분 들렸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 뒤론 근처도 안 갔어요.
0: 형사님들 적으셨습니까? 김 PD는
1: 백 PD요?
0: 아, 백 PD는 7시 반. 자, 두 번째 용의자 작가 진술해. 박 작가. 자네 박 작가 아닌가? 잠시만요.
2: 김 작가입니다.
0: 김 작가군요. 김 작가.
2: 반장님, 저 오늘 게스트 연락망에 꼬여서 하루 종일 정확히 붙잡고 사지하느라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최 DJ님이 커피 마시고 싶다고 하셔서 7시 40분쯤에 제가 직접 탕비실에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타서 최 DJ님 개인 텀블러에 부어드린 건 맞아요. 하지만 전 똑같은 거 전혀 모릅니다.
0: 김 작가는 7시 40분에 커피를 탔다. 기록하십시오. 자, 세 번째 용의자 이 가수 당신 첫 출연인데 동선이 왜 이래?
3: 저는 방송국 구조도 잘 모릅니다. 오늘 딱 7시 40분에 방송실 복도에 겨우 도착해서 제 이름이 적힌 대기실에 들어와서 거기서만 꼭 박혀서 목 풀고 있었습니다. 최 DJ 얼굴은 오늘 구경도 못했다고요.
0: 마지막 네 번째 용의자 정맹이죠.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보자던 인물이지. 당신 알리바이는? 여러분들 다들 기록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용의자가 정매니저였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건지 아시면 많이 적으셔가지고 메시지나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사관 여러분, 네 명의 최초 진술이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노트를 딱 보시니까 어떠세요? 누구 한 놈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현장에 계신 여러 형사님들의 날카로운 촉을 믿어볼게요. 여러분의 수사 노트에 적힌 유력한 용의자의 이름과 그렇게 생각하는 결정적 이유를 문자나 댓글 수사본부로 신속하게 제보해 주시면요. 범인을 정확히 지목한 우수 형사님에게 수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떠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한 번씩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저희가?
2: 네, 그런 것 같아요.
0: 일단은 그 정매니저 아무도 없는 7시 15분에 가장 먼저 대기실에 들어와가지고 텀블러를 세팅한 장본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독이 아니라 더한 것도 깔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죠. 거기다가 백 PD는 최 DJ가 방송실로 이동하는 7시 30분 대기실 앞에서 복도에서 대본을 주면서 동선이 가장 정확하게 겹칩니다. 가장 의심을 받는 김 작가는요, 7시 40분에 탕비실에서 직접 커피를 타서 최 DJ의 개인 텀블러에 부어준 마지막 목격자이자 직접 액체를 전달한 인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가수는 하필 김 작가가 커피를 배달하던 그 똑같은 시간인 7시 40분에 방송실 복도에 나타나서 동선이 묘하게 꼬였습니다. 예. 어떠신 것 같아요?
2: 근데 이게 사실 범인은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범인만 거짓말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2: 이 진술 중에도 거짓말이 네.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0: 아하. 범인은요?
2: 범인은요?
0: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누굴지 한번 누굴까 알아보시는 네. 자, 적으셨으면은 일단은 시간 한번 드리고 노래 아까 신청곡 들었다고 했었는데 어떤 노래였죠? 그 친구분이 신청하셨던
2: 제 친구가 네. 신청해준 건 넬의 네. 시간을 걷는 시간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거 듣고요.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듣는 시간 동안 한번 누군지 추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잠깐. 방금 국과수에서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치자 형사님들 적어두신 수사 노트 위에 크게 빨간 줄을 그으세요. 판이 뒤집혔습니다. 피해가 마신 커피 자체에는 독이 없답니다. 독이 검출된 곳은 다름 아닌 최 DJ의 개인 텀블러 안의 바닥입니다. 즉 누군가 커피를 타기 훨씬 전에 미리 가루 독약을 텀블러 바닥에 은밀히 깔아둔 거죠. 여기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텀블러 지문 감식 결과 오늘 이 텀블러를 만진 사람은 총 4명! 커피를 본 김 작가, 복도에서 짐을 들어준 백 PD, 최초 세팅을 한 정 매니저, 그리고 이 가수의 지문도 검출됐습니다. 국과수 조사 결과 이 가수는 7시 41분에 최 DJ가 화장실 가느라 비어있는 방송실에 몰래 들어가 텀블러를 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형사님들, 7시 40분이라는 시간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최 DJ의 개인 텀블러를 놀릴 수 있었던 시간, 위치, 컨택의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1: 아니, 거봐. 내 커피가 문제가 아니었잖아. 백피디님. 아까 7시 30분에 대본조로 대기실 갔다면서요. 텀블러 직접 만진 거 아니에요?
2: 아, 뭔 소리야. 난 최 DJ가 대본 들고 방송실 가느라 짐이 무거워 보여서 대기실 복도에서 방송실 앞까지 들어준 것뿐이야. 난 뚜껑 열지도 않았어. 오히려 빈 방송실 들어가서 텀블러 만진 이 게스트나 7시 40분에 대놓고 뚜껑 열고 커피 부은 김 작가가 제일 수상하지.
1: 아니, 이 게스트는 방송국 구조도 모른다면서 41분에 빈 방송실은 왜 들어갔대?
0: 미안해.
1: 아무튼 난 진짜 커피만 부었다고요.
3: 아니, 전 그냥 테이블에 갖다 놓고 20분에 나갔다니까요. 나간 사이에 PD님이 넣었을지 작가님이 넣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김 작가님이야말로 아까 7시 35분에 DJ 화장실 갔을 때 방송실 몰래 기웃거리는 거 내가 똑똑히 봤는데요.
1: 어, 잠시만요, 매니저님. 아니, 아까 7시 20분에 담배 사러 나가서 8시 정각에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7시 35분에 제가 방송실 기웃거리는 걸 어떻게 보셨죠? 매니저님, 담배 사러 나간 거 아니죠?
0: 네, 지금 민님이 백 PD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와서 뭘 한 것 같아가지고라고 하시는데, 네, 자 오늘 그 정답은 정 매니저였습니다. 당신은 범인이 맞습니까?
3: 제가 바로 범인입니다.
0: 아, 최 DJ의 끊임없는 갑질과 인격 모독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7시 15분에 출근해서 대기실에 텀블러 세팅할 때 가루 독을 미리 타뒀다고 하고요. 7시 40분에 커피가 부어지면 완벽하게 타살로 가려질 줄 알았는데 말실수로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정 매니저 정답을 맞추신 분은 오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 재밌게 좀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고요. 누가 얘기하셨죠? 아, 포카칩님이 얘기를 하셨군요. 범인이라고. 아, 포카칩님에게는 심심치 않은 또 선물을 또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보드게임 저희가 좀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이거?
1: 너무 재밌어요.
0: 조금 너무 저희 사실 저희끼리 이제 이거를 할 때는 좀 이런 몰입감도 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워낙 또 추리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걸 처음 겪은 분들은 아무래도 좀 몰랐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저희와 함께 이제 종이와 펜을 꺼내셔가지고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 분들이 또 이제 아주 특별한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요즘에 어디 나가면은 깃발려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기 무서운 또 우리 파워 내향형 아이 청취자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맞춤형 힐링 아지트가 이제 또 DMB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편안한 보드게임인데, 어떻게 그 사랑님이, 네, 아, 그 새벽님이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저희가 미리 경고를 하나 드리자면요. 오직 네. 내향적인 사람들만 들어오셔야 하고요. 아, 물론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도 대환영인데요. 막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주변 사람들 기빨리게 하시는 에너자이저, 대문자 E 성향이신 분들은 저희가 조금 힘들어해서, 에, 우리 내향인들의 멘탈 평화를 위해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은 여기 좀 이분들이랑 어울릴 수 있죠?
1: 저희가 이제 보드게임 한파하면서 힐링하고 싶으시면 이제 네. 오픈톡에 들어가셔서 보드게임 DMV를 검색을 해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 한 분씩 그러면 소감 좀 들어볼까요? 그 먼저 우리 꼬북치님.
2: 저는 그 라디오 딱 떠오르면 연예인들만 나오는 줄 알아가지고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잘 리드해 주셔가지고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사랑님 또 이렇게 예, 멋지게 또 등장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 저도 이런 건 약간 연예인들이 하고 뭔가 좀 되게 뭔가 똑똑하거나 할 말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흔치 않은 기회로 불러주셔서 재밌게 그냥 떠들다 가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초대해 주시면 감사히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집에 가실 때 조심히 가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보길 원하면서 다음에 또 놀러 오길 바랄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2: 안녕.
0: 자, 오늘, 우리 친구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귀여운 또 친구들, 보내드리면서 금방 또 노래 하나 듣고 다시 만날게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창밖에는 시원한 장대비가 아직 쏟아지진 않았지만요. 이 스튜디오 한 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아늑했는데요. 오늘 방송을 그야말로 쥐락펴락하면서 짜릿하고 날카로운 추리 맛을 선물해준 저희 소중한 힐링 친구들, 보드게임 친구들과 함께했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내향인들이라 라디오 마이크 앞에서 긴장하면 어쩌나 걱정도 조금 했었는데 웬걸요. 라이엇 게임 할 때 그 연기 톤과 입담에 저도 청취자분들도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지친 퇴근길에 큰 유쾌함과 따뜻함을 힐링해주신 우리 친구들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아무래도 마이크 앞이어서 긴장을 한 것 같은데 다음번엔 좀 더 정말 재밌는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토요일마다 항상 만나는 친구들이고 힐링받고 너무 좋은 친구들인데 요즘 오늘 쭈구리 멋져가지고 조금 하지만 아무튼 너무 좋은 재밌는 또 이제 컨텐츠로 앞으로도 많이 준비를 할 테니까 기억 또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그리고 보면 저희 인생도 약간 우중충한 오늘 날씨와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 언제나 비가 내리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도 때로는 우중충하고 흐려서 별로인 날이 있지만요. 그런 날이 지나고 나면 다음 날에는 언제 그랬나는 듯 맑고 화창한 햇살이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내리는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비가 올 줄 알고 이렇게 대본을 준비했는데 오늘 비가 만약에 내렸다면 굉장히 그게 지치고 무겁게 느껴지시더라도 곧 찾아올 내일의 하늘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K라디오 지금까지 제이든이었습니다. 우리 내일 또 놀아요. So 지금은 K 플레이 DMB

꼬북치님이 신청한 노래 드디어 에픽하이 슈퍼레어 듣고 저는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W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Now,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지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네 번째 페이지, 역병과 잡귀를 물리쳐준다는 장승과 왠지 모르게 닮은 분이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1: 키도 워낙 훤칠하시고 직각 어깨. 이목구비도 이제 장승처럼 좀 뚜렷하신 것 같습니다.
2: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예예예.
2: 그렇죠.
1: 자, 오늘은 역사 속 역병과 기근에 대해서 우리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가 뭐 전염병이나 굶주림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 이제 사극에서 역병이 크게 돌거나 뭐 대기근이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면 아, 진짜 생지옥이 따로 없구나 싶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지금 박광일 선생님과 실제 역사 기록을 토대로 관련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역병 얘기부터 해보면 호환마마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2: 그렇죠.
1: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것 같은데요.
2: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염병, 특히 마마, 천연두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도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인데
1: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마마병을 외국에서 알고 있었죠.
2: 그렇죠.
1: 예, 예, 예.
2: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존재가 사실은 병자호란 당시에 청나라 사람들입니다.
1: 아, 조선은 마마가 창궐한 적이 있어서
2: 그렇죠.
1: 조심해야 된다.
2: 그러니까 이 전쟁 빨리 끝내지 않으면 네. 우리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1: 그래요.
2: 그러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경험치를 가지고 상식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염병을 받으면 때에 따라서는 그 부분에 일정한 면역력이 생기는데
1: 네.
2: 외부에서 들어갔을 때는 아예 그게 괴멸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당시에 청태종, 그러니까 홍타이지 같은 경우가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그러니까 지도부의 의도가 바로 뭐냐면 조선의 천연두.
1: 아, 그래요.
2: 라고 생각을 하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지금과는 다르게 이제 그때는 뭐 병명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욕을 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연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티푸스 계열, 장티푸스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1: 예, 예.
2: 그러니까 그게 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거 걸리면 큰일 나는구나.
1: 그렇죠. 예.
2: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
2: 더불어서 당시에 이제 이 흐르는 보통 역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전염되는 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1: 역병. 예.
2: 네. 그래서